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이란 전쟁의 60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군 지휘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계획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유럽연합이 기존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EU산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내주부터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혜택 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대폭 강화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등 주요 이민 신청 수속 절차가 사실상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 노조가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2028년 LA 올림픽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경고했습니다. 63년 만에 노동절이란 이름을 되찾은 1일 청와대에선 노동절 기념식이 처음 열렸습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을 초청한 이재명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과 노동의 기본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항행을 위해 미국 주도로 결성을 추진 중인 국제연합체에 참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새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산 자동차 관세 인상 예고에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무역 합의 위반 시 EU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0: 오늘의 첫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이란 전쟁의 60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군 지휘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계획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뉴시스에 따르면 이란 매체 이란 인터내셜은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과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군사 옵션에 대해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시된 군사 옵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 인근 작은 섬에 미 지상군을 투입해 해상 통로를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란 이스파한 지역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60% 농축 우라늄을 제거하는 작전 또한 포함됐습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시나리오입니다. 이란 전역을 대상으로 한 신속하고 대규모의 군사 타격 방안 또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보고는 미국의 전장 권한법에 따른 군사작전 종료 시한인 1일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은 의회 승인 없는 군사 개입 시 60일 이내에 승인받지 못하면 작전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미국 경제의 10.1을 차지하는 제조업체들의 4월 공급업체 인도 실적이 악화해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공급관리협회 ISM이 조사한 화학제품 제조업체는 원유, 폴리에틸렌 수지, 에너지 관련 모든 제품이 이란 전쟁과 시장 공급 인플레이션으로 여러 차례 가격 급등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뉴욕 유가 기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50% 이상 급등했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공장 출고가에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ISM이 조사한 4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과 가격 상승을 피하려는 기업들이 주문을 서두르면서 신규 주문이 증가한 덕분에 52.7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체 인도 지수는 50을 넘으면 인도가 늦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3월 58.9에서 4월엔 60.6으로 급등했고 특히 알루미늄은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 부품은 10개월 연속, 전자 부품은 14개월 연속 공급 부족이 지속돼 아크릴 제품, 알루미늄, 석유, 전자 부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는 3월 78.3에서 4월 84.6으로 급등하며 지난 2022년 4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감소세는 2개월 연속 이어졌고 공장 고용은 15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 이후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약 8만 5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제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현실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엑소모빌의 1분기 순이익은 41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6% 감소했는데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쉐브론도 1분기 순이익이 22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7% 감소했는데 두 회사 모두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중동시설의 생산량이 급감한 게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런 우즈 엑소모빌 최고 경영자는 전체 생산량의 15%가 이란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돼도 원유 수송 흐름이 정상화하는 데 최대 2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서 이르면 이달 말쯤 유가가 심각하게 급등하고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위기 상황이 올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원유 트레이딩 업체인 군보르가 주유소 휘발유 가격 급등을 넘어 기업들이 문을 닫고 경기 후퇴에 진입하게 되는 변곡점이 6월이라고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 정보청 집계에서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하루 100만 배럴 방출하고 있지만 지난달 24일 기준 휘발유 재고는 2억 2,200만 배럴로 연중 이맘때에 비하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석유업계 임원은 시장이 뒤틀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점인 미국 휘발유 재고 2억 2천만 배럴 선에 거의 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0: 이어지는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유럽연합이 기존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EU산 자동차 트럭에 대한 관세를 내주부터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EU가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EU산 자동차 트럭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세는 25%로 인상될 것이라며 미국 내 공장에서 자동차 트럭을 생산할 경우에는 관세가 전혀 없다는 점은 완전히 이해되고 합의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 많은 자동차 및 트럭 공장이 건설 중이며 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자동차 및 트럭 제조 역사상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공장은 미국 노동자들로 채워져 곧 문을 열 것이라며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은 전례가 없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15%로 낮아진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다시 25%로 높이겠다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EU가 무역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한인사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혜택 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대폭 강화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등 주요 이민 신청 수속 절차가 사실상 일시정지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신청자들의 심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2: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 망명, 영주권, 시민권 신청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 신청권에 대해 강화된 연방수사국 FBI 신원 조회를 재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특히 새로운 기준에 따른 조회를 완료하지 않은 모든 계류 중 사건에 대해서는 승인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명확히 하고 나서 사실상 심사 중단 조치가 내려진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FBI가 보유한 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이민국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행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 내 체류 중이거나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 가운데 범죄 전력자나 잠재적 위험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가려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지문 제출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이민 신청이 이번 강화 조치의 적용 대상입니다.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은 물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이나 약혼자를 초청하는 이민 청원서 역시 포함됩니다. 특히 4월 27일 이전에 FBI 조회 결과가 접수된 신청권에 대해서도 모두 재조회가 요구되며 담당 심사관들은 재검증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승인 결정을 보류해야 합니다. 단, 기각이 예상되는 신청권에 대해서는 재조회 없이 바로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연방범죄 데이터베이스 접근 확대를 바탕으로 신청자 검증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시민의 안전과 공공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이미 심각한 적체 상태에 놓인 이민 심사 시스템에 추가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심사 지연은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일부 신청은 수년씩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 혜택 신청자들에 대한 대규모 FBI 신원 재조회 작업이 진행될 경우 처리 속도는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기 들어 이민 정책 전반을 한층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토해 반미 성향 여부를 판단하려는 시도도 그 일환입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입국 및 이민을 제한하는 이른바 트래블밴 정책을 재가동하고 일부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해서는 망명심사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불법 이민 단속뿐 아니라 합법 이민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원조회 강화 조치는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어 한인사회에서도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GBC 리포터 전해드렸습니다.
0: 다음 뉴스입니다. LA 경찰 노조가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2028년 LA 올림픽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경고했습니다. LAPD 노조의 제이미 백브라이드 이사는 만약 올림픽이 오늘 당장 열린다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고 단언하며 현재 인력난이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 참가자 그리고 LA 시민 모두를 위해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맥브리드 이사는 대형 행사 기간에는 하루 최소 약 1만 명의 경찰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LAPD 경찰 수가 8,600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최소 1,500명의 추가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짐 맥도널 LAPD 국장은 최근 예산 청문회에서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예산에 보안 항목은 있지만 경찰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입 경관이 채용 후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최대 2년의 훈련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에 지금 당장 채용을 늘려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런 베스 LA 시장은 최근 500명 이상의 신규 경관 채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제안하고 채용 절차를 가속화하겠다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방정부로부터 약 10억 달러의 보안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비밀 경호국도 올림픽을 국가 특별 안보 행사로 지정해 자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찰 노조 측은 연방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현장 인력 충원이 시급했던 입장이어서 올림픽을 앞둔 LA시의 치안 공백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0: 오늘의 한국 소식입니다. 63년 만에 노동절이란 이름을 되찾은 1일 청와대에선 노동절 기념식이 처음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1: 어제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이란 이름을 되찾고 법적 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기념식입니다. 기념식이 청와대에서 열린 것도, 양대 노총 위원장이 둘 다 참석한 것도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경총 회장도 기념식에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소년공 출신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의 목소리에 화답하겠다면서 일터의 안전과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노동자의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1: 특히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면서 노사 상생의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2: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3: 김동명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입니다.
4: 노동자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3: 양경수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입니다.
5: 관세와 전쟁의 여파로 치솟은 물가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에게는 코스피 6000도, 반도체 특수도 그림의 떡으로 보일 뿐입니다.
3: 송경식 한국경영자 총협회장입니다.
6: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생산성 향상에 동참해 주시고 협력적 노사 문화 정착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노동절을 계기로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노사정이 노동 현안들의 해법 찾기에도 진전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0: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항행을 위해 미국 주도로 결성을 추진 중인 국제연합체에 참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측의 대북 핵시설 정보 공유 제한, 쿠팡 사태를 둘러싼 한미 간 불협 화합이 나오는 가운데 중동 원유 수입로 확보와 함께 한미 관계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외교안보 분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주도하는 협의체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전 세계 미 대사관의 연합체에 관한 설명 공문을 보내면서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항행을 위한 국제연합체인 해양자유연합 참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국제 소식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새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된 이란의 새 종전 협상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8: Iran wants to make a deal because they have no military left essentially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I'm not satisfied with it.
7: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협상안 가운데 어느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란 지도부 안에 내부 분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합의에 도달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8: Their leadership is very disjointed, very argumentative with each other. They come back, one says one thing, one says another. They're very confused.
7: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쟁 권한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할 수 있는 60일의 시한이 오늘 끝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완전히 위헌이라며 이 법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만 예외여야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통신사 IRNA는 이란이 전날 밤 파키스탄에 새로운 종전협상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IRNA는 전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상 최우선 과제는 전쟁 종식과 지속적인 평화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 오늘도 미주보건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의 삶 이어가시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GBC 안내입니다. 미국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나라로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인교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기도의 날 집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LA 나성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기도의 날 문의는 213-448-3493번, 213-448-34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 앤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 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의 풍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P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진행됩니다. AI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 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츠톡 대화 키트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 사역을 위한 교육 사역자 12주 훈련 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 NCI와 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상생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 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 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 한인 기독 언론협회, 미주 복음 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단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숄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복음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 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N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복음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벤코브호, 이한황 몰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디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하루라면 평범한 날도 충분히 값지고 의미 있는 좋은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달 5월을 맞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하루 날마다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5월이지만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두 배로 즐겁고 두 배로 행복한 일들이 가득한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또 많이 많이 사랑받는 5월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도란도란 5월의 첫날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불안불안 5월 1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효정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신나는 찬양으로 도란도란 5월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또 마음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기회인 것 같아서 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돌아보면요,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시간도 내 힘만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조용히 이끌어주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쁠 때도 지칠 때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으로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 기도로 시작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5월은 5월이라는 두자만으로도 왠지 모를 따스함, 정겨움이 있기도 하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마음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5월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도란도란이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고 있다는 저에게는 참 특별하고도 감사한 날입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날들이 있었지만요, 남는 건 감사함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은 하나입니다.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작은 인사, 따뜻한 응원, 또 진심이 담긴 그 마음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한결같이 3년 동안 지켜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이죠. 늘 감사한 마음이지만요, 5월 1일이 되면 더 많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지는 제 마음입니다. 우리 5월 한 달도 그리고 앞으로도 쭉 주님의 따스한 손길 안에서 서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또 주님과 함께 도란도란 하루의 끝자락에 작은 쉼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홈페이지나 GB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유튜브 채널 미주보건방송 실시간으로 검색하시면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언제든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듣고 돌아와서는 예피셜 김효섭 목사님의 칼럼 이어집니다.

예피셜 김효섭 목사님의 칼럼 함께 나눕니다. 딸만 셋을 두신 권사님과 아들만 둘이신 권사님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딸들을 두신 권사님이 먼저 말문을 여십니다. 우리 딸들은 매일 아침에 나에게 안부 전화를 해줍니다. 옆집에 사는 아들만 있는 이웃을 보니 아들들이 1년에 겨우 두세 번 연락을 하는 것 같던데 뭐니 뭐니 해도 역시 딸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권사님의 이 말을 들은 아들만 있으신 권사님도 말문을 여십니다. 우리 큰아들은 매일매일 저녁에 맛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투구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것뿐인지 아세요? 수시로 제 옷장에서 헌옷들은 챙겨서 버리고 새 옷으로 사다가 놓습니다. 세상에는 딸 같은 아들도 있답니다. 두 권사님 사이의 딸 자랑과 아들 자랑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하시니까 옆에 타주에 사는 아들과 딸을 두신 권사님이 끼어들어서 말하십니다. 권사님들께서 너무나 뇌피셜에 빠져 계십니다. 아들과 딸도 좋지만 매주 친교를 나누는 성도님들, 나를 살펴주시는 목사님,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피셜입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보면 뇌피셜에 빠지셨군요 라고 말해줍니다. 뇌피셜은 공식적인 입장,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오피셜과 대비되어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뇌피셜은 뇌와 오피셜을 합성한 신조어로 자신의 상상이나 추측에서 나온 주관적인 생각을 진짜 검증이 된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주장을 하는 행위입니다. 근거 없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하는 행동인 것이죠. 요즘에는 뇌피셜에 더해서 지피셜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지인과 오피셜이 결합한 용어로 지인에게 들은 말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점점 자신이 믿고 싶은 사실에 따라서 진리와 진실과 현실을 재구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입장과 믿음을 뒷받침해줄 주관적인 정보만을 골라서 찾으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뇌피셜도 지피셜도 아닌 예피셜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육체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 관계, 명예, 자아, 생각 등이 예수님보다도 우선에 두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린다라는 말은 단순히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벽하게 작별하다, 공식적으로 관계를 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성도는
자신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예수님께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혼탁한 오늘날 우리는 나의 마음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뇌피셜, 지피셜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이 인도하는 예피셜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날로날로 예피셜의 사람들로 가득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갈망합니다. 예피셜 김효섭 목사님의 칼럼이었습니다.

네, 천관용의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 흐르고 있습니다. 뇌피셜, 지피셜, 오늘 칼럼을 나누면서 저는 새롭게 알게 된 단어들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진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오늘 칼럼 나누면서 조용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피셜의 사람이다라는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다시금 보여준 그런 칼럼이었는데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나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길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믿음의 길이겠죠.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늘은 5월의 첫날, 그리고 주말로 향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길목에서 나의 생각은 조금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더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 그 길 위에 참된 평안이 있으니까요. 5월의 시작, 그 은혜 안에서 힘차게 걸어가시길 기도합니다. 도란도란 오늘 마지막 찬양 나의 마음 받으소서 마커스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복된 주일 그리고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신 도란도란은 kgbc.com 미주보금방송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정효정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도란도란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주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공미연입니다. 본 방송은 미주보건방송 AM 1190 라디오 채널과 미주보건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www.kgbc.com 미주보건방송 홈페이지, GB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 지난 방송 다시 듣기로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 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잠시 후 스티브 황보 장로님과 오늘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0: 요즘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6월 2일 실시되는 캘리포니아 주 전체 직접 예비 선거를 앞두고 우리 한인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스티브 황부 장로님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캘리포니아 예비선거 이야기 나누다가 방송이 마무리됐거든요.
1: 네.
0: 저도 지난주 유권자 정보 안내 책자서를 좀 받아서 이렇게 오늘 영문 한글로 된 거 두 개를 다 가져왔습니다. 두 권을 가져왔는데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한번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주지사 선거 후보가 무려 후보가 61명, 61명이나 되더라고요.
1: 예.
0: 네. 한번 쭉 보셨나요, 장로님?
1: 예, 직업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죠.
0: 네.
1: retired employment도 있고,
0: 네.
1: real estate agent도 있고,
0: 네.
1: 별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0: 여자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1: 예.
0: 네.
1: 예.
0: 그리고 사업가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후보들 중에서 저희가 과연 누구를 투표를 해야 할까.
1: 예.
0: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있는 선거는 우리가 예비선거라고 그러죠.
0: 네.
1: primary. 한국에는 예비선거 제도가 없죠.
0: 네.
1: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출마해서 주지사 선거에 몇 명이 나오겠죠?
0: 61명이
1: 네. 출마를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나 결선에 누가 가느냐의 선택은 정당의 리더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0: 네.
1: 유권자들이 선택을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100명이 출마해도 200명이 출마해도 누구든지 출마하고 싶으면은 요건만 주어지는 그것만 충족하면은
0: 네.
1: 누구든지 투표용지에 주지사 후보로 이름을 올릴 수가 있죠.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떠나온 한국과 비교해 보면은 한국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번에도 지방선거가 있지만은 정당마다 그 정당 안에 있는 몇 사람이 누가 출마할 수 있고 누구는 출마하면 안 되고 하는 공천이라는 제도가 있죠.
0: 네.
1: 그래서 정당이 공천을 해서 출마하고 싶어도 출마를 못하는 그 정당으로는 출마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저는 그것을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미국의 한국 정치의 상당 부분이 그런 공천 제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좀 부정부패도 그런 이유로 좀 생기는 것 같은데.
1: 그리고 당선이 되어도
0: 네.
1: 그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니고 다음번 내가 출마할 때 재선에 출마할 때
0: 그렇죠.
1: 나에게 공천을 줄 사람
0: 네.
1: 누가 나에게 맞습니다. 공천을 줄 것인가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데 이렇게 많은 눈치를 보게 되죠.
0: 네.
1: 그래서 제가 미국 와서 보면서 미국 정치와 한국 정치를 비교해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프라이머리와 한국의 공천 제도.
0: 네.
1: 제가 선출직에 있을 때 오래전 얘기지만은 당시에 한 정당의 리더십들이 다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이제 LA 한인타운에 있는 식당의 한 뒷방에서 한인 정치인들과 같이 이제 둘러앉아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1: 예비선거와 한국의 공천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은 지금 현재 너무나 이렇게 정당의 중앙정당에 있어서 그들의 몇 명이 정당 안에는 몇 명의 리더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놓아주기를 쉽지 싫어하죠.
0: 네.
1: 미국은 정당이 있지만은 정당은 공천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0: 네.
1: Nationwide, National Committee, Republican Party,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National Committee가 있죠. 그리고 주별로도 있고 County별로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주로 필요하면 후보자를 발굴하거나 혹은 제일 중요한 일은 이렇게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0: 네.
1: 그런 일 하거든요.
0: 네.
1: 공천하는 일은 하지 않고 카운티 차원에서는 필요하면은 이제 엔도스먼트를 해주기도 하지만은 같은 정당에 여러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아예 엔도스먼트를 아직 하진 않죠.
0: 네.
1: 그래서 서로 유권자가 이 프라이머리 일렉션을 통해서 선택하도록 하는 이런 차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60몇 명이 주지사 출마해가지고 그 말을 우표 그 저 이 투표지를 받아보면은 정신이 없게 네. 무질서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네. 사실은 한국의 그런 공천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민주적이다. 예,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0: 그러면 저희는 이 분들 중에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 판단의 기준이. 네,
1: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리고 네.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리고 또 본선이 가까워지면은 본선 가까워질 때 그것에 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네. 어떤 후보를 그 선택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제가 그 안내를 해드리고 네.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고 모르셨다면은 교육도 해드리는 네. 그런 방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아마 제 생각에는 얘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시작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0: 네.
1: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거는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정말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0: 네.
1: 대통령도 한 표고 내가 가진 한 표도 똑같다는 한 표라는 것.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왕이 없고 그 영원한 권력자가 없다. 그래서 네. 대통령 한 표, 내 한 표가 똑같은 한 표라는 거.
0: 네.
1: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어요. 보건방송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는 그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네. 그러면서 내쫓았거든요.
0: 네.
1: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 미국을 건국한 250년 전에 미국을 세운 건국 아버지들, 파운딩 파더들의 생각은 그들은 기독교인들이었고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로 세우는 이 나라는 이 미국의 권력은 리더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그들의 권력을 위임할 한시적으로 위임할 2년이든지 4년이든지 위임할 사람에게 투표를 해서 선출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국민의 권력을 위임해주는 빌려주는 한시적으로 그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0: 네.
1: 하나님께서 이런 권력을 주셨는데 투표를 주셨는 그 투표권을 주셨는데 이것을 나는 관심 없어 나는 투표 안 할래 혹은 나는 시간이 없어 이래서 그 안 한다면은 그거는 무책임한 일이다.
0: 네.
1: 나는 저 그래서.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뭐 네. 게으른 종아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0: 네.
1: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너무나 그 이 상황이 내가 내 한 표로는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0: 네.
1: 내 한 표 한 표가 그를 행사할 때 포기하지 않고 행사할 때 그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변화가 올 수 있다.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균형이 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막막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보건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열심히 유권자 등록을 하고 열심히 제대로 투표를 한다면은 충분히 이 캘리포니아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0: 네.
1: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방송을 하지 않았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아직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마 유권자 등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5월 18일이 정식 마감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뭐 조건부 유권자 등록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 직접 가셔서 등록과 투표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제일 먼저 유권자 등록을 좀 먼저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그동안 저도 이 책자를 좀 받아봤는데 항상 뒷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보고 앞에 부분을 사실 저는 이번에 좀 아주 자세하게 좀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장로님.
1: 예.
0: 실제로 선거 방법에 대해서 좀 읽어보다 보니까요. 꽤나 좀 모르겠어요. 허술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 투표인데 굉장히 좀 어떤 이렇게 좀 확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굉장히 좀 부정투표나 이중투표 뭐 이런 위험성이 다분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떤가요?
1: 이게 네, 캘리포니아가 그러니까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 등록은 굉장히 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투표 당일날도 선거 당일날까지도 유권자 등록을 물론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있긴 하지만은 그것을 놓쳤다 하더라도 선거 당일도 가서 임시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고
0: 네.
1: 그래서 유권자 등록이 유효가 되면은 그 표가 인정이 되는 그런
0: 네.
1: 과정이 있으니까 내가 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은 유권자 등록은 굉장히 쉽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부정투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 50개 주가 미국에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어떤 주들은 자꾸 유권자 등록을 쉽고 허술하게 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고 네. 어떤 주들은 그 이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을 굉장히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네. 확실히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쓰는 주들이 있습니다. 네. 그 차이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입니다. 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이 유권자 등록하기가 굉장히 쉽고 예를 들어서 그 운전면허증 DMV에 가서 그 운전면허증 신청을 할 때에 신청서를 통해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0: 네.
1: 그 안에 보면은 당신은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0: 네.
1: 네 라고 대답하면은 확인 절차 없이 유권자 등록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네. 제가 볼 때 그 우편 투표도 지금 이제 팬데믹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과거에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장 투표를 갈 수 없던 그러니까 현장 투표가 우선이었고 그게 주였는데 어떠한 이유로 질병이든지 어떠한 이유로 현장 투표를 할 수 없는 분들만을 예외를 해서 그분들에게만 이제 그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는데 팬데믹이라는 핑계를 들면서 모든 그 등록된 유권자들에게 우편 통지를 우편 그 투표지를 보내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유권자 그 명단이 늘 정확하진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이사 가신 분도 계시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유권자들에게 보내진 그 우편 투표용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
0: 네.
1: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투표용지를 투표지를 모아서 이렇게 투표를 누군가 하는 그리고 그 봉투에 끝봉투에 서명을 하게 돼 있는데
0: 네.
1: 서명 사인을 그 verify하는 체크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지 않는 이제 그런 그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네. 굉장히 부정적인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그런 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지금 전국적으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공화당에서는 모든 그 유권자들의 시민권 그 여부를 그 중앙정부와 그 페더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와 확인할 수 있는 체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자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투표를 할 때도 투표하시는 유권자의 신분증 확인을 필수로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공화당은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0: 네.
1: 그러니까 그 한 표 한 표가 대통령 한 표 내 한 표 똑같은 한 표인데 그
0: 네.
1: 귀중한 한 표를 확인하고 이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시민권자인가라는 하는 확인 그리고 투표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인지 확인을 하는 작업 이런
0: 네.
1: 작업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하는 정당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정당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요즘 참 우편 투표가 대세라고 듣기는 했는데 편리함도 있지만
1: 네.
0: 또
1: 그리고 여러분 투표하셔야 됩니다.
0: 네, 위험성이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그 뭐 이렇게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은 어떤 분들은 나는 투표를 세 번 했어, 나는 투표를 두 번 했어, 너는 몇 번 했니? 이런 식의 대화가 그 실제로 이제 녹음이 돼서
0: 네.
1: 나오기도 하고 그만큼 그 투표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허술하다는 것이죠.
0: 네.
1: 그래서 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 또 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0: 한국에서 저희 옛날에 이 참정권에 대해서 배울 때 정말 이 뭐 비밀 투표를 해야 된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1: 네.
0: 이 미국의 이런 시스템을 보니까 참 약간의 괴리감도 느껴지고요. 좀 아, 투표가 이래서 되나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1: 그 좌측에 네. 있는 정당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계속 이제 투표를 좀 허술하다는 표현을 쓰시기도 하시는데 쉽게 하는 이제
0: 네.
1: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좀 투표 한 표 한 표를 귀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좀 신중하게 하자 하는
0: 네.
1: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투표할 때 현장에서 그 투표자의 그 신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하는 얘기는 그 못 사는 빈민청에 있는 분들은 신분증을 가질 수도 없다. 그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왜 우리가 그걸 못하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 이유로 인해서 그런 핑계를 댔지만 정작 본인들은 아니 뭐 이렇게 하다못해 그 이 리콜스를 해가지고 술을 살 때도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고
0: 그렇죠.
1: 예? 어떤 행사에 들어갈 때도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고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도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중요한 그 귀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신분증 확인을 본인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한 번 투표한 사람인지 세 번 네 번 투표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정당은 그것이 네. 정말 민주주의를 이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그 수호하려고 하는 정당인지 아닌지는 네.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요즘 이렇게 후보자들의 광고를 이제 홍보물을 이렇게 보면은요. 단순히 자기 자랑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아무래도 자기 PR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과거 후보 과거 투표 기록이나 후원금 출처 같은 이런 객관적인 정보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 혹시 뭐 사이트라든가 정보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 이 후보를 좀 믿을 만하다. 이런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1: 예, 어떻게 한 곳에서 그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후보들의 선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다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힘든 일이고 그러나 네. 이제 여러 단체들이나 여러 이제 그 방법을 통해서 추천하는 후보들을 우리 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들은 이런 후보들입니다라는 네.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제 유권자들이 보내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후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출마할 때 어떤 분들은 진정히 내가 그 내 그 커뮤니티의 이웃을 위해서 혹은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네. 내가 가진 모든 실력과 내가 가진 경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봉사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출마한 사람과 어떤 사람은 이번을 통해서 내 이름을 좀 알려보겠다 혹은 나를 자랑해보겠다 혹은 스스로의 어떤 부족함을 느껴서 그런 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그런 이유로 네. 그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0: 네.
1: 이제 캠페인 그 컨설턴을 하는 정치 컨설턴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0: 네.
1: 그들이 경험한 후보들은 별의별 후보들이 다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한 대로 돈을 보고 재정적으로 그 돈을 성공하고 난 후에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출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데 굉장히 좀 그 힘든 일이 있죠. 그래서 캠페인 선거 때마다 이렇게 여러 그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도 있냐면은 우리는 공화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혹은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혹은 경찰 노조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이런 후보들입니다. 라는 그런 우편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전혀 그들 그 단체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비슷한 그 이미지를 주면서 후보들에게서 돈을 받고 돈을 준 후보들의 이름을 실어주는 그래서 경찰들은 이런 후보들을 추천합니다. 혹은 뭐 소방관들은 이런 후보들을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선거 때마다 그런 메일러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0: 네.
1: 보면은 처음에는 위에는 앞에 보면 크게 Republicans 혹은 Democrats 그래가지고 마치 공화당 정당에서 이 후보들을 지지하는 것 같이 그런 명단을 만들어서 이제 그게 다 이제 장사입니다.
0: 네.
1: 그래서 또 그 선거 장사 얘기를 좀 하자면은 한인들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특히 목사님들 가운데 후보하시는 그 출마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선거 때가 되면은 그걸 자꾸 이제 와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 때마다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0: 네.
1: 선거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이 캠페인 컨설턴이라든지 혹은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오는 후보들의 인쇄물이라든지 그 박해 붙이는 그 yard sign이라든지 그런 사인들을 제작해서 이제 팔아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0: 네.
1: 당신 출마해야 돼. 출마하면은 정말 이길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은 좋은 뜻을 순진한 분들 가운데서는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혹하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치적인 그 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신데
0: 네.
1: 선거 때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활동을 하죠. 그래서 후보들에게 이제 후보들을 부추겨서 혹은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을 부추겨서 후보가 되도록 하는
0: 네.
1: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 이렇게 투표를 어떻게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제가 네. 지금 이 방송을 하는 목표는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모든 이제 그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투표하는 그 기준이 다르실 텐데
0: 네.
1: 그러나 제가 조금이라도 그 판단할 수 있는 약간의 기준이라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네. 하고 있는 건데 우선은 이제 그 60몇 명의 그 주지사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면 이 선거 때마다 이 후보들의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모르겠죠.
0: 네. 이 많은 순서, 이 61명이 되는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등록한 순서대로 가는 건가요?
1: 아니요.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모든 선거에 적용되는
0: 네.
1: 방법이 매번 선거를 앞두고, 이 주 정부에서 이것을 이제 그 알파벳, 영어 알파벳 A, B, C, D, E, F, G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것을 무작위로 돌려서 순서를 정합니다.
0: 아.
1: 순서를 정해서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의 이름을 스펠링을 따라서 이렇게 정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명단 중에서 제일 첫 번에 나오는 후보와 이렇게 좀 유리한 위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해 이 후보를 출마하면은 굉장히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 투표지에 그 후보들의 명단이 결정될 적에도 되기 전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그 후보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 그런 그분들이 연구한 조사해 본 그 조사에 의하면은 명단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름이 가장 제일 유리하고
0: 네.
1: 그리고 그다음에 어딜 것 같아요?
0: 두 번째일까요?
1: 제일 마지막.
0: 제일 마지막 유리해요.
1: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61명이 나오면은 한 번에 이게 처음에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죠.
0: 네.
1: 쭉 훑어본데 아이 모르겠어. 저는 모르겠다. 그냥 1번 제 처음에 나온 사람을 찍기도
0: 네,
1: 하고
0: 네.
1: 혹은 명단을 쭉 읽다가 끝까지 다 가도 모르겠으면은
0: 네.
1: 에이, 마지막 사람 그냥 해버리기도 하고
0: 아.
1: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네. 후보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명단이 나오면은 그 투표지가 나오면은 내일이 어디 있는가
0: 네.
1: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래서
0: 네.
1: 굉장히 그 close election에서는 약간의 그 영향을 비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점입니다.
0: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저는 정당을 먼저 좀 확인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 그거는 조금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죠.
0: 네.
1: 그만큼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투표는 확인해야겠는데 투표는 하고는 싶은데
0: 네.
1: 그 정도까지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런 경우는 약간이지만은.
0: 네.
1: 제일 첫 번째 찍거나 제일 마지막에 네. 찍거나 혹은 그다음에는 두 번째 찍거나.
0: 제일 네. 마지막은 좀 특이했다. 저는 제일 마지막은 사실 생각을 제일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쭉 읽어나가다가 끝까지
0: 네.
1: 끝까지 다 왔는데 뭐 다 똑같아. 그러면 마지막을 찍어버리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쭉 가다 처음에 찍어버리겠어.
0: 네.
1: 혹은 끝까지 다 갔다가 모르겠어. 처음으로 가자.
0: 네.
1: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고.
0: 아무래도 또 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또 라스네임이 한국분은 없나 한번 또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1: 네. 그것도 한번 사실은 제가 오늘의 시간이 없지만 한번
0: 네.
1: 얘기하고 싶은데
0: 네.
1: 우리가 한국 한인 후보에게 찍어야 되는 게 무슨 일리가 있느냐 이제
0: 네.
1: 그런 것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0: 네.
1: 후보가 과연 흑인인지 백인인지 한인인지 히스패닉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지 혹은
0: 네.
1: 그 사람들이 그 하고 사는 일이 무엇이며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것도 한번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0: 네.
1: 우선 그 주지사 선거를 오늘 한번 얘기해 보죠. 주지사
0: 네.
1: 선거 60몇 명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60몇 명 중에서 공화당 후보가 혹시 몇 명입니까? 한 12명? 제가 볼 때는 12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0: 네.
1: 예.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아마 20명. 그러니까 이제
0: 네.
1: 현직이 없기 때문에 그 뉴섬 주지사는 터마웠기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없죠.
0: 네.
1: 그럴 경우는 그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더 많아, 이제 공화당에 비해서 후보가 많아져 있는 이유는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그 주이기 때문에
0: 네.
1: 당선될 가능성이 민주당 후보들이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들은 어차피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이 더 훨씬 수적안도 많죠.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배 이상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께서 이제 그 이름들 밑에 있는 말 보면은 정당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자신의 그 이렇게
0: 전 직업인가요?
1: Ballot designation이라고 네. 그 직업이라든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붙여놓습니다.
0: 네.
1: 이것도 이제 역시 주정부에서 이제 허가를 받고 이렇게 허락이 된 상황에서 이제 올려놓는 것인데 보면은 네.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그 직업들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I'm a father,
0: 네.
1: mother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0: 네네.
1: 대부분에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은 father 해놓지 않았습니까?
0: 네.
1: 예, 그렇지. 그런 분들은 그 당선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한번 그 이 주지사 선거 투표지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는 하나의 역사로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0: 네.
1: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네. 사람들입니다.
0: 선호 정당도 없고 그냥 아버지라고 하신 분도 계시네요.
1: 예,
0: 네.
1: 그리고 정당도 뭐 별의별 정당도 다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이제 이 프라이머리 일렉션은 결선에 출전 그 나갈 그 두 명의 탑 2 상위 두 명의 후보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선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0: 네.
1: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과 민주당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공화당 한 명, 민주당 한 명 이렇게 이제 결선에 갔는데 캘리포니아가
0: 네.
1: 얼마 전부터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바꾸어서 정당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1등, 2등 하면은 결선에 가도록. 그것은
0: 네.
1: 이제, 민주당이 자신이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는
0: 그렇죠.
1: 예선을 통해서 1등, 2등은 무조건 그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선은 하나마나 결국은 민주당 사람이 주지사가 된다.
0: 네.
1: 이제 이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는 그
0: 조금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 그 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아시지만은 이 여론조사 지금까지 쭉 그 이루어진 그 주지사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은 1, 2등을 지금 현재 공화당 소속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유력 후보들이 한 네다섯 명이 그 밑에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은 민주당에서 그 주저앉혔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고민은 그거죠. 유력 후보 민주당 유력 후보가 이렇게 여러 명이 출마하면은 표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예선에서 1, 2등을 공화당이 하게 되면은 공화당 후보 둘이가 결선에 11월 달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결국은 공화당 그 주지사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은 그런 고민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나는 캘리포니아가 지금까지 일당 정부로서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이 해온 정책을 볼 때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들의 정책에 동의할 수가 없어.
0: 네.
1: 나는 민주당 그 공화당 후보에게 조금 힘을 주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와 같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제 공화당 후보를 찾게 되겠죠.
0: 네.
1: 보면은 공화당 후보가 12명이 출마했지만은 그 가운데 두 명이 이제 1, 2등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스티브 힐튼 그리고 채드 비앙코.
0: 네.
1: 채드 비앙코는 그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보안관입니다. 셰리프입니다.
0: 네.
1: 그분은 좀 그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상당히 좀 유명하신 분이죠.
0: 네.
1: 그리고 스티브 힐튼은 팍스 뉴스 그 채널에서 이제 커멘테이터로 일했던 분이고 영국에서 이민을 오신 분이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 두 후보 가운데서는 이제
2: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구원하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3: 이 시간은 에덴개혁 장로교회 강래성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이런 믿음의 체험을 우리도 하면서 신앙할 수 있을까? 예, 보이는 소망을 내놓으셔야 돼요. 보이는 여러분의 소망을 죽이셔야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는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보이는 소망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란다고요? 예, 내 안에서 창세전 언약이 실현되고 성취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냥 홀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일은 우리가 보이는 소망을 죽이고 내려놓고 보이는 소망을 십자가 앞에 끌고 나왔을 때 그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삭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아세요.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인지. 근데 이 이삭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으면서 이 보이는 소망을 죽이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고자 하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서 나타내려고 하고 예수의 그 영원한 창세전 언약의 성취를 그 예수의 실제적인 십자가의 생명을 만나고자 한다는 것이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만 쌓이고 우겨쌈을 쌓이고 낙심되고 답답하고 박해받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 인생 속에 그 환란을 경한 환란을 허락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신 것이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어디에서 만나고 또 어디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가 이 믿음의 경험이 어디에서 벌어지는가 예, 예배에서 벌어져요. 두 번째로 여호와 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십자가 있는 예배여야 돼요. 예배다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산에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지 예배답지도 않은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요. 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이 상황은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바치라는 그 말 그대로 행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야 비로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삭을 죽이는 이 십자가 있는 예배죠. 예배를 한 후에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것을 보는 시점은 십자가 있는 예배를 한 후입니다. 예배다운 예배가 있어진 후에 보여진 거예요. 1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준비되어 있던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경험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보게 되고 갖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일은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각자가 살아오면서 왜 늘 망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선택을 해왔을까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왜 우리는 그때선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이걸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내가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해왔는데 뒤돌아보면 늘 망하는 쪽으로 선택해온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다시 한번 나에게 그 주어진다면 그런 상황을 내가 받는다면 내가 이런 선택 망하는 선택은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 안 보이니까. 안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이 안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이렇게 키우려고 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법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다양해요. 돈을 벌어서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어요. 죽을둥살둥 벌어요. 벌어서 어떻게 해요? 그 돈 가지고 네. 몸을 가꾸죠. 성형수술하고 그냥 그 자기 그 육체의 어떤 그 모양을 바꿔내고 하는 일에 자신이 몸을 상해더라도 몸을 상해서까지라도 돈을 벌어서 결국 그 돈 가지고 몸이 상해요. 늘 망하는 선택을 늘 하면서도 또 망하는 짓을 해요. 죽을 때 눈 감을 때 보면 내가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내 이 귀한 인생을 여기다 다 쏟아 부었단 말인가? 눈을 감을 때 하염없이 눈물 흘릴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여기고 돈을 벌어서 자신의 몸 가꾸는 일에 거기에 다 쏟아 부을까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복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이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이게 최고의 자신의 선택이고 결정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여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복된 그것들이 왜 안 보였을까요? 왜 안 보일까요?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 딱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있는 예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늘 결정을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고 보이는 것으로 결정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여 죽음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적이 없으니까 늘 보이는 것으로만 결정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진짜 준비해 놓으신 보이지 않지만 진짜 참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는 발견하고 회개해야 돼요. 아, 내가 예배를 등한시 여겼구나. 아, 내가 예배를 실패했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실패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오셔도 창세전 언약의 그리스도로 안 보입니다. 언약의 실패자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기쁘다, 반갑다, 구주 오셨네, 말껏 찬양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안 보여진다고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아브라함이 구약에서 사천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는다고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하는 성도인데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저와 여러분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 여러분, 자녀하고도 여러분의 목숨을 바꿀 수는 없어요. 돈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몸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고백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잖아요. 순교자들의. 나는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성도들만이 갖게 되는 신앙의 고백이고 결심이에요. 예배를 지킨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잘 들으세요, 구원이 아니라 예배이다. 왜 예배가 오늘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한시 될까요? 예배를 등한시 여기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선교, 뭐 구제,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전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등한시하게 하는 것이라면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서 왜 예배를 돈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부모 얼굴 보는 것 정도에게도 못 미칠 정도로 예배가 등한시 될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몰라서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기독교 신앙을 모른다라는 말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방향이 터닝된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했던 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게 예배죠. 예배라는 게 뭐예요? 가장 귀한 이에게 내가 엎드린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서 가장 귀했으면 나를 예배했던 것이었고, 그런데 가장 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나의 존재를 엎드린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배가 여전히 나였다면 거듭나지 않은 거죠.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예배를 결정해 왔다면 그는 거듭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 해를 정리하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예배 생활은 어떠하셨는지요?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최고는 나는 예배이다. 그 어떤 것도 예배와 나는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었나요? 거듭난 자에게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의무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배가 등한시되는 거예요.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는 것이고 예배의 생명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예배를 무감각한 예배로 떨어뜨려 놓으면,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 죽은 예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은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름의 예배 속에 와서도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을 맛보지 못한 사람인데 바깥에서

0: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산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예배가 의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으니까 마치 출석 체크하듯이 그렇게 예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어야 돼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낫다. 더 소중하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내 목숨을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는 것이다. 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십자가 있는 예배, 예배다운 예배를 한 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그것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상을 철저히 부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배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예배 가운데서 특별히 즐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요소 속에서 특별히 특별하게 즐기는 게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찬양을 특별히 즐겨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즐기지 않아요. 찬양을 물론 부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설교 관심 있어 합니다. 설교에 참여하고 복음 강설 들은 것이 예배인 줄로 알아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정보를 얻는 것이죠. 그거는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상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순서 속에 기도면 기도, 헌상이면 헌상, 찬양이면 찬양이라는 이 속에 우리 안에 나라는 거짓된 우상,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은 우상공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거짓된 것이, 나라는 것이 박살나져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이 더러워진 우리의 이 불견함이 다 드러나지고 박살나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쁜 거예요. 이 고난스러운 이 환란의 이 경한 것들이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중한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시간이라고요. 예배가.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배다운 예배를 하는 성도와 예배다운 예배를 하지 않는 그 성도라고도 할 수 없지만 교회를 다니는 교인과 무엇이 삶의 그 기쁨과 삶의 뚜렷한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얻고 싶은 것을 턱턱 이렇게 얻게 된다면 그거는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심판이에요. 우리 시편 73편을 가볼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살이 찌면 눈이 이렇게 솟아납니까? 눈이 솟아난 게 이게 살찜으로 솟아났대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내가 올해 이번 달에 만불 벌겠다 그러는데 10만불 들어오는 거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하나님조차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잘 지식이 없으시네.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날로 날로 불어나고 악인의 형통이죠. 이게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는데 내가 세상적이고 내가 원하는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것들도 다 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자녀들도 효자 효녀고 그리고 뭐 부모님들도 건강하게 잘 사시고 예 형통하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신 복 이 복은요 여호와의 산으로부터만 얻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창세전에 죽임을 일찍이 당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는 복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자라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썩어질 물질적인 것에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낭비하지 않고 가장 이 몸을 가지고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합당한 예배를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 복된 복들은요 여호와의 산으로부터만 받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산으로부터 받는 이 복이 복이구나 이렇게 여호와의 산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복을 내가 받고 있다면 아 이거는 내가 점검해 봐야 되는구나. 기도로 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얻은 것은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도 건강하고 기도하지 않고도 비즈니스가 잘 되고 기도하지 않고도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지 않고도 되어지고 이 일이 재앙이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악인의 혈통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나 싶네. 왜? 내가 이렇게 신앙을 똑바로 하지 않는데도 문제가 안 생기니까. 형통하니까. 악인이 형통하듯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 알게 돼요? 종말에 알죠? 성소에 들어갈 때 알게 되죠? 그 악인의 결국이 어떠한지. 보이는 것만을 소망하고 보이는 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성도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이 창세전에 준비하신 여호와의 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라면 이 땅에서 환난의 이 경한 것들 속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심히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내기 위하여 내 삶의 이 환난의 것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걸 내가 하겠다. 예배는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답게 예배하면요. 이때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것을 보고 맛본 자만이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으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근데 예배에서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보이는 것만 소망하고 보이는 것만 예배했으니까 물질 더 주세요. 예배했으니까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건강 붙들어주세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이 세상은 다 보이는 것들로만 살아요. 세상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창조되었던 목적을 회복받은 자들이에요. 예배하지 않고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했던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한 오늘의 이 한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다. 그리고 이것이 이 예배를 끝으로 나는 천상에서 영원한 예배로 나는 들어간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천상의 예배가 보이는 것으로 예배되어질까요? 보이지 않는 참것, 영원한 참소망, 이것으로 예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아브라함의 이 탁월한 예배는요, 모리아 산에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모리아 산에서 받았다는 것. 우리의 예배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이 생명은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받는 것, 여호와의 산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에덴개혁 장로교회 강래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개혁 장로교회는 905 사우스 유클리드 스트리트 플러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그리고 금요기도에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각각 드려지고 있습니다. 에덴개혁 장로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714-지역 733-3486, 714-733-3486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1: 이민 사회를 끌어안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KGBN Anaheim.
1: 이혜인 수녀님의 봄일기라는 시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봄이 일어서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나도 어서 희망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마음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 어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의 봄, 또 우리 마음의 들판에 꽃이 피는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권동훈 목사의 설레임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 미국인들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 1, 2위를 다투는 옐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가보셨는지요? 가보신 분들 전 참 부럽습니다. 전 아직 못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습니다. 이 옐로스톤에는 한 번씩 큰 불이 발생하는데요. 예전에는 산불이 나기라도 하면 너무나 미국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립공원이니까 부랴부랴 불을 끄는데 총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 국립공원 당국은 불을 끄지 않고 그냥 산불이 산을 태우도록 불타도록 내버려 둔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는 그 주종나무인 라치폴 소나무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라치폴 소나무의 솔방울은 보통 어른 주먹 두 개보다 더 큰데요. 거기에서 송진이 엄청나게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방울 속의 씨앗들이 그 송진이 흘러나와서 굳어진 그 표면을 뚫고 나오기가 정말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번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씩 불이 날 때면 그 불길의 열기에 송진이 녹죠. 그리고 그 송진이 녹으면 그때 비로소 씨앗들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불은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뢰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녀석들이요, 자기 몸에 흘러내리다가 동그랗게 맺게 된 송진, 그 송진을 볼록렌즈처럼 사용해서 스스로 불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아주 엉큼한 녀석들이죠. 아니 정말 놀랍고 위대한 생명력이 아닙니까? 맹렬히 일어난 산불은 라치폴 소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잡목들을 태우고요. 또 산불로 타죽은 그 어미나무들의 재는 땅의 자양분이 되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요. 산불의 강력한 열기로 송진이 녹아서 수많은 라치폴 소나무 씨앗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고 비옥하게 이미 만들어진 그 땅에 심겨지고 또 그렇게 무수한 새로운 생명의 라치폴 소나무가 그런 방식으로 그 일대를 점령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런 자연의 선순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옐로스톤의 산불은 웬만하면 끄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산불이 없으면 라치폴의 솔방울이 열리지 않듯 고난과 고통의 불이 없으면 결코 열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그 통로를 견고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대한 산불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단단하기 그지없는 자아의 껍질을 깨뜨리시는 것이죠. 네, 라치폴 소나무만 산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 역시 고난의 불이 그래서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어진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비로소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서를 여는 한나의 이야기가 바로 정확하게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는 한 여인,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불임이란 소망이 없다는 의미죠. 한나의 불임은 단순한 개인사의 고통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어떠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시대, 더 이상은 미래를 나올 수 없는 불임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나의 불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불임의 한나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무엘을 선물로 받고 그 사무엘은 다윗을 역사 속으로 불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라는 칠흑같이 어두웠던 절망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다윗의 왕국, 영광의 시대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한 민족과 한 시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러므로 한나의 이야기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거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우주가 한나라는 작은 한 여인, 작은 우주에 담겨 어떻게 절망이 소망으로 전환되고 어떻게 어둠이 빛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한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나의 이야기에는 인생의 깊은 고통과 상처, 괴로움 속에 빠져있는 두 여인이 등장하죠. 한 사람의 이름은 당연히 한나고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두 가지 공통점과 또 두 가지 차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무엇보다 남편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같다. 이 한마디로 벌써 어떤 막장 드라마가 펼쳐질지 흥미진진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모두 다 자신의 인생이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치명적인 문제를 하나씩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에겐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그 둘은 들고 있는 인생의 무기가 달랐다는 겁니다. 한나가 들고 있었던 인생의 무기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었지만 분인나는 반면에 남편 엘가나의 자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흥미진진하죠. 또 두 번째 차이점은 한나는 자신의 그 치명적인 아픔, 결핍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인데 분인나는 그 치명적인 문제와 상처, 아픔을 갖고 하나님이 아닌 남편에게, 또 자신의 경쟁자인 한나에게 나아가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와 분인나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사실 한나는 여자로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로 둘러싸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그녀가 시집가서 사는 것이 에브라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기름진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아주 괜찮은 가문의 사람이었죠. 성경에 엘가나를 소개할 때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증손, 누구누구의 현손. 즉 족보를 아주 길게 나열하면서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족보를 길게 얘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가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불필요한 정보일 수 있지만 제가 안동권 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권씨성의 어르신들을 만나면 꼭 물으시는 것이, 그래, 자네는 무슨 파, 몇 대손이고 학년은 무슨 자를 쓰는가,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를 제대로 소개하려면 늘 실패했지만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저는 뼈대 있는 양반집 후손이라는 거죠. 한나는 명망 높은 뼈대 있는 양반집 마님이 되신 겁니다. 게다가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물질적으로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당시라도 능력 없는 사람이 아내를 둘이나 두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자를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이 있어야 했고요. 또 당시 풍습대로라면 결혼할 때 처가댁의 결혼 지참금을 두둑하게 제공했어야 합니다. 게다가 4절과 5절을 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날이면 자신의 재물을 떼어서 두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라는 표현을 보면 그는 틀림없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벌써 이 정도면 시집 잘 갔다는 소리가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또 게다가 부자 동네 부잣집에, 그것도 단지 졸부가 아닌 뼈대 있는 가문의 시집 간 한나. 그 한나는 여자들이 그토록 바라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내였습니다. 여자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예, 남편의, 남자의 헌신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시집 한번 잘 가서 명예, 돈, 사랑 다 가졌는데 거기다 한나에겐 결정적인 행복의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남편 엘가나가 믿음도 좋았다는 겁니다. 거의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춘 남편 아닙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남편 갖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아쉽게도 뭐가 하나씩은 꼭 비잖아요. 혹시 이런 조건들을 갖고 계신 배우자와 살고 계시거나 살게 되신다면 여러분, 매주 감사원금 하셔야 됩니다. 그 어려운 걸 한나는 해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나는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데, 성경이 그리는 한나의 모습은 행복은커녕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돈, 명예, 물질, 경건한 신앙인인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 여자로서 솔직히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거의 다 가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나는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왜요? 단 한마디 때문입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한마디 때문에 한나는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녀가 갖지 못한 단 하나의 결핍이 그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핍은 분인 나에게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라고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모든 자녀는 히브리어로 그녀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이라는 복수입니다. 이로 보아서 분인나는 적어도 아들 둘 이상, 딸 둘 이상의 많은 자녀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분인나가 갖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네, 한나가 그 하나가 없어서 그토록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던 그것들을 분인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한나 입장에서는 분인나가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그런데 분인나 역시 고통스러워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요? 분인나 역시 단 한 줄의 기록 때문에 괴로웠어요. 자기에게는 없는, 그러나 한나는 충분히 갖고 있는 것, 남편의 사랑, 바로 그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한나 나름대로, 분인나는 분인나 나름대로 나에겐 없고 너에겐 있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둘은 지금 불행의 밑바닥을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나와 분인나의 이러한 모습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이러한 치명적인 결핍의 문제가 하나씩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분명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것 하나가 채워지지 않아서 만족할 수 없고 그것 하나가 없어서 행복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권덕원 목사의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죠. 어떤 사람에게는 낮은 자존감, 틈만 나면 솟구쳐 오르는 열등감이 치명적인 결핍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몸이 아픈 것이 치명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없어서 삶이 고달픈 것이 치명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 치명적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 갖춘 것 같아도,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가진 것 같아도 남모르게 배우자의 불행가 있고 부모의 애간장을 태우는 자녀가 있어서 그 문제가 바로 그들에겐 치명적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죄책감의 문제가 치명적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유를, 원인을 모를 두려움의 문제가 치명적입니다. 우리 찬송 한 곡 더 듣고 돌아와 말씀

이런 치명적인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한나와 분인나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분인나는 상처와 아픔을 갖고 끊임없이 사람에게 나아가 충돌합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로 나아가서 끊임없이 이제 나 좀 봐달라고, 내가 당신의 대를 이을 이 소중한 아이를 낳아준 여자가 아니냐고, 나를 볼 때가 아니냐고 사랑을 갈구하며 위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위로는커녕 그녀는 더 큰 질투와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상처를 갖고 자신에게 없던 그것을 갖고 있는 한나에게 다시 나아가 충돌하고 끊임없이 한나를 괴롭혔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 아픔과 상처를 갖고 사람에게 나아가는 결과는 항상 비참합니다.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사람에게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실망과 더 큰 상처, 그로 인한 분노의 쓰라림만 남겨지게 됩니다.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그것은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나아가는 방향은 분인나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분인나와는 다르게 한나는 자신의 깊은 상처, 절망, 결핍, 그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나 곁에 좋은 사람, 좋은 위로자가 없었던 게 아니죠. 한나 곁에는 정말 훌륭한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그의 남편 엘가나 아닙니까? 성경은 엘가나가 얼마나 자상하고 이해심 많은 남편이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결코 툭 튀어나오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평소에 엘가나가 얼마나 아내 한나에게 자상하게 대해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매님들 듣고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 잠겨 있는데 집에 계신 그분이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보,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 옆에는 열 아들보다 나은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자상한 위로자가 되지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속만 더 뒤집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란 남의 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엘가나 같은 남편이 어딨어요? 저도 제 입으로 말하긴 참 창피하지만 자상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엘가나는 넘사벽입니다. 그런데요, 그토록 자상하고 진심으로 한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남편 엘가나도 한나의 치명적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줄 수는 없었죠. 엘가나에겐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진심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줄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속을 있는 대로 다 뒤집어 놓는 분인나와 충돌하며 맞서 싸우지 않았고요. 또한 한나는 자상한 사랑으로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남편 엘가나에게 위로를 구하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치명적인 문제와 그로 인한 깊게 상처받은 마음을 갖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 통곡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두 가지 좋은 일을 허락하십니다. 첫째,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놀라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진술을 들어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한나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있나요? 아니에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입덧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후에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한나는 여전히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여전히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살벌하기 짝이 없는 분인나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 그대로였습니다. 상황은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이유를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한나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이러한 평강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는, 여러분을 상처 입게 하는 그 치명적인 문제가 오늘 있습니까?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좌절했던 사람은 이 지구별이 탄생한 이래로 단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녀는 마음의 평안만 누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반드시 어루만져주십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한나의 치명적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고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이런 단어들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는 때가 이르매입니다. 때가 이르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때가 되면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그 기도의 열매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사무엘이었습니다. 불임이었던 자신의 미래만 바꿀 아들이 아니라 불임의 시대를 소망의 시대로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주체인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머무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아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 가장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가장 끝자락엔 해남 땅끝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원래 조선 후기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에 보면 칡머리라는 뜻의 갈두란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 정부에 의해 토마리라고 명명되었고요. 1994년에는 지역 주민들이 청원하여 땅끝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이 주는 특별한 느낌 때문인지 이 땅끝 마을에는 암울한 과거를 그만 털어버리고 새롭게 미래를 시작하고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답사지 혹은 순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땅끝 마을에 가면 땅끝 마을, 희망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이 적힌 표지판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고 하네요. 땅끝이란 거기에서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어떻게 땅끝 마을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땅끝은 방향만 바꾸어 돌아서면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권도훈 목사의 설레임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땅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 치명적인 결핍의 문제로 인해 내가 오늘 땅끝에 서 있다고 느껴지고 더 이상은 어디로든 나아갈 수 없다고 그런 절망감이 우리를 엄습할 때, 그때 우리는 나아가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부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치명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맹렬한 산불이 라찌폴 소나무의 솔방울을 열어 새롭고 놀라운 무성한 생명을 만들어내듯 맹렬한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딱딱한 자아란 껍질을 깨뜨리고 오래 다쳤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
그 기도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로 역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어떤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이 시간은 웨어하우스 교회 이해구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God is with us, 그래서 천국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은 교회 측의 요청으로 재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지난 4월 9일 목요일 미국의 국방부 언론 브리핑실입니다. 지금 미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에픽 퓨리의 작전에 관한 상황을 브리핑하는 자리입니다. 이때 미국의 국방장관 해그셋 미국 국방장관이 말이죠. 미국의 언론이 이 작전의 상황에 대해서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본인과 가족이 주일 예배 가운데 들은 설교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그셋 장관이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손이 생명력을 잃어서, 우리 성경에는 손 마른 자라고 되어 있죠. 손에 생명력을 잃어서 손을 쓸 수 없게 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겼다는 핑계, 죄를 이유를 삼아서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그 본문 내용을 설명하고서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대부분 언론이 뭐 버핑시는 모든 언론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라며 하면서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이 이 바리새인들과 같다고 비유를 했어요. 테러와 불법적으로 핵무장을 하려는, 그래서 국제적으로 오랜 골칫거리였던 이란의 그 위협 요소를 제거하려는 이 에픽 퓨리 작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로 일관하는 미국의 언론과 방송을 이 바리새인에 비유한 것입니다. 해그셋 장관이 말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이 불편한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는 그 사실에는 그저 눈을 감고 자신들의 눈에 가시인 예수를 합법적으로 제거할 이유를 찾는 데만 골몰하였던 것이 이제 바리새인이었죠. 미국과 이스라엘,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유익을 끼치려는 그 미국 행정부의 이 에픽 퓨리 작전을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으로 완전 비유를 하였고, 그리고 이 작전의 여러 상황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릴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것들만을 골라서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예수 죽일 궁리만 하는 바리새인의 비유를 하였던 거죠. 성경의 비유를 잘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CNN이나 MBC 방송들은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직업윤리관을 포기하고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으로 죽게 만들려는 꼬투리를 잡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하는 그러한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해그셋 장관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구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해그셋 장관, 저 해그셋 장관은 제가 아무런 상관은 없죠. 그러나 저도 그리스도 인 제자라고 합니다. 해그셋 장관도 드러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해그셋 장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걸 기쁘시게 하고 있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또 그것이 또 이런 생각으로도 이어진 거예요. 해그셋 형제는, 제가 그렇게 부릅니다. 해그셋 형제는 이 땅을 천국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을 바르게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달리 표현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도 되죠.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해그셋 형제가 만약에 그 브리핑에서,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 그 얘기를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쟤는 오히려 좀 사신을 떨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그런 정치적인 말을 해서 뭘 하자는 건가? 그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언론 앞에서 국방부 공식 브리핑 자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또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언론이 눈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발언은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솔직히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졌어요. 그의 마음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의 발언은 나는 하나님의 본질을 안다, 믿는다 는 고백을 그 브리핑 자리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생전 그런 얘기 안 하다가 그날 그 자리에서 그랬다 그러면 성경을 정치에 이용한 것이라 비난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장관 후보 청문회 때부터 그의 신앙은 그의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원들이 공격했죠. 믿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 너 표리부동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가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한 일이었다.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말해라. 뭐 그렇게 대꾸하고 그랬죠. 그는 꾸준히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의 일상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장관, 공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고백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는 것을 전한자 보게 된 거죠. 그의 마음에 울림이 있다 그러면 그는 주저없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그의 커리어에 덕이냐 실이냐를 따지지 않았던 거죠. 물론 뭐 사시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구나로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제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형제의 삶이 곧 천국의 삶이다라는 생각이 그때 그걸 보고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저도 그 이 발언으로 반대 진영의 공격이 거세지고 그것을 계기로 그가 그 직을 계속 국방장관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해도 그것을 괴념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일반인이든 천조국이라는 별명을 가진 국방예산이 천조나 된다는 그 천조국이라는 별명을 가진 나라 미국의 군대를 행정적으로 대표하는 자리 그 국방장관이든 그가 그냥 일반인이든 자신의 본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요 그런 사람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형제요 제자이고 이고 싶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같이 가십시다. 여러분도 그 어느 누구에게 헤그스 장관이 어제 그 뉴스를 보고 있는 제게 끼친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지됨을 여러분 주위의 누구에게 끼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그냥 내무장관이라면 내무장관으로서 어떤 레스토랑의 사장이라면 사장으로서 마켓의 캐셔라고 그러면 그 캐셔라는 자리에서 어떤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떤 고위직에 있다면 그곳에서 어느 곳이 되었든 매일매일 일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제요 제자로 인식하며 그 맡겨진 일 세상의 일을 하고 또 그의 여러분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됨과 제자됨의 그것에 기반된 말과 행동을 하고 그에 기반된 의사결정을 한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이 땅을 천국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분들인 거죠. 아직도 본향에 부르시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도입이 길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도입입니다. 26년을 천국으로 살아보자는 말씀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6번째 주인데요. 아직도 한 주도 놓치지 않고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천국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천국 설교 잘 안 하고 잘 듣지 못합니다. 아마 종교로 비칠까 봐 뭐 천국 장사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봐 안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천국의 본질을 알면 우리 그렇게 조심하거나 주저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고 그러한 상태이고 상황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사실에 천국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초점하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요, 어떤 행동 지침이나 그렇게 살도록 동기부여 받아서 그렇게 살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그세 장관이 그렇게 브리핑해서 성경을 인용한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에게 그의 아버지에 대한 자긍심,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신뢰,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고 했을 때 그런 자녀는요,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걸 놓치지 않고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것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는 전부 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성화의 행동이 아니라, 성화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가 주가 아니라 성화의 이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성화의 그런 과정이 보여진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성화의 근본 이유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여야 합니다. 성화로 보여지는 그 모습의 삶에 보여지는 그 삶의 원동력은 성령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여야 한다는, 행동이 아니고 그 성화의 행동에 근원이 뭐냐가 중요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여야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십니까? 아니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의 면면을 알고 계십니까? 지식으로의 스펙으로의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지식이 참이구나라고 경험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경험되고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지 않겠냐는 거죠. 제가 이런 표현을 할 때마다요, 제가 직장생활할 때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직장생활할 때 저희 상사를, 때로는 사장님을, 때로는 가끔 회장님과 연관된 일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 분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제가 얼마나 그때는요, 하나님이 제 안에 지금처럼 그렇게 가득 차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 지금의 제가 생각하면 그때가 좀 부끄럽죠. 여러분이 하나님 스펙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잘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경험되지 않습니다. 우선 스펙을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경험되도록 기회가 또 만들어지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스펙 1번이 뭡니까? 창조주입니다. 이 창조주 스펙이 재벌회장 누구누구누구와 비견되는 스펙입니까? 그런데 이 창조주라는 스펙이 말이죠, 그냥 스펙상으로 그럴 뿐이고 이력서에 있는 그 한 이력일 뿐이라면 그것은요 아무런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고 아버지를 자랑하는 그런 것으로서 기능하지 못해죠. 스펙 두 번째가 뭘까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죠. 십자가의 이언 부활, 이제 그런 내용이 스펙 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력서에 있는 스펙 뿐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죠. 스펙이 갖는 의미와 깊이를 알려면 우선 그 스펙을 알고 그 스펙과 관련된 것들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그 묵상을 통해서 그분의 실제 살아계심이 우리가 경험되고 우리 마음에서 사실이 되어지려면 그런 묵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묵상을 하려면 그분의 활동 상황을 면밀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활동 상황이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이해가 안 되면 참고서도 보고 선생님에게 질문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질문할 때도 질문 태도도 중요합니다. 아, 이분이 정말 창조주 맞아요? 증거함대 보세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그분을 알고자 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이래야 되는 거죠. 이런 태도. 이분은 왜 자신이 창조주라고 주장한대요? 우리가 이해 가능한 것으로서의 그 하나님 되심의 주장이 근거가 이런 것이라고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분들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이런 자세를
취해도 이렇게 접근해도 될 만큼 지금 당장은 믿어지지 않지만

0: 이렇게 알아가야 되겠다 될 반한 분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는 차고도 넘치죠. 역사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 여러 신앙 서적들, 또 성경 속에 읽으면서 그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앞뒤가 맞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 내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일부러 내가 부정하겠다고 작심하지 않는 한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의 1번 항목은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알기, 하나님 알기. 그래서 성경 읽기, 그냥 읽어야 한다는 책임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읽는 성경 묵상,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1번 항목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도 맺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이것 좀 부탁하고 해주세요 심경 토로하고 위로를 받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가운데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거죠. 좌우간 하나님, 좌우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 것이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부탁도 하고 내 마음도 아뢰는데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러한 부탁과 사정 아무런 의미가 없죠. 천국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이려면, 이려면, 일라면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려면은 내 하나님이 왜 내 아버지인지가 설명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려면 아버지 설명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어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어봐야 됩니다. 아버지 이력서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먼저 자녀가 된 형 누나에게 물어가 보면서 때로는 그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스펙상으로 그렇게 읽으면서 스펙상으로 알게 되면 그 스펙상에 나타난 그 일들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었나 있나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이해되고 나면 그것이 아 실제로 그렇구나라는 것이 실감이 되는 때가 옵니다. 실감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지는 거죠. 그러면 자랑하게 되는 거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요. 자녀가 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행동이나 삶이 좀 부족해도 아버지는요 아이고 내 새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잘 순종하고 말 잘 듣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아버지가 아버지로 온전히 되지 않는 자식은 아버지가 알죠. 그게 이름만의 자식은 그런 이름만의 자식은 아버지를 잘 기뻐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잘 모르니까. 아버지도 아직은 그런 자식의 아버지 얘기 막 하는 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행동은 좀 부실해도 그 마음에 진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식이 기쁠 겁니다. 그러나 뭐 아직 그렇게 안 된 자녀도 아버지 자식임은 때가 되면 그렇게 알게 되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천국의 삶은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얘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천국의 삶은요 하나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창세기 에덴 나오죠. 에덴은요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에덴 하나님으로 사는 곳이었고 그 삶의 상태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덴이 아닌 에덴에서 축출된 우리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세상은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삶 민족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제 온 세상에 온 세상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과만 하나님이 함께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후에는 온 세상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도와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은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데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죠.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 그게 성도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성도들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성도들과 하나님만 앉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완전한 천국이 회복이 되면 이 천국은 에덴이 복귀되는 것이고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 사는 삶으로 가는 거죠. 에덴이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었다가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가운데,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지만 또 하나님만으로 사는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있는 과정을 거쳐서 종국에는 최종에는 다시 에덴으로 복귀하는 거죠. 본향으로 복귀하는 거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에요. 천국에서는 하나님만으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나님만으로 산다고 그 아닌 것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가 하나님으로 사는 삶이 되니까요. 애초에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이 새하늘 새 땅의 그 천국이 되어지면 하나님으로 사는 삶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에덴은 균이 없는 완전히 청결한 곳, 균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이제 균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균이 있는 세상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균의 원천은 이제 멸망이 선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성도와 그리스도인은 균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우리예요. 사체는 있을지 몰라도 균이 우리한테서 이제 영향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고 천국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는 다시 무균 상태의 그 천국이 이제 되어진 우리도 새로운 몸을 받고 또 균이 없는 그 거룩이, 온전한 거룩이 되는 그 천국에 있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으로 사는 곳,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천국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천국으로 사는 삶입니다. 나중에 실제 본향에서 천국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이 땅에서 그것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삶이죠. 우리 천국을 자주 거론하기에 불편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천국을 막연한 개념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들에게 분명히 천국이 있다, 죽은 후에만이 아니다, 오늘날 이 땅 이 순간에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그렇게 하는 상황, 그런 사건 때 그것이 천국이고 그곳이 그 상황이 천국인 것이다 라는 이 설명을 하는 것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잘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되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지, 불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천국은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천국의 본질을 자주 이야기하지 않으면 천국은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천국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의 천국이 되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알게 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도록끔 해야 돼. 그래야 천국 이야기를 우리 자주 할 수, 천국에 우리 자주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이 땅을 정말로 천국으로 살자. 하나님과 함께함, God is with us, 그게 천국인 겁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어느 한 나라, 미국 한 나라, 천조국이라고 별명하는, 저는 한때 그 천조국을 그 국방 예산이 천조라서 그렇다는 말을 모를 때는 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God is with America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미국에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이제 숫자적으로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죠. 뭐 미국은 다른 나라와 좀 특별한 국방장관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래. 그러나 어느 한 나라, 뭐 어느 대형 교회, 어느 떼고운 교회가 천국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 각자 각자에게. 우리 각자 각자에게 천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또 우리 각자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이 그게 어느 나라가 되었든 어느 교회가 되었든 그곳이 천국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으면 그 맺고 있음이 천국이고 그럼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고 내가 살아가는 상황이 천국인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것도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로서의 관계이든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백성으로서의 관계이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는 것으로서의 관계이든 하나님이 구세주이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관계이든 이러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말이죠. 샬롬.
1: 지금까지 웨어하우스 교회 이해구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미국 교회인 더 웨어하우스 철치는 1925 벨리 홈 에비뉴 위리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웨어하우스 철치 미국인 영어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9시와 오전 11시 두 차례이며 한국어 예배는 오전 11시에 각각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310-지역 780-8329, 310-780-8329번으로 연락주시거나 교회 웹사이트 thewarehouseoc.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5월 1일 금요일 GBC 저녁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이란 전쟁의 60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군 지휘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계획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유럽연합이 기존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EU산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내주부터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혜택 신청자에 대한 신원 검증을 대폭 강화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등 주요 이민 신청 수속 절차가 사실상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 노조가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2028년 LA 올림픽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경고했습니다. 63년 만에 노동절이란 이름을 되찾은 1일 청와대에선 노동절 기념식이 처음 열렸습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을 초청한 이재명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과 노동의 기본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항행을 위해 미국 주도로 결성을 추진 중인 국제연합체에 참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새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연합산 자동차 관세 인상 예고에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무역 합의 위반 시 EU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0: 오늘의 첫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시작한 이란 전쟁의 60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군 지휘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계획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뉴시스에 따르면 이란 매체 이란 인터내셜은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과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군사 옵션에 대해 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시된 군사 옵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 인근 작은 섬에 미 지상군을 투입해 해상 통로를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란 이스파한 지역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60% 농축 우라늄을 제거하는 작전 또한 포함됐습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시나리오입니다. 이란 전역을 대상으로 한 신속하고 대규모의 군사 타격 방안 또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보고는 미국의 전장 권한법에 따른 군사작전 종료 시한인 1일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은 의회 승인 없는 군사 개입 시 60일 이내에 승인받지 못하면 작전을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자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미국 경제의 10.1을 차지하는 제조업체들의 4월 공급업체 인도 실적이 악화해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공급관리협회 ISM이 조사한 화학제품 제조업체는 원유, 폴리에틸렌 수지, 에너지 관련 모든 제품이 이란 전쟁과 시장 공급 인플레이션으로 여러 차례 가격 급등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뉴욕 유가 기준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50% 이상 급등했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공장 출고가에는 인플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ISM이 조사한 4월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과 가격 상승을 피하려는 기업들이 주문을 서두르면서 신규 주문이 증가한 덕분에 52.7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공급업체 인도 지수는 50을 넘으면 인도가 늦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3월 58.9에서 4월엔 60.6으로 급등했고 특히 알루미늄은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 부품은 10개월 연속, 전자 부품은 14개월 연속 공급 부족이 지속돼 아크릴 제품, 알루미늄, 석유, 전자 부품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원자재 투입 가격 등의 물가 지수는 3월 78.3에서 4월 84.6으로 급등하며 지난 2022년 4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감소세는 2개월 연속 이어졌고 공장 고용은 15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월 이후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약 8만 5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제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충격이 현실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의 1분기 순이익은 41억 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6% 감소했는데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쉐브론도 1분기 순이익이 22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7% 감소했는데 두 회사 모두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중동시설의 생산량이 급감한 게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런 우즈 엑손모빌 최고 경영자는 전체 생산량의 15%가 이란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돼도 원유 수송 흐름이 정상화하는 데 최대 2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서 이르면 이달 말쯤 유가가 심각하게 급등하고 연료 사용이 중단되는 위기 상황이 올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원유 트레이딩 업체인 군보르가 주유소 휘발유 가격 급등을 넘어 기업들이 문을 닫고 경기 후퇴에 진입하게 되는 변곡점이 6월이라고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 정보청 집계에서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하루 100만 배럴 방출하고 있지만 지난달 24일 기준 휘발유 재고는 2억 2,200만 배럴로 연중 이맘때에 비하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석유업계 임원은 시장이 뒤틀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점인 미국 휘발유 재고 2억 2천만 배럴 선에 거의 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0: 이어지는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유럽연합이 기존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EU산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내주부터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EU가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EU산 자동차와 트럭에 부과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세는 25%로 인상될 것이라며 미국 내 공장에서 자동차 트럭을 생산할 경우에는 관세가 전혀 없다는 점은 완전히 이해되고 합의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 많은 자동차 및 트럭 공장이 건설 중이며 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자동차 및 트럭 제조 역사상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공장은 미국 노동자들로 채워져 곧 문을 열 것이라며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은 전례가 없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15%로 낮아진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다시 25%로 높이겠다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EU가 무역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한인사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혜택 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대폭 강화하면서 영주권과 시민권 등 주요 이민 신청 수속 절차가 사실상 일시정지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들을 포함한 수많은 신청자들의 심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2: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 망명, 영주권, 시민권 신청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 신청권에 대해 강화된 연방수사국 FBI 신원 조회를 재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특히 새로운 기준에 따른 조회를 완료하지 않은 모든 계류 중 사건에 대해서는 승인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명확히 하고 나서 사실상 심사 중단 조치가 내려진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FBI가 보유한 범죄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이민국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행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 내 체류 중이거나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 가운데 범죄 전력자나 잠재적 위험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가려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지문 제출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이민 신청이 이번 강화 조치의 적용 대상입니다.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은 물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이나 약혼자를 초청하는 이민 청원서 역시 포함됩니다. 특히 4월 27일 이전에 FBI 조회 결과가 접수된 신청권에 대해서도 모두 재조회가 요구되며 담당 심사관들은 재검증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승인 결정을 보류해야 합니다. 단, 기각이 예상되는 신청권에 대해서는 재조회 없이 바로 불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연방범죄 데이터베이스 접근 확대를 바탕으로 신청자 검증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시민의 안전과 공공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이미 심각한 적체 상태에 놓인 이민 심사 시스템에 추가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심사 지연은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으며 일부 신청은 수년씩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 혜택 신청자들에 대한 대규모 FBI 신원 재조회 작업이 진행될 경우 처리 속도는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기 들어 이민 정책 전반을 한층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토해 반미 성향 여부를 판단하려는 시도도 그 일환입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입국 및 이민을 제한하는 이른바 트래블밴 정책을 재가동하고 일부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해서는 망명심사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불법 이민 단속뿐 아니라 합법 이민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원조의 강화 조치는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어 한인 사회에서도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GBC 리포터 전해드렸습니다.
0: 다음 뉴스입니다. LA 경찰 노조가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2028년 LA 올림픽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경고했습니다. LAPD 노조의 제이미 백브라이드 이사는 만약 올림픽이 오늘 당장 열린다면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고 단언하며 현재 인력난이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 참가자 그리고 LA 시민 모두를 위해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맥브리드 이사는 대형 행사 기간에는 하루 최소 약 1만 명의 경찰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LAPD 경찰 수가 8,600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최소 1,500명의 추가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짐 맥도널 LAPD 국장은 최근 예산 청문회에서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예산에 보안 항목은 있지만 경찰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신입 경관이 채용 후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최대 2년의 훈련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에 지금 당장 채용을 늘려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런 베스 LA 시장은 최근 500명 이상의 신규 경관 채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제안하고 채용 절차를 가속화하겠다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방정부로부터 약 10억 달러의 보안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비밀 경호국도 올림픽을 국가 특별 안보 행사로 지정해 자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찰 노조 측은 연방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현장 인력 충원이 시급했던 입장이어서 올림픽을 앞둔 LAC의 치안 공백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0: 오늘의 한국 소식입니다. 63년 만에 노동절이란 이름을 되찾은 1일 청와대에선 노동절 기념식이 처음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1: 어제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이란 이름을 되찾고 법적 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기념식입니다. 기념식이 청와대에서 열린 것도, 양대 노총 위원장이 둘 다 참석한 것도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경총 회장도 기념식에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소년공 출신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의 목소리에 화답하겠다면서 일터의 안전과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노동자의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1: 특히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면서 노사 상생의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2: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3: 김동명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입니다.
4: 노동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3: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입니다.
5: 관세와 전쟁의 여파로 치솟은 물가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에게는 코스피 6000도, 반도체 특수도 그림의 떡으로 보일 뿐입니다.
3: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입니다.
6: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생산성 향상에 동참해 주시고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 노동절을 계기로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노사정이 노동 현안들의 해법 찾기에도 진전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0: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항행을 위해 미국 주도로 결성을 추진 중인 국제연합체에 참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측의 대북 핵시설 정보 공유 제한, 쿠팡 사태를 둘러싼 한미 간 불협 화합이 나오는 가운데 중동 원유 수입로 확보와 함께 한미 관계의 활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외교안보 분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주도하는 협의체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8일 전 세계 미 대사관의 연합체에 관한 설명 공문을 보내면서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원활한 항행을 위한 국제연합체인 해양자유연합 참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국제 소식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새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된 이란의 새 종전 협상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8: Iran wants to make a deal because they have no military left essentially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I'm not satisfied with it.
7: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협상안 가운데 어느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란 지도부 안에 내부 분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합의에 도달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8: Their leadership is very disjointed, very argumentative with each other. They come back, one says one thing, one says another. They're very confused.
7: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쟁 권한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과 전쟁할 수 있는 60일의 시한이 오늘 끝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완전히 위헌이라며 이 법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만 예외여야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통신사 IRNA는 이란이 전날 밤 파키스탄에 새로운 종전협상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협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IRNA는 전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상 최우선 과제는 전쟁 종식과 지속적인 평화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 오늘도 미주보건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의 삶 이어가시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GBC 안내입니다. 미국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나라로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인교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기도의 날 집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LA 나성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기도의 날 문의는 213-448-3493번, 213-448-34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E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 앤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의 풍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 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츠톡 대화 키트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 사역을 위한 교육 사역자 12주 훈련 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 NCI와 미주 복음 방송 동행과 상생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 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 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 한인 기독 언론 협회, 미주 복음 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단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숄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복음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 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N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복음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벤코브홉, 이한황 몰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대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은장로교회 류진욱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셨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또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아유 어렵다, 오늘은 그냥 아예 귀를 좀 닫아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앞장과 뒷장과 또 그 본문 말씀이 있는 그 한 장을 차근차근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가 줄거리를 파악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좀 진지하게 말씀을 읽어갈 때 어느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정말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넘어가고 하지 마시고 붙잡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게 3일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붙잡고 앞장 뒷장을 보면서 이게 과연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도 완벽하게 성경 말씀을 다 알고 다 깨닫고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늘 필요한 거예요. 한번 읽고 한번 공부하고 다 안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지요. 들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로 잘 창조하셨어요. 잊어버리는 인간, 까먹는 인간, 외워도 또 잊어버리는 인간.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계속해서 반복이 필요하고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바라기는 오늘 아마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네 분 정도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어렵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최대한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볼 테니까 과연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중에 이 요한복음 6장 말씀 중에 오늘 말씀 이 60절에서 64절, 특별히 63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단지 63절의 한글 언어로만 보면은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영의 양식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다. 그래서 이 63절의 말씀은 6장에 나와서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의 종합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그런데 문제는 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제자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좀 빨리 띄워주셨는데 예. 요한복음 6장 오늘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오늘 말씀을 보세요. 결국은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몰라요. 근데 60절 후반 부분부터 보면은 특별히 67절에 보면요, 떠나갔더라.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제자로 따라다니지 않았고 단지 팬으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렵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다. 그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띄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참 도전받고 또 자주 읽은 책인데 이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지으신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엄청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팬을 원하지 않는다. 제자를 원한다. 예수님은 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신다.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참 제자를 원하신다. 그 말씀, 그 내용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만 목사님이 이 책에서 몇 가지를 좀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비판이냐면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편한 신앙을 비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목상의 신앙인이죠.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정의 내리기를 팬 신앙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전적인 헌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저 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관중으로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헌신의 제자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제자도의 그 본질, 뭐가 제자도냐, 뭐가 제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제자의 길을 회복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십자가를 회복해야 되고 순종을 회복해야 되고 희생을 회복해야 된다. 이 십자가와 순종과 희생이 없는 신앙은 가짜일 수 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은 팬과 제자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는데 팬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을 가리켜서 팬이라고 합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편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말로는 믿지만 삶에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팬이다. 그래서 이 팬들은 기적을 좋아해요.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습니다. 내가 듣기 편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은 받고 내가 어렵고 불편한 말씀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팬 신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적 활동은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받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팬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반대로 제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삶 전체를 드리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헌신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어려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떠나간 사람들처럼 떠나지 않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도록 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와 팬에 대해서 대조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고민하고 날마다 변화되어야 할 주제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제자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팬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그리고 핵심 말씀인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전체의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6장 63절 말씀, 60절에서 64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6장에는 크게 네 가지의 사건이 나오지요. 그 첫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의 떡이신 설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60절에서 71절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은 많은 따르던 사람들, 많은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깊은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데 많은 제자들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면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의 대조의 말씀이 딱 나오면서 6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것을 주는 왕, 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을 것을 주는 왕으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육체적인 필요에 관심이 있었어요. 먹을 것을 주니까, 배부르게 해주니까, 아우 저런 기적을 행해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구나. 그래서 현실 문제만 바라보고 육적인 필요,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 한 사람으로 보고 팬으로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아, 이분이 참으로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구원자로 보지 못하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단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한 사람으로만 바라봤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현대에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이 바로 오병이어 신앙이에요. 힘들 때는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한참 동안 기도했다가 해결되면 언제 주님이 내 주님이냐라는 식으로 주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이런 신앙은 현대교회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분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오병이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복을 중심으로 자꾸 따라다녀요. 내 인간적인 필요, 건강, 물질, 성공, 자녀 문제 해결, 또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뭐가 잘 되도록 잘 되도록 자꾸 복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팬 신앙이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잘못 오해했던 사람들의 신앙과도 같은 겁니다. 이 부분은 참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의 복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환경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면 이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러니 이 복을 바라고 따라다니는 오병이어의 신앙과 팬 신앙은요, 건강, 물질, 성공, 자녀 문제, 비즈니스, 직장 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왜 나를, 나에게는 안 채워주시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복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주님 자신이 메시아 되시기 때문인 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좋아해요. 근데 말씀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불러 은사 쉐 이런 건 좋아해요. 말씀 봅시다 하면은 아, 목사님 바빴어요 이래요. 현대교회의 가장 적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하도 안 보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맨날 전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그 고대 헬라 철학의 최고의 위치가 그 아텐, 아덴에 그리고 고린도예요. 그들은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은 광장에 모여요. 자, 오늘 한번 디베이트 해보자. 그래서 막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경쟁해요. 당신의 철학이 그러냐? 내 철학은 이렇다?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아덴과 고린도에 가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누구파다, 파당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 그리고 제사 음식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난리예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많은 신앙의 경험과 은사와 지혜와 풍부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깊이가 없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단단한 음식으로 좀 너희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젖으로 너희들에게 먹여야 되느냐. 이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단계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조금 어려운 단단한 음식의 말씀을 주면은 막 부담스러워요. 사실 이런 거겠죠.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에 회개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편한 설교, 성도님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다 보니까 성경을 깊이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수준이 신앙생활 50년, 60년 하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맨날 전만 먹는 신앙인 거예요. 좀 깊이 있고 성경이 있는 그 말씀을 전하면 싫어해요. 어려워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말씀 그대로 회개하라 했으니까 회개해야죠. 그리고 말씀 그대로 받으면 아멘 받아야 되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떠나니까 현대 목회자들이 그런 강력한 성경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내가 언제까지 젖을 먹여야 되느냐? 언제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너희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은 좋아하는데 말씀은 부담스러워하는 신앙이 바로 오병이어 신앙이고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적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병든 자도 하나님 일으키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적만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고요. 은혜도 확실하게 받고요.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지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또 먹고 싶었겠지요. 또 그 기적을 보고 싶었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2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53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누가요? 막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군중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은지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 많이 먹고 배부르겠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왜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왜 저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만 이해하고 들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거부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면 6장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막 이해가 안 되니까 거부 반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와, 이 말씀 어렵다.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누가 이런 말씀을 듣겠느냐? 아이고, 배불렀으니까 이제 가야겠다. 아이고,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제자들이 떠나버려요.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완전한 확실한 본론 결론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60절에서 64절, 특별히 63절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예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예니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살리는 것은 영예니. 이 의미는 이 의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깊은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구원, 인간의 변화는 너희들이 보는 육신적인 눈과 육신적인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노력과 외적인 노력으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당신들이 보고 있지만 인간의 노력과 지식과 지혜로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그러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깨달을 수 없는 이유도 성령의 능력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너희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6장 전체 내용 가운데 따라왔던 팬으로 따라왔던 사람들, 제자로 따라왔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오해하고 거부 반응 일으키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의 역사로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로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는 육은 무익하니라. 이 의미는 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몸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해 방식, 타락한 인간의 육적인 사고, 타락한 인간의 지식, 타락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아무리 인간의 이해 방식과 그 사고 방식과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바라봐도 너희들 내가 하는 이 메시지를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건 안 돼. 육으로는 안 돼. 이 말씀이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인간의 이성만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물질적인 기준으로 사람의 그 이성과 가치관으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 유익이 없고 영접할 수도 없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그 떡만 바라보고 따라오던 그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두 가지를 대조했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신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장 26절에서 27절, 특별히 27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지금은. 근데 이 사람들이 이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6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53절에서 54절 이 말씀 쭉 보면 6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육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에 부담스러워서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남은 삶을 영위해가고 살아갈 때에 어떤 신앙이 필요할까요? 저는 딱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오병이어의 단순한 기적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팬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배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아멘 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라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예수님 자체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라고 결단하시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제가 믿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달려갈 때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몰랐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간증과 감동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령님을 붙잡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예은 장로교회 류진욱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은 장로교회는 14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바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일 새벽 예배는 화요일에서 금요일 5시 30분, 토요 새벽 연합 예배는 오전 6시,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11시, EM 영어예배는 12시 30분에 각각 드려집니다. 편집되지 않은 목사님 말씀과 신앙상담, 기타 교회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714-292-1097, 714지역 292-10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이야기의 남경아입니다. 바베큐를 유난히 잘 굽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묻자 웃으며 말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구우면 되지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기를 태워버리는 사람은 불판에 올려두고 무심히 두곤 합니다. 하지만 맛있게 굽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좀처럼 눈을 떼지 않지요. 지금쯤 뒤집어야 할지, 어디가 더 익었는지, 불이 센 곳에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살피고 움직이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 지켜본 고기는요, 속까지 고르게 익어서 가장 맛있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시간을 지나고 때로는 기다림 속에 머물게 되는 이유.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우리의 삶을 향해 세심하게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때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라요. 손경민 목사님이 찬양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 들으셨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밤 9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은혜의 찬양, 감동의 간증,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들, 하루를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큐티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9시 아름다운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들으셨습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 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 대학교가 주최하고 미주 복음방송과 PCCE가 함께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수기 부분, 그리고 일부 인의 영상으로 참여하는 쇼펌 챌린지 부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 상금은 $5,000,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ibs.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 7일 24시간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복음 방송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밤 9시에 은혜의 찬양과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따뜻한 행복 큐티 시간으로 1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이 시간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해 주세요.

영화인데요. 오늘은 보이콰이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소년 스탯. 분노와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세상과 등을 치고 살아가던 그는 문제아로 낙인 찍힌 채 한 기숙학교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엄격하고 냉정한 음악교사 카벨 선생. 아이들에게도 음악에도 한치의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거부감뿐입니다. 어느 날 스탯의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된 카벨은 그의 안에 숨겨진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칠고 불안정하지만 누구보다 깊은 울림을 가진 목소리. 카벨은 재능은 선물이 아니라 책임이다 라며 더 엄격하게 더 냉정하게 몰아붙입니다. 스탯은 노래를 통해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상처, 분노, 외로움.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하나의 음으로, 하나의 화음으로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노래하는 아이들 속에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합창은 혼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서로의 숨을 맞추는 일, 서로를 듣고 기다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마침내 찾아온 무대 위의 순간, 스탯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무는 소년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상처를 넘어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의 아름다운 시네마. 오늘은 보이콰이어라는 제목의 영화였고요. 이 영화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제목을 검색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영화 한 편씩을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월요일에서 목요일에는 아름다운 이야기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변의 소소한 미담, 나누고픈 간증, 감동의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터넷 kgbs.com, 미주보금방송의 웹사이트 청취자 게시판이나 카톡 아이디 am1190으로 글을 올려주시면 이 시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할게요.

0: 성도의 삶 찬양 들으셨습니다.
1: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가정은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190 미주 복음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의 따뜻한 행복 큐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댓글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을 피해 떠났던 선택이 결국 더 큰 아픔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도 상황을 피하려고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환경을 따라 움직였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멘.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는 장면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지네요. 인생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라라는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각자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신앙 안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함께 가던 길에서도 결국 각자의 선택이 갈라지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신앙은 함께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개인의 결단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분명한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댓글입니다. 나오미의 삶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댓글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셨는지요? 이 시간 내가 깊이 묵상한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요, 마음속에 은혜의 댓글 한 줄 남겨보심도 좋겠습니다.

인생의 선택 앞에서 주님께 먼저 묻는 믿음을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큐티는 매일 아침 6시 30분 묵상의 시간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이 시간은 하루를 마감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따뜻한 행복 큐티였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오늘 끝곡은요. 나의 가는 길 이 찬양 함께 나누면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고 복된 밤 모두 되세요. 샬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브닝 클래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쉼있고 평안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멘토라는 말을 들으면 어느 분이 떠오릅니까?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가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을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을 권했습니다. 이 젊은 멘티는 멘토가 믿기지 않는 기적들을 행하는 것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용하여 엘리사가 평생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엘리야의 삶이 끝날 무렵 엘리사에게 떠날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자기 멘토에게 다시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엘리야가 세 번에 걸쳐 엘리사를 자신의 사역에서 놓아주려 했지만 그때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실함으로 인해 엘리사 역시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여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고 투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저녁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도전과 용기를 주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첫 작품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작품 번호 387번 현악 사중주 14번 봄 작품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곡 중에 러시아라는 이름이 붙은 작품 33의 6곡을 듣고 충격을 받은 모차르트가 자기도 그에 못지않은 현악 사중주 곡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마침 중기의 전환기에 이르러 하이든이 비로소 현악 사중주곡의 완성미를 보인 러시아는 모차르트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윽고 모차르트는 1783년부터 1785년까지 6곡의 현악 사중주곡을 작곡해서 하이든에게 바치죠. 그중 오늘 함께 나눈 현악 사중주 14번 4장조 봄은 1782년부터 1785년 사이에 작곡해서 하이든에게 바친 6개의 사중주곡 중 첫 번째 곡이 되겠습니다. 소박한 가운데 숭고한 주옥과 상냥하고 매혹적인 악절을 포함하고 있는 이 작품은 전곡에 넘치는 싱싱한 약동감과 희열감 때문에 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 가운데에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아세를 함께 나눕니다. 야네체 콰르테스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현악 4중주 14번 4장조 봄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아사이를 야나 체콸트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 준비한 두 번째 작품입니다. 게오르그 프리드 헨델의 하프 협주곡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294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헨델의 협주곡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헨델은 원래 이 곡을 당시에 유명했던 하프 연주자인 파헤를 위해 작곡을 하였고 그것을 류트 또는 하프를 위한 협주곡으로 하기로 했었지만 결국은 현재처럼 하프 또는 오르간을 위한 협주곡으로 명명이 되어집니다. 헨델은 이 작품을 나중에 오르간을 위한 협주곡으로 개작하고 또한 출판하기도 했었죠.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계곡이나 나뭇잎이 바람에 산들거리는 산뜻한 풍경을 연상시키는 이 곡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귀에 익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헨델의 하프협주곡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294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를 앤드류 페르세 연주로 감상하십니다.

게오르그 프리드리히 헨델의 하프협치고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294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를 앤드류 페러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브닝 클래식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준비한 마지막 작품이 되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 번호 48번 가운데 4악장 피날레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주 서구 유럽을 방문했던 차이콥스키가 바로크의 모음곡 양식과 고전주의 음악의 간결하고 명쾌한 음악 기법에 심취하였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소개해드린 이 작품을 쓸 무렵 모차르트에 대해서 애정과 존경심을 갖고 있었죠. 그에 대한 애착으로 모차르트 세레나데를 모델로 하여 세레나데를 피아노곡으로 작곡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현악합주용으로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한 색채로 편곡하였습니다. 이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서정적이고 우아한 선율이 담긴 전형적인 세레나데의 곡으로서 차이콥스키의 은인이자 모스크바 음악원장인 니콜라이 루빈스타인도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고 극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깊은 애수와 어두운 면이 감돌고 있고 서정적인 분위기 또한 잘 담겨져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세레나데는 원래 어둠이 깔리고 난 후에 연인의 창가에서 부드럽고 감미롭게 불렀던 로맨틱한 연가를 일컬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사가 없는 관현악 작품의 제목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서정적이면서 우아한 선율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차이콥스키 외에도 모차르트, 엘가, 드보르작 등 여러 작곡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마지막 4악장에서는 두 개의 미녀 선율이 주제로 이루고 있고 첫 악장에서 들려줬던 주제를 마지막 악장의 두 번째 주제로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성을 강조하는 한편 장대하면서도 우아한 코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탄에 잠겼지만 이제 환희와 희열을 맛보는 듯한 화려한 음색으로 이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럼 소개해드린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 번호 48번 가운데 4악장 피날레를 레너드 펀슈탄이 주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하십니다.

지금까지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 번호 48번 가운데 4악장 피날레를 레너드 번스타인의 G와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브닝 클래식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며 주안의 늘 평안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복음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과 또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와 사역을 함께 나누는 새롭게 하소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보헤나팍 임마누엘 침례교회를 섬기시고요,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최국현 목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저희 새롭게 하소서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 또 목사님 소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이민 생활에 지치시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면서 늘 말씀 묵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미주 복음 방송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이 시간에 또 운전하실 수도 있는데 안전운전하시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0: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운전하시면서 저희 복음 방송 들어보셨어요?
1: 아, 그럼요. 네. 좀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 그냥 틀어놔요. 그러면 설교든 찬양이든 간증이든 나오니까 너무 좋죠.
0: 네.
1: 예, 그 광고 방송도 없이.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담비어 같은 예, 그런 은혜가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그 인사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다 힘이 납니다. 목사님은 이민 생활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1: 이제 미국 온 지는 20년이 좀 넘었고요. 저는 이제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외국 생활을 좀 해서 이민 생활이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이민 생활, 이민 목회 또 자녀들 키우는 거는 누구나 다 느끼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감정일 거예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0: 목사님, 이 부에나팍 임마누엘 침례교회 섬기신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1: 네. 이 교회는 14년 됐거든요. 횟수로. 2012년에 개척 창립 예배를 드렸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던 분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개척을 했는데 그때 주님이 개척하게 하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제는 강대상에서 이스라엘을 선포하게 하라. 근데 그게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거를 계속 그 같은 제목으로 매주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 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네가 선포해야 하지 않겠냐. 저는 이거를 각 교회를 다니며 선포하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도 여러 뭐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선포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개척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에나팍에 있는 조그만 그 스토리지룸, 그 달력 창고 회사였는데 그 2층을 좀 싸게 빌려서 일단 주일날 그럼 선포하겠습니다. 가족들 두고. 그다음에 기도 멤버들, 또 자기 교회 가더라도 오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개척 아닌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갑자기 다 준비됐어요. 뭐 멀티미디어 시스템이라든가, 뭐 기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 들어가는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서 그냥 물 흐르듯이 되었기 때문에 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나 보다. 강대상에서 마음껏 이스라엘 선포하니까 너무 저는 신이 나죠.
0: 네. 네. 목사님,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은 언제부터 품게 되셨어요?
1: 제가 96년도에 졸업여행을 성지순례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성지순례가 그냥 순례가 아니었고 단기 선교와 같은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스라엘을 가서 야곱 담칸이라고 하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거기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그 주이시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나 있을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그땐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지금도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있을 때보다도 지금도 더 많이 부흥되고 있고 또 러시아에서 믿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많이 올림이라고 그러는데 이민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캐톨릭에서 정교회에서 개종하는 개신교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많은 메시아니 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초기에 갔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 핍박을 받고 있다? 예수님 시대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주님 사역을 지금 이 시대에 현대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계속 이제 갔다 와서 졸업을 하고 이제 아버님 목회를 이어받아서 목회를 할 즈음이었는데 선교에 대한 마음,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제가 아버님 교회를 맡아서 한 2년을 했어요. 2년을 하는 가운데 새벽마다 기도하면 이스라엘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그랬죠. 이거 도저히 성령님께서 너무 역사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제가 약간 성격이 좀 이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앞뒤 안 보는 약간 베드로과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선교 파송할 수 있는 기관들을 찾아서 제가 이제 어플라이를 했고 그 다음에 영국 가서 훈련 받고 이스라엘로 99년도에 들어가게 된 거죠.
0: 네, 네.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가신
1: 거예요. 네네네. 원래 그 우리 침례 신학대학 그 선교학 교수님이신 이현모 교수님이 그랬어요. 가면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문화에 적응하고 언어 배우고 친구들 사귀어라. 네. 첫 번째 사역에 올인하게 되면 롱텀으로 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일리가 있더라고. 또 막상 가보니까요. 거기는 유대교가 또 이슬람교가 꽉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서 이제 사역하고 뭐 이러는 건 있었어요. 지저스 필름이라는 예수 영화 나눠주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능동적으로 어떤 본부의 그런 어떤 허락 없이 제가 뭔가를 하려고는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방침이 있었거든요. 언어 배우고 친구 사귀고 다른 기관들이 선교하는 걸 자원봉사해서 사역하고 뭐 이제 러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OM에서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전역을 다니면서 뭐 전도하는 사역도 하고 뭐 그다음 단기 선교팀들 오면 함께 찬양 사역도 하고 또 다니면서 땅밟기 기도도 하고 유다광에서 뭐 그러면서 한 텀을 지냈던 것 같아요.
0: 네. 뜨거운 마음으로 네. 선교 사명을 가지고 네. 그 땅을 밟으셨는데요. 네. 감회도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리고 여기 미국 와서도 매년 1년에 2번 내지 4번은 들어갔으니까요. 단기 선교팀, 뭐 순례팀들 데리고 네.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주님이 그 땅을 열어서 보여줘라. 계시의 정신을 따라서 그 땅을 열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기 선교, 성지 순례 하는 그 사역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를 제가 만들었던 거고 또 그거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여행사도 그리스 여행사라고 제가 따로 이제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 이스라엘 감람산 대합창제도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0: 네. 그러다가 이민은 또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1: 이민은 사실은 저희 이제 본부가 원래 모슬렘 단체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을 파송하는 선교단체가 한국에 많지 않아요. 워낙 불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교에게, 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복음을 전한다? 이게 전문적인 사역단체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가려고 하니까 모슬렘 단체라는 FIM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가 이스라엘을 보내줄 수 있다. 그 대신 팔레스타인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역도 배워라. 그래가지고 그 단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게 된 거거든요. 모슬렘도 제가 가서 봤잖아요. 먼저 열린 데가 모슬렘이에요. 그러니까 열리는 데로 가야죠. 추살곡식이 익어진 데부터. 그래서 이제 그 FIM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영국에서 모슬렘에 대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제가 이제 파송을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이제 동예루살렘 아랍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저스 필름도 먼저는 아랍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0: 네.
1: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단체를 통해서 파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단체 그 대표가 여기 이제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여기 지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잖아요. 거기 초청을 받았어요. 저희 단체가. 그래서 대표하고 저하고 여기 지부를 설치하러 왔다가 다 사역을 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대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미국은 아직 이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르단에 우리가 허브를 위해서 만들자. 그랬는데 네. 제가 미국에 이제 마음을 품었잖아요. 또 형 동생도 여기 살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이 굉장히 큰 사역 자원들이 많겠더라고요. 재정적으로 들었고. 근데 제가 그 말만 안 했으면 아마 지금 요르단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은 전문인 선교 시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여행사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가이드도 하면 안 되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가이드도 한 번 안 했거든. 이스라엘에 있었어도. 근데 거기서 여행사를 차리라는 거야. 왜냐하면 요르단이 사실은 모슬렘 선교의 허브와 같은 데예요. 왜냐하면 비자도 좋고 그다음에 그 오고 가고 하는데도 진짜 허브거든요. 각국 뭐 시리아, 레바논, 이란, 이라크 다 이집트까지
0: 네.
1: 요르단이 그래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픈돼 있어요. 또 선교사들에게도 뭐 그렇다고 선교사 비자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유연하게 정치적으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거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신분을 숨기는 여행사를 하면서 허브로서 우리 이제 후배 모슬렘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거기서 키워서 보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0: 네.
1: 여행사에 대한 마음이 저게 열리질 않은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돼가지고 무슨 여행사를 하냐. 내가 무슨 뭐 가이드를 하냐. 그런 어떤 반대적인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내려놓고 미국에 와서 그거를 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어차피 한 텀을 마쳤어요. 계약한 기간은 마치고 1년 본부사역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플로를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동생이 또 거기를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우스웨스턴하고 플로하고. 근데 아, 플로가 선교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학교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중에 이제 두 군데를 두고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래서 플로에 와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학을 전공하고 목격 박사, 석사 다 마치고 그러면서 제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알리아 선교를 만든 거고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잡혔어요.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선교가 됐든 뭐 전문인 선교가 됐든 선교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많이 오픈이 됐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기도 모임이 시작됐잖아요. 킵이라고 하는 그 단체하고도 같이 사역도 했었고 송만수 장로님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은혜한인 교회 이스라엘 기도 팀들하고 같이 이제 206호를 빌려서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서 기도 인도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을 하게 하신 거예요.
0: 아, 네. 이 부에나파 임마누엘 침례교회 그 배경을 듣고 나니까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어요.
1: 제가 3년 동안 이스라엘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계시들을 설교했고 같이 기도했고 그런데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좀 지쳐하셨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기도했던 팀분들은 1년 안에 자기들 교회가 다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1년 정도는 의리 때문에 섬겨주다가 1년, 3년 안에 다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전도해서 오신 이제 성도님들인데 이스라엘에서 잘 모르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반복되는,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역사적 계시로 또 성경적 계시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문적이다 보니까 좀 힘들어 하셨어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렵잖아요.
0: 네.
1: 근데 또 그 와중에 뭐 베리칩이다, 뭐 시한부 종말론이다, 또 아시는 대로 팬데믹 때 그 백신 맞지 마라 막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또 세대주의 전천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올 때마다 성경적으로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약간의 한계를 느꼈다 그럴까?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번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하다가 내려놓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조용히 이제 이스라엘 기도 모임하고 목회
0: 네.
1: 또 집중을 하고 또 우리 이제 침례교 지방의 사역 또 제가 중부교회에 있었거든요. 중부교회 또 연합 사역 그렇게 해서 하고 있었죠.
0: 네, 교회 섬기시기도 힘드신데요. 올해 또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회 회장님을 맡으셨습니다.
1: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그릇은 아닌데 이창남 목사님이 저희 전임 회장님이신데
0: 네.
1: 우리 교회를 한번 창립예배 또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회 보는 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사가 있나 봐요. 재밌기도 하고 우리 지방에서도 모든 사회나 레크레이션을 제가 다 섬기다 보니까 그 목사님 오늘 왔는데
0: 네.
1: 목사님 옷이 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워낙 친하니까 밥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가봤더니 거기서 저를 부회장으로 이렇게 청빙하듯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옷이 교회 임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러면 제가 1년 정도 목사님 도와서 도와드리는 거야. 또 의리도 있고 네. 목사님 얼마나 귀한 분인지 제가 아는데 제가 섬기겠습니다. 1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제가 금년에 또 이렇게 회장이 된 겁니다. 이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1년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봉사하게 됐습니다.
0: 네,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이 OC 교협이.
1: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연합 조찬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네. 요 얼마 전에 있었던 부활절 연합 예배,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의 젊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키우고 섬기는 21인 영성 새벽 대각성 기도회 또 하고, 그거 끝날 때쯤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아주 유력한 큰 귀한 영향력이 있는 리더들을 모시고 강좌를 하고 또 열심히 개척해서 섬기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을 또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죠. 근데 제가 요번에 이스라엘 선교사로서 특별하게 하는 행사는 이스라엘 감람산 대합창제를 준비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시작된 인포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팀을 그 단체가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은혜아님 교회에서 이스라엘 컨퍼런스를 했어요.
0: 네.
1: 본인들이 이제 대만 선교사님이 대표인데 그 선교사님이 대만에서 먼저 했는데 이게 너무 성황리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선포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미국 왔는데 저를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네. 그 대표가.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나 봐요. 그 이스라엘 선교사 출신이고 중보기도 했고 지금도 교육 사역이나 지방의 사역도 한다는 걸 알고, 알고 보니까 우리 같은 또 침신 동문이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사역 비전을 나누다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이야. 기독교인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점이잖아요. 근데 그것의 마지막 끝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이 마라나타 신앙이 아니겠나. 지금 뭐 다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그러고 전쟁도 일어나고 팬데믹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으로만 무장을 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람산에서 주님이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으니 우리도 단장된 신부처럼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대만에서 시작된 그 운동이 또 LA까지 우리 또 은혜아님 교회에서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내년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거를 인포원에서 섬기게 되면서 저에게 LA 서부 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 갑자기 큰 제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OC 교협의 회장이 되고 우리 또 지방에서도 임원을 하고 또 여러 단체에서 제가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교협 회장이나 지방 임원이나 여러 단체장을 맡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컨퍼런스도 없고 작년에 금년에는 그 룻기 이야기라는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귀한 영화거든요. 그거를 지난주에 또 상영도 하고 또 설명회도 하고 저는 지금도 이제 그런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0: 네. 네. 올해 언제 열리게 되나요?
1: 7월 31일 날 떠나는데요. 그 대회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회에 여기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에 속한 분이나 또 남가주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제가 직접 모시고 가서 감람산에서 합창도 하고 또 메시안에 준한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 우리가 가서 식사 대접하고 위로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버스킹 대회 찬양도 하고 또 한 호텔을 빌려서 합창제 또 그다음에 이제 원 유맨 데이라고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큰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듣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데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전쟁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는데 아직 등록들을 못 하고 계세요. 우리 이제 핵심 멤버들은 다 이제 등록을 마쳤지만
0: 네.
1: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호응이 되면 저희들은 오렌지 교협 차원에서라도 잘 섬겨서 함께 그곳에 가서 지금 예상은 한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가서 이스라엘 위해서 제가 예전에도 기도했지만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또 마가다락방에 가서도 기도하고 예루살렘 그 성벽 통곡의 벽에 가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유다 땅 이스라엘을 돌면서 성지순례도 이제 한 3박 4일은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이 성지순례 3박 4일은 어떤 코스가 될까요? 목사님?
1: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서 2박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중해 쪽으로 1박, 그다음에 그 갈릴리 쪽에서 1박 하고 이제 돌아오시는 건데 예루살렘이 제일 많이 있죠. 아무래도 대회 때는 계속 예루살렘이 있으셔야 되니까.
0: 네. 네. 목사님, 저는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성지순례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옛날에는 그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순례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땅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해석으로 전쟁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 땅에 가면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감동이죠. 예수님 시대 때 있던 그 유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면, 저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 듣고 그 땅을 다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오시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활짝 열립니다. 이제 말씀이 열리고, 뭐 고고학이나 성서학이나 성서 배교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열리겠죠?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시편에도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땅에 지금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네. 모슬렘들 또 주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면 정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유대인 돌아오면 그때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사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합창대도 마지막 때 사명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또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이렇게 섬기게 된 겁니다.
0: 네. 네. 목사님 어떠세요? 이스라엘 땅을 많이 밟으셨는데 또 그 땅에 살기도 하셨고
1: 네네.
0: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순례가
1: 유다 광야죠. 광야. 그 미드바르 그 쇼렛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에 들어가 보면 그게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0: 네.
1: 시내산 언약도 사실은 그 광야를 오는 가운데 받은 거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이제 나라가 세워진 거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유대 광야를 꼭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마음껏 기도하시라고. 심지어는 밤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옆에 있는 군인 무대에서 막 경고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했었는데 광야에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0: 네. 광야

0: 제가 존경할 정도로 이런 귀한 사역들 하다니. 뭐 차세대 사역도 그렇고 뭐 노숙자 사역도 그렇고. 저는 나름대로 그래요. 아, 이스라엘 전쟁 나는데 그 사역을 어떻게 하냐. 제 사명이니까요. 저는 그게 아무렇지 않은데 그분들은 그게 또 걱정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각 초소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보면 네.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세요. 그러니까는 큰 교회는 큰 교회 사명이 있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사명이 다 있더라고요.
1: 네. 네. 목사님 마음에 품고 있는 이스라엘.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요?
0: 일단은
1: 목사님.
0: 샬롬,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LA 이쪽 지역이 남가주가 모든 인종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민족 사역하는 것도 너무 선교에 큰 사역을 하는 거니까 저도 우리 교회 미국 사람이 오거든요. 이중언어로 목회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교고 목양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장 가면 직장 선교사고 자기가 예술하면 문화 선교사고 뭐 자기는 아무것도 보다 후원합니다. 후원 선교사고 저는 그것도 못하는데 기도합니다. 기도 후원자고 선교사죠. 저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처음 보신 일대 선교사인 것처럼 우리들도 다 어찌 보면 각 분야의 선교사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목사님을 이렇게 귀한 선교사로 부르신 또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0: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사실은 전도왕이었어요.
1: 오.
0: 그래가지고 전 이제 제일 윗동네 살았는데 주일만 되면 윗동네부터 중간 동네 막 맨 아래 동네 해가지고 우르르 끌고 전도해서 이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간식도 주고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시니까 지금은 그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 그 왜 그게 좋았나 봤더니 저는 골목대장이었기 때문에 운동 좋아하고 그러니까 쟤를 따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를 따르는 친구들. 우르르 간 거죠. 선물 준다. 빵 준다. 연극도 하고 재밌다. 요번에 그 우리 여름 선교학교 한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재밌었어요. 우리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문화의 공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1: 네.
0: 그 중학교 때는 뭐 우리 뭐 문학의 밤도 그렇고 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부르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착각을 한 거죠. 나는 이제 연극 이런 걸 잘하니까 난 연극 쪽으로 가야겠다. 또 운동을 잘하니까 운동 쪽으로 가야겠다. 그랬는데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이제 기도원을 가셨는데 저는 야곱처럼 이상하게 저는 이제 사형제 중에 셋째였기 때문에 엄마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가자고 그러면 이건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야곱처럼 그 기도원을 쫓아갔어요. 우리 거기가 어딘지 충청남도에 영암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바위에 가서 기도하면 아주 영적인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바위가 있었어요. 그게 영암 기도원.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라면 이제 가실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럼 영암 기도원 그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기도하시니까 저도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다가 불을 받은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성령 체험인지도 모르고. 그리고서 요만한 봉투에다가 그때 용돈 딱 3,000원 있었거든.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쓰는 그런 채로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감동되는 대로. 그리고서 잊어버렸죠. 갔다 와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운동에 나는 이제 특기생으로.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88 올림픽 꿈나무 출신이에요.
1: 그러니까
0: 전국에서 운동 잘하는 사람 모아놓은 거기 뽑힌 거예요. 충남에서 1500m 뛰는 제가 2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육각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와가지고 검사 딱 해가지고 제가 뽑힌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운동을 안 갔냐. 종목이 딱 떨어졌는데 아마추어 레슬링을 하래요.
1: 아, 레슬링.
0: 제 체격이 딱 그건 거예요. 그래서 팬티 이런 거 얇은 거 입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테니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돼. 그래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동안 받은 트로피 다 내던지고 포기를 했죠. 그러다가 만난 게 연극과 영화였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동안은 그쪽으로 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얼마 전에 민경은 목사님 만났는데 본인도 옛날에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셨다고. 자기 동생도 연극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둘이서 만나서 엄청 재밌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무슨... 신화로도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뭐 지금은 MTM 같은 그런 연기 학원도 다니고. 네.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도 출연하고. 또 대학도 그런 데로 지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로 보내려고 이미 서원을 했잖아요. 그걸 까먹고 있었죠. 근데 주님이 까먹으시나요? 절대 안 잊어버리시고 그걸 찾으시더라고, 그 서원을. 그래가지고 대학 가는 곳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워낙 연극영화과가 굉장히 경쟁이 셌어요. 네. 근데 지금 연극영화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지금 가서 태어났으면은. 근데 어쨌든 그때 못 해가지고 너무너무 아팠죠. 네.

0: 새롭게 하소서. 지금까지 부에나팍 임마누엘 침례교회를 섬기시고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회 회장님이신 최국현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연락을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351-0124, 714-351-124번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국현 목사님의 두 번째 간증은 다음 시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1: 두려워 마라 샬롬.
0: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도움 주신 기업체가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샬롬, 샬롬. 새롭게 하소서. 이 프로그램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 또는 미주복음방송 앱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성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유튜브 방송 복음 채널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김상덕 목사님의 칼럼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37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크게 나누어서 보면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과 죄의 종에서 자유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죄의 종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냐? 그렇게 물을 수가 있죠. 여러분, 나 자신은 피조물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 존재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런 내용을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가 죄의 사상이 들어와서 주인을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병 중에 기억을 잘 못하는 병이 있죠? 그 병이 심하면은 나의 부모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족을 보고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병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참 불행하죠? 슬픈 일이죠. 가장 큰 병이 죄의 사상이 인간을 정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사상이 인간에게 너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상을 넣어주어서 그 사상을 가지고 일평생 삽니다. 그것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살고자 다 원하지요. 내가 실제적으로 주인이라면 합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이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에서 진리로 옮겨야 됩니다. 죄로부터 주어진 그 사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피조물입니다. 주인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다고 하는 대로, 옳다고 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산다. 잘못이지요? 주인이 보실 때 탈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무슨 말씀이야?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타나는 그 사고방식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그 사상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부정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진리를 알고 주인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참된 진리가 없는데 주인이 인정하시는 삶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내 마음 속에, 나라는 존재 안에 나타나는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생각, 그리고 죄로부터 오는 사망의 생각, 이 두 가지 중에 생명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주인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죠? 나 스스로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나 스스로는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그분을 따라서 사는 것, 그분의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그분의 것을 품고 사는 것이 주인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있어서는 얼마나 나의 주인을 인정하고 사는지, 얼마나 주인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하나님의 오늘 도움이 없이는 주인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연합하여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삶에서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지식적으로는 다 동의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주인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주인 보시기에 좋다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주인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구원은 비록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목적, 주인을 알고 주인을 모시고 주인을 섬기는 그 삶에 있어서는 성장함이 없으면 어린 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나의 삶 속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것을 들을지도 모르고 따를지도 모른다면 죄에서 오는 생각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주인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살면은 반드시 죄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죄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가 살아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 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시로 접근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 거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오해시키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사망의 생각을 사랑하도록 미혹하고 미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빠져버리면 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진리에 서도록 하나님 모시고 주인이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주인이 없는 피조물이라는 말은 죄의 포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고 죄가 얼마든지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까이 살아야 주인의 말씀이 들리고 주인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일어나고 주인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서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주인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 구원이 그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로 바치시고 나를 그 죄의 종에서 빼내어 주신 것입니다. 노예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빼낼 수가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죽으면은 그 종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으로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빼내어 주신 것입니다. 가장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에서 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셨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자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젊은 나이에 불러가실 수도 있고 주인의 권리요 주인의 자유요 주인의 계획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인을 높이는 자는 주인으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말고 마음으로 그의 삶에서 주인을 주인으로 알고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을 높이고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인이 함께 계십니다. 이제 주인이 함께 계시는데도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얼마든지 빠지게 됩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믿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는 사람으로 택함 받았습니까?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영원한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나를 영원한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꿋꿋하게 한 길만을 달려오신 김상덕 원로 목사님의 제2의 사역 현장인 유튜브 방송 복음 채널 칼럼을 함께 하셨습니다. 김상덕 목사님과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714-213-1342번, 714-213-134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구원하는 AM 1190 미주 복음방송입니다.

GBC 안내입니다. 미국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나라로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인교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기도의 날 집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LA 나성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기도의 날 문의는 213-448-3493번, 213-448-34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 앤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 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웨브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에 풍성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P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진행됩니다. AI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 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츠톡 대화 키트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사역을 위한 교육사역자 12주 훈련 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 NCI와 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상생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 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단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쇼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KGBN Anaheim.
1: This 시간은 토렌스 좋은 교회 감영훈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깨어 준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조금 더 알기를 원하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했을 때 저는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성도로서 소개를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성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세상의 성도라고 소개를 하고 세상도 우리를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부르는지를 먼저 잘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 성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라고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여 제사장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제사장과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주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할 때입니다. 여기만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우리를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니까 왜 자녀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자녀라는 것은요 부모의 여러분 모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요 부모의 얼굴이 나온다고 얘기하죠. 부모의 얼굴을 봐도 자녀가 나오죠.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는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자녀로서의 정체성 사명을 감당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빛된 자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빛된 자녀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어두움이 깊은 밤이 찾아올 때 비로소 빛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빛인지 구분이 잘 안 가지만요. 밤이 찾아오면 빛인지를 알게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 정체성이 드러나느냐? 인생의 깊은 밤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정체성, 성도, 빛된 성도인지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둠이 찾아오지 않아 보면 잘 모릅니다. 낮에는요. 이게 빛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와 버리면 인생의 갑작스러운 어두운 밤을 만나보면 내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 자체는 어렵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고난은 유익합니다. 왜죠? 고난이 주는 밤으로 인해서 내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점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의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질문하길 원합니다. 그럼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다 빛나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빛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빛이 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준비하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하여 있을 때 정신을 차리랍니다. 그리고 뭐 하랍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 낮에 속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정신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정신 차리고 쓰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은 또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빛이 없죠. 우리에게 빛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이는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인생의 밤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뭐라고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랍니다. 낮에 우리가 호흡이 있고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을 때에 인생의 우리 진정한 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우리의 빛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어둠이 있을 때 빛을 낼 수 있다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낮에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에 반드시 밤에 빛날 빛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곧 어둠이 찾아려 할 때 성도는 내가 예수님의 빛으로 인생의 밤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빛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님 오실 때 놀라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은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생생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복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백성들은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유로 10명의 처녀들을 소개시켜주고 있죠. 이 처녀라는 말을요 헬라어는 파르테노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순결하고 구별된 사람들을 여러분 통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파르테노이고 처녀라고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단어입니다. 이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순결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안내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성경학자들은 들러리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식이 열립니다. 혼인잔치가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신랑이 오는데 신랑을 맞이할 사명이 있는 사람, 신랑을 맞이하여 어디까지요? 신부에게 안내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 오늘 마운 구별된 순결한 10명의 처녀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등불입니다. 왜 등이 필요하느냐? 당시에 이 중동에서요 결혼식은 낮에 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낮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은 결혼식이 깨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합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여러분 결혼식이 이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이 어두웠을 때에 반드시 들러리들은요 무엇을 들고 있어야 되느냐? 등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등을 들고 있으면요 신랑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등이 없으면 아무 남자나 데리고 들어가서 여러분 신부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아주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길을 가야죠. 지금처럼 밝은 불이 없습니다. 반드시 등불이 있어야지 신랑을 잘 안내하여 신부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술집에 데려갔거나 다른 이상한 곳에 신랑을 데려가면요 결혼식이 혼인잔치는 파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러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랑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신부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러면 들러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교회 공동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모시는 사명.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향해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빛을 잃어가게 되죠. 주인이신지도 신랑이신지도 몰라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에 등불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여겼고요. 선생으로 여겼고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넉넉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의 교회의 머리로 신랑으로 우리는 이 삼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 우리 가운데 등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을 꺼뜨리면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로, 우리의 몸된 교회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인 줄 아십니까? 이 들러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빛을 꺼뜨리지 않으면 우리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혼인잔치는 천국잔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거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꼬온 학기는 오늘 이 3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등불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안내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구별된 순결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보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0명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0명이 이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5명은 감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5명입니다. 5명이 오늘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답니다. 감당한 처녀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처녀를 미련하고 게을렀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명은 천국잔치에 들어갔지만 5명은 못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왜 못 들어갔느냐? 오늘 13절을 보니까 그것도 정확히 진단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지혜로웠고 그 다음에 천국잔치에 들어갔지만 깨어있지 못했던 5명의 처녀는 미련했고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도대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부분만 듣고 혹시라도 후반부에 주무시게 되면 저 목사가 맨날 잠도 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들리게 될까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깨어있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낮에 깨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낮에 밤이 올 것을 인식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랍니다. 밤은요, 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잘 수 있습니다. 졸 수 있지요. 밤이 되면 피곤하지요. 육신이 우리 연약함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하여 졸 수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고 낙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잠시 떠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밤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의 밤은 무엇입니까? 지금에 당하는 작은 고난들입니까? 이거는 앞으로 올 정말 영원한 밤의 여러분 하나의 예표입니다. 지금 당하는 잠깐의 어려운 고난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의 어두운 밤, 내 자녀의 문제로 생겨나는 밤, 더 나아가 여러분 경제적인 신분의 문제로 끊이지 않게 지나갈 것 같지 않은 이 밤들은요,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밤의 예표입니다. 영원한 밤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맞이할 밤입니다. 이 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삶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작은 예표가 되어지는 밤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그 마지막 이후에 있을 심판을 인식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여 지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그 땅에 만연함을 보시고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겠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노아는 매 순간마다 방주 큰 배를 짓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을 보면요,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러나 이 방주를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노아는요, 기억했습니다. 주님 심판하신다. 얼마나 복된 삶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노아와 동행하셨답니다. 노아를 그 시대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셨답니다. 다니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인생의 작은 밤을 만날 때도, 그리고 더 나아가 또 한 나라의 재상으로서 인생의 빛된 자리에 서 있었을 때도, 그는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빛과 같이 그 시대에 빛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 빛나는 삶, 지혜로운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인 줄 아십니까? 그들에겐 두 가지 인사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마나나타, 주님 지금 곧 오십니다.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잠깐 고난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라도 그들은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곧 오십니다. 그러니 이겨냅시다. 승리합시다. 인내합시다. 그들이 서로 그와 같이 격려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깨어있는 삶,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호흡이 붙어 있을 때, 물론 작은 인생의 어둠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곧 오실, 곧 내가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며 그것을 인식하며 내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곧 옴을 아는 사람들, 불의한 청지기라 할지라도 주인이 곧 심판의 주로 다시 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바라꾼 학기는 오늘 이 3부 예배 나온 성도님들, 인생의 작은 어둠을 만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심판의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이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억하고 인식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고 고개를 끄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 자들은요, 반드시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지혜로운 삶이란, 깨어있는 삶이란 기름을 준비하는 삶. 언제요? 인생에 여전히 낯에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밤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뎠지만 신랑이 온다라는 이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슬기로운 자들도 깨어났고요, 미련한 자들도 일어났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이제 확인합니다. 무엇을 확인한 줄 아십니까? 등불을 확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확인해보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기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슬기로운, 기름이 충분히 준비된 여자 처녀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합니다. 근데 그때 얘기합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여러분 이 기름을 빌릴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 이 여인들은 언제 알았습니까? 낮에 한 번씩 점검해 봤으면 알았을 텐데요, 낮에는 아무 일도 안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돼서야, 밤이 된 후에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라는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미련하답니다. 밤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려면 이미 늦었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미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조금 더 내가 좀 이 뭐 일을 마치고 나면 그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다 밤이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언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몇월 며칠에 태어난다라고 요즘 누가 기가 막히게 맞히죠? 의사들이 맞히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은요 정확히 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 가는지는 누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좀 저 목사가 좀 기도하는 것 같고 신령하니까 목사한테 물어보면 안다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면 저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그 마지막 그 영원한 밤 가운데 두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우리가 좀 호흡이 남아있을 때에, 아직 생명이 붙어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낮에 비축해야 될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름 전에 등에 대해서 살펴보죠. 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허락하신 주님의 등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나를 비추는 등이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닥쳤을 때 우리를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도 없습니다. 인생에 갑작스러운 여러분 작은 예표되는 어둠이 찾아오버리면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찾기 시작하고 ChatGPT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은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낮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환란에 딱 말씀이 떠오르시도록 복된 겁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이 등을 밝히는 그 재료가 무엇이냐, 원료가 무엇이냐,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어두운 깊은 밤에도 이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기름이랍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열 명의 천사들이 다 등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기름이 없었답니다.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을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만 했으면 이 기름을 성경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름이 얼마만큼 있어야 됩니까? 넉넉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어떤 특별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이 마지막 시대가 옴을 깨닫는 성도라면, 인식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도 안 돼도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 원어적인 성경 보면요 충분히 주시겠다, 넉넉히 주시겠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고 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비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의 등 대신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비추지 마십시오. 자꾸만 말씀 듣고 나면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 너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 집에 가서 오늘 교회 안 나온 남편에게 가서 너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내에게 가서 하, 이 말씀 정말 귀한, 아니요 먼저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내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 이것이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워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에 여러분 기름을 채우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상황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회개와 순종. 정말로 성령을 구하길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좀 잘못된 의식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성령 받으면

그 밤에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며 신랑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에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회개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심으로 오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금 호흡이 있을 때에 아직 내 생명이 있을 때에 주님 곧 다가올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밤을 준비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밤을 곧 다가올 우리 인생의 끝을 넉넉히 믿음으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 오실 때에 너무 놀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아, 난 기름이 없는데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빌려주면 안 되냐 말씀에 얘기했는데도 똑같이 반복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낮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넉넉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구별된 하나님의 귀한 복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낮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낮에 관계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여러분 낮에 세워지는 겁니다. 밤에 세워지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밤에는 우리가 주로 모이는 것이 좋지 않은 목적으로 모이기 많기 때문입니다. 낮에는요 좋은 관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의 이 비극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까지만 들으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 기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들이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혼인잔치 문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등도 없는데요. 지금 신랑도 못 봤는데요. 혼인잔치 한 데까지 그냥 찾아간 겁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월 정도는 없습니다. 어디가 지금 천국에 가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서 그 문 앞까지 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좀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 기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신랑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본 적이 없답니다. 만난 적이 없답니다.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 앞까지 찾아왔지만 열어줄 수 없답니다. 여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주님의 아주 비극적인 이 리스폰스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언제 하셨습니까? 그분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날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말은 하지만 한 번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분 같아요. 사랑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경고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알아서 문 앞까지 가는데 문 앞에서 문 속에서 열어주지 않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와 어떠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데 내가 너에게 왜 열어줘야 되겠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낮에 아직 호흡이 있을 때에 아직 생명이 좀 있을 때에 비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졸고 때로는 시험되는 순간들도 있지만 아직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옴을 인식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떻게 냐고 묻는다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은 들으시고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분이 기도를 하나의 부탁이라고 여긴다면 관계의 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분이 평소엔 연락도 안 하다가 문제가 딱 생겼는데 찾아서 문을 두드리고 좀 도와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 빌려주시겠습니까?

0: 뭐 저렇게 불쾌하다고 여기고 저렇게 무례하다고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슴없이 그럽니다.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비상벨처럼 누릅니다. 어려움이 생겨야지만이 응급도구처럼 주님을 찾으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아직은 우리가 호흡이 있다면 귀한 겁니다. 이러면 그렇지만 미련한 겁니다. 지혜로운 것은요, 삶에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예표가 주어질 때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점검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구약에서부터 주신 생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는 것은요, 예배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다른 거로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100%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를 예배하는 곳에 뭐라고요?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찾는 자에게, 나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말씀하시겠다 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의 성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육신으로 나에게 그의 형상을 보여주신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주일 설교 말씀이 아니라, 나를 지정하여, 나를 주목하여, 나를 지목하여 주시는,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본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날마다 이루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것도 예배하라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시겠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깨달을수록 믿음의 성도들은,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예배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요, 내 삶의 예배가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입니다 아니요, 난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하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예배합니다. 내 삶의 예배가 끊이지 않습니다. 제 목회 비전을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저희는 토렌스 좋은 교회가요, 항상 예배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예배가 있고요, 저녁에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가 날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 저 목사 또 저거 또 오버하네, 저거 또 혼자 저 달려가다가 앞장서 쓰러지려고 저러나 보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우리 성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인생의 영원한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대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너 누구냐, 얼마나 비참합니까. 열 명이 등이 있었다, 말씀을 알았답니다. 열 명이 나름대로 삶에 종교적인 여러분 의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의식, 그 예배를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나의 얼굴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나를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랍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 자지 말랍니다. 깨어 있을 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떻게요? 주님이 곧 오심을 의식하고 우리 삶의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라고요? 회개함과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날마다의 깊은 교제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주님 오심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 예배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집에서 자고 있다가 다른 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시면 좀 놀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갑자기 이 시간에 딱 오시면 이제 저한테 주님 말씀하시게 너 내려와도 된다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우리 삶에 주신 등과 그 기름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밝히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셨을 때 놀라지 않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혼인 잔치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토렌스 좋은 교회 감영훈 목사님의 설교와 함께 하셨습니다. 토렌스 좋은 교회 주일 설교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9시 45분, 3부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에 드리며 K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그리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6시에 드립니다. 토렌스 좋은 교회는 19,950 마리널 에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는 310-370-5500번, 310-370-55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월 1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GBC 아침마당 공미연입니다. 이 시간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사역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GBC 아침마당은 AM 1190 라디오 채널 www.kgbc.com 홈페이지, GBC 모바일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미주복음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푸르름이 짙어지는 5월의 첫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 함께 웃고 때로는 부딪히고 또 서로를 품어주며 살아가는 그 자리. 가정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첫 번째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마당에서는 이 소중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돕는 귀한 사역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앙 안에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해가는 다리가 되어주는 사역입니다. 2026 퍼스트 펭귄 선정단체 브릿지웨이 패밀리 라이프 센터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오늘의 초대 손님들과 함께 우리의 가정을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가정의 달 5월이지만 한편으로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생긴 오해와 상처,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결핍들이 쌓이면서 가정 안에서 기쁨과 평안보다 걱정과 무거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러한 결핍이 개인의 아픔을 넘어 사회 곳곳의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시대의 가정의 회복을 돕는 사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처 입은 마음을 돌아보고 가정을 다시 이어주며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곳 2026 퍼스트 펭귄 선정단체 제 브릿지웨이 패밀리 라이프 센터와 함께합니다. 브릿지웨이 패밀리 라이프 센터 브릿지웨이 가정 상담소이죠. 가정 상담소 대표이시자 칼스테일 롱비치에서 레크레이션과 여가학 교수인 양희원 교수님과 브릿지웨이 상담소 가정 상담소 김윤덕 소장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학과가 이게 이름이 길어서
1: 네, 어려워요. 네, 한국말로도 여가학 이게 어렵고요. 네. 영어로도 leisure study 되거든요.
0: 발음이 어려워서
1: 한국에서 leisure 뭐 네. leisure 뭐 여러 가지 발음을 하는데 어렵죠.
0: 네. 네. 여전히 또 오늘 아침에 꼬이고 말았습니다.
2: 되게 인간적이세요, 그렇게.
0: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오셨어요, 두 분.
1: 네, 네. 한 2년 만에 온 것 같아요, 방송국에.
0: 맞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1: 아니, 저도 네. 저희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0: 네. 양희원 교수님, 그리고 우리 김윤덕 소장님,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1: 예,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한 2년 만에 지금 이 방송국에 왔는데요. 가끔 와도요. 네. 또 우리 처가댁의 장모님 만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0: 저 장모님인가요?
2: 처제 정도.
0: 아, 감사합니다. 처형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네, 우리 김윤덕 소장님도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2: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웨이 가정상담소 소장으로 있는 김윤덕입니다. 아, 저는 사실 이게 방송 사실 항상 떨려요. 근데 오시면 언제나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셔서 이렇게 긴장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따뜻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네. 이렇게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아, 올해 2026 퍼스트 펭귄 선정 단체로 또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또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브릿지웨이 가정상담소 어떤 사역을 하는 단체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네, 계시는데요. 네. 네.
1: 어느 네, 우리 분께서? 저희 상담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가 패밀리 라이프 센터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정식 이름은 브릿지웨이 패밀리 라이프 센터입니다.
0: 네.
1: 그게 큰 엄브렐라라고 치면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고 또 추구하고 있는데
0: 네.
1: 가장 중점적인 사역은 상담 사역이에요.
0: 아.
1: 무료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데
0: 네.
1: 뭐 말하자면 중점 부서라고도 할 수 있고 예, 부설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0: 네.
1: 그래서 브릿지웨이 가정생활센터 내에 있는 가정 상담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0: 네.
1: 저희들이 생기는지는 이제 만 5년 지났네요. 2021년 팬데믹 기간에
0: 네.
1: 남들은 다 사무실 문 닫고 네. 다 집으로 들어갈 때 저희들은 이제 사무실 얻어서 예, 2021년 1월에 예, 네.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신 건강, 그다음에 가정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도와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우리가 질문과 함께 시작했던 그런 우리 비영리 단체입니다.
0: 네. 네. 네. 센터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정신건강 그리고 가정문제 상담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대상들을 위해서 어떤 상담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 주로 이제 개인 부부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뭐 부모 자녀 문제, 우울, 불안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거는 본인들은 잘 몰라요.
0: 네.
2: 상담을 하다가 내가 트라우마가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네.
2: 그러니까 그게 트라우마인지도 모르고 사셨다가 상담을 하면서 아 이래서 내가 이게 내 트라우마였어요? 이거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랬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담하시다가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 그 회복을 이제 다루고 그런 상담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관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저희 상담의 메인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 나도 모르던 어떤 계기나 사건들이 잊혀졌던 것들이 이제 결국은 성장해서 문제로 발생됐을 때 본인은 모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군요.
2: 모르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부모님들에 대해 학대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를 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0: 네.
2: 근데 이제 그게 그 시대에 그냥 당연히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수준을 넘어가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그냥 아 이거는 이런 거지라고 들어갔다가 상담을 해보면 그게 굉장히 이제 정서적인 학대로 트라우마가 되는 트라우마로 이제 이해가 돼서
0: 네.
2: 아, 그때서야 자기를 보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0: 사실 그 시대는 뭐 트라우마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을 네.
1: 그렇죠.
0: 그런 시기고 네. 어떻게 보면 뭐 체벌이나 뭐 그런 그렇죠. 것들이 너무 당연시 여겨졌던 시대가
1: 그럼요. 뭐 안 맞고 넘어가는 날은 굉장히
0: 맞아요.
1: 불안하죠.
0: 아, 저도 체벌 많이 네. 받았어요. 네.
1: 아, 여학교에서도 그렇게 체벌을 받았나요?
0: 여학교뿐인가요? 네. 어디 그 여학교 남녀 학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항상 손바닥 맞고 뭐.
1: 아니 저 처제 나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옛날에 맞고 지냈었어요. 그래.
0: 아, 제가 알고 보면 네. 처형 아닌가요? 네. 아, 그렇군요.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그리고 부부와 가족까지 이렇게 폭넓게 상담을 제공해 주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좀 가장 많은 상담 주제라든가 상담의 어떤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2: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이제 부부 갈등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0: 네.
2: 그러니까 이제 이민 생활을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꿈을 갖고 왔는데 현실은 막막하고 또 공고하고 외롭고 또 이제 타향살이 하시다 보면서 느끼는 어떤 자괴감 그다음에 한계를 많이 느끼시면서 그러니까 부부간의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0: 네.
2: 그다음에 이제 우울 불안 이렇게 해서 오는 이제 우울과 불안 내가 미래가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그리고 이제 부모 자녀 간에 어떤 세대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엄마
0: 그렇죠.
2: 아빠는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제 자녀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1.5세, 2세로 해서 이제 코리안 부모의 미국 컬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자라는
0: 네.
2: 관계의 소통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저희가 선교사님들도
0: 네.
2: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0: 네, 네.
2: 그 현장에서 오는 어떤 막막감 또 우울감 외로움들도 있으셔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일반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에게도 문을 열어서 어디 가서 얘기하실 데가 없거든요.
0: 네.
2: 그래서 저희가 프라이빗하게 본인의 이야기 어떤 영성 신앙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쉐어링을 하는 이유도 그런 나눔을 통해서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나의 고민도 털어놓고 그렇죠. 하면서 이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도 받으면서 또
1: 네.
0: 내가 몰랐던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좀 이런 자리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상담 소장님이 그 상담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주제들 이야기하셨는데요.
0: 네.
1: 사실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0: 네.
1: 저는 교육을 하고 있고
0: 네.
1: 지금 현재 칼스테인 롱비치에서 캠퍼스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0: 네.
1: 그러다 보면 제가 상담사가 아닌데
0: 네.
1: 사실 학생들 상담을 참 많이 해요.
0: 그럼요. 교수님이시니까 네.
1: 아무래도 학생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0: 그분들 안 좋아하시겠어요.
1: 그래서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해요. 나가지도
0: 네.
1: 않고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요즘은 줌으로
0: 네.
1: 줌 좀 열어달라. 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다. 그러면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0: 네.
1: 자기 이야기들 참 많이 해요. 요즘 아이들. 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말할 데가 없구나 얘들이.
0: 맞습니다.
1: 왜 나한테 네. 와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지? 어제도 그래요. 다른 과 학생이 네. 저한테 또 와서 상담을 받겠다고 왔는 거예요.
0: 네.
1: 알고 보니까 그 학생이 상담학과 출신이에요. 아, 자기 학과에 가면 자기 교수님들이 상담과 교수인데 나한테 왜 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냥 제가 편했던가 봐요. 아빠 같고. 그래서 편한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 하다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그 참 여러 가지 그 딜레마들과 갈등과 그런 상황들이 이제 느껴지거든요. 네. 정말로 급변한 사회예요. 네, 너무나도 맞습니다. 급변하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 젊은이들은 정말 우리가 자랄 때 두드려 맞고 자랐던 것에 대해 불안이 아니고요. 네. 이 시대 자체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에 잡혀 있어요. 아. 특히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네네. 지금 AI가 너무너무 발전을 해서 우리가 도움도 많이 받고 있지만 네. AI 때문에 거의 불안 장애가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이요. 학생들이 요즘에 졸업을 빨리 못합니다.
2: 네.
1: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전공을 바꿔야 돼요. 얘들이 그렇죠. 불안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전공을 계속 하지를 못해요. 야 5년 뒤에 10년 뒤에 야 이 전공이 계속 있을 것인가?
2: 있을 것인가?
1: 이 프로페션 자체가 서바이벌을 할 것인가?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되는 거예요.
2: 네.
1: 어떤 테크놀로지 뭐 컴퓨터 학과를 들어왔어도 야 이거 지금 다 잘리고 있네? 대기업에서 구글에서 애플에서 뭐 메타에서 사람 다 자르고 있대. 내가 이 공부해서 뭐해?
2: 네.
1: 너무너무 어렵게 들어왔는데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전과를 해야 되고 그런 불안감이 있고요.
2: 네.
1: 요즘 경제 얼마나 안 좋습니까? 부모님들 실직해요. 그죠?
2: 네, 맞습니다.
1: 아니, 우리 딱 그냥 말해보면 사실 우리 가장 가정 불화의 갈등의 제일 큰 문제가 하나는 경제력이죠. 사실 경제적인 거예요.
2: 맞습니다. 네.
1: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누구든지 불안하고 힘들고 싸우고.
2: 그러다가
1: 예,
2: 싸우고.
1: 예, 그럼요.
2: 네.
1: 그런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캠퍼스에 지금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많고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의 켈세 롱비치 학생들이 홈리스입니다.
2: 네.
1: 홈리스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잠을 못 자는 아이들이에요.
2: 네.
1: 남의 집 그라지에 자거나 처마 밑에 자거나 누구 차를 빌려 차에 자거나 그런 아이들이 10명 중에 한 명이 이미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다가 중독 문제 있죠.
2: 네.
1: 남자애들은 특히 남자애들은 밤새 게임하죠.
2: 네.
1: 마약하죠. 거기다 성 정체성 이슈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말도 못해요.
2: 맞습니다.
1: 네. 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 안에 두 개의 성이 들었는지 열 개의 성이 들었는지 그것도 모르고요.
2: 네.
1: 자기 이름도 잘 이제는 바꿔가면서 써야 되고 화장실도 매일 다르게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 참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이 뭐 도움 받지 않고는 어떻게 회복될 길이 안 보여요.
2: 지금 교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게.
1: 번쩍 드는 더시나요?
2: 네.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우리들의 이런 시대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말로 하나하나 요목조목 들어보니까 지금 이게 누구 어떤 특정인의 그런 고민이 아니라
1: 그럼요.
2: 그냥 네. 우리의 이야기예요.
1: 예,
2: 정말 우리의 그냥,
1: 이야기,
2: 그냥 눈만 돌려도
1: 이야기고,
2: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1: 그렇죠.
2: 일어나는
1: 네.
2: 이야기고
1: 네, 네.
2: 우리 그냥 이렇게 나가서 누구랑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비일비재한.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일 것인가. 결국은 아이들은 이런 거를 소통할 곳이 없으니까 교수님한테 계속 가서 고민을 털어놓는 는다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위트 있게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풀어놓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1: 네.
2: 부모님들은 어렵게 벌어서 학비를 대주고 있는데 전공을 또 바꾸겠다는 말을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 못하죠.
2: 네. 네.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 해야 될 얘기가 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고
1: 그럼요.
2: 그러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자꾸 눈이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탈선이라든가
1: 네.
2: 아이들의 또 그런 깊은 고민들
1: 네.
2: 이걸 누가 해결해 주냐고요.
1: 그럼요. 제가
2: 네.
1: 두서없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모든 걸 요목 잘 요약을 해 주셔서.
2: 저도 그 시대 자녀들을 키우고
1: 감사합니다.
2: 있다 보니까
1: 예,
2: 이 대학생들의 요즘 현실이 너무 이렇게 남일 같지 않은 거죠.
1: 예, 예.
2: 네. 다분히 또 이런 자녀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3: 그렇죠.
2: 지금 말씀해 경제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앙으로 우리가 이런 걸 다 극복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큽니다.
1: 네네.
2: 우리 소장님께서도 직접 상담을 해보시다 보면 참 많은 경험들을 접하게 되실
3: 네.
2: 것 같거든요.
3: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러니까 저희가 부부 상담을 하면 제일 많이 다뤄주는 게 사실 대화법이에요.
2: 네.
3: 나는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남편이 얘기했는데 저도 못 알아들어요.
0: 네.
3: 그러니까 나는 왜 얘기했는데 너는 왜 못 알아들어? 네가 언제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말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0: 네.
3: 소통이 안 되면서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0: 네.
3: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못하고 살았나? 어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우리는 네. 말을 했는데 못 듣고 또 있구나. 서로의 말을 못 듣고 있구나. 뭐 이게 뭐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하면 다른 달이 막 이렇게 그럴 때 있거든요.
1: 지금 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3: 네. 정말 그게 그러니까 믿고 결혼했는데 소통이 안 되면서 오는 가슴에서 답답함.
0: 네.
3: 이런 것들이 이제 화가 되고 우울이 되고 불안이 되고 분노가 되고
0: 네.
3: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이게 말을 전하는 것, 또 말을 듣는 것 이런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말하는 법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부모 자녀도 사실 그러잖아요.
0: 맞습니다.
3: 자녀 말을 못 듣고
0: 네.
3: 자녀도 부모 말 못 듣고 이게 꼰대라는 말, 뭐 라떼라는 말이 요즘 되게 유행하잖아요. 전 별로 안 좋아해요.
0: 네.
3: 그 말이 누구에게나 라떼는 있었고
0: 네.
3: 그걸 우리가 이제 꼰대다, 라떼다라기보다 아, 저 시대엔 저랬구나.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라떼를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아, 그 전 세대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0: 네.
3: 또 오는 세대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는데
0: 그럼요.
3: 아마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라떼라떼라는 말 꼰대꼰대라는 말이 더 이렇게 부각이 됐지만
0: 네.
3: 그 라떼라고 욕하고 있는 세대도 언젠가 라떼를 되고 꼰대가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3: 네. 그런 이해관계가 되게 네. 필요한데 아, 그런 관계가 형성하기가 어렵고 그게 말 듣는 거 정말 리슨하고 경청하고 잘 공감해 주는 게
0: 네.
3: 가장 베이직인 것 같습니다. 네.
0: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지금 요 한 부분만 저희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소개를 해드린 거지만
1: 네.
0: 얼마나 많은 아유, 또 다른 그럼요. 문제들도 있고
1: 그럼요.
0: 또 상황들도 네. 있고 정말 다 우리의 이야기고 누군가의 특정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인 네.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네.
0: 이번에 2026 퍼스트 펭귄 선정 단체로 이렇게 선정이 되셨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금을 또 후원을 해드리는데요. 다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마음 모아서 또 네. 저희 복음 방송을 통해서
1: 그럼요.
0: 전달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1: 예.
0: 네.
1: 예.
0: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이 될까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올해 저희들이 지원한 그 퍼스트 펭귄의 내용은요.
0: 네.
1: 나의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자는 이야기.
0: 네.
1: 그다음에 그 자기의 삶, 그 이야기에 관련된 그동안 자기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찬양의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해서 마이 송, 마이 스토리라는 주제를 정했어요.
0: 네.
1: 그래서 마이 송은요, 아까 말한 우리 찬양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찬양. 나는 그때 일을 생각할 때
0: 네.
1: 그때 그 찬양을 불렀을 때 난 지금도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이거든요.
0: 네.
1: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이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 이사 오기 전에 미드웨스트에서 한 20년 살았어요.
0: 네.
1: 다 제가 이제 학교 교수로 있으니까 유학생 타운 이런 데서 이제 조금 안한 타운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 사역을 그다음에 거기 살고 계시는 한인 외롭게 살아가신 한인 가정들을 위한 사역들을
0: 네.
1: 계속 꾸준히 하나님이 시켜주셨어요. 그 사역들 중에 우리가 땡스기빙을 전후로 하면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 다 초청하고요. 또 졸업해서 나간 타지에 있는 학생들까지 초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 집에 적게는 한 3, 40명에서
0: 네.
1: 많이 올 때는 60명까지도 저희 집을 방문합니다.
0: 집으로요?
1: 예, 땡스기빙 네. 때.
0: 집이 얼마나 크시길래.
1: 미드웨스트에는 집이 엄청 쌌어요.
0: 네. 네.
1: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3.5배 정도 되는 집이었거든요.
0: 네네. 네.
1: 그래서 마루와 뭐 슬리핑백도 가져오고 다들 그래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밤새 서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0: 네.
1: 마이 스토리. 딴 사람 이야기 말고
0: 네.
1: 내 스토리, 나의 인생 역경, 그다음에 오래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스토리로 이야기하고 내가 정말 은혜 받았던 찬양을 같이 1절을 그분이 당사자가 부르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같이 이제 음악과 그 기타와 오르간 이런 걸 같이 협조협의를 하면서 다 같이 우리 듣는 사람들까지 같이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2: 네.
1: 젊은이들도요. 얼마나 사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툭 치면 나오고요. 툭 치면 네. 은혜가 나오고요. 툭 치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 이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여기 와서도 여러 번 여러 군데서 했거든요. 그런데
2: 네.
1: 이제는 조금 더 공동체적으로 또 우리 GBC와 협력해서
2: 네.
1: 우리 LA 카운티, OC 카운티에 있는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그분의 마이 스토리가 어떤 것인지
2: 네.
1: 그분의 마이 송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2: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이번에 받은 펀드는요.
2: 네.
1: 그걸 이제 뭐 애드버타이즈 하는 것 그다음에 선정자들을 위해서 선정자들에게 소정의 상금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밴드 좋은 밴드가 있어야 우리가 찬양이 되잖아요.
2: 그렇죠.
1: 우리 찬양 열심히 또 준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그만의 그 사례금도 드리고 또 혹시 장소가 이제 잘 구입이 안 되면 네. 또 우리가 렌트도 해야 되고 하니까
2: 그렇죠. 네.
1: 그런 프로그램 비용으로 예, 우리가 펀드를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아, 요즘 참 나의
4: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KGBN Anaheim.
1: This 시간은 선한 목자교회 고태형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간 살리신 나사로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11장에 그 베레아 지방에 있다가 이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 와서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라 하신 그 예수님.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은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 마지막 만찬이는 그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나사로가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앞장 11장 54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옆이 바로 옆에가 베다니인데 그 베다니에서 11장 54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동네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했습니다. 이제 구약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지만 그 에브라임이 아니고 동네 에브라임인데요. 정확히 위치가 어디 있느냐는 학자들 가운데 정확히 어디에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또 위치가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한 13마일쯤 떨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생의 마지막 일주간을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하루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종려주일 전날 토요일 날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였는데요.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에서 잔치가 열렸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 무덤에서 일어난 그 나사로 그 다시 살려주신 데 대한 또 감사와 기쁨의 잔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난 나사로도 식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같은 평행구라고 그러는데 parallel passage라고 그러는데요. 평행구에는 같은 내용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 한센시 환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물 때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언급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비싼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래서 온 집안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냐 하는 것은 같은 요한복음 11장에 1절 2절에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좀 특별한 예인데요. 성경 기록할 때 뒤에 일어날 일을 앞에 먼저 누군지를 미리 말씀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산 나사로였다. 나사로의 사건을 11장 설명하면서 11장 2절에 마리아는 그 나사로의 시스터인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12장에 나타난 그 마리아가 바로 이 나사로의 시스터인 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미리 11장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을 읽는 독자는 아,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향유를 예수의 발에다가 부었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다 부었다. 그런데 이 그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에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엔 발에 부었다. 아마도 그 향유병이 그 기름의 양이 꽤 되어서 머리부터 발에 이르기까지 향유를 부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장차 예수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지, 아니 이걸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걸 다 붓는가. 그렇죠? 뭐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까지 다 부어서 바닥으로 흘러넘치고 하는 거 다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낭비라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곳에는 오늘 본문에는 유다라는 이름만 나와 있지만 사실 마가복에는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몇몇 사람이라는 건 또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고, 마태복음 26장에는 제자들이,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보고 분개해서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개하다는 거는 그냥 에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화를 내면서, 아니 이렇게 300데나리온 엄청난 것을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제자들 다른 사람들이 막 화내고 분개하고 이렇게 비싼 것을 이렇게 낭비하는가 했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그 품삯이니까 뭐 쉬는 날 빼고 1년 내내 일해서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향유예요. 향수치고는 엄청 비싼 향수죠. 여러분, 1년 월급이, 보통 노동자 월급이 1년 내내 일하면 뭐 상황이 다르지만 엄청나게 비싼 향유예요. 1년치 월급이 다 들어간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거를 가난한 사람에게 이걸 나눠주지 않고 왜 이거를 허비해서 머리에다가 발에다가 바닥에 다 흘러나게 하는가. 마리아 행동이 잘못됐다는 비난도 있지만, 아니 예수님이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비싼 것들을 이렇게 허비하는데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이게 팔아다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비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해설을 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재정 담당이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재정 담당을 했는데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돈을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인물이 유라라는 인물이요. 그러나 사실은 유다의 진정한 관심은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그는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돈에 사로잡혀서 이런 얘기를 가난한 사람을 갖다가 대서 마치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올바른 얘기를 한 것 같지만 그 진정은 돈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많이 났던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자인 베조스, 그 아마존의 창립자, 베네치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결혼하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아마존을 창립하고, 아마존이 본래 조그만 회사로 시작하다 지금은 그 재산 가치가 세계 3대 부자에 속하는 어마어마하게 부자. 또 몇 년 전인가요? 그 부인과 이혼하면서 그 재산을 분할하는 것 때문에 뭐 뉴스가 되고, 이번에는 다시 결혼하는데 그 베네치아에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결혼한 비용에 관해서 또 그 뭐 세계 결혼이다, 그렇게 지난 6월 26일부터 3일 동안 결혼식이 거행됐는데요. 베조스의 재산이 2,440억 달러라고 그래요. 329조. 어마어마한 돈인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거부가 결혼식에 전용기 90대를 보내서 그 자기 손님들을 전 세계에서 초청했다고 그래요. 90대를 각각 그 이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전 세계에서 사람을 초청하고 뭐 수상 택시를 동원하고 30대를 동원하고 결혼식에만 3일 동안 쓴 결혼식에만 무려 11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1조 5천억 원을 썼다고 해요. 장소 빌리는 데만 450억 원을 썼다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돈입니다. 물론 그 베조스라는 사람이 그의 재산을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여러 다선 단체에 기부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뭐 기부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죽은 다음에 내가 서약을 해서 내 돈을 이 자선 단체에 기부하겠다. 그렇지만 이 결혼식에 쓴 돈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 결혼을 조금 간소하게 하고 그 총 들었던 결혼 비용이 1조 5천억 원이라 그러지. 1조 5천억 원. 그 중에 조금만 좀 쓰고 나머지를 정말 오늘 유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을 나누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 결혼식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그렇게 했겠죠. 그 베네치아 사람도 여기서 결혼하려면 세금 더 내고 와서 결혼해라 뭐 이렇게 막 비난하고 데모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을 유다가 마치 자기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께서 7절에 뜻밖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 자기의 최대한의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모았던 준비했던 1년치 사람의 남자의 월급에 해당되는 그의 그 비싼 것들을 예수님 머리에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했는데 나의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알쏭달쏭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조금 일주일 후면 일어날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장례하는 것들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난한 사람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말라, 가난한 사람 돕는 일에 무관심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한, 세상이 지나는 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 세상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계속해서 마음을 먹으면 도울 수 있는데 예수님은 늘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것들을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9절, 10절, 11절에 이제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려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나사로가 살았대는 죽었다가 나흘이 지난 다음에 살았는데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때를 지어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고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게 궁금했는데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죽이는 것 플러스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예수를 믿기네. 나사로가 살아있으면, 아니, 계속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렸대. 근데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냐 하는 것. 예수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예수를 믿을 거니까 나사로를 가만두면 안 되고 나사로를 죽여 없애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그 대제사장은 주로 사두개파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두개파 출신들이었어요. 사두개파는 이제 보음서에 나오잖아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큰 차이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사두개파는 부활이 무슨 있느냐 없다고 하는. 그런데 지금 그 대제사장을 잡고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인데, 아니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 예수이고, 뭐 이런 것들은 자기들에게는 아주 그 나인메어 같은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권이나 자기들의 가르침을 엄청나게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쏟아부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반대로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마리아와 같은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크고 작은 삶과 정성을 주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잖아요. 오늘도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며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나오는 우리들의 마음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가 어떤 고백을 한 건지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귀한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늘 마리아가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붕의 감사헌금을 이제 다 모아서 이 아프리카 우간다의 장애인들, 오지에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선교사님 부부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애인들이 양계장에서 닭을 기르고 병아리를 키우고 알을 낳고 또 이렇게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그 가운데 무엇이 되든지, 뭐 이번에 그 우간다의 선교사를 위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여러분에게 보낸 그 28분짜리 영상을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상, 28분짜리 영상을 보시면 각 그 지난 주일 오후에 구역 카톡방 또 성교육소 그룹의 카톡방을 통해서 보내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그 부부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성을 하나님 사랑해서 드린 거 아니에요? 한 살이 안 된 막내, 삼남매 셋째는 한 살이 안 된 그 아이를 데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장애우들을 섬기고 지난 12년 동안 그렇게 한 거는, 아니 무슨 그런 어린애를 데리고 그 땅에 갑니까?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이렇게 아마 많은 사람이 얘기했고 저희들이 보아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 아기를 안고 그 가서 아기를 안고 아프리카 사람이 오토바이 뒤에 엄마가 올라타서 같이 이동을 하고 그 부부가 그 삶을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삶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그 사랑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해서 주 앞에 드리는 거죠. 온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보이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려서 사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게 속한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미얀마에 그 선교사로 가셨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님이시고 당시 선교사에게 적대적으로 박해를 했던 미얀마의 영적인 아버지, 그 불교의 나라잖아요. 미얀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불교의 나라인데 그 보면 그 불교의 나라에 저쪽 북쪽 구석에 또 동쪽 오른쪽 카렌족 이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 불교의 나라에 99%가 불교인 그런 나라에 어떻게 그 산속에 또 국경이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 오래전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그 이렇게 이제 미얀마에 가 선교를 하도록 할 때 같이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작정한 자기의 휘앙세 데이트하는 미래가 아내 될 아가씨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굉장한 순간.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죽읍시다. 여러분 이게 프로포절이에요.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미얀마의 정글로 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죽읍시다. 아가씨에게 아내가 되어달라고 프로포즈를 한 것이 그 프로포즈를 받고 Yes, I will.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이 부부가 1813년에 당시 수도인 양곤, 랭군에 도착했는데요. 그 선교사님에게 아내가 된 분이 낸시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모레 전이니까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 뭐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요. 편지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참 편지가 우리를 또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는데요. 그 부모, 장인, 장모에게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저는 이제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드립니다. 따님께서 저와 결혼하도록 허락하신다면 내년 봄에 결혼 이후에 부모님과 헤어져서 이 땅에서 다시 따님을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 생활의 고난, 고통, 바다 위에서의 위험, 인도 남부 지역 기후에 치명적인, 당시 그쪽에는 아마 인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미얀마로 했는데요. 치명적인 영향이 노출되는 것, 모든 것이 부족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0: 나를 내어주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가게 할 수 있는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면 바보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젊은 귀한 생애를 허비하는가 그러잖아요. 300데나리온을 팔아, 300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는 정도가 아니죠. 아니, 그 삶을 그렇게 허비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반대하고 지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실제로 미얀마에서 많은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37년 동안 저든 선교사님 미얀마에 사역하면서 미국 집에 온 거는 딱 한 번이었다고 그래요. 37년 동안. 그런데 37년 후에 1850년에 그가 미얀마의 세상을 떠났을 때 63개의 교회가 있었고 세례를 받는 7,000명의 미얀마 사람들, 특별히 카렌족, 지금도 카렌족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의 나라예요. 카렌족과 저 위에 우리 그 양화갑 선교사님 등에 들은 친스테이트, 친족, 산속에서 살면서 거기에 이 침례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서 인도 쪽으로 넘어가서 선교했던 그런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 삶 전체를 주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오늘 이 마리아가 귀한 것들 구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닦았던 그 사랑, 오늘 주님 앞에 사랑과 정성을 드리고 그 몸을, 그 삶을 드려서 주님을 섬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에 드린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지금까지 선한 목자교회를 섬기시는 고태영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고태영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선한 목자교회는 2600 그랜드 에비뉴 치노힐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문의사항은 전화 909-591-6500, 909-591-65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AM 1190 미주 복음방송입니다.

0: 드라마 바이블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6장부터 29장입니다.
1: 제 26장
2: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1: 제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1: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2: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3: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며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1: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4: 아멘!
2: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일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4: 아멘.
2: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4: 아멘.
2: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4: 아멘!
2: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4: 아멘!
2: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4: 아멘!
2: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4: 아멘!
2: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4: 아멘!
1: 제28장.
2: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에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속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1: 제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2: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날가짓 줄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속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처진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0: 지금까지 Grace and Mercy Foundation이 제공하는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 하셨습니다.

0: KGBN Anaheim.
1: This 시간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남성수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2장 13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말씀은 제가 전도서 7장 14절을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예,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옛날 버전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생각이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병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병행하시냐?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가늠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을 알면 어떻게 되죠? 죽기 바로 전날에 예수 믿어요. 앞날을 알지 못하면 죄 짓고 막 이러다가 고난이 올 때 싹 회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날을 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럼 앞날이 알지 못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좋은 일도 주시지만 어떨 때는 힘들고 공고한 일도 주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곤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곤고함이 왜 일어났는지를 잘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 건데 이 생각 속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잘못한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사랑하셔서 연단을 시키시기 위하여 곤고함과 아픔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곤고함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이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24절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지금 야곱은 자신에게 닥쳐진 위기가 있어요. 무슨 위기죠? 우리 이 본문 너무 잘 아시죠? 예, 20년간의 바담 아람 생활 끝나고 나서 이제 많은 부와 재산과 가족을 이루었어요. 빈몸으로 갔다가 엄청난 이런 축복을 받고 돌아오는데 이 축복의 이 여건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생기는 위기가 옵니다. 바로 자기가 20년 전에 속였던 누구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대처하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아주 중요한 결단이 얍복강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얍복강에 선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지금 형이 군사들을 몰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옵니다. 이 상황 앞에 야곱은 아내들과 여종들과 모든 아들들을 얍복강 너머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얍복강 넘어서 이 강가에 홀로 앉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9절부터 12절에 보면 그가 이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 그런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위기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면요,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도 많이 하죠? 어려우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네, 뭐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야곱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는 아주 진지한 기도임에 틀림없고요. 이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마친 이후에요. 기도를 마친 직후에 가만히 지금 자기에게 닥쳐진 현실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13절 이후에 보면요, 야곱이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살 그 가축들을 먼저 세 떼로 나눕니다. 세 부류. 그래서 첫 번째 떼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면서 간격을 두고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누구의 마음을 풀어주려고요? 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누가? 야곱이 형의 마음 풀어주려고 무엇을 했다고요? 예, 뇌물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축복의 소산들을 마련해가지고 이 물질을 주면 형이 마음 풀고 나를 받아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요 바로 전까지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서원하며 작정하며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만 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두려운 현실을 직면하자마자 야곱 안에서요, 이 육신의 두려움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인간적인 계산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꼭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네, 아닌 척들 하시는데 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아, 기도할 때는 모든 거 다 해결 될 것 같았는데 기도하고 나면은 막상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려니까 이 두렵고 힘든 현실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기도했던 그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꾸 또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 중에 아더 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자신 안에 육체 안에 곧 악한 본성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옛 본성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불신앙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행동으로 이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전히 불신앙의 씨가 또 한편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에게는 죄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본성, 이 성질이 그대로 이중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거룩한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하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는 죄의 소욕대로 또 살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우리의 영혼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 이중성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이중성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라도 그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가장 놀라운 믿음의 이 역사를 이루었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뭐요? 악을 행하도다. 죄의 본성에 자꾸 꿈틀대서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더더욱더 이 두 가지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 믿음의 조상에게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이 이중성이 늘 꿈틀대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방관들은요, 신임 소방관들이 부임해서 교육을 받을 때에 교관들로부터 첫 시간에 늘 듣는 말이 있답니다. 소방관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을 보기만 하면 무조건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원래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준대요. 그런데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이제 소방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나갈 때마다 이제는 불을 보면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달려가는 훈련이 몸에 배이고 또 배어서 수백 번에 걸쳐서 훈련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두 번째 본성이 남게 됩니다. 불을 보면 이제는 달려가는 본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훈련을 다 마치고 실제로 화재 현장으로 투입됐을 때 많은 소방관들이요, 이 첫 번째 본성 때문에, 불을 보면 도망치고 싶은 본성 때문에요, 주저주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베테랑 소방관들도 마찬가지래요. 딱 보면 도망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베테랑은 뭐죠? 뭐가 다른 거예요? 훈련받은 두 번째 본성이 이걸 압도하니까 과감하게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와 동일합니다. 기도 안에서 믿음이 충만하게 우리가 타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여서 어떤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를 마치고 삶의 현실로 돌아가는 순간이요, 너무나 삶의 문제가 힘이 들고 어려울수록 이 죄의 본성, 즉 죄의 본성 때문에 두려움과 자기 보호하고 싶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정리합니다. 이거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하는 거 아주 정죄를 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그런 본성이 있어요. 이것이 야곱에게 나타난 겁니다.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도 이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에 선을 행하기 위하는 원하는 자기 자신 안에 막 악이 함께 있고 자신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내면의 한쪽 구석에서는요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더라. 그런데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선언으로 가르쳐줍니다. 성경은요, 야곱과 같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성경의 의도, 성경의 의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죄함이라는 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주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뭐가 계속 있다고요? 두 가지 본질.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 죄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이 소욕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압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압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욕의 문제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맡겨야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의지와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이거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맡겨야 돼. 그럴 때마다 성령은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소욕들을 완전히 덮어버리시고 생명의 역사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위한 위대한 종이 되게 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은혜 없이는요,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는 삶, 그리고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나 같은 이런 죄된 본성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결단이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 문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해결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죄된 본성에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죄된 행위로까지 나타납니다. 죄된 행위로 나타났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요, 죄된 행위를 하게 되면요, 죄의 영향력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자꾸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부정적이게 되고 불평이 일어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거를 역으로 계산하면 왜 내게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왜 내가 이런 불안이 해결이 안 되지? 왜 나는 자꾸 어떤 상황을 볼 때마다 이렇게 불평이 되고 감사가 안 일어나지? 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뭐에 진 거예요? 뭐에 졌어요? 죄와 사망의 이 법, 곧 죄의 소욕에 내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욕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조종하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고 내가 결정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의 이 죄된 소욕이 있음을 인정하고 혹시나 나의 입으로, 행동으로, 결정으로 죄의 결과들을 내가 했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상황과 여건을 가리지 말고요. 방금 전에 운전하다가 누가 깎여들어가면 막 한마다 이렇게 화내는 소리 했다. 그러면 운전하다가 그 즉시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 회개는요, 상황과 여건과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 즉시로 해야 돼요. 즉시로.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거를요, 우리 시편,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한번 그대로 좀 놔둬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들의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 예, 회개라는 것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나를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땅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물리적인, 관계적인 이런 상황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지금 병듭니다. 내 삶의 현장이 병듭니다. 그럼 병든 나의 삶의 현장, 이 땅을 고치는 방법은 뭐라고요? 역대하 7장 14절. 스스로 낮춰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개가 바로 얍복강에 서는 겁니다. 드디어 야곱이 이거를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너무 긴 내용이라 이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게 다 한꺼번에 전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1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이건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설명을 하나 더 합니다. 곧 어떻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여기서 진실하게가 뭐예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솔직하면은 내가 잘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실은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진실되게.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아까 솔직하게 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18절에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땅이 고침을 받습니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여야만 하나님 경외하는 자입니다. 진실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이루신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정확하게 회개의 축복입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고치세요. 저는 회개의 시간을 영적 통로를 뚫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통로. 누구와 누구 사이의 통로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 영적인 통로가 있어요. 이 영적인 관, 생명의 관을 언제나 깨끗이 닦아내야 돼요. 그냥 두면 죄가 우리의 관을 자꾸 막아버립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늘죠? 우리 식탁 앞에 놓여있는 게 뭐예요? 이 약봉지가 늘어납니다. 시간이 되면 지나면서 약봉지가 늘어나요. 이것 때문에 약을 먹고 저것 때문에 약고. 그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해결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혈관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피가 깨끗해지는 거. 피가 흐르는 혈관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뭐가 자꾸 쌓이죠? 예, 콜레스테롤. 우리 의사 선생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조금 감히 그냥 그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내버려 두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영적 콜레스테롤이 죄입니다. 이거를 가만 내버려 두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의 영적인 혈관,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생명의 관이 막혀버려요. 막히면 어떻게 되죠?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이 막히면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히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뚫어야 돼요. 약을 먹든 뭘 하든 음식을 조절하든 뚫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영적인 혈관을 뚫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돌아보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혈관을 뚫어주십니다. 용서하시고 뚫으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이 생명의 관이 막혀 있기 전에

0: 생명의 관이 나에게 훤히 뚫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복강가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바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하시죠. 자기가 여러 고난도 받고 아픔도 받고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약한 그때에 자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약한데 왜 강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을까요? 여기서 약하다고 한 것은 weak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weak가 아니에요. 유약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비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명의 관이 이제는 확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으면 뭐가 흘러요? 생명의 능력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죄의 찌꺼기들이 다 비어있는 상태, 이를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절대적인 자기 부정과 자기 항복과 나는 유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991년도에 자신의 어떤 기질대로 살았던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남자가 있어요. 동성연애에 빠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이면서 나 죄란 죄는 다 짓고 다녔던 이가 결국 거기서부터 헤어나오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 자기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열려진 것을 깨닫고요.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과 생명의 역사로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고백이 바로 뭐냐면 그 복음서 유명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찬양하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여러분들 앞에 닥쳐진 심각한 현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비워진 나의 이 영혼의 상태에 주께서 뭘 부어주신다고요?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나는 강한 자야 돼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남성수 목사님의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는 14,381 매그놀리아 스트릿 웨스트민스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9시 45분, 3부 예배는 오전 11시 30분, 그리고 청년 예배는 오후 2시에 드려집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893-1652번, 714-893-165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대화, GBC 건강상담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쉽게 치료되지 않는 질병들, 분명히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증상은 반복되고요. 몸은 계속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의학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질병을 쑥등 치료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김용석 한의원의 김용석 원장님과 전화 연결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원장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잘 지내셨죠? 바쁘신데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네, 감사합니다.
0: 네, 원장님, 현대의학적인 치료로는 큰 변화를 못 느끼는 분들이 쑥등 치료 이후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례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네. 그 환자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들어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오시는 거 보고 환자분들이 네. 이제 고통을 받고 또 아파하는 모습, 또 힘들어하는 모습들 보면서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면은
0: 네.
1: 여기저기 다니다가 또 안 낫고 고통받고 이제 저한테 올 때는 이제 절망적으로 오셨다가 이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면은
0: 네네.
1: 아 이제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제일 이제 한 분 예를 든다면은 이제 병원에서 검사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피검사도 했고 다 했는데 이제 병명은 잘 안 나타나요.
0: 네.
1: 다만 이제 나이를 이제 먹어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양방에서 주는 약은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거의 보면은 콜레스테롤 약, 혈압약, 또 심장약, 당뇨약,
0: 오.
1: 또 위장약,
0: 네.
1: 그다음에 통증약. 수면제, 위장약 이렇게 이제 먹는 거예요.
0: 한 분께서 이렇게 많이나 드시는 거예요?
1: 네. 네. 복용하고 있는 거죠.
0: 네. 네.
1: 근데 그 지금 먹는 약들이 이제 어쨌든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약은 먹어야 되는 거고
0: 네.
1: 당뇨가 올라가니까 당뇨약도 먹어야 되는 거고 또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또 먹어야 되는 거고 또 심장이 안 좋으니까 심장약도 먹어야 되고요.
0: 네.
1: 또 이런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또 위장이 나빠지고 또 통증이 오니까 통증약을 또 먹어야 되고 또 잠을 못 자니까 잠자는 약을 또 먹어야 돼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을 많이 이제 복용하다 보니까는요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내 몸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 보다 그걸 받아들이고 약을 복용하세요 보통은.
0: 네.
1: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저한테 침이나 뜸이나 이제 와서 하시려고 오면은 전신이 다 아프대요. 전신이. 그러니까 온몸이 다 아프다고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온몸이 다 아프다면은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무릎도 아프고 뭐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온몸은 천근만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0: 아.
1: 이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0: 그러게요.
1: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고 여러 분들이에요, 보통 보면은.
0: 네.
1: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가지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낫지도 않고 이게 계속 이렇게 약만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힘드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 이러다가 빨리 죽으면 어떨까. 그냥. 네, 어떤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더 큰 때란 것 같아요.
0: 마음의 우울감까지 그냥 함께
1: 네,
0: 오는군요.
1: 힘들어요, 힘드니까요.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물론 젊은 분도 또 있어요. 젊은 분도 오늘 오신 분들을 보면은 첫째는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뭐 요리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뭐 남편도 같이 챙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은 버거운 거예요. 뭐가 버겁냐? 일단은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몸이 힘이 빠지고
0: 네.
1: 의욕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불안, 초조, 걱정, 근심 막 이렇게 오거든요. 두려움까지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슴 답답하고 또 소화 안 되고 예. 그러다니까 몸이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무언가 하려면은 지치고
0: 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젊은 분들한테 또 많아요. 이런 증상들이. 네. 그런데 또 병원에 갔더니 별 병명이 없는 거예요.
0: 네.
1: 예. 네, 그래서 병명이 없기 때문에 치료약은 줄 수가 없는 거가 이제 그냥 소환되면 소화제 주는 정도, 그냥 몸이 뭔가 잠이 안 오면 잠자느냐, 좀 불안하면은 뭐 신경 안정제 정도,
0: 네.
1: 이런 정도만 처방 받고 먹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몸이. 아. 네.
0: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네. 양방에서 안 됐어서 이제 한의원을 찾게 되신 결정적인 또 이유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위에 이렇게 회복이 되신 분들을 보셨기 때문일 것도 같은데요.
1: 네, 맞아요.
0: 네네.
1: 이제 저한테 오신 분들은 이제 소개를 받고 오는 거예요.
0: 네.
1: 나도 이런 증세가 있었는데 다 나았다. 나도 이렇게 약을 여러 가지 먹었는데 지금 한 가지만 약 먹는다. 이렇게
0: 오, 그래요.
1: 보시는 거예요.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살아갈 때 우리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정말 그 기쁘게 매일매일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몸이 아프다 보면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냥
0: 그렇죠.
1: 매일 아픈데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어요. 말은 쉽게 하지만 본인은 너무 힘든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은 보면은 이렇게 병이 오기까지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0: 네.
1: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그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이분이 아까 약을 여러 가지 먹잖아요. 뭐 콜레스테롤, 당뇨약, 혈압약 다 많이 먹잖아요.
0: 네.
1: 근데 온몸이 다 아파.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이 한의학이 좋은 거예요. 침뜸 의학이.
0: 네.
1: 왜 좋냐면은요. 첫째, 우리 침뜸은, 쉽게 얘기하면은, 기혈이 막혔다고 그래요. 모든 기와 혈이. 기는 에너지가 막힌 거고, 혈은 피가 안 도는 거고요.
0: 네.
1: 그러면 기와 혈을 뚫어주면은 피가 잘 돌아서 기가 소통이 잘 돼서 아픈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0: 네.
1: 그래서 기를 소통해주고 이렇게 잘 가도록 에너지를 주는 게 침이고 뜸은 피를 잘 돌도록 피가 막히지 않게 잘 돌도록 해주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기와 혈, 그래서 침은 근육으로 들어가서 침을 와서 치료하는 거예요. 근육 속에 들어가서요.
0: 네.
1: 뜸은 피부 겉에서 말초에서 피부 겉에서 뜸을 떠서 고치는 거예요.
0: 아.
1: 그러면 여기에 또 한약을 또 환자분들이 여쭤봐요. 그럼 한약을 좀 먹으면 어떨까요? 맞아요. 한약도 필요하면 먹어야 돼요.
0: 네.
1: 자, 한약은 어디로 들어가서 작용을 하냐면 입으로 마셔서
0: 네.
1: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오장육부 우리 장기가 있어요.
0: 네.
1: 거기를 다 도와줘서 치료하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침의 효과 다르고 뜸의 효과 다르고 약의 효과가 다 달라요.
0: 네.
1: 그러면 약은 어떻게 해서 작용을 해도 이렇게 여쭤본다고 환자분들이.
0: 네.
1: 약은 우리가 각 장기가 있어요. 만약에 간에 문제가 있으면은 간을 도와주는 약재가 있고.
0: 네.
1: 또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심장에 도와주는 약재가 또 있어요. 또 폐가 약하면 폐를 도와주는 약재가 있고 각 약재가 다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약을 보통 쓰는 경우는 아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전신이 다 아프고 온몸이 무겁고 천근 만근 이게 뭐냐면 몸에 수독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수독이라는 거는 물이 우리가 하수도가 막히면은 넘쳐 흐르듯이 물이 넘쳐 흐르잖아요.
0: 네.
1: 내 몸도 수분이 잘 신진돼서가 안 되면은 몸이 무거워지고 부어요.
0: 아.
1: 네. 그래서 그게 천근만근이 된 그런 말을 하십니다. 환자분들이.
0: 아, 그래서 그걸 수독이라고 하는 건가요?
1: 네네.
0: 오.
1: 그래서 그걸 빼줘야 돼요.
0: 네.
1: 잘 나가도록.
0: 네네.
1: 이제 그럴 때는 그걸 빼주는 또 한약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또 한약을 또 써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보면은 이제 이런 분들을 한번 인바디 체크업을 해보면은요 근육은 반대로 없고 반대로 독소와 지방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0: 네.
1: 그러면 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면은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0: 네.
1: 뭐가 악순환이냐면은 그걸 인해서 성인병이 다 올 수 있어요. 성인병이라 하면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0: 네.
1: 중풍, 그다음에 다 올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어떤 심장 마비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수독과 독소 지방이 몸에 쌓이지 않게 그걸 완전히 제거를 해주면은
0: 네.
1: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몸이 무겁고 목이 아프고 어깨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0: 원장님
1: 근본 원인을 없애주는 거예요.
0: 그렇게 치료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먼저 나타나는 변화들 환자분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1: 이게 변화가 어떤 변화가 오냐면요.
0: 네네.
1: 일단 침뜸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약이 필요하면 약도 한약도 쓰겠죠.
0: 네.
1: 침은 아까 기를 뚫어주니까 기가 몸이 가뿐해지죠. 막혀 있던 걸 뚫어주니까
0: 네.
1: 몸이 가벼워져 첫째요. 그리고 두 번째 통증이 사라져요. 기가 막히면 통증이 오거든요. 기를 뚫어주면 통증이 없어져요. 그다음에 피 혈액이 안 돌면은 몸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피를 잘 돌리면 신진대사가 잘 되니까 몸이 가뿐해져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원장님 그러면은요 주변에서도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을 만큼의 또 변화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시는 그런 몸의 가벼움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네. 침뜸이나 아니면은 그게 한약을 쓰셨을 때
1: 네.
0: 또 주변에서 알아볼 수 있는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까요?
1: 주변보다는요.
0: 네네.
1: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 몸은.
0: 네. 네,
1: 주변은 잘 몰라요.
0: 아, 그런가요?
1: 왜냐면 자기 몸은 자기밖에 몰라요.
0: 아, 네.
1: 자기가 제일 힘든 거지. 아프면 내가 힘들지.
0: 네.
1: 뭐 내 만약에 사모님이 아프면 그 남편이 알아주겠어요? 자식이 알아주겠어요? 절대 몰라요.
0: 그렇네요.
1: 내가 힘든 거지.
0: 네네.
1: 내가 힘든 거지.
0: 네네.
1: 아픈 사람이 힘든 거지.
0: 네.
1: 아픈 사람만이 그걸 느끼는 거죠. 아, 이제 이걸 치료받았더니 훨씬 오늘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오면은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0: 아, 본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겠네요.
1: 하죠.
0: 네, 네네네. 네, 네.
1: 하죠.
0: 네.
1: 아, 이제는 무릎이 너무 아팠는데 이제 안 아파져 가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저희가 그 이렇게 아까 약을 한 주먹씩 먹잖아요. 한 10가지 정도.
0: 그러게요.
1: 그러면은 이분이 저희 집에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치료하다 보면요. 지방도 빠지고 독소도 빠지니까 약을 끊어지게 돼요. 왜냐면 혈압이 막 뚝뚝 떨어지게 혈압력 끊게 되죠?
0: 그렇죠.
1: 당뇨도 떨어지니까 당뇨약 끊죠?
0: 네.
1: 또 이 체중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는데 체중이 빠지면서 근육이 채워지니까 통증약 안 먹으니까 진통제 안 먹죠? 몸이 편안하니까 잠을 잘 자죠?
0: 네.
1: 그거 콜레스테롤 같은 게 그 피가 깨끗해지니까 없어지니까 콜레스테롤 끊어버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원장님.
1: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해준 게 이제 근본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본 치료.
0: 네.
1: 증상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0: 그러면은요, 원장님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치료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너무 너무 궁금해졌거든요.
1: 네, 궁금한 거는
0: 네.
1: 다른 게 아니고 일단은
0: 네.
1: 제가 오시면은
0: 네.
1: 검사를 좀 해요.
0: 네.
1: 어떤 검사라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분이 몸 상태가 어떤지, 건강이, 정신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정신 건강.
0: 아.
1: 정신 건강이라면은 이분이 지금 마음이 지금 편안한지, 두려움이 있는지, 불안한 건지, 걱정 근심이 많은지, 이런 정신 건강을 먼저 체크를 하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이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이게 좀 체격이 큰 분들은 인바디를 검사하고 또 너무 마른 사람들도 인바디를 검사해서 이분이 지금 몸에 지방은 얼마 몇 프로가 있고 근육은 몇 프로가 있고 수분은 몇 프로가 있고 그걸 통계를 내서 이분은 아 너무 지방이 많아서 이게 성인병이 다 왔구나 그러면 이거를 빨리 조절을 해줘야 되겠다
0: 네.
1: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 거죠.
0: 아.
1: 예, 그다음에 너무 또 마른 사람은 검사를 보면은 지방이 거꾸로 없어요.
0: 오.
1: 지방도 없고 근육도 모자라요.
0: 네.
1: 어떻게 보면 영양실조라고 하죠. 그럼 이분은 왜 이렇게 영양실조가 왔을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0: 네.
1: 이분은 못 먹는 거예요. 첫째, 밥을 잘. 못 먹는다는 거는 잘 음식을 먹으면 체해요.
0: 맞아요. 체하시는 분들 계세요.
1: 소화가 안 되니까 또 못 먹게 되고 맛있게 먹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몸에서 그 어떤 그 근육이나 뭐 이렇게 쌓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몸이 점점 약해지죠.
0: 네.
1: 근육은 근육대로 빠지고. 네. 그래서 환자분이 그럼 근육도 생기는 약 있어요? 이러더라. 한약이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있지요.
0: 아.
1: 어디를 치료해주면은 근육이 생길까요? 바로 우리가 비장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장기가.
0: 네.
1: 그 비장이 스플린인데 비장은 그 역할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비장 장기가.
0: 네.
1: 네. 그래서 비장을 치료해주면은 밥을 잘 먹고 근육이 생겨져요.
0: 아, 그 비장 위치에다가 이렇게 뜸을 뜨시나요? 아니면 뭐
1: 맞아요.
0: 침을
1: 놓으시나요? 뜸도, 네, 뜸도 놓고 침도 하고 그러죠.
0: 아, 네. 그렇군요.
1: 네. 이게 한의학은 우리가 보면은 신묘하다고 그러죠.
0: 네네.
1: 정말로.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지금 감기가 자주 걸려요. 알러지도 심해요.
0: 네.
1: 기침도 가끔 잘 걸리고 콧물 재채기도 자주 하고 좀 기후만 달라지면 금방 빨리 감기가 감염이 된다고 그러죠.
0: 네네.
1: 알러지가 잘 오고.
0: 네.
1: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폐. 폐하고 비위. 튼튼하게 해주면은요, 감기 안 걸려요.
0: 아.
1: 절대.
0: 좀 한의학에 대해서 좀 오늘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고 좀 궁금하신 네. 분들은 한번 내원을 하셔서
1: 네.
0: 이렇게 저기 우리 원장님께 좀 치료나 네. 아니면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중요합니다. 네.
0: 네. 그래서 네.
1: 저는 그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접했고 또 환자분들이 많이 정말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을 많이 제가 고쳐드렸고
0: 네.
1: 또 수술을 해야 할 병도 수술 안고 제가 또 고쳐드렸고
0: 아.
1: 근데 병을 저희 한의원에 올 때는 그냥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침 한 번이면 다 나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오시면 안 되고
0: 네.
1: 또 뜸 한 번이면 다 나을 거야 이러면 안 돼요.
0: 아.
1: 우리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 이분은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달라져요.
0: 그렇겠죠. 아무래도 체질도 다르시고.
1: 있고, 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인내가 또 필요한데 인내를 못해요. 환자분들이. 가끔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0: 네.
1: 인내를 못한다는 거는 한두 번 해보고 효과 없으면 또 딴 데를 가요. 또 효과 없으면 또 딴 데를 가요. 그래가지고 또 한 분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효과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갔어요. 한국 가서 고치려고.
0: 아, 네.
1: 근데 한국 가서 못 고치고 또 병을 또 얻어가지고 왔어요.
0: 아.
1: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마지막으로 저한테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고쳐드렸어요.
0: 아, 감사하네요. 그래도 다시, 네. 다행히 나으셔서.
1: 네, 그게 그런 인내를 못하고 네. 환자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면
0: 네.
1: 안 돼요. 병이라는 거는 한 군데에서 정말 잘 끈기를 가지고 좀 믿음이 간다면은
0: 네.
1: 열심히 잘 따라서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0: 네.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치료를 하셔서 나셨어요 환자가. 그래갖고 네. 본인이 갑자기 치료를 중단하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1: 뭐 다 나오면 안 오죠.
0: 네, 네
1: 맞습니다.
0: 아니 그 원장님이 저는... 봤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1: 해야죠.
0: 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저는 그 환자분한테 제가 미리 얘기는 하는데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0: 아.
1: 이거 치료받고 다 좋아지더라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오셔서 치료받으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해요.
0: 아 그래요?
1: 그 얘기를 잊어버리더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0: 네.
1: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나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미병치료, 병을 미리 예방하세요.
0: 아, 미병치료요?
1: 건강관리를 하세요.
0: 네.
1: 아, 건강관리라는 거는 어떤 병을 건강관리를 하겠어요? 감기 안 걸리게, 그 다음에 중풍 안 걸리게,
0: 네.
1: 그 다음에 치매 안 걸리게, 그리고 매일 피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만성 피로가 안 오도록 예방하는 거예요.
0: 네.
1: 네.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예방을 하라고 제가 하는 거죠.
0: 아, 원장님께서도 네. 제가 알기로는 매일 뜸을 뜨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 네. 제가 한 5일은 뜹니다. 5일.
0: 아, 매일, 아, 그 5일, 주 5회를 뜨신다는 말씀이시죠?
1: 5일 정도 떠요. 네. 네. 오늘도 뜸을 떴고요.
0: 네.
1: 그, 저희 구당 선생님, 이게 침뜸의 대가 한국의 구당 선생님이, 이제 무국보양 뜸을 그분이 창안하셨고, 저도 이제 무국보양 뜸을 뜨시고, 우리 스승님도 무국보양 뜸을 뜨고, 10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예, 가셨거든요.
0: 와.
1: 그니까, 103세에 미국에 혼자서 오셨어요. 비서하고 둘이서.
0: 와.
1: 그래서 오셔가지고 강의도 하셨어요.
0: 네.
1: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어도 건강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힘뜸을 하면은.
0: 네. 네.
1: 근데 아. 그거를 저는 환자분한테 줄기차게 막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래요. 그게 좀 안타깝죠.
0: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환기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조금 더 네. 오늘 사례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또 치료하시던 과정에서 또 우리 청취자들께 소개해 주실 만한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1: 네. 지금 보면은 그 요즘에 그 무릎 아프신 분들이 많이 와요.
0: 아, 무릎. 그러세요.
1: 근데 무릎 아프신 분들이 보면은 이 10명을 이제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무릎 아픈 데 10명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여자분이 7명, 남자분들이 3명 이렇게 돼요.
0: 아, 비율이요?
1: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아, 무릎 아픈 게.
0: 왜 그럴까요?
1: 근데 제가 그걸 생각을 또 해봤어요. 왜 여자분들이 무릎이 더 많이 아플까?
0: 네.
1: 그랬더니 생각을 해봤더니 여성분들은 정말 하는 일이 많잖아요. 이게 무릎을 쪼그린 게, 쪼그리고 앉잖아, 많이. 그리고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뭐, 또 청소한다고 집안에서 또 구부려서 많이 하잖아. 뭐, 이것저것요. 뭐, 네. 요리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게 특히 여성분들이더라고요. 진짜로.
0: 네.
1: 남성분보다는. 그래서 남성분들이 한 더 많은 거, 아,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남성분보다. 네. 그래서, 왜 여성분들에게 무릎 아픈 분들이 많지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비율이 남성분은 얼마 안 아픈데 남성분들은 거의 앉아서 아니면 서서 일하잖아요 거의. 근데 여성분들은 다 쪼그리고 앉고 그다음에 또 여성분들이 무릎이 많이 아픈 이유가 하나가 대부분이 그 폐경기 이후에 그 호르몬이 부족해지니까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오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네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래서 특히 이런 근골계 질환들이 훨씬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0: 아,
1: 네.
0: 네, 원장님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렇게 골다공증 좀 예방할 수 있는 침이나 뜸 뭐 이런 것도 좀 잠깐 짧게 좀 소개시켜 주실
1: 네,
0: 수 있을까요?
1: 네, 말씀 잘해 주셨는데 오시면은 침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를 뚫어지만 뜸은 피를, 좋은 피를 만들어내요. 몸에다가.
0: 네.
1: 그러면 좋은 피를 만들어내니까 뼈들이 녹질 않아요.
0: 아.
1: 쉽게 얘기하면은, 네.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 오면 보통 칼슘약들을 많이 먹는데 칼슘약은 내 몸에 호르몬이 없으면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0: 네.
1: 그러지 말고 저는 뜸을 뜨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뼈와 근육이 강해져요. 네.
0: 아, 원장님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사례와 설명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1: 네. 일단은요, 항상 우리 환자분한테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시고, 내 몸한테 좀 칭찬 좀 해보세요. 어떻게 가냐면은, 내 몸한테 고맙다고 한번 해보세요. 내 몸아, 고맙다.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0: 아, 네. 스스로에게 한 번씩 네. 그렇게 칭찬해주시는 그런 또 네. 금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네. 네, 오늘은 김용석 한의원의 김용석 원장님과 전화 연결을 통해 현대의학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 쑥뜸 치료와 침 그리고 한방에 대한 한방약 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기보다 아직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던 영역일 수도 있다는 점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GBC 건강상담 진행의 김혜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칭찬하시면서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의 이천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네, 오늘은요 5월 7일 목요일에 있는 제75회 국가기도의 날 행사를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미주성시와 이사장 되시는 김재권 장로님, 또 미주성시와 공동대표 되시는 송종명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하게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0: 네, 우리 복음방송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를 좀 멋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이 5월 초하루죠.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셔서 우리 가정들이 이민생활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주님 안에서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인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2: 예, 우리 미주 복음 방송을 사랑하고 또 미주 복음 방송을 통해서 신앙을 지켜 나가면서 헌신 봉사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자,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 5월 7일 날 제75회 국가기도의 날을 앞두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동안 국가기도의 날이 어떻게 쭉 진행되어 왔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중심주의 신앙을 가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와서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위정자나 일반 시민들의 마음에 배어있는 평범한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 조지 워싱턴이 1775년도에 영국과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기도를 호소하면서 기도의 지원을 부탁드린 기원도 있고 또 이후에 16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1863년도죠. 남북전쟁을 하면서 그 당시에 북군이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도 온 국민들에게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주지시켜서 기도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는데 공식적으로는 1952년도에요.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 때 의회에서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하고 그날은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로 선포를 했던 일이 있거든요. 1952년도라 그러면 한국에서 6.25 전쟁이 한참 불꽃을 튀기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미국 군인으로 한국에 파병이 되었거든요.
0: 네.
1: 자식들을 한국에 보냈던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권면도 하고 이런 권면을 정부에서 받아들이고 공식적으로 그러면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하자. 그래서 1952년도니까 공식적으로는 74년 전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75번째 75회 국가 기도의 날이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다가 1988년도에 로널드 레건 대통령이 된 다음에 1988년도 우리 한국에 올림픽이 있었죠. 국가 기도 날이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느끼기 때문에 한 날짜로 픽스를 하자. 그래서 5월 첫째 목요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픽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5월 첫째 목요일은 온 국민들이 온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지켜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다섯 번째 국가 기도의 날이 된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네. 참 어떻게 보면 75회고요.
1: 그렇죠. 네.
0: 5월 첫째 주 목요일이 국가 기도의 날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게는 믿는 분에게는 중요한 날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 국가 기도의 날을 좀 잊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 한마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예. 조금 전에 우리 송 목사님이 그 이 히스토리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교포 사회에서 이 각 교회에서 또는 개인들이 얼마만큼 이 날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느냐 하는 것이 항상 제 마음속에 퀘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할 때 플라이어를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이제 홍보용으로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연합으로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시느냐를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보다는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교회가 또는 교인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온 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금주 다음 주 기억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0: 네네. 우리 목사님께서도 좀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날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달라고 하는 촉구의 메시지를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이게 국가 기도의 날이 미국 정부에서 정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 교회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질 않았었어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미주 땅에 살고 있는 한인 크리스찬들도 같이 기도할 책임감을 느끼고 미주 성시화운동본부가 한 7, 8년 전부터 이 일에 동참을 하고 우리 한인 교계도 기도의 불을 같이 부시자. 그래서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전까지는 네. 이건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 성시화운동본부에서 이럴 게 아니라 이 국가의 기도의 날은 미국 전역 한 2만 장소에서 다르게 기도하고 있어요.
0: 네.
1: 학교 캠퍼스들 기도하고 어떤 직장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의회에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또 농민들은 그 농장에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2만 곳 이상 흩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우리 한인들이 미주사의 주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기도에 우리가 동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고쳐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시화운동본부가 이 일에 동참하고 한 7, 8년 정도 되기 때문에
0: 네네.
1: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주지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0: 네.
1: 지금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까?
0: 네.
1: 지금 뭐 이런 미국의 전쟁,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런 현적한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0: 네.
1: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당면한 우리 현안 문제로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데
0: 네.
1: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우리 교계가 동참해야 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날짜를 먼저 여러분들 수첩에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0: 네.
1: 5월 7일 목요일 날이죠.
0: 네.
1: 오후 7시 나성 영락교회에서 이번에 교회당을 오픈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이게 되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오렌지 카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카톡으로 참여할 수 있고 현장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게 제일 역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일을 섬기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마크를 해놓으시고 다른 약속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올라섰으면 좋겠다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강조해서 한번 드리는 겁니다.
0: 네. 네. 자, 5월 7일 목요일 나성영락교회에서 지금 미주성시아운동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귀한 국가기도의 날 우리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날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장로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1부에서 그 예배와 찬양 시간이 있고요.
0: 네네.
2: 그 다음에 2부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네 분야로 놓았습니다.
0: 네.
2: 예, 회개와 미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또 세 이제 그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나와서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네. 브레이크다운 되어 있는데요. 큰 제목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회개와 미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의 주요 현안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조국과 또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데 모든 기도 순서는 저희가 12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이제 대표자가 나와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과 같이 오신 성도님들이 단에 올라가서 합심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합심 기도하지만은
0: 네네.
2: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너무 뜨겁고 참 좋았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은혜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사실 시간이 되시면은 동참을 해주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날 시간을 내셔서 많은 분들이 좀 와서 이 영락교회 우리 그 예배당이 꽉 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0: 네.
2: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 이전과 다르게 올해 특별하게 신경 쓰시는 부분이 혹시 장로님 계신가요?
2: 우리 성 목사님.
1: 네. 목사님. 이번에는 우리 그 이란의 전쟁 문제 때문에
0: 네.
1: 특별 기도를 한 가지 더 넣어서 중동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당면한 문제지요. 지금 지난 2월 28일 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 두 달이 훨씬 지났거든요.
0: 네.
1: 종결될 것 같다, 휴전될 것 같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주 피부로 느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전쟁에 자식들을 파송하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은 물론 가스값이 올라다든지 생활비용들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고 정신적으로 미국 시민들도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빨리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특별 기도회장을 따로 한 가지 넣었고 이번에는 찬양 순서를 좀 많이 넣었어요. 우리가 함께 힘차게 찬양도 같이 하면서 마음문을 열고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자는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도 인도자들이 한 20명 정도 돼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제일 큰 문제는 같이 오시는 교인들을 모시고 오셔야 아무래도 기도의 열기가 있고 그래서
0: 네네.
1: 우리가 20여 명의 기도 강사님들을 모시면서 목사님 적어도 목사님 교회에서 10명씩을 모시고 오셔서 강단에 올라가서 함께 중보하면서 합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0: 네.
1: 그래서 지금 한 20여 명의 기도 강사들이 다 간택이 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준비 과정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0: 네. 네. 어떤 분들이 좀 섬기게 되는지 좀 소개를 뭐 간단하게나마 좀 네, 해줄
1: 그
0: 수 있으시죠?
1: 그 저기 기도 도전자들 좀 소개해 주시죠.
2: 아, 그럴까요?
0: 네. 네.
2: 소개. 먼저 그거 기도 도전자를 소개하기 전에
0: 네.
2: 이번에 그 찬양 순서를 이제 맡은 그런 성가대가 있는데요.
0: 네.
2: 첫째는 이제 영락교회 연합성가대입니다. 영락교회 연합성가대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미주여성 코랄 아래 그
0: 네네네.
2: 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외대 지시오 합창단이 나와서 한 100명 가까이 이런 합창단원들이 출석을 해서
0: 네.
2: 같이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부를 찬송가는 이제 승전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단의 찬양에서는 영광의 찬양이라는 이런 좋은 곡들을 가지고 저희가 찬양을 하고요.
0: 네.
2: 그 다음에
1: 도전자 예,
2: 네, 예. 회개와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에서는 김대순 목사님 비전 동행교회
1: 아니 성교 저기 네? 기도 도전자 이재환 성교사님
2: 제 우서부터 할까요?
1: 네, 분만 소개하시죠.
2: 우선. 그렇게 하죠. 네, 첫 번째 그 타이틀은 회개와 미국의 지도자를 위한 기도 제목 큰 타이틀입니다.
0: 네.
2: 이재환 그 선교사님께서 커미션에 이재환 선교사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주요 한인들을 위해서는 김종호 목사님께서 연합 선교교회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은목 목사님께서 평화교회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국과 차세대를 위해서는 구봉주 목사님 감사하님께 구봉주 목사님께서 이제 해 주시고 이렇게 네 목사님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서브로 또 작은 타이틀로 이제 또 세 분씩 기도를 하게 됩니다.
0: 네. 보니까 뭐 각 그 교단 교회 그 목사님들이 총 출동돼 가지고
1: 교파 교단 저기 개의치 않고 초교파적으로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0: 네네.
1: 다양한 교파의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도 같이 도전을 하시고 또 감사한 건 이번에 그 파나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허성호 선교사로 오셨어요.
0: 네,
1: 그분도 이 기도 기간에 계시기 때문에 선교사들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려서 본인도 흔쾌히 또 응답을 해 주셨고 다양한 목사님들이 연령체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신앙적인 배경도 다르지만은 기도에 불을 붙인 데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초월해서 우리 기도자가 배정을 했고 또 그렇게 맡은 분들이 동참을 하면서 또 영락교회가 고마운 거는 우리가 기도회는 7시에 시작이 되는데
0: 네.
1: 6시까지 오시면 그 식사를 준비를 해주겠다고 영락교회에서 우리들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0: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1: 조금 멀리 있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식사도 나누시며 교제를 하시다가 7시 정각 되면 기도회가 진행이 될 거예요.
0: 네. 네.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보니까 앞에 진행은 김시원 목사님 그리고 대표기도는 안충기 목사님. 어제 저희 안충기 목사님 모시고
1: 그러셨어요?
0: 예, 이번에 이제 신임 미주 성결교회 총회장이 되셔서
1: 총회장이 됐죠?
0: 네. 예. 그렇게 이제 성결교회에서도 오시고 또 마지막에 가서 축도를 보니까 우리 강순영 우리 자마 대표님도
1: 전 자마 대표로 저기 섬기신 강순영 목사님이 축도를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0: 네. 네. 엊그저께 또 저희 방송에 오셨었는데.
1: 아, 그러셨어요? 네.
0: 참 요즘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1: 네.
0: 이런 말씀을 그래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1: 네.
0: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번에 75회를 준비하시면서 개인적인 마음의 어떤 소감이라 그럴까요? 소회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1: 저는 이제 한 7번, 8번 정도 동참을 하면서 뒤에서 섬겼는데
0: 네네.
1: 이번에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고 우리 삶에 직결되는 일들이 많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0: 네네.
1: 미국이 지금 이란을 공격한 지가 벌써 2월 28일 날 전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벌써 두 달이 훨씬 지났거든요.
0: 네.
1: 거의 이제 80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미국 국민들이 많이 식상해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우리 뭐 지나가신 목사님들 잘 아시지만 가스값이 날마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이런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갈 길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한다, 공격을 한다, 이란 쪽에서도 뭐 물밑 접촉을 한다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엎드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이번 기도회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0: 네.
1: 특별히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사실 뭐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한 지도 벌써 한 4년 넘었는데 거기도 끝이 안 났지만 오히려 중동 전쟁이 더 부각될 정도로 지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래서 네.
1: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0: 네. 우리 장로님께서도 특별히 이번에 75회 우리 국가기도의 날 섬기시면서 뭔가 네.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2: 네. 첫째 이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면서 영락교회 나성 영락교회죠. 박은성 목사님께서 참 헌신적으로 이 일에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가 미팅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교회를 오픈해 주시고 또 교회 전체가 이 일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것을 보고 너무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너무 목사님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0: 네.
2: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시면은 정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또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러면
0: 네.
1: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이 국가 기도의 날 행사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안타까운 일인데
0: 네.
1: 이게 무슨 개교회 무슨 성시아운동의 일이 아니거든요.
0: 네.
1: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인식을 하시고 뭐 나하고 상관이 없지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지 이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교인들을 격려하고 같이 교인들을 모시고 나오는 이런 좀 앞장서는 그런 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목사님들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순서 맡은 분들만 그렇게 나오시고 다른 분들은 내가 순서도 없는데 뭘까 이런 자세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이건 우리가 사실은 좋은 자세는 아니거든요. 같이 협력을 하고 숯불도 이제 모아야 열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숯불을 피웠다가 장작을 하나하나 흩어놓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몸으로 배우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선 목사님들이 좀 앞장서서 교인들에게 광고도 하고 격려도 하고 당신이 앞장서서 나도 기도에 참여하니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좀 같이 가십시다. 여기서 모시고는 이런 운동이 좀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0: 네. 네. 그러니까 연합으로 기도하는 5월 7일 목요일 이 국가기도의 날 행사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5월 첫째 주에 각 교회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그 교회마다 좀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1: 그렇죠. 오늘이 일정상으로는 5월 초하루거든요.
0: 네.
1: 이번 3일이 주일날이에요.
0: 그렇죠.
1: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질 않았는데 기도 방송을 듣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신다 그러면 이번 주일 강단에서 제일 큰 효과가 있는 건 담임 목사님이 직접 강단에서 5월 7일 날 국가 기도의 날이 있다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알려주진 않고 또 주보에도 광고를 내지 않으면 교인들은 잘 몰라요. 국가 기도의 날이 뭐 언제 있는지 어디서 하는지 뭘 위해서 하는 건지 일반 평신도들은 담임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일단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서는 내일 모레 주일이죠. 주일날 강단에서 국가 기도회 날이 있다는 사실을 어나운스를 좀 해 주시고 또 격려도 좀 해 주셔야 돼요.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 집사님들 많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이런 앞장서는 자세가 좀 있었으면 기도에 불을 붙이는데 많은 열기를 얻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0: 네. 참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계시면은 5월 7일 목요일 국가 기도의 날 행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각 교회에서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로님 이번에 네. 참여하시는 아까 그 네. 나성 영락교회에도 감사 인사를 네. 드렸는데요.
2: 네.
0: 그 외에도 함께 하시는 여러 단체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2: 예, 많이 있습니다. 먼저
0: 네.
2: 이번에 그 음악을 담당하는 합창단
0: 네.
2: 그 미주 여성 코랄 오성의 네. 이제 지휘자님이 네. 지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외대 지시어 합창단은 오이영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오이영 그 지휘자님께서 지휘를 해 주십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이제 이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이제 힘을 합해서 이번 국가 기도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주체는 청교도 신앙 회복 운동과 네. 그다음에 월드쉐어 USA,
0: 네.
2: 그다음에 KAFSP 한미 자유 안보 정책 센터입니다. 네. 그다음에 러빙 월십하고요. 순 무브먼트 글로벌 하고 네.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0: 네.
2: 그다음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0: 네.
2: 그리고 협력단체로

0: 저희 미주보건방송도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요.
1: 그렇죠.
2: 네.
0: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인데요.
2: 한 가지만 네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0: 네네.
2: 우리가 거리상으로 나성 영락교에 오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영락교에 소중하는 카톡이나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방송을 내보내기 때문에 같이 있는 장소에 기도할 수 있고
0: 네네.
2: 또 거리상 계속 LA 쪽에서만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분들이 계셔서 내년 2027년도 76회 국회의 기도날은
0: 네네.
2: 예, 감사한인교에서 섬겨주시기로 했어요. 날짜는 뭐 이미 예정된 대로 5월달 첫째 목요일날
0: 네.
2: 그러니까 27년도에 내년 스케줄 말씀드리는데 감사한인교에서 구봉주 목사님이 흔쾌히 교회당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그랬고 그때는 오렌지 가운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좀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1년 이후에 광고도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0: 네. 네. 자, 이번에 국가기도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의가 있을 경우에 목사님 연락처 하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제가 뭐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셀폰 공개를 할게요.
0: 네네.
2: 제가 천천히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213.
0: 네.
2: 448
0: 네.
2: 3493
0: 네.
2: 213-448-3493 저 셀폰으로 연락을 해주면 제가 아는 데까지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 전화는 요즘 쓰질 않고 있기 때문에 셀폰 전화를 제가 공개를 할게요. 네.
0: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13-448-3493입니다. 우리
2: 송정명 목사에게 네.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도움 드리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국가기도의 날 많이 오시라 우리 짧게 한번.
2: 예,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넘어갈 때가 아니거든요. 당면하게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고 그날 5월 7일 7시에 스케줄 비워놓으시고 나성 영락교회로 올라오셔서 같이 기도의 불을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길을 들어주시는 체험을 하시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서 애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곡한 마음으로 참여를 부탁을 올려드립니다.
0: 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국가기도의 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이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0: 이 시간은 글로벌 선교교회 김지성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드러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본문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개의 중요한 그 키워드를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Identity in Christ. 13절로 14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예수님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서 정체성을 이야기하시죠. 첫 번째 이미지는 소금이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미지가

0: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청중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나 보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과 빛은 언약 백성이라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소금은 언약의 상징으로 다뤄졌죠. 레위기 2장 13절 보면은 모든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물에 소금 넣어야 된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네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네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네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울 때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네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구약에서는 이 소금을 얘기하는데 이 소금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윗과 맺은 그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은 또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셨다. 왜 소금이 언약을 상징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해 보는데요. 소금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소금은 변치 않다라는 것. 언약의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식재료든 잘 썩잖아요. 잘 상하잖아요. 그런데 소금을 집어넣으면은 소금에 절여놓으면은 그러면은 잘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에 소금처럼 좋은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소금을 언약의 상징으로 삼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신 거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의 이방의 빛이 되게 한 것이다. 빛을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후에 이 부분을 보다 더 넓게 설명하시죠. 이러한 빛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임을 스스로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은 결국 그 언약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러한 이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소금과 그 빛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언약 백성답게 살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면 진짜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 하나님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인 회복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치적 회복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러한 우리의 삶에 모든 그런 평안을 만들어주는 요소도 담겨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치적인 부분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물질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에 관련된 내용, 특별히 정치적 회복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히 많이 언급하셨을 텐데 예수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치적인 것에 관한 부분들은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육체적인 부분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물질적인 것 아니면은 정치적인 부분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부분에 깊이 사실은 관심이 없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고 그 다음에 또 자신들의 나라가 독립하면은 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들의 관심은 그래서 재정적인 것 아니면은 정치적 자유에 훨씬 더 관심이 컸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 그런데 각박한 현실이 이 소중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상태가 이랬다라는 저의 말을 들었으면 아마 발끈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언제 정체성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 줄 아냐? 우리는 못 살아도 고난을 당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 하나만큼은 목숨처럼 붙들고 살았다. 그리고 지키고 있는데 무슨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운운합니까? 하고 아마 볼멘 목소리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 희미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언급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헬라어 원어로 살펴봤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 모라이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라이노라는 것, 그러니까 짠맛을 잃어버린 상태, 이 단어가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예수님이 어리석음에 관하여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서 이 어리석음이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 잃은 것은 어리석은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희미해졌다. 어리석은 지금 태도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소금이 널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뭐 엄청나게 많은 소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본문이 기록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오히려 다른 곳으로부터 소금을 수입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널려 있는데도 그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의 소금, 이스라엘 지방의 소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은 짠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소금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정제를 하더라도 정제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은 길에 널려 있었지만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잘 되새겨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널려 있는 그 소금, 그러나 그 소금은 쓸모없는 소금이다라는 의미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짠맛을 잃으면 쓸데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려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 그것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의미는 비추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단순한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냥 빛이다가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빛이라면 산 위에 세운 마을까지 환히 비칠 수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소금과 빛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 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낸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향하여 빛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짠맛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를 향하여 소금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짠맛은 그 빛은 근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원래부터 이 강력한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상을 어둠을 바뀔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연합되어지니까 예수님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이 빛된 삶, 그리고 소금의 삶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은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도 그 고백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이 시대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여기 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이 말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로 모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디온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계량 단위예요. 시장에서 곡물 같은 것을 살 때 그럴 때 이 모디온을 가지고 갑니다. 이거 한국으로 치면 여러분 대박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콩 사거나 아니면 뭐 쌀 같은 거 살 때 그럴 때 그 쌀집에서 그 대빵 안에다 쌀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팔았던 그 일종의 계량 측량 도구라고 하죠.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모디온인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집들에는 다 한 가지씩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에 가가지고서 필요한 곡물을 구입할 때 자기 집에 있는 이 모디온, 이 대빵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상인에게 이만큼 살려고 합니다. 뭐 가득 주세요, 반 정도 주세요 하고 하는 것을 요하여서 집에 다 하나씩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빵, 그 모디온.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램프에다가 불 켜가지고서 그것을 어떻게 말 아래다 내려놓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대빵 밑으로 그 등불을 가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애써 등불을 밝혀놓는데 그 등불 밝힌 이유는 어둑어둑해지면은 그러면은 밝히기 위하여서 등불을 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뭐 어두워져도 워낙 가로등이라든가 뭐 전기 같은 것들이 워낙 뭐 많아가지고 깜깜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가로등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만 지면은 거의 흑암으로 뒤집혔다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지면은 불을 켜요. 등불을 켜요. 근데 등불 켜는 것도 뭐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이야 뭐 성냥이라든가 라이터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불을 켜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싯돌 같은 것이라든가 불 켜는 그런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로운 그런 행동을 만들어야지 겨우 불을 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램프에다가 불을 켜서 그 램프를 대빵 밑에다가 숨겨놓은 사람은 없죠. 매우 예수님은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램프에 불을 켜면 그것을 램프 스탠드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당연한 말을 굳이 언급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당연한 것을 말씀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감추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이 율법 가지고 있다, 우리만이 성전 가지고 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성전, 언약 없다.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세상에 등불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빛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그 빛을 대빵 안에다 감추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모든 등불은 반드시 램프 스탠드에 올려 놓는 것이 당연하다. 이 당연한 말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 의식, 자신들에게는 중요할지 몰라도 그 선민 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재감은 당시 세상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만이 율법 가지고 있고 우리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만 켰다라는 말입니다. So what?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실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모습은 마치 목자 잃은 사람들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라는 말이에요. 정작 그들의 삶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데, 당시 언약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런 압박에 짓눌려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한번 잘 살아보는 것. 로마 사람들처럼 잘 살아보고 로마 사람들처럼 자유를 들어보고 로마 사람들처럼 좀 트렌디한 삶을 우리도 한번 살아보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런 삶을 못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 사실은 선민 사상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그들의 삶에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 아니었어요. 일주일 내내 그들보다도 더 잘 사는 그들보다도 더 자유를 누리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트렌디한 삶을 살아가는 로마 사람들 헬라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을 기웃거리다가 아마도 안식일이 시작될 쯤 되어서 아 우리가 오늘 이제 내일 또 안식일을 맞이하지라고 아마 그때쯤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 날이구나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램프 얘기라는 거야. 그 램프는 대빵 밑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이라면 상식적이라면 그 램프는 반드시 램프 스탠드 위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 내용은 바로 위치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불 켜진 램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 켜진 램프가 위치해야 할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등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등불을 놓는 그 램프를 놓는 그 자리, 그 등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램프와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램프가 깜깜한 밤을 밝히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용한 도구는 분명한데 그 램프가 램프다우려면은 램프 스탠드 위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선민 의식을 가지고 늘 자랑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내내 성전에서 벗어난 그 위치한 자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없는 그 자리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치를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최상의 조합은 어울리는 자리를 찾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돋보이는 자리,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보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건 너무 부러워, 너무 멋있어 보여.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저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선한 영향력이에요. 16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빛을 말씀하시는데 그 빛의 특성이 뭐예요? 어둠 몰아내는 거잖아요. 빛 앞에서 물러가지 않을 어둠이 없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속사적인 부분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냐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아, 우리만 복되게 하려고, 우리만 잘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라고 아마 그들은 대답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되게 할 거라고 그들은 전제하며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대부분 이건 아니겠습니까? 당시 가장 큰 그런 복은 뭐냐면은 사람, 자녀 많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복이다라고 여겨졌던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 주시게 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당시에 고대인들이 자녀를 많이 낳는 이유는 무턱대고 낳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되니까 많이 낳는 거예요.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그 자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하여 자녀를 많이 낳은 거예요. 어느 사람들이 자녀를 먹여 살릴지도 못하는데 자녀를 왕창 낳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잘 살게 하기 위해 선택하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이라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선택의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세상의 변두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이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문명의 중심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알려지지도 않은 거기가 어디야? 라고 여겨지는 정말로 세상의 변두리 중에 변두리라는 말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야 할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줬으니까 내게 자식을 많이 주려고 하시나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끝까지 호락호락하게 자식 하나 주는 것도 그렇게 쉽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선민이라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냥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라는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깨버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희들을 택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은 어둠을 물러나게 하잖아요. 빛은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들이 잘 되는 것, 편안해지는 것을 최상의 신앙의 이유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보실래요? 에스겔 36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하나님 섬기는 삶인 줄 알고 자기가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잘 되는 것에 기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16절에서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라고 말씀하신 것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적인 역사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간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 믿었더니요, 아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그들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뭐 교회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그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에요.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참 우리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도 하기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눈꼽만큼도 알고 있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한다라는 이 말씀은 매우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 분명하지요. 이 부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빛과 소금을 언급하신 것을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것을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은 소금을 말씀하신 거예요. 빛의 존재로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서 소금 보고 뭔가 스페셜한 것을 행하라 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짠맛 가지고 살아라 그거예요. 짠맛만큼 잃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예요. 빛, 그 빛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빛 드러나게 하라는 말입니다. 더 엑스트라 월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뭔가 내가 더 남들이 못하는 어떤 위대한 일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제발 가장 기본적인 것,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넣는 것은 당연한 건데 여기에 불순물이 섞이면 소금이 짠맛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이 기본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은 무지 간단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삶에 충실하면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선교적 공동체의 일원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빛과 소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의미를 바로 내 자신에게 보여드려진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삶에서 출발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지금까지 글로벌 선교교회 김지성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글로벌 선교교회는 23,425 Sunset Crossing Road, 다이아몬드 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1부는 오전 7시 30분, 2부는 9시 15분, 3부는 11시에 각각 드려지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전 5시, 토요 비전 예배는 오전 6시, EM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에 각각 드려집니다. 목사님 말씀 및 기타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909-396-4441, 909지역 396-4441번이나 웹사이트 igmc.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의 마당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중보 기도의 시간.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들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에게는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나이다. 값없이 은혜로 주신 24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기도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져 싸움을 고백하옵나이다. 숨쉬고 있는 생명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매일같이 만나는 우리 이웃과 직장 동료들 모두가 다 아름다운 주님의 동역자 된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은 주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나이다. 오늘도 살아서 역동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저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허다한 섬들에서도 나라 가운데서도 홀로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며 선한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오후에도 모든 것 제껴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주님 앞에 마음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연의 위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 어지러웠던 삶의 문제들을 또 정리정돈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본연의 자세로 자유를 만끽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오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실수가 있구나 양심의 가책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는 이 우리가 병들어 연약할 때도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요의 약속을 주셨나이다. 문제가 있는 자에게 형통의 약속을 주셨나이다. 오늘 병든 자에게 치료의 약속을 주심을 바라보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호세아를 통해서 보내주신 어린 자에 대한 최선의 그 사랑, 여러 번 번복하고 여러 번 도망친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도 마음을 돌이켜 어수선한 마음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신 은혜로 정돈된 마음, 깨끗한 마음, 의로운 마음, 승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의 삶, 생활 모든 전면에 아니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주신 건강과 은혜와 그리고 승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니 주의 이름이 항상 높임을 받으리이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과 기도를 일일이 들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나올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5월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나이다. 시들어 마른 풀 같은 환경이 올지라도 심령일지라도 오늘 여호와의 성령께서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 승리하는 마음, 그리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81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고 내 백성이 내 도를 행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거하며 내 손을 들어 오히려 저희 대적을 치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철옹성같이 둘러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는 자에게는 복종하는 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하고 또 영원하며 또 내가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믿는 자들의 누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 66권에 5만 가지 이상 무수한 하늘의 별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중보 기도할 때 오늘 올려주신 모든 기도 제목들 일일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간섭해 주시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청취자 기도 제목 이민정 성도님 아드님 조나단인데요. 이 지민 캘리포니아 11학년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정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고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배움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 성도님의 기도 사랑하는 아드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네, 문명으로 계속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레베가 집사님께서 주일날 대장 수술을 받으셨네요. 평소에도 체력이 많이 약한데 오랜 시간 복통과 식욕 부진으로 고생하시다가 원인 모를 병을 앓게 돼서 수술하게 되셨는데 거기다 합병증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주셨고 거기 당뇨와 혈당 조절 쉽지 않아서 통증까지 많이 겹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레베카 집사님 위해서 또 그리고 이지민 학생 조나단을 위해서 특별히 또 생각나는 것이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 목사회 회장 정창군 목사님 밤새 복통을 일으켜서 이모전시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 목사님 속히 회복하셔서 이번에 총회에도 가는 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총회 무사히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총회 다니시기 때문에 때마침 저에게 교회 주일 예배를 부탁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체력을 회복하셔서 복된 주일날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나단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멀리 이렇게 외딴 곳에서 외지에서 이렇게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지할 곳 없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부모님의 특별히 이인정 성도님의 기도 주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려운 미국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과 힘을 주셔서 남아있는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학교에 잘 적응하며 또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의지하는 이인정 성도님의 가정 그리고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레베가 집사님 대장 수술을 받으시며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당뇨와 여러 합병증으로 극심한 통증까지 겹쳐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것 없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비식 중보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레베카 집사님 다시 한번 회복의 말씀 주셔서 저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 통과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정창근 목사님 총회 중에 또 가는 지경에 있지만 복통으로 인해서 이머전시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 역시 치료의 말씀 저가 채찍 맞음으로 다시 일으킴을 얻었다는 강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우리 캘리포니아의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암이 되었던 감기가 되었던 크고 작은 여러 질병이 되었던 간에 그 모든 것을 리셋시키시고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주권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히스기야처럼 다시 한번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 환우들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가난 가운데 부여를 준비하시고 질병 가운데 회복을 준비하시고 문제 가운데 형통을 준비하신 여호와의 말씀께로 돌아가 그 말씀 붙들고 능히 회복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의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러 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처럼 우리를 아수르의 그 군사에서 또 그리고 블레셋의 그 소나기에서 전쟁의 위험 가운데에서 저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자를 믿으면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회복자를 믿으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

네, GBC 미제복음 방송국은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취자들이 각처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전화를 주시거나 한 주간 동안 미주보건방송국 714-484-1190으로 다이얼을 돌려주시면 여러분의 사연을 함께 이 시간에 5명의 우리 목회자님들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금요일날 4시를 담당하고 있는 좋은 소식교회 이호우 목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다이아를 돌리시거나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전심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기도의 혜택을 받아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살게 되며 또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기적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백성은 소망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네, 어두움이 깔린 여러 가지 전쟁 상황 그리고 세계 정세 그보다 더 가까운 또 가족 간의 불화 또 그리고 생활고 문제 모든 것 문제되지 않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서버린 로드십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업데이트 계속해서 올려주셨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한 동생분 최근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진단받는데 암 진단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 암 진단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병원에 안 간 지가 벌써 참 오래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병원에 갈 때마다 뭐 대장암 진단, 뭐 위 진단 뭐 계속 받으라고 하는데요. 뭐 물론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살 만큼 삽니다. 네,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건강 능히 회복하고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인삼녹용 아무리 먹어도요. 뭐 전능자가 그 수명을 붙들고 계신데 뭐 어떻게 뭐 저희들이 몸부림 친다고 그래서 더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호프, 소망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네, 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 동생이 건강이 안 좋아서 암으로 시달리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본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함께 바라보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 지인들의 그 마음이 아파서 오늘 기도 제목을 올린 사랑하는 청취자의 기도 제목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역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치료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말씀이 있는데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가 채찍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는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시고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 치료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돌아와서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너무나도 고생 중에 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키모해도 안 되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블레셋과 같은 이 암의 적군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암 환우들, 기타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나오니 하나님 능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해 주셨나이다.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마음을 리뉴하고 마음에 간직해서 그 말씀으로 일어나 이번 주일에는, 아니 그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걷고 뛰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전 안에서 찬양하며 기뻐한 우리 환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약으로 인해서 중독 또 그리고 분노와 미움, 새기지 못하는 그 아픔, 정신적인 고통을 가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혹시 무엇이 멀리 떨어져 있는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가까이 예수께로 가까이 나와서 이 모든 상처의 흔적들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회사슬과 같은 여러 중독들을 많이 있습니다. 분노의 중독, 미움의 중독, 알코올의 중독, 마약의 중독, 관계의 중독, 이런 모든 중독들의 쇠사슬이 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므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남과 주시옥에 새롭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 드리시는 우리 신부님 양로병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일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으며 그 시대가 지속되며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102살 되신 김정희, 또 100세이신 안정자 어머님 평안을 위해서 기도 부탁 주셨고요. 특별히 황중규 아버님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셔 달라고 기도 부탁 주셨습니다. 네, 그게 최고죠. 하나님께 영광,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의 말씀도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빠져나갈 출구도 보여주십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참 저희들에겐 너무나도 큰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 예배자로서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말씀 주셔서 여호와께로 더욱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 몇 개 더 있는데요. 무명으로 기도 제목 주셨고요. 아버님 건강, 50대부터 여러 가지 암과 싸우셨는데요. 다시 재발돼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육체적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 주셨습니다. 네, 암뿐 아니라 뭐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사실은 재발이 많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70, 강건하면 80까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뭐 어려움 오는 거는 누구나 다 같습니다. 뭐 부자라고 그래서
병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권세자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요. 다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져도 여섯 번 의인은 넘어져도 일곱 번 이르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삽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고백하는 목회자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주셔서 지금이 있습니다. 또 지금 소망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제가 기도 가운데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숨쉬고 있으면요 심장이 뛰고 있고 아직 살아있으면요 소망이 넘칩니다. 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 우리가 말씀 들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해가 뜨게 하십니다. 분이엘 야곱의 새 인생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버님 건강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성도님 업데이트 시켜주셨는데요. 복음이 닫힌 곳에 들어가서 여름 성경학교 잘 감당하고 거기서 또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준비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벽한 치료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건강의 회복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가능한 암이 합병되어 왔을지라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여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고통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시며 암으로 고통당하며 투쟁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모두가 다 새로운 삶,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도님의 업데이트된 기도 제목,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름학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인생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셔서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비용들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선교지의 어린 학생들, 부모님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 주의 이름이 놀라우신지요. 그 이름을 의지하며 치료받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회복하며 그 이름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인생을 힘있게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지금까지 기술의 김다윤, 진행의 조은서식교회 이호 목사였습니다.

0: 이 시간은 오렌지힐교회 백창호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좀 안쓰럽고 측은한 마음도 드시지 않습니까? 예,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형과 쌍둥이로 서로 경쟁하는 약간의 그 텐션이 있는 그런 야곱의 출생이었는데 야곱의 아버지는 형 에서만 사랑했습니다. 형을 편애하고 이 야곱을 좀 사랑하지 못했다 그럴까요? 그런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또 안쓰러워서 이 야곱을 과잉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서와의 갈등 속에서 드디어 이제 에서가 죽일 듯이 형이 야곱을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게 됐죠.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옛날 고향으로 있던 곳에 외삼촌이 계시는데 그곳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혈혈단신 혼자 이렇게 타지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믿었던 이 외삼촌이 또 이게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사기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임금 착취를 하기도 하고 경제력을 착취하면서 이 몸도 얼마나 노동력으로 피폐하고 피곤했겠습니까?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계속 노동하고 7년 또 7년 그리고 6년 이렇게 막 20년 동안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해 있는 상태인데 저와 여러분이

0: 미국에 와서 한 20, 30년 그래도 살다 보면 미국이라는 데는 또 시간이 해결한다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20년 지냈더니 이 야곱이 좀 살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재산도 모으고 가정도 안정시키고 다리도 좀 뻗고 잘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런데 그랬더니 그 주인집 아들들이 또 시기와 또 경쟁을 하면서 오해를 하고 또 주인도 뭔가 부담을 느끼면서 인사를 해도 잘안 받고 안색도 변하고 이러면서 관계에 악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밤을 새시겠죠? 네. 라반도 만나셨을 것이고, 사기도 당한 적도 있으실 것이고, 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지만 또 힘든 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시면서 아유 그냥 레슨비를 냈다 생각하자 이렇게 했지만 늘 생각나고 너무 아깝고 그러면서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그래서 한 20년 이렇게 지나오셔서 그나마 좀 안정이 되셨는데 또 이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서 계속 살아야 되나 떠나야 되나 정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첫 번째 위로가 이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이 모든 재물을 다이 야곱이 차지했다. 이러니까 그 안색이 또 라반도 바뀌어 있고 예전 같지 않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나마 쌓아올린 이 안정감을 또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야곱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어머니의 고향에 와 있습니다. 그죠?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집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왔던 원래 조상들의 땅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조상의 땅이고 고향의 땅이라고 친척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어디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조상의 땅으로, 네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로운 고향을 규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한 가족으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자녀와 아내들과 그 식솔들이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야, 우리 이 가족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야곱이 고민했겠죠? 혼자 몸이 아니라 가족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족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반의 집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새로운 고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족, 새로운 가족인 우리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고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안정이 되면 한국가에서 말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는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그곳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들이 좀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우리들에게 한 가지로 모여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새로운 고향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나안 땅일까?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고향일까라는 의문이 사실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갈대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갈 바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속을 목적지에 대해서는 확고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가는 과정이 그리고 이 안정된 곳 고향과 친척과 본토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간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 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잖아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출발할 때도 믿음으로 갔어야 됐는데 두 번째, 그 땅에 거류할 때도 뭐가 필요했습니까?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이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 생활하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임시 거처인 것처럼 이방 땅에 있는 것과 같이 거류했다. 그 약속의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아브라함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그 자녀손들도 이삭과 야곱도 함께 장막에 그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막에 그하였으니 이것이 오늘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장막은 천막이죠. 임시 거처라는 뜻이죠. 금방 접고 또 옮겨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터가 없다는 거예요. 예, 기초가 없다는 겁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을 치고 산다는 얘기는 터가 없다. 예, 터가 없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다. 이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계획이라는 말은 설계했다는 겁니다. 설계. 아키텍트 그리고 빌드 지으시다 계획하고 설계하시다 예.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지금 장막과 성이 대조되고 있는데 이 장막과 성의 차이는 뭡니까? 터가 없고 여기는 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터는 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지어 올리시는 아키텍트가 되시고 빌드가 되셔서 그 견고한 하나님이 세운 터 위에 짓는 그 도성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는 아브라함하고는 또 다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태어난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이지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갑자기 도망쳐 오긴 했지만 자기가 출생한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자기 고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근거를 두고 살 수 없는 새로운 본향, 그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 그 성을 바라보긴 했는데 그걸 약속만 받고 있었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 채 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나온 바 본향과 더 나은 본향을 서로 대조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새겨 보십시다. 우리 한 가족들은 우리 야곱의 식솔들은 새로운 고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 할아버지가 출생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출생한 것도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바라보는 더 나은 본향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가 두 군데 밑줄 쳐 있죠. 첫 번째 믿음으로는 출발하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 두 번째 믿음으로는 그 땅에 가서 사는 동안에도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떤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터를 잡고 이 땅의 영원한 것처럼 마음을 이곳에다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우리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고향이 바뀐 사람들이야. 내가 이 땅을 고향 삼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장막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면서 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장막을 짓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래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라는 말 속에 담기는 뜻은 뭔가요? 텐트 생활을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터가 없는 이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다니는 곳마다 그곳에 뭘 쌓고? 단을 쌓고. 여러분 단을 쌓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예배 생활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종교 행사가 되기가 쉽고 또 예배보다는 예배 이후에 있을 행사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면 예배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내 남은 생에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예배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둘 중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터를 잡고 뿌리 내리고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내 집이다, 내 터다, 이만하면 부끄럽지 않다 하는 그런 정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혈안에 대해서 달려오는 20, 30년을 보냈는데 과연 그 다음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느 정도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께서 이루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는 어디를 더 바라보셔야 하는 것일까요? 야곱에게 go back,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갔는데 내 출생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함께 장막신앙을 가지고 장막생활을 했다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물려줬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뭔가 갖춰놓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다 보니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인생들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절대 빈곤을 면한 상태에서 살만한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볼 때 너무 내가 초라해 보여가지고 내가 더 안정을 이 땅에서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오히려 하늘에 더 잇대어 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깝지 않으실까요? 뭐가 그렇게 부끄럽냐? 뭐가 그렇게 네가 초라해 보이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너무 그런 것들로 안달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전전긍긍하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아니 가나안 땅에서 돌아갈 본향 하늘의 본향을 그것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조금 심플하게 살면 안 되겠냐. 단순화된 삶을 살면 안 되겠냐. 너희를 포장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네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쓰럽구나. 네가 단촐하게 단순하게 장막 신앙을 회복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부끄럽냐.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익숙한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때로는 마음이 부담도 되었겠지만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구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함께 장막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것이 뭐였다고요? 믿음이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얼마나 이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가요? 이것이 우리 한 가족의 특징이 되겠죠. 우리는 다 다른 고향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는 고향이 바뀐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고향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31장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네 눈을 들어보라 그러시고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가지고 더 재산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그동안 네가 고생할 때 이 외삼촌이 너한테 사기치면서 너희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으시겠죠? 도대체 지금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나타나신 거거든요. 베델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해놓고는 지금 14년, 20년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난 동안에도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이제 그 20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그동안 다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고생할 때 나타나셔서 그때그때 좀 위로해 주시고 라반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사기 결혼시킬 때, 신방에 다른 여인을 들여다보낼 때 막아주시고 그걸로 기준법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할 때 악덕업주를 고발도 해 주시고 뭐 이렇게 그때그때 좀 처리를 해 주지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거 굉장히 위로가 되나요?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하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고생 많이 했지만 내가 다 갚아줄게. 라반이 너한테 어떻게 하는가 내가 다 보고 있었대. 여러분 무정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 생각보다 더 기쁘시고 내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여인 한 사람만 탁 결혼해가지고 둘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야곱이 이 엄청난 일가를 어떻게 이루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야곱이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임재를 우리가 믿느냐. 첫 번째 우리는 고향이 바뀐 사람들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가 원망했던 것까지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러실 거야. 그죠? 네가 나한테 원망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막 울고 불고 원망했던 그것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 이름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을 다 기억하고 보고 계셨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겠죠? 누구누구야? 이름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까지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삶 가운데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분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31장 13절 이하에 위로하시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인용해가지고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20년 전에 나타나셨던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20년 만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거기서 네가 서운했던 거 다 기억하고 이제 새로운 명령을 줄 테니까 네가 이곳을 떠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아내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아내들한테 얘기했더니 라헬과 레아가 그 말을 듣고 야곱에게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게 있죠. 자기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분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과 분깃. 예, 그 포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겠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그 남편이 그냥 한 일개 남편이 아니라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고 그 약속대로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원래 조상의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레아와 라헬이 눈치를 어렴풋이 채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결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리어 이제는 이 라헬과 레아가 주춤거리고 있는 야곱에게 이제 결단하세요. 그리고 whatever 뭐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한 것에 두 순종하세요. 이러면서 오히려 야곱을 명령하고 있는 거 있죠. 와,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어떻게 할까 주춤거리고 있는 야곱에게 아내들이 뭐 하세요 당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명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헬과 레아는 누구냐면 리브가의 후손들이고 사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그림과 오버랩되나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라 사라도 함께 떠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라도 함께 떠났고 그리고 리브가가 이제 고향 땅에서 이삭에게 시집 가려고 떠날 때 그 이삭의 가족들이 조금만 더 있다 가라 우리와 시간을 더 보내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리브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그랬죠. 미련을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가겠나이다 결단하고 따라 나섰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여자 상속자로서의 그 귀한 모습을 리브가가 보였는데 지금 레아와 라헬이 오히려 야곱에게 떠납시다. 다 준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 아내가 남편을 오히려 등 떼밀면서 출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용기를 얻어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함께 떠나왔다. 믿음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일가가 레아와 라헬과 그 자녀들과 이 야곱이 한 가족이 이 땅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이 야곱과 레아와 라헬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상속자로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표현했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네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고향이 바뀐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다.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장막 생활을 한다. 이 땅에 장막 생활하는 것, 임시 거처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는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것이 내 신앙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야곱아 이름을 부르셨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세월들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웨이스팅 타임 하는 거 아니었고 당장 내가 무슨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당장 내가 뭔가 손에 쟁취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너무 안쓰러워하지 말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초라하다고 제발 좀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다 보고 계신데.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 때 결단이 필요하다. 거부를 내딛어야 된다. 주춤거리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발목 잡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다. 여러분, 적극적 순종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고 있다가 지금 다 그 명령조차 잊어버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명령하신 것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것. 이게 신앙인의 태도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다. 레아와 라헬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히려 남편을 명령해서라도 그 일을 하게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면 무조건 다 지금 해라 이렇게 명령하심으로써 이 한 가족의 특질을 드러낸 거죠.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한 가족이 되었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한 가족인 거죠. 여러분 함께 고향을 본향을 향해서 돌아가는 그 한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함께 결단해서 순종해서 지금 가지 않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이 땅에서 낙심하면서 원래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 가족의 특징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라면 한 가족답게 우리만 한 가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내면화 된 깊은 신앙의 모습과 삶의 태도와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인다운 우리 한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오렌지 힐 교회를 섬기시는 백창호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눈물겨운 만남, 사람들과의 정겨운 만남이 있는 오렌지 힐 교회는 681 노스 랜초 산티아고 오렌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는 오전 10시 45분, 그리고 EM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성경 공부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714-633-3104, 714-633-3104번 또는 웹사이트 orangehillchurch.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증하시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완성될 부활할 그날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오늘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다짐했던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이 아침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신앙과 그 삶이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진리에 감격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외침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꿈꾸는 자들에 불과할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이 생뿐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모두가 정신병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증거로 해서 오늘의 교회가 있고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것임을 믿습니다. 부활을 보증받은 자녀들에게 영혼이 잘 됨처럼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하사 부활의 확신과 체험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을 얻도록 하기에 충분하게 하옵소서. 미주복음방송 부활의 증인이여 구원의 도구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방송 선교사들이 이 거룩한 사역을 전념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시는 유기성 원로 목사님의 영성일기 칼럼을 들려드립니다. 제주에서 경험한 주님의 임재. 제주 성안교회에서 예수동행 목요집회 제주투어가 열렸습니다. 저녁 집회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간절함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제주에서 예수동행 일기를 쓰는 성도들이 환하게 웃으며 안내를 서주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얼굴들을 직접 마주하는 것이 이토록 기쁜 일인지 반가움의 눈시울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수동행 운동 봉사단장 김준호 장로님 내외분도 제주까지 내려와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홍정호 목사님과 이지선 교수님의 진행은 내내 특별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김영임 권사님이 나누어 주신 동행 스토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넓은 성안교회 예배당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분들은 어디서 오셨을까? 그 마음을 품고 서 있을 때 주님께서 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 같은 마음으로 온 사람이 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깊이 간절해졌습니다. 찬양하는 내내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를 만나 주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한 어린아이가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당황했고 말의 흐름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을 읽어야 하는 것도 놓치고 이대로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예기의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 순간 이 아이의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혹시 이 가정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혈루병 앓는 여인과 같은 심정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전해야 할 말씀이 또렷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의 울음소리는 잦아들었고 예배당 전체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야 정말 다양한 형편과 사연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 스태프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마음이 저렸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평창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기에 그 손 하나하나를 붙잡아 드리지 못한 것이 내내 미안하고 아쉬웠습니다. 차 안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예수동행 집회 투어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제주에서 주님은 여전히 한 영혼을 찾고 계셨고 그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예배를 살리고 있음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의 영성일기 칼럼을 들려드렸습니다.

0: 지금 이 시간은 Grace and Mercy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드라마 바이블을 들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부터 15장입니다.
1: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2: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1: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3: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1: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 유대로 다시 가자.
4: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3: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4: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1: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3: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1: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5: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1: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며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2: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3: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3: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1: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2: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1: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6: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1: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3: 그를 어디 두었느냐?
6: 주여, 와서 보옵소서.
1: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7: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8: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1: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 돌을 옮겨놓으라
1: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노이 마르다가 이르되,
2: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3: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1: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3: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1: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9: 나사로야 나오라
1: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3: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1: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10: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1: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11: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1: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12: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1: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13: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1: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9: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1: 유대인의 큰 머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14: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1: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13: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1: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15: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1: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9: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1: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16: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1: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9: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1: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15: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17: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1: 이 인자는 누구냐?
9: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18: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1: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18: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9: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0: 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1: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2: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1: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2: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1: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2: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0: 이는 자기를 팔자간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2: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0: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0: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3: 주여 누구니까?
2: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0: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2: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0: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

0: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0: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1: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0: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2: 제14장
0: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3: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0: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3: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0: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3: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4: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0: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0: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1: 제15장.
0: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2: 지금까지 Grace and Mercy 파운데이션에서 제공하는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 하셨습니다.

GBC 안내입니다. 미국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나라로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인교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기도의 날 집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LA 나성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기도의 날 문의는 213-448-3493번, 213-448-34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 앤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 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의 풍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P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 아닌 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진행됩니다. AI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 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츠톡 대화 키트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사역을 위한 교육사역자 12주 훈련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 NCI와 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상생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 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 한인 기독 언론 협회, 미주 복음 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단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 이유리 피드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숄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복음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 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N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 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복음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벤코브호, 이한황 몰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디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KGBN Anaheim.
1: This 시간은 몽고메리 교회 최혜근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와 공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사도행전 15장 이전에 우리가 쭉 보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순절이 일어났죠. 오순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교회가 확 성장하면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일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정착한 일부의 무리가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어디에 있느냐?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거기 가서 찾아와서 안디옥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세웠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참 잘 성장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안디옥교는 예루살렘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이방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혹은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1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 할례 꼭 받아야 돼. 이방인 너희들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은 구원 없어. 천국에 못 가. 그 말은 어때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지 않나. 이런 어떤 논지였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배웠던 것은 바울에게서 바나바에게서 배웠던 것은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고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 이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일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인 당신들도 헬라 사람인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점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마침내 교회 안에 적지 않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와서 우리가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단을 뽑았었습니다. 바울을 뽑고 바나바를 뽑고 그리고 또 다른 몇 사람들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의 개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그런 어떤 난관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그 교회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교회 거기에 보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하는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게 하는 그러한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교리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예수 안 믿겠다고 신앙 포기한 사람들이 나중에 박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분들을 다시 세례를 주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교회의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형적인 첫 번째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 여기서 대표자를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예루살렘에서는 안디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지도자들도 같이 앉아서 이 문제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의논할 때에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먼저 자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확실히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내게 보여주시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르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가슴에 품으시는 그러한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할례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야고보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할례가 꼭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할례는 필요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에 할례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과 관계없이 교회 안에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교회일 경우에는 목을 메어서 죽인 짐승들이라든지 짐승의 피를 마시는 것,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또 어떤 우상의 신전에서 음행을 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해서 안디옥으로 또 다른 필요한 지역으로 다 보냈었습니다. 너무너무 해결을 잘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가졌던 첫 번째의 신학적인 위기, 교회 내의 갈등, 교회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양분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문제를 잘 처리했었습니다. 우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첫 지도자들과 대표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귀중한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에 보면은 우리는 이 예루살렘 회의, 15장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 회의를 오늘날 현대 장로교회의 총회의 성경적인 기원과 모델로 받아들입니다. 총회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뭐 이렇게 뭐 친교하자 이래서 나온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총회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개 지역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산만한 난제들, 어려움 이런 것들을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5장에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우선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 하는 이 총회와 같은 맥락이 서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은 여기에 보면 대표자들이 모였었습니다. 사도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각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함께 모여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5장 6절에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근원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라는 개교회, 지교회의 문제를 예루살렘이라는 그 공적인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지역교회의 그 개교회를 넘어선 연합해서 치리를 하는 그러한 모델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결정되었던 것은 또 하나 무서운 것은요, 이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저도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구원과 할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세례만 받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구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절대 할례 받지 않습니다. 그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그 내용이 언제 결정되어졌느냐?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때 결정되어진 것이 2000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그대로 성경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무게가 있고 오늘 우리는 그 공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성경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첫 번째 회의 총회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는 이 총회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사도들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도들, 우리가 사도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세운, 잠깐 세워주셨던 그러한 특별한 분들로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사도가 일반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는 저, 목사인 저와 사도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왜요? 저는 제가 가르치는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뭘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 사도들이 결정한 것은 성경이 되었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다라고 결정을 하면 그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총회에서 교회의 대표들이 모인 총회 여기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성경이 되느냐? 아니에요. 오늘날 총회는 이미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권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이 첫 번째 교회의 회의, 공회, 이 공회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가지게 되는 장로교회의 총회의 아주 유사점들이 같은 맥락에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회의가 그냥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도 모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모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친목하고 친교하는 그런 모임이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순한 친목이라든지 혹은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이런 어떤 권면이나 권고 정도 하는 그런 모임으로 본다면은 예루살렘 총회는 이 예루살렘 회의는 오늘날 총회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친교 중심으로 한다. 이걸 우리가 회중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는 중요한 결정들을 교회가 꼭 따라야 되고 이건 아닙니다. 그냥 친교 중심이니까. 또 이 모임에 있어서 베드로 혼자서 무언가 결정을 했느냐? 이거 아니었었습니다. 혼자서 결정하는 감독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회의는 베드로 혼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말하는 감독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오늘날의 장로교처럼 사도들이 있고 교회의 대표자들 장로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같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결정은 사도적인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은 오늘날 현대 장로교의 이 총회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게 되는 우리 교회에서 갖게 되는 이 총회는 그냥 친교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목사님들이 모여서 아이고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사교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노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놓고서 함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올라온 것들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단성이 있는지 총회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 안에 자꾸 성도들끼리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인 이 가르침의 신학적인 것을 분석해 주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총회는 신학자들과 더불어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왜 당신이 그런 주장을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 혹은 조직신학자들을 같이 앉아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교회에 건강하지 못하다. 역사적으로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는 데가 총회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총회와 관계돼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총회와 같은 총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1907년도에 제1회 첫 번째 노회가 열립니다. 총회도 아니고 노회. 그때는 노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노회가 열렸었습니다. 그 노회에서 최초로 7명의 신학생들에게 목사 안수를 했습니다. 7명이 한국인 7명이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그 7명 가운데 특별히 이기풍이라는 이 젊은 형제, 이 목사를 제주도에 선교사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그 당시에는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외국같이 말이 잘 안 통하는,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야말로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래서 거기에 우상도 많고 미신도 많고 그곳에 선교사로 가도록,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그분이 이기풍 목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는 보면은 처음부터 벌써 될성 싶은 씨앗이에요. 한국인들이 처음 목회자로서 7명이 안수를 받으면서 그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외국인들에게서, 선교사님들에게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 안수하면서 바로 선교사로 세워갑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있은 게 아니라 이전에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노회였거든요. 1907년도에. 그러다가 1911년도, 4년이 지났죠. 11년도가 되면은 이제 무슨 결정을 하느냐면은 그때까지도 노회가 하나였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들도 지역도 우리 전국적으로 성도들이 생겼으니까 지역마다 노회를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해서요, 함경노회, 평안북도노회, 평안남도노회, 황해도노회, 북한에 4개, 그리고 남한에 3개, 경기 충청노회, 그 다음에 전라도노회, 경상도노회, 이렇게 7개의 노회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1911년입니다. 그 7개 노회를 만들면서 1912년도에 드디어 7개 노회가 이제 만들어졌으니 우리가 총회를 구성합시다 해서 제1회 총회가 1912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1912년도에 제1회 이제 우리 한국 장로교회 총회가 1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 빨리 한번 해보세요. 1912년도가 1회예요. 그러면 2026년도는 몇 회겠습니까? 114회죠? 그런데 원래가 111회입니다. 3이 없죠. 원래는 114회라 해야 돼요. 3회가 없는 이유는요. 1945년, 1944년, 1943년 총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 때문에. 일본이 한국 교회를 압박하고 일본에다가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총회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3회가 빠집니다. 그래서 2026년도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단들 111회 총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아름다운 역사도 있지만은 총회 가운데 부끄러운 역사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언제냐면은 1938년도에 있었던 제27회 총회입니다. 그때 총회장으로서 홍택기 목사님이 계셨고 부총회장으로서 김길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때 뭘 결정했느냐면은 신사참배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총회는요, 조선과 만주에 있었던 27개 노에서 모인 총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 교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모였는데 교회 바깥에 일본 순사들이, 경찰들이 딱 진을 치고 있고 그 가운데 총회가 열렸었습니다. 총회가 열린데 그날 오전에 신사 참배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신사 참배가 뭐냐? 여러분들 자주 들어봤잖아요. 신사 참배, 신사, 신자는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신, 귀신, 신, 그 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자는 우리 사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당, 뭐 사당 그런 거 집을 이야기하잖아요. 흔히. 그래서 신사라는 거는 신을 모신 사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놓은 사당이 어디다? 신사예요. 그 사당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을 신사 참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27회 총회에서 뭘 결정했냐면은 그 신사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 의례다. 라고 부총회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통과시켰었습니다. 그리고 결의한 다음에 총회장 홍택기 목사와 임원들이 평양에 있는 신을 모신 그 신사를 방문해서 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7회 총회에서 그 결정을 했고요. 1938년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고 1946년도 해방, 45년도 해방되고 그 다음에 있었던 그 총회, 결정되고 난 8년 뒤죠. 그 총회에서 서울 승동교회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제27회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는 강압에 의한 잘못된 것이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고 그렇게 해방되어서 처음 열렸던 총회에서 이걸 뒤집어 엎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0년 지나거나 2000년대 이후에도 2006년도에도 기독교 복음교회 또 기독교 성결교회 등에서 신사 참배에 대한 과오를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한국에 있는 장로교들이 연합으로 해서 연합총회에서 70년 만에 신사 참배 결의에 대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사 참배를 옹호했던 사람들도 있고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옹호하는 사람들, 신사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논리의 이유는 기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신사에 가서 절은 하지만은 그 예배가 아니다. 절은 하지만 그 예배가 아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만 믿는다. 신사에 고개는 숙였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라에서 이렇게 세웠으니까 국가의 권위를 지켜줘야 된다. 국가의 요구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힘들 때에 이거 안 하면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망해질 텐데 어떡하냐. 이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 대표적인 경우 누구였어요? 주기절 목사님 같은 분들, 이분들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신사 참배는 종교적인 행위에 해당된다. 이건 우상 숭배다. 그리고 절을 하는 행위가 마음에만 없으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건 옳지 않다. 국가 의례라고 말하느냐? 국가는 모든 것을 교회에 다 요구할 수 있느냐? 아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할 때만 권위의 합법성이 정해진다. 이것은 국가가 하나님이 주지 않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니 그래도 먹고 살려면 교회가 유지하려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뛰어들 영역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신사 참배는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지금 2026년도 현재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신사 참배, 그 일본 신들을 섬기는 사당에 가서 고개를 숙이는 거 그거 종교냐? 종교입니다. 예스. 국민 의뢰인이냐? 아닙니다. 명확한 어떤 다른 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숭배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거 뭐 신사참배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거기에 도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초기 1세기, 2세기의 크리스천들이 죽었던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황제를 주로 자기들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뭐 뱃속에 들어가서 보지도 못할 거 내가 뭐 아유 뭐 황제도 내가 주님으로 하겠소. 그랬으면 다 살았겠죠.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교회의 총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레코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총회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총회에서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남미에서 아시아 지역의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변화들, 문제들, 또 찬양할 것들, 감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나가야 될 성경적인 올바른 방향을 짚어주게 되어집니다. 이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안건들을 놓고서 의논해야 되고 심지어 한국에까지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까지 줌으로 만나서 문제들을 놓고서 의논하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직접 줌을 통해서 대면하면서 당신의 주관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일일이 밝히면서 그래서 우리가 총회 앞에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총회가 나가야 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총회가 그냥 고만고만한 목사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정

0: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사자들과 만나고 자료를 읽고 특별히 또 교수들과 신학 교수들과 같이 앉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의견들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지역교회를 보호하고 복음을 보호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단성이 있다. 이건 교회로 하여금 하지 않아야 됩니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은 그 결정을 받는 반대측에서는 대단히 마음에 섭섭해질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이야기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이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 떠났을 때 훗날 역사가들이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제 삶을, 우리 교회 2026년도 이 시점을 평가하실 때 참 고민하고 참 신실하게 살았구나. 그런 교회로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몽고메리 교회를 섬기시는 최혜근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최혜근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몽고메리 교회는 3260 모리스 로드 랜스데일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610-222-0691, 610-222-69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에스라 7장 21절에서 2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인생은 첫째, 하나님이 상급되시는 인생입니다. 21절에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라고 해요.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은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2절에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단위로 바꿔보면 은 100달란트는 약 3.4톤이고 밀은 2만 리터가 넘어요. 포도주와 기름도 각각 2000리터씩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소금은 아예 한도 없이 주라고 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직장에서 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심하다 때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저 역시 혼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풍성하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 아닥사스다가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나라에 임할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닥사스다 같은 사람을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 하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 때문에 믿어야 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기에 사랑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니 고난이 없을 때 하는 헌신은 대부분 두려움을 감추고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해요. 뼛속까지 기복적인 우리의 한계입니다. 24절에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0: 않으니라. 고해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일은 육체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일이 아니잖아요. 슬픔과 고난을 당한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니 오히려 받아야 마땅한데 낼 세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제사장들이 부유층, 기득권층에 속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의하고 깨어 하나님이 상급되시는 삶을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세상이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나요?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헌신합니까?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기에 헌신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임하는 인생은 둘째, 모든 사건의 배후에 계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25절에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고 해요.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얼마나 신임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재판관까지 맡기고 모르는 자는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렇게 신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더 놀라운 말이 나와요.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고 합니다. 믿는 나를 도와주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은 왕의 명령으로 죽이는 것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의 말을 듣고서 에스라가 한 고백이 정말 아름다워요. 27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라고 해요. 에스라는 이런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기 공로는 전혀 내세우지 않아요. 내가 왕을 잘 설득했다. 내 학식이 뛰어나서 인정받았다. 이런 말은 아예 없고 오직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뜻을 두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고 하지요.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 있어서 이렇게 내 공로를 내세우느라 여념이 없지요. 그런데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도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신 것도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 올라오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저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 이렇게 대단한 일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공과 좋은 결과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며 감사합니까? 아니면 내 능력을 자랑합니까? 모든 사건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송축합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풍성히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겠다는 한 중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의무와 기복으로 예배하던 제게 하나님은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건을 주셨고 저는 그 일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예배와 헌금은 복을 받기 위함도 문제 해결을 위함도 아님을 깨달았지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모태신앙인인 저는 더 늦게 하나님을 믿은 친구들보다 믿음이 적다고 느껴졌어요. 수련회에서 많은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성전 건축을 도와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세요. 이렇게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주실 리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와 큐티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깨달아요. 이제는 제 고난이 제 죄보다 작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제 몸의 성전을 친히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하나님만 의지할래요. 저의 적용은 청소년부 예배에 늦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큐티할 때 머리가 아닌 삶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왕에게 엄청난 지원을 받고도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고백이 날마다 입에서 흘러나오길 바라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 능력과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내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조금만 잘 되면 내 공로로 돌리고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을 탓하기 바쁜 저희입니다. 두려워서 기복적으로 주님을 섬길 때도 많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에스라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음을 믿으며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 헌신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도 하나님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공로를 자랑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도록 심하다 때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GBC 안내입니다. 미국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나라로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인교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기도의 날 집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LA 나성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기도의 날 문의는 213-448-3493번, 213-448-34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E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 앤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 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의 풍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P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진행됩니다. AI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 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츠톡 대화 키트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사역을 위한 교육사역자 12주 훈련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 NCI와 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상생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 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 한인 기독 언론 협회, 미주 복음 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의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단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쇼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복음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A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복음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벤코브홉, 이한황 몰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디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1: 이민 사회를 끌어안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 교회를 섬기시는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귀한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측의 요청으로 재방송이 방송됩니다.
1: 이 팔복, 예수님의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여는 이 팔복은 간결하죠. 예수님이 간결한 말씀. 그러나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심오하죠. 말씀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덟 가지 복, 팔복이라고 그러죠.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뒤에 네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처음 네 가지는 개인의 상태를 얘기한다면 그 다음 네 가지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덟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긴밀히.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순서 없이 막 말씀한 게 아니고 아주 순서를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그게 순서대로 확실한 순서를 가지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첫 번째를 우리가 또 잘 살펴보아야 되겠죠.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성경에 의하면 역사의 출발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적 시간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끝이 납니다. 불교처럼 윤회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역사의 종말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가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역사는 마감을 하게 되겠죠.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다루는 핵심적인 토픽은 복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누려보신 적 있습니까? 아, 이게 복이구나. 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복은 좀 신기루 같아요. 예, 우리나라 뭐 온 뭐 벽에도 복, 또 뭐 옛날에는 요강 단지에도 복, 뭐 복, 복, 복, 전부 다 또 이름도 다 복, 복, 복. 여러분 여기에도 복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이 찌개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복을 복을 복을 하니까 찌개 좋아한대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자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은 성경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팔복을 어떻게 팔복은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를 다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안에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 팔복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이제 이게 이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앞과 뒤가 똑같이 복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도 다 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은 성경에서 복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특히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때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아무도 인간이 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뺏길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은 마침내 성취되죠. 그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쳐졌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복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산상수훈 전체를 여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오늘 이 첫 번째 복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히브리어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을 낮은 자, 그리고 겸손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다. 이렇게 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단어, 그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겸손과 달라요. 우리는 겸손을 타인과 비교에 의한 겸손입니다. 나 저 사람보다 비교해서 우리는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겸손한가 잘 모릅니다. 가짜 겸손이 많아요. 자신을 낮추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겸손이 아니죠. 아,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많습니다. 교만을 겸손으로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시적 겸손이 있습니다. 자기 겸손을 스스로 표현하지만 사실은 깊은 곳에 교만이 있는 거죠.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겸손은 완전한 파산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궁핍이나 낮은 자존감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 가난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지만 마음은 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함은 영적인 가난함.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하여 어떤 계명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 없음을 인정하는 것.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결핍의 상태를 말하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결핍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약간이라도 자신이 붙들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완전히 자신을 비워진 상태, 자기의 의의 그리고 도덕적인 자존감, 때로는 개인적 허영을 다 비워내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함이란 자신 안에 자원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 삶이 무너져 내린 사람, 바닥을 치고 있는 것.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질병이든 경제적이든 밀려날 대로 밀려난 사람, 버림을 받거나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한순간도 유지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지금 이 가난함을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렵죠. 인간은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교육의 목표가 뭘까요? 스스로 충분한 존재가 되라. 그래서 욕심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수록 자랑거리가 늘어나죠. 많이 배울수록 자기 중심성이 강해집니다. 많이 배우면 여러분 기본적인 태도가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나는 옳다. 자아가 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의 옳음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나님까지도 끌어당길 수 있어요. 하나님마저도 내 편이라는 강한 확신을, 이 종교적 확신을 가지면 아무도 못 말리죠. 여러분, 성공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찾아드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옳다라는 신념.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아 만족, 좀 심하면 자아 도취,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 애로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미디어까지 동원되죠. 인플루언서들, 그죠? 인터넷 셀럽들이 생깁니다. 엄청난 팔로워들이 따릅니다. 노골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인터넷이 생긴 이후로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항상 나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내가 했다라고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도 다 바로 나 자신, 자신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바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뭡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 부촌이었습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주님은 뭘까요? 너희들이 너무도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나는 나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영적 타락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부자가 아닙니다. 그 부자의 상태에서 찾아온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당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결점이 없는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으로 충분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모자란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판단하는 자로서 있고 심지어는 그는 아버지를 맹비난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냐고. 그는 자신을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여깁니다. 너무도 당당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오랫동안 한 분들 귀하죠. 근데 자칫하면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해본 분들은 잘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 보니 찾아오는 유혹이 있더라는 거. 무엇인가 주장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난 열심히 해왔어. 최선을 다했어. 내가 뭔가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정이 가난한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이 심정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이 가난은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거지처럼 웅크리고 구글하다. 고개를 숙이고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거지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가난한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의 가난. 자신의 신분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부끄러운 거지.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없고 입에 풀칠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충의 가난이 아닙니다. 이것을 영적인 가난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영적으로 이런 가난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이 가난한은 그런 상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과 조건이 눈꽃만큼도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나 안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인식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이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는 이 말 안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들어있으면 나에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나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마리아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 속에는 자신이 이런 은혜를 받을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도 비천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비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체험을 모릅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지속적으로 이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려고 하면 자신의 무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심령에 가난한 상태는 어느 수준이 되면 그만두기가 되는 게 아니라 졸업이 없어요. 중단이 없어요. 끊임없이 심령에 가난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영적 가난에 대한 의식이 더 깊어집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어둠은 더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내 안에 악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것이기보다 더 절망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큰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성공보다 실패를 했을 때예요. 실패를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쉽죠. 나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했을 때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게 무너져 바닥을 칠 때 때로는 영적으로 가장 처참하게 실패했을 그때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도덕적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다니 바로 그때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철저히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강한 척 해서는 안 돼요.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순간에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죠. 나 아직 안 죽어서 끝까지 버티다가 장렬하게 비참하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숨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기에게 체면을 걸지 말고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제 붙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더 이상 내 힘으로도 버틸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내세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음이 가난해지기 쉬운 순간에 모든 게 잘 나갈 때는 마음이 가난해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요즘 우리는 나쁘게 좀 평가하지만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가장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막 나쁘게 평가할 때 바리새인들이 직접 들으면 무덤에서도 일어날 일이에요. 바리새인들 너무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뭐가 문제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찾아온 영적 우월감이에요.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랑거리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쉽게 교만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아주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으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사실 지식이 조금만 나아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 지식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종교적 열심이 우리를 얼마나 우쭐되게 만듭니까? 성경 공부 조금만 열심히 해도 알면 교만해져요. 기도 조금 더 하는 것으로 얼마나 폼을 잡는 거. 어떤 분은 40일 금식한 거 명함에 쓰다니고 다니고. 봉사를 조금만 더 해도 자기 의의가 돼요. 그 존 스타트 목사는 변론자 그리스도라고는 책에서 이 바리새인의 영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아담의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출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큰아들은 동생의 귀향으로 잔치가 열리는 곳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는 걸 원하지 않아 자기의 의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신 안에 은밀하게 자기의 의를 쌓아놓은 창고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모범생들이 문제가 돼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아주 잘 자라온 사람들, 흔히 말하는 교회 오빠들. 그리고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자타가 공인하는 건실한 삶을 살고 있어. 이런 부류의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내가 나의 인생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 인생이나 신앙을 관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늘 착하고 반듯한 모습을 유지해왔어요. 스스로 충분한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어렵다는 것. 무엇인가로 꽉 차 있어요. 내가 나로 충분한 이 자신감이 배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절실해지지 않아요. 교만은 교묘하게 자라가고 은밀하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기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의 상태.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워요. 정말 크게 바닥을 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로 산다면 그 복이 드문 은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죄인의 상태에서 나 자신을 과연 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표현이 뭡니까? 만물의 어떤 것보다도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패한 사람이 부패한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느 정도로 부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런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전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얼마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서면 우리가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모두가 유죄예요. 죄의 빛이 너무 큰 것입니다. 파산자라는 거죠. 비통함과 탄식과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비교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보다 낫나. 바리새인들이 늘 그랬던 방식이에요. 비교, 평가. 나는 그런대로 괜찮다는 겁니다. 이 탕자의 형이 그랬잖아요. 나는 동생에 비해 얼마나 나은가. 그와 비교되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늘 비교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을 즐깁니다. 그러나 비교에 얻은 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를 속여요. 그걸 자기 기만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 기만은 이 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아주 무섭게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지점이 어딘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절망적인 나 자신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고백은 자연인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를 보았어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보았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보입니다. 우리는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하죠. 자기 성찰. 그러나 여러분 자기 성찰에 한계가 있어요. 자기 성찰을 잘못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성찰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팔복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하나 있어요.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여러분 팔복이나 산상수훈 전체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이 생겨요.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완전히 무너지고 비워진 자인가? 이 문제가 확실하게 풀리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걸 다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해야 되는 것은 나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거지, 파산한 자와 같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부러지지면 다른 겁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절규가 터져나와야 그게 진짜예요. 여기에서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존재론적 기도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예요. 나라는 존재가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 존재 자체가 죽게 되었는데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기도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내 존재 자체가 망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탕자의 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어요. 자기로 충분한 존재예요. 이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고 떠날 때는

완전히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자기에게 붙들 게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았던, 쓰레기처럼 보였어요. 지난날 신뢰했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어떤 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붙들 게 없습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에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탱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파멸입니다. 절망입니다. 오직 그 단계에서 누구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볼수록 나는 더 가난한 자가 되죠.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가 비워질수록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여러분 찬양할 때 예수로 충만하네 이 노래를 많이 부르잖아요. 그냥 막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막 부를 때가 많아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노래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수록,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각한 자기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망상증에 걸려있거나 때로는 몽상가가 되거나 때로는 과소평가를 하거나 때로는 과대평가를 하거나 자기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 우리의 삶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정직해져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져. 내가 누군가를 알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이 좌충우돌하는 겁니다. 겸손한 만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꼭꼭 숨겨둔 자기의 의의를 찾아내십니다. 우리의 그만한 뿌리를 다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면 거부를 당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러낼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의 상태가 되면 그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나답게 행동하는 게 겸손이에요. 나를 높이려고 허둥대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무시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말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삶이에요. 그때 하나님으로 채워진 상태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될 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세상에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이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권력을 가졌는데도 매일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여전히 탐심으로 마음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면 언제든지 행복해요. 평안이나 기쁨을 얻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여러분, 세상
것들보다 더 큰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세상보다 더 큰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으로 우리가 휘둘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뭘까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은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입니다. 우선 현재적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누리는 사람들이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는 선한 게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파산 상태와 같습니다. 망한 자와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에게 있는 자랑거리, 능력,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스스로 만족하고 충분한 자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싶은 마음이 갈수록 더 강해져 가는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이요. 그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영적 거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허영을 비워내는 겁니다. 날마다 살살 바닥을 기고 영적 파산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늘 배고픈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가난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 차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만들어낸 어떤 자생한 것들로 인하여 내 자신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10년 하든 20년 하든 30년 하든 50년 하든 똑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 나는 파산한 자와 같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돼요.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그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를 충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쌓아왔던 커리어가 나를 충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내가 쌓아왔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요, 한순간에 끝이 납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또 이 영적 가난함, 완전 빈털터리, 완전 망한 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목마른 자로, 굶주린 자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규현 목사님이 섬기시는 부산 수영로 교회는 부산 광역시에 위치해 있으며 더 자세한 문의는 부산 지역 051-740-4500, 051-740-45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매주 이 시간은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 패밀리 세이버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컬럼 시간입니다.
1: 안녕하세요. GBC 애청자 여러분, 패밀리 세이버 센터 소장 이충근 목사입니다. 오늘 칼럼 제목은 갱신, 변화되는 삶으로 예배드리기입니다. 교회사에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위대한 인물인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는 방탕한 시간을 보냈으며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와 동거하며 아데오다스트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거스틴이 32세에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의 귀한 설교를 듣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한 후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어느 날 길가에서 옛날 드나들던 술집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거스틴에게 요즘은 저희 집에 들르지 않나요? 라고 유혹적인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됐어 라고 단호히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어거스틴과 같이 삶의 급진적인 변화를 갖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곧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존재들이기에 이런 태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급진적으로 변화된 갱신의 삶을 사는 분들은 지금 2026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이란 그런 식의 급진적인 변신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서서히 변하는 모습도 갱신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움을 뜻하는 갱신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삶입니다. 갱신은 다시 renewal에서 접두어인 re의 뜻은 과거를 새롭게 다시 창조해내는 것이죠. 낯선 새로움이 아닌 성장을 위해 껍질을 벗겨내는, 교체되는 의미에서의 갱신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본 것을 다시 보고 경험한 것을 다르게 인식해낼 수 있게 될 때 같은 상황이든지 유사한 상태에 대해 다르게 또는 새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변화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갖게 되는 것도 일컫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지난번 칼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 제물로 드려라 하셨는데 곧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인 것이지요. 갱신되는 삶이 힘들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애를 써서 그 길에 맞는 태도를 지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팀 켈러는 더 적극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순전히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전인격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우리에게 남은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그의 뜻, 그의 가르침을 실천해 내야 됨을 강조하게 됩니다. 나아가 존 스타트의 다음과 같은 견해도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에서 인간의 타락성을 폭로하면서 그것이 우리 몸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곧 혀로는 남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고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말은 피 흘리는데 날쌔고 그리고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고결함에도 몸으로 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몸의 지체들을 의의 도구들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우리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이고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우리의 혀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손은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의 팔로는 사랑받지 못한 의로운 사람들을 안아줄 것이고 우리의 귀는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겸손하게 오래 참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곧 행동으로 나타내는 적극적인 태도의 갱신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명료한 복음의 능력이 기반되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복음은 죄와 율법 그리고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는 굴절된 내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갱신된 삶이 예배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는 겉으로 어떤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지요. 이를 위한 복음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방법적인 곧 실제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해지는데 곧 갱신되는 삶이란 복음이 내재되어 머물게 함과 동시에 그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가르침도 놓쳐서는 안 되는 개념인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강조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있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을 뜻하는 경우에 갱신이라고 쓰게 되는데 여기에는 고침으로 순화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갱신되는 삶이라고 표현할 때 이는 단순히 순화를 넘어 과거를 회개하고 그 기반으로 삶이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리뉴얼된 바뀐 상태 이에 준하는 어떤 태도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는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단지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 곧 갱신되어야 할 각자의 거짓된 자아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갱신시켜야 할 어떤 사실, 팩터들이 누구에든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의무, 직무라고 말씀드리게 되죠. 주님이 의롭다고 부르셨지만 이어서 성숙되어 가는 성화의 차원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존재들은 주의 자녀여 그의 백성들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도 꼭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합리적인 예배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또 다른 방식으로서 내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식에 있어서 더 정확히 각자의 마음,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 어떤 영향력 이를 인지할 수도 있지만 눌려있는 곧 의식세계 밖으로 나오지 않은 무의식세계, 곧 닫힌 세계에 대한 변화를 인지하고 그것을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닫힌 세계, 눌려있는 세계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곧 거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거만함의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세상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 곧 죄된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 곧 그의 생각 감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해서만 우선권을 두고 고집스레 나타내는 태도를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주 자연스레 취하는 자들을 의미하게 되지요. 영어로 me, 나만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누구인지요? 바로 어린아이 두 살, 다섯 살 사이의 영유아기의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래 네가 최고지, 최고야, 최고야 하고 사춘기 정도까지 그런 페어런팅을 했다면 그 결과 나만 봐달라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게 사람이고 여기서 벗어나기가 그토록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춘기를 넘어서도 나만 주장하는 이 태도의 변화가 없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나만을 주장하게 되니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두드러지게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는 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곧 어른이어도 자기애성, 성격장애, 나르시즘, 무한한 지배욕, 예측 불가능성의 태도를 나타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70, 80대의 노인이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가관인 것입니다. 어른인데도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태도를 나타내게 되니 어쩌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C.S. 루이스는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일정한 방식이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틀을 잡고 있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여기서 틀,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어떤 건강치 않은 아직 성장이 안 되어 아이의 몸은 고정된 사고체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에 엮이는 감정 그리고 이에 반응하는 행동까지 나타내 보이는 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 마음의 틀을 갱신해 보자는 것이죠.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그런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이에 단순한 답은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이 그 요소가 됩니다. 물론 영도 포함이 되지요. 그런 마음은 생각, 감정, 행동이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지 그 실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태도라는 것이죠. 이를 갱신시켜 내야 되기에 그렇습니다. 결국 갱신은 생각, 감정 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포함되는 일입니다. 변화된 행동, 곧 그런 태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지요. 삶의 긴 여정 사이에서 잠시 멈춰 다른 변화를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오늘을 산 저녁의 나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를 새롭게 만든 순간은 언제였는가? 루이스는 이를 춤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 양식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 춤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 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라고 표현했을 정도이지요. 그의 언급에서 여기서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어울림의 춤을 추었는지 나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 내 주장대로 막 춤을 추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나를 짚어보자는 것이죠. 춤이란 함께 맞춰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중심대로 밀고 나간다면 서로 얽혀버리기에 그 춤은 가능치 않게 됩니다. 그 실체는 나의 고정된 신념이지요. 곧 잘못된 건강치 않은 고정된 신념들로 인해 내 고집대로 하게 될 때 춤은 서로 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는 다양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특히 관계의 어려움 속에 얽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헨리 크라우드는 각자의 내면에 고정된 건강치 않은 생각, 곧 고정된 신념들에 대한 예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념들은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자란 환경 안에서 서서히 고정되어버린 생각들입니다. 틀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원래 그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개념은 고칠 수 있고 변화 갱신시킬 수 있는 신념들인 것이죠. 그리해 나가시는 분들이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지으려는 것은 나쁘다. 뭘 원하는가는 중요치 않다. 내가 원하는 것만 중요하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요구는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 뭔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다.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거절하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통제하고 조종하려 한다.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요구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책임져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그렇다. 이뿐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치 않은 거짓된 신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내 것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소원이든 이루기를 원하신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있으므로 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죄를 징계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떠신지요? 이 항목들은 예배와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강한 감정을 일으키고 나아가 이에 준하는 행동 곧 화를 터뜨리게 되는 태도를 취하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열거해드린 항목 중에 나에게 다가오는 항목들이 있으신지요? 오늘도 나의 행보를 관찰하셔서 변화시키실 때 그 자체가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예배드리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패밀리 세이버 센터 소장 이충근 목사였습니다.
0: 지금까지 패밀리 세이버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컬럼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연락을 원하시는 분들은 714-지역 484-0033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미국 교회가 25년 만에 예배 출석 반등을 보이며 오랜 감소세를 멈추고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한 인권청문회에서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정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탈북민과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오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뉴욕 퀸즈 한인교회에서 제11차 한인선교사 대회 전문 영역 모임인 아르친 미션 행사가 개최됩니다. 남가주에서는 제42회 사랑의 마당 축제가 열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랑과 연합의 장이 마련됩니다. AI와 디지털 미디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새로운 사역 방향을 제시할 실전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에나파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6세기 성경 사본 코덱스 H가 복원되면서 초기 교회의 성경 읽기 방식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한국인의 기록이 119년 만에 공개되면서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여는 시간, GBC 교계 뉴스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오늘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교회에 25년 만에 의미 있는 반등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하트퍼드 종교연구소가 2026년 봄에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7,453개 교회의 주일 예배 출석 인원 중간값이 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65명을 넘어선 수치로 2000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가 멈추고 증가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재정 상황도 함께 개선됐습니다. 교회 연간 헌금 수입 중간값은 20만 5천 달러로 상승했으며 특히 비대면 환경 속에서 자리 잡은 온라인 헌금이 지속적인 재정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봉사 참여율 역시 눈에 띄게 회복됐는데 코로나 기간 15% 수준까지 떨어졌던 봉사자 비율이 현재 40%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교회 사역 전반에 다시 활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분명한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나온 이른바 비신자 유입은 8%에 그친 반면 전체 69%는 다른 교회에서 이동한 교인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전도보다 교회 간 이동이 출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교회 규모에 따른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데 250명 이상 대형교회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50명 이하 소형교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예배자의 78%가 단 13%의 대형교회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격차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보스턴 등 북동부 지역 교회들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 교회들은 5에서 10%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 예배를 유지한 교회는 약 9% 성장한 반면 예배를 중단했던 교회는 오히려 4% 감소하며 예배의 지속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교회의 사역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교회의 36%가 AI 기술을 설교 준비나 행정, 소통에 활용하고 있으며 또 전체 목회자의 37%는 일반 직업을 병행하는 이중직 목회 형태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를 쓴 앨리슨 노턴 연구원은 이번 현상을 단순한 부흥이 아닌 교회의 구조와 방향이 재편되는 재조정의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5년 만에 멈춘 하락세와 함께 시작된 이번 변화는 미국 교회가 새로운 시대 속에서 어떤 본질을 붙들고 나갈 것인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메시지가 워싱턴 DC에서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제23차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미 의회 산하인권기구는 지난 4월 28일 북한 인권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이 외부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지만 라디오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미 정보가 내부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증인들은 탈북민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바로 탈북민이며 그들의 증언과 목소리가 북한 변화의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 정보를 접한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될 때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 내에서 대북 정보 유입 활동과 인권운동 환경이 위축되면서 북한으로 향하는 정보의 통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USB와 라디오 등을 통해 정보와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 오퍼레이션 트루스도 소개됐습니다. 이 사역은 닫힌 북한 땅에 진실과 희망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로 강조됐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앞으로 미국의 대북 인권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델 교회가 지난 50년의 은혜를 나누며 선교의 본질을 다시 점검하는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1: 베델 교회는 지난 4월 31, 2026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를 개막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6개 대륙 30개국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참석해 글로벌 선교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국 국기를 들고 입장한 선교사들의 퍼레이드는 현장의 뜨거운 선교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날 집회 후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선교의 중심은 전략이 아니라 복음이다. 오정현 목사는 설교에서 선교의 두 기둥으로 피의 복음과 희락의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선교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 튀르키예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는 대기업 임원 경력을 활용해 현지 청년들과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오는 5월 3일까지 이어지며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메시지가 참석자들에게 깊은 도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GBC 교계뉴스 리포터였습니다.
0: 직접적인 노방전도와 설교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새로운 선교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뉴욕 퀸즈 한인교회에서 제11차 한인선교사대회 KWMC의 전문 영역 모임인 Arch in Mission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모임은 문화예술선교 시대의 언어로 Go Beyond 를 주제로 음악과 공연, 창작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선교 방식을 모색합니다. 특히 해외 선교사와 미주 사역자, 청년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실제 선교 현장에서 예술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나눌 예정입니다. 또 참가자들은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선교 전략을 공유하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 실질적인 사역 계획과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게 됩니다. 이번 모임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선교 운동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미디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새로운 사역 방향을 제시할 실전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CPU AI 설교연구소와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그리고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관하는 AI 방송 아카데미가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에나파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유튜브 기획과 촬영, 편집은 물론 AI 영상 제작과 작곡까지 아우르는 통합 교육으로 알고리즘을 정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영상 제작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주최 측은 AI와 유튜브 플랫폼이 교회 사역의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지만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실제로 배울 기회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CPU AI 설교 연구소장인 이세영 박사가 강사로 나서 유튜브 알고리즘의 원리와 교회 컨텐츠의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합니다. 이어 구독자 수십만 명을 보유한 기독 유튜버들이 참여해 채널 성장 과정과 실제 운영 노하우를 나눌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미주 복음방송 프로듀서 이유리 PD가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활용한 촬영 기법과 영상 편집, 플랫폼별 컨텐츠 전략을 실습 중심으로 지도합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배경음악 제작까지 포함돼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그리고 유튜브 선교를 꿈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미디어 시대에 복음을 전할 크리스천 컨텐츠 사역자들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 남가주 교회들의 사역 확장이 기대됩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신앙 흐름을 분석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4월 29일 서울 오륜교회 비전센터에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 2026 발간을 앞두고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도서는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꿈이 있는 미래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오는 5월 20일 한국에서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3,3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를 떠난 청소년들까지 포함해 다음 세대의 실제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른 환경 속에서 신앙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청소년들은 디지털 세대를 넘어 AI 네이티브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시대 속에서 신앙 역시 그 환경 안에서 새롭게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분리 신앙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을 말하지만 학교와 일상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청소년들은 기존의 긴 예배보다 짧고 일상과 연결되는 마이크로 월십 형태에 더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은 겉으로는 교회에 남아있지만 실제로는 떠날 준비를 하는 조용한 이탈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연구는 교사가 다음 세대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결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관계 회복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다음 세대 목회 전략 컨퍼런스는 오는 5월 25일과 26일 오륜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한국인의 기록이 119년 만에 공개되면서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2: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장대현 교회 장로였던 주공삼이 1907년 그리스도 신문에 기고한 글로 미국 UCLA 옥성득 교수가 발굴해 최근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당시 신문 자료가 일부 남아있지 않아 한국인의 시선으로 본 부흥 현장 연구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사료가 이를 보완하게 됐습니다. 기고문에 따르면 평양 대부흥은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주공삼 장로는 성신의 큰 감동으로 죄를 깨닫고 밤마다 통곡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마치 풀무불처럼 사람의 마음을 녹였다고 표현하며 당시 성령 체험의 깊이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교인들은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했습니다. 사람을 속인 일, 미움과 시기, 불효와 교만까지 구체적인 죄목을 하나하나 드러내며 회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부흥은 단순한 감정적 열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훔친 것을 다시 갚고 서로 미워하던 관계가 회복되며 부부와 형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스승에게 용서를 구하며 눈물로 화해하는 모습까지 기록됐습니다. 이 사료는 평양 대부흥이 선교사에 의해 과장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한국인 신앙인의 직접 증언으로 반박하는 근거로 평가됩니다. 또 당시 방언 현상이 있었다는 일부 주장 역시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발견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성령의 강한 역사와 함께 깊은 회개, 그리고 삶의 변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진 실제적 영적 각성의 사건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GBC 교계 뉴스 리포터였습니다.
0: 초기 기독교 성경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발견이 나왔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가 이끄는 국제 공동 연구팀이 6세기 그리스어 신약 성경 필사본인 코덱스 H, 이른바 GA015에서 사라졌던 42페이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필사본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로 초기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문헌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자외선부터 적외선까지 다양한 파장을 활용하는 다중분광 이미징 기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진은 과거 양피지가 재사용되는 과정에서 페이지 사이에 남겨진 유령 같은 잉크 흔적을 포착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세기 동안 사라졌던 본문을 다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복원된 내용 가운데는 오늘날과 다른 형태의 바울 서신 장구문 목록과 필경사들이 남긴 수정 흔적과 주석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던 방식까지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이끈 게리 옐런 교수는 이처럼 많은 양의 새로운 원형 자료가 발견된 것은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도 성경 시대에 관련한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약 2700년 전 아수르 제국의 비문이 새겨진 점토 조각이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이 유물이 히스기야 왕 시대 유다와 아수르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이은 발견들은 성경의 역사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초기 교회와 믿음의 흔적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2일 토요일 GBC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혜선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시간은 나성교회 정동석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 6장은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성숙하라, 전진해야 될 것을 가리킵니다. 성화되어라. 이 6장 초두에 은혜를 받고도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구원 얻은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죄를 자꾸 지으면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건 잘못된 받아들임입니다. 이거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의 타락이 뭐냐? 뭐가 타락이냐? 도덕적으로 무서운 죄를 짓는 게 타락이 아니고, 유대민족들에게 무서운 타락은 예수를 영접지 않는 게 타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될 수가 없죠. 율법을 주시고 수많은 제사 제물을 드리게 했는데, 제사를 짐승을 피 흘려 제사 드리면 구약시대는 죄를 덮어놓는 거예요. 안 보이게, 없는 것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 완전히 없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야만 없어집니다. 그전에는 하나 약속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속죄받을 길이 없잖아요. 예수 안 받아들이면 어디 가서 죄사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무서운 타락은 예수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신약시대, 오늘 여러분과 나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면 항상 내 중심이에요. 나 중심입니다. 남을 사랑해도 나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나 중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통과해버리면, 이 통과한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우리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때 죄가 용서됐다는 진리를 믿어지는 순간이 통과하는 시간이, 그게 믿어지면 통과하는 순간에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 십자가를 이렇게 통과해버리면 내 중심이 없어져요. 예수 중심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뿌리가 됩니다. 기초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와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기초인데 예수가 내 안에 기초가 딱 되어지면 이제부터는 이 새로 태어난 생명이 성장하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이 새 생명 쫓아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다른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육에 나오는 말, 세상이 주는 교훈 들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온 말씀만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성장하는 길이에요. 이래 성장해 가면은 성장하는 만큼 나는 자꾸 죽어져요. 없어져 갑니다. 내가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은 저절로

환경이 좋든 나쁘든 내가 죽어지면 환경이 나빠도 감사와 찬양과 염려와 근심이 없어져요. 말씀으로 믿어져서 십자가를 믿는다 통과하는 순간에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증거입니다. 아,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구나. 이때까지는 헛살았구나, 이게. 이제는, 야, 참 평강하다. 든든하다. 뭔가 기쁘다. 어린아이처럼 이런 말들로 표현해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렇게 보기 싫던 성경 보니까, 아이, 이 자꾸 땡겨요. 이 성경 보고 싶고, 세상 쓸데없는 얘기를 좋아했는데, 이제는 성도들끼리 간증 듣는 게 중요하고, 아, 주님이 저렇게 움직이시는구나. 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점점 내가 멀어져 갑니다. 내게서 내가 멀어져 가고, 내게서 부인이 됩니다. 내가 죽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자꾸 그 길로만 가면 내 자신이 예수의 인격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버리면 구원 자체를 왜 시켰느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만 얻고 여기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요? 여길 들어가야 뭐 되는데 구원시켜준 목적은 여기 들어가라고 구원 줬는데 이 반쪽 구원이야 이게. 여기 들어가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 꺼집어내놓으니까 여기 와서 다 주저앉아버렸을 거네요. 오늘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었다. 믿어졌다.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산다. 그래 전진하면 점점 나는 죽어져 이 참 평강이 오고 기쁨이 충만한데 이게 전진을 하질 않아요. 전진 못하고 멈칫합니다. 내 육에서 소리도 들리고 환경을 내다보고 세상을 내다보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장하지 않으면 점점 후퇴하면 다시 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내가 나타나면 구원 얻었는데도 내가 다시 주인 되면 염려, 근심, 걱정 또 생겨요.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계속 내가 살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생각했냐? 야, 애굽으로 가자. 그때 음식이 좋았다. 왜 여기 와서 죽을 거냐? 이게 내가 하는 소리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갈 생각을 안 해요. 게을러. 이게 그림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계속 성장하지 않고 주춤해서 내가 살아나면 옛날 생각이 나요. 그래도 세상 물질이 있어야지. 세상 부귀 영화도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나로 사로잡기를 시작하고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등한히 여기고 게을러. 그러다 보면 세상 길로 빠집니다. 이 구원에 가까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느라. 예. 그런데 이게 후퇴하면 구원에 가까운 길이 없어요. 구원에 가까운 길이 없을 뿐 아니라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도중에 죽든지 혼의 구원은 영원히 얻지 못한다든지 생명 하나로 끝나버려요. 그리스도 없는 유대교처럼 아무리 내가 예배당 생활을 열심히 하고 훌륭한 도덕 생활하고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 없으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생활 이거는 타락입니다. 왜? 그 그리스도 없는 종교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믿음인 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가하면 반대하듯이 우리가 율법을 지켰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종교생활이 그 도덕적인 생활이 예수를 영접하는 데 방해를 가져와요. 오히려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위로해 주는 말씀도 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8절 이전에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너희에게는 구원에 대한 더 좋은 것,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길로 구원의 발전으로 나아갈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일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이란 말은 주님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나는 점점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점점 예수가 살아나는데 그 인격에서 예수에게서 나오는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 이것 때문에 이 신앙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걸 기억한다 내가.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는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남을 도와도 내가 아니야. 남을 사랑해도 내 사랑 아니야. 주님께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다. 이 신앙이 하나님이 기억한 바가 된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11절 12절에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도들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동일한 부지런함. 10절에 있는 예수님의 인격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처럼 동일한 부지런함, 신앙생활. 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의 풍성함. 소망 안에 내용이 꽉 차 있어요. 이게 내가 바라는 소망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소망에 대하여 완전한 확신이 이르도록 부지런하라. 그러니까 이건 내용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풍성한 내용입니까? 성경은 그걸 풍성히 가져서 여기 12절에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10절은 사랑, 11절에는 소망, 풍성한 소망 가지라. 12절에는 믿음.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신앙의 골격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이 왔느냐? 예수의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믿음의 역사와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통과해버리는 순간에 믿음이 확 와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난 무식한데 자식들이 움직여요.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 만나는 친구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버리면 수고해도 땀 흘려도 수고가 아니에요. 예, 기뻐요 이게. 그런 수고가 저절로 생겨요. 그 다음에 이 소망에 있네. 이 세 가지. 믿음이 와서 주님의 것이 내 것 되죠. 사랑이 생겨서 수고가 생기죠. 안에 소망이 생겨서 인내가 생겨서. 자, 이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앙의 온전한 성숙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
자,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10대든 20대든 언제든지 거듭나면 믿음이 오면 십자가를 통과해버리면 나는 끝나고 통과하는 순간부터 예수가 중심이 된다. 이게 초보적이다. 되는데 이 새로 태어난 생명의 순종만 자꾸 해나가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게 평강입니다. 내가 나에게서 해방 얻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성장 점점 되어져 가는 이게 참 큰 축복이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되어지고 내 죽으면 환경이 어려워도 염려, 근심, 걱정은 내 것 아니다. 이게 안 되어지고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염려, 근심, 걱정이 강하다. 환경이 좋아도 여러분 이거 성경의 가르침인데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에 이것 바라는 겁니까? 죽든지 살든지 한 길, 내 속사람 성장하는 길.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내 속사람만 성장하면 끝나는구나. 여기에 육신이 필요한 건 주님이 책임지고 주시는구나, 적당히. 그러는 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러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그러는 자에게 주님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장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내가 몇 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어떻게 성장하는지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성장 어떻게 하면 이런 성장을 가져오나 자 그걸 제가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해와 때부터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우주,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 온 우주 세계 전체 어떤 것도 하나님은 관심하지 않아요. 단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분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도 오직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걸 주목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뭘 하셨는데?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구속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재창조한 거예요. 다시. 전체를 창조한 거예요. 이것을 이 창조에 대해서 이 구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게 있어야 될 일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노력하고 울고 불고 야단해야만 죄 용서받고 구원이 오는 줄 생각하고 복이 오는 줄 생각을 해요. 내 행위에 있는 줄 생각을 해요. 성경은 전혀 아니잖아요. 한 아들 예수를 보내는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완성함으로 모든 구원이 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을 여러분이 노력으로 만들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 안에 들어가면 내 구원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순간, 믿어지는 순간 이 구원이 내게로 온 겁니다. 난 구원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한 번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 얻을 관심은 예수를 기울여야지 여러분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기울여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심 같이 나도 어떠한 사람, 나도 어떠함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예수가 어떠한 것처럼 나도 어떠하다. 그게 내 생의 목표다. 그거 정하셔야 돼요. 그것만 사는 길입니다. 타락한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잡념, 소망 전부 거짓이에요. 그건 헛된 수고만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 혼, 몸, 육적으로 나를 위해 완성해 놓은 그 구원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그게 내 것 되는 거예요. 그것만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 거듭날 때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여한 자가 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성경적으로 구절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 아니라 믿으셔야 돼요. 자, 이 믿음이 귀중한 것이요.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육적으로 벌벌 떠는 입장의 떨림이 아니에요. 너무 진리고 정확해.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감격한 마음으로 떨리는 거예요. 이분밖에 없다. 이제 말씀이 이분 명령밖에 없다. 항상 복종하여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히브리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진 소망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잖아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변치 못해 약속한 것과 맹세는 변경할 수 없다. 거짓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 약속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과 맹세를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피해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결심과 의지로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피해야 돼요. 성경이 피하라. 너희가 이 소망을 가졌다면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피하셔야 돼요. 그게 자기를 인정하고 아는 태도입니다. 아니, 내 맞부딪히겠다. 그건 자기를 모르는 소리야. 여러분 뭘 피할 것입니까? 세상 피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낡은 관념들 빨리 피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얼른 피하셔야 돼요. 세상 유행 피하셔야 돼요. 세상 풍습, 세상 문화 피하셔야 돼요. 나 자신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피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치열한 싸움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거예요. 가고 싶은 장소에 못 가는 겁니다. 나를 처복종시켜 죽이는 겁니다.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행위예요. 아주 경건된 행위입니다. 정신 차리고 있는 행위예요. 항상 긴장하고 싸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피하는 자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큰 안위, 하늘에서 오는 위로, 세상 비교할 수 없는 평강 위로, 주님의 위로가 온다. 피하여 가는 사람에게 굉장한 싸움입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피하고 살면. 내가 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망하는 게 아니냐. 무서운 전쟁입니다. 여기에 깨어있는 것이 있고 여기에 큰 하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완성은 언제입니까?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야 돼요. 피 흘릴 때에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는 은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은혜. 이 큰 은혜. 이 완성된 은혜가 풍성한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이 풍성한 은혜. 그러면 다 풍성한 구원을 완성시켜놓고 보호자에 앉으신
그 순간에 그분은 신분이 뭡니까?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이 신분이 기능이 뭐냐? 속죄보다 성숙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주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신 주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주는 그러기 위해 앉아계신 대제사장 되신 주님과의 관계 이게 있어야 신앙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알아야.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는 어떤 자에게? 싸우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싸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육신에 나태해서 타협해가지고 가만 앉아있는 자에게는 안 주십니다. 역사가 없어요. 오늘도 내 자아를 처복종시키고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로 노래 부르면서 싸우는 자에게 공급됩니다. 우로부터 공급돼요. 그때 이 말씀을 보면 깨달아져요. 더욱 자꾸만 매일같이 공급받아요. 그것이 어떤 면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실 때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건 더 풍성한 내용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는 주님이십니다. 이 공급 못 받으면 성장 못해요. 이 공급 받아야 돼 매일. 타협하면 안 되죠.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일생의 목표가 세상 내다보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육을 따라서 생각하지 말고 주신 생명의 성장만 유일하게 내 삶의 목표다 그 생각하셔야 돼. 그 목표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육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적절하게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대제사장 되신 공급해 주신 주님이 거기만 앉아 계십니까? 또 어디와 계십니까? 거듭난 여러분 안에 같이 움직여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예 보좌예요. 같이 움직여요. 기브리서 4장 15, 16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내가 성장하는 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거기에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의 보좌. 그냥 왜? 여러분에게 책망하실 모든 책망은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다 받으셨습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어떤 죄악도 주님이 홀로 다 받으셨어다. 그리고 피 흘리신 거예요.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은 이리 어려운데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쏟아 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싸우려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귀한 은혜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주님 안에서 다 완성해 놓고 할 것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순종. 이거 하면 우리 신앙 성장됩니다. 성장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선교회 정동석 목사님의 말씀 설교와 함께 하셨습니다. 정동석 목사님이 섬기시는 나선교회는 1620 노스 플러튼 로드 라하브 하이츠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와 EM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562-690-7979 또는 나성 church.net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이 시간은 미주보건방송 3대 사장이셨으며 현재는 미주 성씨와 운동본부 공동대표 회장으로 섬기시는 송정명 목사님의 칼럼 시간입니다.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미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이 5월의 첫째 토요일이죠. 미주 성사운동 본부를 섬기는 송정명 목사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또 한 분 가슴을 쓸어내리는 충격적인 뉴스를 들으셨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큰 쇼크였습니다. 세 번이나 이런 일을 당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세상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 전쟁은 쉽게 종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인 타격은 날마다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항공유 비축이 거의 바닥이 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항공사마다 비상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노선은 아예 운항을 중지하겠다고 하고 또 어떤 항공사들은 운항 횟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여행도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가스값도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지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4년 만에 제일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뜻에서 돌아오는 목요일 날 5월 7일이죠. 오후 7시에 나성 영락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75번째 모이는 국가 기도회 날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애청자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같이 기도회 현장으로 올라와 주셔서 함께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고 있습니다. 저녁 6시까지 교회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성 영락교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고 전해왔습니다. 거리 관계나 건강 문제로 기도 현장으로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날 나성 영락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5월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정의 달이 아닙니까? 많은 우리 한인 교회들이 올해는 가정 사역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내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인데 한인교회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묶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이 따로 있고 아버지 주일도 따로 지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날이 따로 정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주일은 6월 셋째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에 가정의 소중함을 감사하고 가정 구성원들인 가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기관들을 조성해 주셨는데 그 수많은 기관들 가운데 제일 먼저 조성한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나 학교보다 먼저 세워주신 기관이 있지요. 인류학자로 알려진 폴 모헤는 박사는 가정은 인간의 본능에 뿌리가 박혀 있고 인간의 세포 속에 깊숙이 스며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정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정이 있고 가정을 구성해나가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성경을 참고하다 보면 시편 기자가 행복이 깃들어 있는 한 폭의 그림 같은 한 가정의 모습을 시적으로 묘사하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소개된 것은 가정인데요.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전제 조건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고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되는 가족들에게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그 가운데서도 부모와 자녀들 관계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되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을 몇 가지만 좀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제시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제시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가정 구성원들이 되는 부모 자식 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이네요. 왜 첫 계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10가지 계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지요.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대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부터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대인 계명이지요. 대인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첫 번째 계명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현대 우리 가족 제도는 대부분이 핵가족 중심 체제이지만은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다 그러면 축복인 줄 아시고 부모님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땀과 눈물이 없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존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대하는 교훈도 연달아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인데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 말씀이네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요하다 보니까 이곳 서구 문화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는 갈등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내 자식이지만 한 인격조로 대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훈련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내가 낳은 존재이지만은 내 소유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셔서 양육해달라고 위탁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과 같다고 어린 자녀들의 인격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겠죠. 다독거려줄 줄 아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부간에 관한 교훈의 말씀도 따로 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배필이 되는 아내를 어떻게 하는지 교훈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2장 52절에 계속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조금 더 다른 맥락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시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베드로서 3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실 아내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최근에 아내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아내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잘 해드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사실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가정의 구성원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이 깃든 천국의 한 지점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길은 가정의 구성원들인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 가정이 행복이 깃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올려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주 성시와 운동본부 회장이신 송정명 목사님의 GBC 칼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칼럼을 다시 듣기 원하시면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일 토요일 GBC 패밀리 아워 공미연입니다. 5월입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하늘은 더없이 높고 파랗고 바람 한 자락에도 생명의 향기가 실려오는 이 아름다운 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5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5월은 사랑의 달이고요. 5월은 기쁨의 달입니다.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5월의 첫 주, GBC 패밀리 아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GBC 패밀리 아워 오늘 첫 곡으로 히스 플랜의 빛을 따라 걸어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GFM 가족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 페이지를 넘기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깨끗한 페이지 앞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설렘. 하나님은 바로 그 설렘을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마음 안에 심어 두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다음 걸음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도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로운 달 5월은 단순한 달력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초대하시는 인생의 또 한 페이지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소망, 새로운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5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미주복음 방송은 AM 1190 라디오를 통해 1년 365일 24시간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라디오 채널 AM 1190을 통해 생생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GB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서 휴대폰으로 깨끗한 음질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www.kgbc.com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 청취, 다시 듣기도 가능하십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취 또는 시청하시는 방법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미주복음방송을 검색하셔서 G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방송 시청도 가능하시고요. GBC 쇼츠,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 영상, 설교 하이라이트, 미주복음방송 특집 프로그램들도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은혜롭고 유익한 콘텐츠가 많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채우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이번 주 설교 쇼츠 남가주 동신교회 백정우 목사님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구분되어지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마땅히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은 신자이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네요. 라고 인정하고 그것에 일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늘 당신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네요. 이런 말 늘 듣고 그렇게 지내시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되어지고 일컬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머물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너로 인하여서 지금 화평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왜요? 이 세상 어떤 공동체도 다 문제가 있고 아픔과 있고 결핍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많은 아픔과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케 되어지니 이 사람을 얼마나 다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화평의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평화,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1: 미주복음방송 설교 쇼츠 남가주 동신교회 백정우 목사님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 영상 쇼츠는 유튜브 검색창에 미주복음방송을 검색하셔서 GBC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링크 많이 공유해 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0: 우리 GFM 가족 여러분들께 미주보금방송 새롭게 편성되는 5월 프로그램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5월은 미주보금방송에도 참 설레는 변화들이 가득합니다. 먼저 5월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미주보금방송 5월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꼭 메모해 두시고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먼저 진행자가 새롭게 바뀌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권영대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던 GBC 초대석은 오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 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또한 사랑의 징검다리는요, 5월 5일 화요일부터 AN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계신 션리 전도사님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이 GBC 패밀리아워도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보금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로운 진행자들이 인사말을 전해주셨는데요. 함께 나눠볼까요?
1: 예, GB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창훈 목사입니다. 오늘 한 가지 소식을 나누고 싶어 잠시 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GBC 초대석 진행자로 새롭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초대석은 이 시대에 영성이 있는 기독교 사회 전문인을 매주 모시고 그분의 신앙과 일터,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한 시간 동안 깊이 있게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한 분 한 분의 이야기 앞에 함께 듣는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사랑 그리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GBC 초대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앞으로 사랑의 증검다리와 함께하게 될 션 리입니다. 사랑의 증검다리는 오랜 시간 동안 장애를 가진 이웃들 곁에서 따뜻한 동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귀한 자리에 저도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섬겨오신 분들의 수고를 간직하고 장애를 가진 이웃들이 온전히 존중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바라보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미주복음방송의 새가족 아나운서 정주디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무심코 지나쳤던 작고 소중한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저는 GBC 패밀리 아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은혜로 살아낸 사람들을 칭찬하는 숨은 은혜 찾기로 인사드릴 텐데요.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때로는 풍성한 기쁨을 나누는 편안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매주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0: 안창훈 목사님, 션리 전도사님, 그리고 정주디 아나운서님 세 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GBC 청취자 여러분들 곁에 아름답게 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랑과 응원 그리고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주복음방송 소식입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 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미주복음방송과 PCCE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와 간증 수기 부문, 1분 이내 영상으로 가정예배의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분입니다. 총 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고요.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아주 쉽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놓치지 마시고요. 꼭 참여해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금요일 동부 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에서 풍성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들려주세요. 153 더 스토리가 주최하고 가온 갤러리가 후원하며 미주복음방송이 함께하는 제2회 MK 미술 공모전 더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그림이 열립니다. 참가 대상은 전 세계 선교사 자녀로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대상으로 공모합니다. 주제는 선교지에서의 삶과 신앙의 여정, 성장과 극복, 공동체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4월 30일까지이고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미술 공모전 배너를 클릭하셔서 구글 폼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작품 이미지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1차 선정 발표는 5월 5일이고요. 선정된 작품은 5월 20일까지 가온 갤러리로 실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들께는 총 상금 만달러와 함께 전시 기회 및 진로 연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수상작 전시는 6월 13일부터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 153thestory@gmail.com 또는 714-745-9610, 714-745-96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 세계 선교사 자녀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GBC 패밀리 아워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회원 가정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만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집회원 가정 여러분들과 매주 주말 오전 9시 15분에 만나서 미주복음방송의 소식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소통하며 함께 웃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나누던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 안에 참 소중한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말부터 정주디 아나운서가 이 자리를 풍성하게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을 정주디 아나운서에게도 듬뿍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말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집행가정 여러분들의 5월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친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전하는 5월 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저는 다음 기회에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공미연이었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세요.

0: GBC 안내입니다. 미국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온 국민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나라로 매년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해 지켜오고 있으며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에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와 한인교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 기도의 날 집회는 5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LA 나성 영락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때에 함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국가기도의 날 문의는 213-448-3493번, 213-448-3493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 이민가정의 신앙회복과 다음 세대 신앙전수를 위한 뜻깊은 공모전이 열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주최하고 복음방송과 PCCE가 주관하는 2026 가정예배 공모전 주제는 가정예배, 다시 삶의 중심으로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부모를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고 이민사회에 맞는 건강한 가정예배 모델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의 예배 노하우와 은혜를 나누는 가정예배 레시피엔 간증 수기 부문, 그리고 1분인의 영상으로 가정예배 기쁨을 담는 쇼폼 챌린지 영상 부문입니다. 총상금은 $5,000이며 수상작은 가정예배 가이드북과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활용됩니다. 접수는 4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에서 가정예배 공모전 배너를 클릭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5월 22일 동부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는 가정예배 컨퍼런스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사랑,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가정예배의 기쁨이 삶 속에 풍성히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예배가 이민교회의 소중한 모델이 됩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CPCI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다음 세대 미디어 실태와 정신건강 세미나가 열립니다. 자라나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부모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자, 그리고 교사를 위한 이번 세미나는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은혜 아닌 교회 비전센터 2층 웨딩채플에서 진행됩니다. AI와 미디어가 일상이 된 시대, 우리 자녀들은 이전 세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 아이들은 넘쳐나는 정보, 즉각적인 반응,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에 익숙해지는 동시에 정서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전 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CPCI 부모 교육 세미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 알파 세대 자녀의 특성과 시대적 요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알파 세대 이해와 미디어 교육, 다음 세대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신건강 돌봄, AI 알고리즘의 영적 영향과 가정의 교육을 주제로 세 분의 전문 강사가 강의하며 대화 키트를 통한 소통 워크샵, 가족 미디어 약속 카드 만들기, 스크린 타임 설정 워크샵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레츠톡 대화 키트와 점심 식사도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AI와 디지털 시대, 자녀의 신앙과 정신건강에 진지한 관심 있으신 부모님과 교사, 사역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교회 다음 세대 교육사역을 위한 교육사역자 12주 훈련과정 2기가 열립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 대학의 Nurturing Children Initiative, NCI와 미주복음방송, 동행과 상생이 공동 주관하며 6월 7일 월요일 개강합니다. 작년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이어지는 2기 과정은 어린이 사역의 이해, 한인 2세 정체성 교육, 가정 연계 교회 교육, AI 활용 사역까지 신학교 교수진과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이끄는 12주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온라인과 현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미주 전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며 교회 학교 교육 디렉터, 평신도 사역자, 교사 등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300이며 5월 16일까지 얼리버드 할인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마감일은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이민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교육사역자들을 키우는 이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ntusa.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www.kgbc.com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자를 위한 실전 훈련의 자리 AI 방송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CPU AI 설교 연구소와 세계 한인 기독 언론 협회, 미주 복음 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캘리포니아 부에나파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유튜브 선교회 저자 이세영 박사가 유튜브 알고리즘과 교회 컨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하고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단 그레이스,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패널로 함께해 비전공자에서 10만 유튜버로 성장한 실전 노하우를 나눕니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 이유리 PD가 진행하는 실습 과정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구도 조명 음향 세팅, 유튜브, 숄츠, 릴스 편집 전략부터 AI를 활용한 저작권 없는 배경 음악 제작까지 하루 만에 미디어의 사역의 핵심 역량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유튜브 선교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번 AI 방송 아카데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www.cpuai.org 또는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등록은 5월 11일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개편된 미주복음방송 5월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먼저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새롭게 바뀝니다. GBC 초대석은 5월 9일 토요일부터 늘푸른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안창훈 목사님께서 새롭게 진행을 맡으십니다. 사랑의 징검다리는 5월 5일 화요일부터 AAC 온누리교회 장애부서를 섬기고 있는 션리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GBC 패밀리아워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미주복음방송에 새롭게 합류한 정주디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게 됩니다. 새롭게 신설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5월 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GBC 재정상담이 새롭게 신설됩니다. 김혜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벤코브홉, 이안황 몰기지팀 매니저가 고정 출연해 유익한 재정관리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매주 주일 저녁 8시 정주디 아나운서의 숨은 은혜 찾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그동안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방송되던 김혜선 아나운서의 나의 시편은 5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로 시간대를 옮겨 방송됩니다. GBC 라디오와 함께하시는 청취자분들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GBC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전하는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1: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

0: KGBN Anaheim.
1: . 이 시간은 주님 세운 교회 신용환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예수 생각 마지막 여덟 번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남겨둔 제자들과 이제 먼 훗날에 믿게 될 성도들과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고 어떤 모습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견뎌야 될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기도가 바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미국의 21세기의 가장 탁월한 설교자라고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예수님은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맛보는 것,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바로 보고 예수를 만나고 사는 것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과 생명이 거기에 있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예수님을 분명한 진리로 보고 주님이 주는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누구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그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받으셨나요? 예수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그 영생을 준 제자들과 오늘의 교회들에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담겨 있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30초 만에 외울 수 있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주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의 모형과 모델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형태로 어떤 구조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잘 들어주는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기도는 두 종류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한 간구하는 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남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짝이 하나는 자신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하나는 남을 위한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저 열방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긴 기도문을 써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흔히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월부터 이제 4월까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정말 특별한 다른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기도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앙의 절정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중심,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난주 말씀처럼 참포도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붙어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이 세상 사리에서, 이 세상 사람에서, 삶에서 뭘 원하는지를 알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 기도 속에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보여주었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로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신가 보아도 그는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인간성, 가장 인간됨, 예수님의 가장 인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배고프시고 우리와 같이 고통스럽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주의 잔을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고통과 한계 속에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은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감당하는 일에 순종하는 결단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존, 순종, 교제. 여러분의 기도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기도가 뭐냐라고 물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존된 인생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진리를 따를 수 없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성의 전반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고 열두 제자를 택할 때도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다가도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새벽에 기도하고 싶으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시고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 안 할 수, 하면 안 될 수밖에, 안 될 수 있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하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그릇 못 박히면서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한 순종하고 관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하물며 기도했는데 예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주님을 더 의존하고 순종하고 관계해야만 사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선교도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모순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기도해야만 사는데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현인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데 기도가 왜 필요한가? 기도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를 하게끔 예수님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때가 왔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때는 바로 곧 십자가의 고난의 때였고 또 십자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하나님의 뜻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때와 뜻이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파수에 하나님의 그런 신호에 맞춰주는 채널에 맞춰주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때와 뜻을 아버지의 때와 뜻에 맞추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마음의 신학자이던 토마스 구디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볼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에는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고, 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신다고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심이라? 저 천국에서도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인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라고?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누구를요?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는 거예요. 아이고 박 집사 김 집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데 주일날 빼먹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놀러 다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빠져있지 않고 악에 빠져있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여 저들을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운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저 고난 그 고통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예수 잘 믿고 나를 만나게 주님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이 지금도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아버지와 여러분 사이를 기도로 브릿지를 연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의 기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씩 좀 힘들 때마다 물으세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저 천국에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주님의 기도에 제가 있죠? 우리 집 애들이 있죠? 손자, 손녀들이 있죠? 주님, 주님의 기도에 우리 가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중보기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영광과 거룩 그리고 하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세 가지의 기도로 요약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 거룩, 하나됨. 예수님의 기도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영광과 거룩과 하나됨은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하나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보기도에는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알고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영광되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또 아버지의 영광, 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출발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간구의 제목들이 있거나 중보의 기도 제목이 있다 이틀 있기 그 전에 먼저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된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은혜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글로리아 데오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와 사역과 삶과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담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출발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습니다. 잠자고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프나 건강하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물질을 주시나 물질이 없으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도 영광이요, 마지막 기도 제목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저 천국에 가는 마지막 기도도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가 살아온 내 평생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영광이 되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사람들의 그런 능욕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가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고 떠나면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애정의 표현이 오늘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세상 중에 있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나였다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고, 악에서 보존하시고, 지키소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하는 기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이제 핍박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 불쌍한 이 제자들, 예수님 없이 다 뿔뿔이 흩어질 텐데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서 정말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시고 또한 악에서 보존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되게 하옵소서. 하나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AD 30년경에서 40년경인데 실제로 AD 63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성이 무너지고 이제 80년경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의 시대, 환란의 시대, 고난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고난의 시대에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 너희를 미워할 거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을수록 신앙 안에 있을수록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지만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저들을 세상 속에서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그 다음을 넘기셔야 됩니다. 계속 그 다음을 넘겨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준비됩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제가 읽어봅니다. 17장 17절 네 맞습니다. 17장 17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을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거룩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잘 믿다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소원은요 거룩해지고 싶은 소원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이 거룩을 망치는 악한 영들과 세상의 마귀들과 또 세상의 타락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하나님 진리 가운데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간구는 성도를 위해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과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이 핍박이 많아지고 고난이 많아지고 세상이 미워할 때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세상이 무서워합니다. 믿습니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어떤 영적인 세력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력들이 쉽게 건드리는 교회와 신앙인은요, 사랑이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 되는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고난을 이기고 이 핍박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거룩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 사실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가장 주된 핵심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이 제자들과 이 백성들이 내가 떠나고 나면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에서 멀어져서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 안에 하나 되도록 기도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사랑 안에 하나 되도록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사랑 안에 하나 되게 기도합니다. 성도와 성도와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열방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간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곧 내가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면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야 요즘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야 요즘 사랑으로 하나 되는구나. 이전에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쪼개지고 나눠지고 싸웠는데 야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소문 나는구나. 사랑으로 하나 되는구나.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 되는 교회는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주 소망의 어르신들 모시고 제가 인솔자로 가이드로 다녀오는데 이렇게 뭐 하실 때 유치원 학생들처럼 제가 종이를 들고 건듭니다. 이러고 따라오세요 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이 지팡이 짚고 목사만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앉아 계세요. 앉으세요. 뭐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어서 이제 앉아 있는데 한 장로님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0: 모여 살아요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동심으로 와서 꽃이 너무너무 이쁘더라고. 한번 시간 되면 토요일 오든 언제든 부부끼리 한번 가보세요. 아, 얼마나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우리는 교회 마음이 부흥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만 되면 됩니다.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저도 욕심이 없어. 뭐 교인이 많아져가지고 몇 수천 명 돼가지고 서로 막 여기 시끄럽고 저기 시끄러운 것보다 진짜 우리 서로 목사를 따라오면서 사랑하면서 맛있는 거 있으면 논아주고 계란 삶아주면 나눠주고 고구마 있으면 고구마 논아주고 사랑하는 거. 세상이 아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떤 한국 분이 물어요. 어느 교회에서 왔니? 주님 세운 교회에서 왔다는. 그 교회 좋은 교회네. 그러더라고요. 좋은 교회. 세상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 많이 돌려도, 안 돌려도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면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겨준 기도는요. 그때 당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주님 세운 교회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악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게 보존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사랑 안에서 진짜 하나 돼서 세상이 주님 세운 교회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중보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복음 17장은 교회의 가장 큰 위로라고 했습니다. 위로.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이 내용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리차드라는 분이 기독교 영성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자신의 기도의 경험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나의 달력과 다이어리에 7시부터 7시 반까지 기도라고 적어두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버리는 때가 많았고 이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넘어가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좀 지킬까 생각하다가 다시금 내 다이어리에 적기 시작했다. 7시부터 7시 30분까지 하나님이라고 써놓았다. 그때부터 나는 그 글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저 기도라는 말만 들으면 기도를 안 해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뭘 위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거룩을 위해,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을 위해서, 저 열방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때 세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 거룩, 하나됨.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좋은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신용환 목사님의 말씀 설교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17910 프러리 에비뉴 토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 그리고 한어대학 청년 예배는 오후 1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회 전화번호 310-325-4020번, 310-325-4020번 그리고 웹사이트 주님처치.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젠 라이프 진행의 권영대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청취자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매주 시간 에스겔서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연관된 클래식 작품과 함께하고 있는 프레젠 라이프,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 3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0장의 표제는 애굽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국인 주전 590년대 초반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장은 에스겔 29장에 이어지는 1년의 애굽 예언 가운데 두 번째 단원으로 오실 여호와의 날에 애굽 전역과 그 주변 열강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 것인지를 강렬하고 또한 시적인 언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역사적 배경은 느부갓네살 2세가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초토하고 이제 그 칼끝을 애굽을 향해 돌리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애굽을 최후의 피난처요 강력한 동맹으로 여겨왔습니다. 이 에스겔은 바로 그 허망한 기대를 정면으로 무너뜨립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에스겔 30장의 핵심 신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이시며 두 번째는 교만한 열방을 심판하심으로써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에스겔 30장의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함께 묵상하시며 연관된 클래식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과 또 성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어지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함께 나누는 에스겔 30장은 슬프다 그날이여라는 2절의 탄식의 외침으로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단순한 역사적 전쟁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피조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 예언 전통에서 여호와의 날은 아모스 5장 18절에 가장 먼저 선포한 바와 같이 악인들이 기대하는 구원의 날이 아닌 오히려 어둠과 비덧슴의 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그 심판이 애굽만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붓, 룻, 아라비아의 혼합군 중 구부, 그리고 언약의 땅 백성의 비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는 애굽이 구축해온 세계 정치 질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한꺼번에 흔들릴 것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6절에 그들이 함께 엎드러지리라 라는 표현은 공멸의 신학적 현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명백히 느부갓네살을 지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불신앙의 이방 왕도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섭리신학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악한 왕의 정복 야욕조차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 이것이 에스겔 예언의 서늘하고 장엄한 역설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날은 열방이 안전하다 여기는 모든 동맹과 세력망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애굽은 무엇일까요? 재물, 권력, 인맥, 제도, 지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의 한계성을 오늘 말씀 안에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주신 말씀 우리 가운데 도전하기 원하며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연관된 클래식 작품이 되겠습니다. 하인리 쉬츠의 작품 번호 27번 주여 우리의 주님이시여 제목의 합창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바로크 음악의 선구자인 하인리 쉬츠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의 겸허함 사이의 간격을 이 작품을 통해 그려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합창단이 교차하며 울려 퍼지는 이 작품은 온 열방의 역사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0장의 첫 단락인 여호와의 날이 모든 나라 위에 임한다는 선언과 그 깊이 맞닿아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하니슈츠의 작품 번호 27번 주여 우리의 주님이시여 합창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찬양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길 소원하며 에스겔서의 말씀과 함께 연관된 클래식 작품으로 도전과 성찰의 시간 함께하고 있는 프레젠트 라이브 시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에스겔 30장의 말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어지는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구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눌 것이며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우엔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너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나눈 두 번째 단락은 애굽의 주요 성읍들을 하나씩 호명하며 그 각각의 임할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런 도시들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이들 각각은 애굽 종교 문명의 중심축이요 곧 수천 년에 걸쳐 쌓아온 신화적 권위의 거점들입니다. 함께 나온 단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내가 애굽의 우상들을 끊고 신상들을 노베서 제거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엘릴림 원어는 헛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 선택은 신학적으로 의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이 수천 년 동안 섬겨온 신들은 실체가 없는 허구였다는 것, 그 허구의 중심 도시들이 이제 불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의 결론은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내가 애굽에 벌을 내릴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인식 공식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에스겔서 전체에 무려 72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판은 복수 목적이 아닌 계시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괴 가운데서도 당신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듯 우상은 언제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것들은 헛것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위대하고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신전은 어디에 있는지요? 또한 우리는 무엇을 앞에 두고 이것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요? 이런 물음을 우리 가운데 자문하기 원하며 준비한 두 번째 클래식 작품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엘 작품 번호 232번 비단조 미사 가운데에 부활을 기다리나 아니다 라는 제목의 합창곡을 함께 나눕니다. 이 작품은 처음엔 무겁고 장엄한 화성으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빠르고 생동감 넘치는 박자로 전환되며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폭발적으로 선언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우상들이 무너지고 도시들이 불타는 에스겔 30장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파멸 이후에도 하나님의 새 창조는 반드시 온다는 신앙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작품 번호 232번 비단 좀 미사 가운데에 부활을 기다린 아이다 제목의 합창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프레젠 라이브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에스겔 30장의 말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후반부에 해당되어지는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짜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함께 나눈 세 번째 단락은 이 장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응집력이 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언 날짜가 20절에 명기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의 팔을 꺾었다고 선언합니다. 팔은 구약에서 군사적, 정치적 능력의 상징입니다. 에스겔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의 팔을 꺾었다고 선언합니다. 팔은 구약에서 군사적, 정치적 능력의 상징입니다. 꺾인 팔에 붕대도 감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냉혹하게 들리지만 교만이 극에 달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사라 하겠습니다. 또한 22절에서 24절은 그 대조를 극적으로 제시합니다. 바로의 두 팔은 모두 부러뜨려질 것입니다. 반면 느부갓네살의 팔은 강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반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날카롭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서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거두실 때에 그 어떤 권력도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26절의 마지막 구절은 이 단락 전체를 묶는 목적어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 나라 가운데 흩을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심판의 최종 목적이 여전히 계시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산산이 흩어진 애굽인들이 자신들을 지배하던 제국의 영광이 무너져버린 그 폐허 위에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에스겔은 그 역설적 구원의 가능성을 심판의 끝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팔을 꺾으신다는 것은 단지 제국의 군사적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모든 순간을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에스겔 30장의 심판은 복음의 빛에서 읽을 때에 십자가의 논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가운데 새기기 원하며 오늘 준비한 마지막 작품이 되겠습니다. 펠릭스 맨델슨의 작품 번호 70번 엘리야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제목의 합창을 함께 나눕니다. 맨델슨의 오라토리오 엘리야는 열왕기상의 엘리야 이야기를 극적으로 재현한 19세기 최고의 교회 음악 중의 하나이죠. 그 중에 오늘 함께 나누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합창은 시편 121편을 가사로 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0장이 열방의 팔이 꺾이는 심판을 선언한다면 이 합창은 그 심판 한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작품 번호 70번 엘리야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제목의 합창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에스겔 30장을 통해 함께한 프레젠 라이프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 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명백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즉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파괴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파괴마저도 자기 계시의 통로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쓰러질 때에 바로의 팔이 꺾일 때 또한 성읍들이 불탈 때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릴 때 그것은 재앙의 끝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꺾인 팔 곁에 서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하십니다. 오늘도 에스겔 30장의 말씀과 연관된 클래식 작품으로 함께한 프레젠 라이프,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말씀, 내가 애굽의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각 처한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곁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시며 담대하게 믿음의 승리 이어가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GBN Anaheim.
1: 이 시간은 방송 설교 시간입니다. 아직 정해진 설교 교회가 없는 관계로 재방송 설교 방송을 보내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방송 설교 시간에 관심이 있으신 교회에서는 미주 복음 방송 714-484-11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시간은 주성교회 손태정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시며 본문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미주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부에나파기나 플러튼 혹은 애나하임 지역에 오신다면 여기 주성교회를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성교회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 함께 큐티책을 들고 매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큐티책이며 날짜 있는 나의 성경책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집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초청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대답을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오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배는 억지로 오는 자가 오른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즐거이 외치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로 가면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초청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서는 기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깊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머리에 그려지고 상상이 됩니까?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음식이 있는 곳으로, 오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라고 하면 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무엇을 합니까? 길을 안내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한 바로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힘이 없고 그분이 연약한 그런 목자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그분이 바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오늘 모든 것을 다 관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최선을 다하여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마음껏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까?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7절에 들었으면 7절 후반부터 말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만 합니다. 그 질문은 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왜 이런 일이,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요, 단 하나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없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데 내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내 안에 감동이 없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거지 하며 지나가셨습니까? 아니면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예를 쓰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today, right now, 그의 음성을 들으라. 과거가 아닙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바로 today,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시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빠서입니까? 삶에 문제가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과 달리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듣지만 더 이상 반응이 없는 그러한 상태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예배를 기쁨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의 만족을 자기 자신에게 둘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있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참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워런 버핏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었을 때 이 워런 버핏이 이야기했던 것이 네가 이루고 싶었던 꿈, 네가 이루고 싶었던 일들 25가지를 적어보아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25가지를 찾아내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워런 버핏이 그 25가지 가운데 5가지만 추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만 다시 뽑으라고 하는 거죠. 청년은 고민을 하면서 그 5가지를 겨우 찾아내었습니다. 그때 워런 버핏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지금 이 20가지, 오늘 이 20가지 꿈, 너희의 꿈이 25가지였는데 5가지를 선택했으니까 나머지 20가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시간이 나는 대로 또 짬짬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워런 버핏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그 20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5가지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스무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좋다고 해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내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큐티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났던 예수님, 오늘 아침에 말씀으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오후에 어떻게 될 줄 몰라, 만약에 오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서먹서먹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만났던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뵙네요, 반갑습니다 하고 와락 끌어안고 하나님과 기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진정으로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 뺄 수 없는 것 하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피조물과 창조주가 만나는 만남의 시간을 갖는 그 조용한 시간, 휴티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휴티의 삶, 1대1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고 오늘 아침에 만났던 하나님, 오후에도 때로는 저녁에도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과나무를 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만남의 시간,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태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바로 월스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와 쉽이라고 하는 배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졌습니다. 배에서 노를 저으며 그 배를 앞으로 이끌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워십입니다.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을 앞으로 가게 하는 거죠.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또 다른 의미는 납작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이 일, 무릎을 꿇는 이 일, 이 일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이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세 번을 부인하고 통곡의 벽에 서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성전에 은삼십을 던져버리고 그는 밭으로 가서 목을 메어 달아 자살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오늘 붙잡혀서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게 되지는 않을까 온갖 두려움 속에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셨던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복잡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며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평안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right now 듣고 한 평강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을 하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복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굳어져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지금까지 주성교회 손태정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큐티 사역과 생명대학법 중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주성교회는 2115 웨스트 크레센트 에비뉴 수인 넘버 201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새벽 큐티 나눔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각각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성교회에 관한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562-896-0691, 562-896-6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편 40편 16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아침 묵상 꿈이 있는 자유 3집에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누구나 우울해집니다. 아니, 그 우울 이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죠. 이럴 땐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를 찾다가 밖으로 나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찬양을 듣고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며 힘든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믿음이 자라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는 것 중에 좋은 것은 밖에 공기가 다른 것이지요. 토요일 오후 시간 밖으로 나가셔서 걸어보시면 어떠신지요? 희주일이 부릅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송가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이 되신 주와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김윤준이 찬양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셨는데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또 만나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아버지 월십 리더 커뮤니티가 부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씀을 접하면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셨다는 그 말씀에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5월의 문을 열면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찬미가 부릅니다. 요게벳의 노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과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삶보다 의미 있는 삶은 없습니다. 예수로 살고 호연입니다.

남은 토요일 오후 시간도 평안하시길 바라며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시길 간구드립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단고알 당신이 고통을 알아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아마도 단고알 이 프로그램이 다루는 주제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불편한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라고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입어본 사람에게 이 말은 때로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잊으라고 합니까?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약함도 아니죠. 어쩌면 그것은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믿음의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노진준 목사님과 함께 용서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고통과 진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힘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도움말 주실 분, 오늘도 노진준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명령을 하신 걸까요? 과연 이것을 우리는 명령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는 것이 첫 질문입니다.
1: 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목사님이 스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기독교는 원수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대답하기를 우리 불교에서는 원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말이 논리적으로는 조금 모순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맞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일부 신학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의 그 시기에 나를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말이지 내가 그를 원수로 생각하면서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나에게 그러한 엄청난 잘못을 원수가 될 만한 일을 한 사람들,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조차도 너는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아야지 감정적으로 한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있으면서 그를 사랑하라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겠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이미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사랑하라는 이 말도 어떤 감정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법적인 용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말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내가 보복하지 않기로 하는 것, 내가 받은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용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에게 한 행동으로는 그에게 빵을 주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빵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즉, 용서는 보복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근데요,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용서까지는 못해도 침묵하거나 혼자 가슴 앓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1: 당연히요. 저는 그게 용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를 용서한다는 말의 의미는 마음에 그에 대한 이 아쉬움이나 아니면 섭섭함이나 상처는 굉장히 깊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다시는 그를 보지 않겠다. 그와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저는 그건 충분히 용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윗이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섭섭하고 속상했을까요? 생각할 때마다 아마 못 견디게 그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다는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를 다시 장인으로 받아들이고 뭐 그와 함께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내가 당한 대로 복수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이 사울을 용서하는 것이지, 사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사울을 찾아가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자꾸 말하는 그것을 용서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싶은 거죠. 이해할 수 없어서, 아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대면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면, 진정한 용서라면 저는 당연히 그 사람을 피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0: 그게 훨씬 솔직한 용서 같이 보입니다.
1: 네, 그게 용서 아닐까 싶은 거죠.
0: 예. 근데 목사님,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이죠. 가해자가 심판 또는 징벌을 받지 않고 버젓이 다니는 모습을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가해자가 벌 받는 모습을 보기라도 하면 그때 좀 용서가 될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하시지만은 우리의 경험상, 믿음의 연륜상 보면 하나님이 즉각즉각 벌하시는 모습 우리가 보는 일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원수 갚아주십니까?
1: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억울한 사정이 있던 그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계속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낙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 17장에 나오고 있는 대환란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 본다면, 무조건 열심히 계속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억울하고 답답해서 하나님 저 계속 순교를 요구하고 핍박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왜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저질된 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정의가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점점 더 악해지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그런 상황에 너는 낙망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날이 온다. 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의미라고 하면, 원수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불의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저는 그 기도가 불의라고 생각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손을 드서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드심으로 그가 돌이키게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가 끊임없이 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도대체 우리가 사랑한다면 뭘 한단 말이지? 생각이 들기도 하죠.
0: 근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도무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까지 힘을 내 가지고 우리가 용서를 하는 실습을 하다 보면 그 앞에 불의한 사람들은 더 불의해지고 오히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역이용해서 마음껏 행동하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런 그 가르침이 사회적인 정의와 좀 배치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것을 용납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1: 네.
0: 고민입니다.
1: 저는 그 문제가 사랑과 정의의 문제가 아니고, 내겐 굉장히 힘들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죠. 근데 저는 사랑하는 방식의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사랑과 용서를 말하고 있긴 한데, 그것이 진짜 사회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사랑하자, 용서하자라고 말하는데, 가령, 누가 잘못했다면, 아예 그냥 잊어버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잘못했다면, 잊어버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채찍을 들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 생각하면, 사회 정의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용서한다, 사랑한다, 덮어준다는 말이, 결국은 무관심을 의미하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의 아픔을 포기한 시대, 그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죠. 사회 정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틀어놓고 생각하고 진정한 사랑을 의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잊어버려. 쟤들은 그냥 포기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회복을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불의한 모습들을 보면 그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낼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면 체념하고 포기한 상태에서 무관심을 마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는 없겠다. 더 화가 나야죠.
0: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지 다 잊어버려라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런 이런 전통적인 언어와의 습관이 상처입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되거든요. 마치 용서도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용서를 오해해 왔다고 보십니까?
1: 글쎄요, 그 원인이나 이유는 굉장히 많다고 볼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정함, 무관심함이 오히려 더 컸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중심성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제가 미국 노회에서 이제 고시부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어느 목사님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탁월하게 잘 준비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잘 모르는지 설교하는데 전혀 복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시부에서 이제 일곱 명이 의논을 하고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 목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마음이 아팠지만 우리는 그냥, 아이, 그냥 해주지 뭐, 이런 마음도 생기죠. 그런데 제일 연로하셨던 목사님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 결국은 그 목사님이 엄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이 목사는 그날 안수를 못 받았고, 노회에서 준 레코멘데이션 편지는 당신은 목사 안 하는 게 좋겠다였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있다가 이 젊은이가 안수를 받기 위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그때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제일 반대했던 연로한 목사님이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번씩 성경 공부하자고 1년 동안 그렇게 그 사람 옆에서 지켜주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가 내가 그때 만일 복음의 은혜를 모른 채 목사가 됐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자기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은 그런 게 사랑이지. 아, 그냥 덮어줘, 용서해줘, 그냥 해줘.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용서해야 하는데 마음이 안 되거든요. 감정이 정리된 후에야 용서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감정이 요동치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용서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것으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저의 한그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막내 아들을 입양을 했는데요. 막내 아들을 입양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어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를 대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부부가 내렸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감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이 아이와 저 아이에 대한 내 느낌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더라도 그두 아이에 대해서 나는 페어하게, 얘는 떡을 주면서 쟤는 안 준다든지, 얘는 학원에 보내고 쟤는 안 보내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순한 똑같은 감정을 느끼기를 기대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저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자유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0: 오늘 그 금방 짚어주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공정에 있다. 참 굉장히 와닿는 그 우리에게 실질적인 지침 같습니다, 목사님.
1: 그렇죠. 전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인들이 다 똑같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어떤 교인은 꼴뵈기 싫고, 어떤 교인은 얄밉고, 어떤 교인은 너무 사랑스럽고.
0: 뭐 자기 자식 가운데 둘 셋만 있어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1: 그렇죠. 네. 얘가 제가 요즘에 좀 느끼는 거지만, 우리 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들이 너무 영적 자이언트들에게 하는 것 같은 설교들을 한다.
0: 맞아요.
1: 예.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예. 안 되는 걸 자꾸만 하라고 그러고 자기도 못하는 것들을 그걸 자꾸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불필요한 죄책감을 자꾸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윗의 이야기를 봐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는 이거는 영웅담이 아닌데 성경 이야기를 영웅담으로 만드는 것.
0: 그래서 우리 오늘날도 이 돌팔매 연습하잖아요.
1: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도덕주의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은혜를 말하지 않게 되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못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다. 은혜 받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입니다. 하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좀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우리 주님의 권고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들었고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용서 못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 용서를 받지 못하면 결국 천당에도 못 간다고 생각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까요?
1: 네, 사실 이제 뭐 헬라 원어를 봐도 여기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빚으로 되어 있죠. 빚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탕감해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고 하는 인과관계를 말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걸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말의 의미는 조건부로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줄 테니까 내 죄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는 이미 은혜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가 전제되어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에 의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주님이 이 삶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 삶을 복주시옵소서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들에 대한 기도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내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만불의 빚을 갚았다면 그리고 내가 만일 어떤 사람의 십불을 탕감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기도죠. 그러니까 내가 요거 갚으면 내 죄도 갚아주세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먼저 용서하신 그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쁘게 여기시고 주께서 이것을 선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인 전제는 은혜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도 용서해 줘. 그리고 주님 제가 용서받은 대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용서해 주려고 애를 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로 우리를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선한 일을 살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더그 은혜를 주신다. 뭐더큰 은혜를 주신다기보다도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자, 그럼 결국 용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목사님이 가지신 용서에 대한 데피니션으로 물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용서는 그럼 곧 화해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 회복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하고 해결하면 되는 겁니까? 이런 실제적인 질문을 하는 것도 저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용서는 하지만 결코 잊지는 못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억이 남아 있어도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회개하면 모든 걸다 지워주셔서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야 진정한 용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또 들어봤고요.
1: 저는 그분에서는 코리 텐 붐이 했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코리 텐 붐이 이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 언니하고 자기를 성추행했던
0: 맞아요.
1: 그 독일 간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어느 날그 강연을 갔는데 그 강연 중에 그 독일 간수가 앉아 있는 걸본 거예요. 근데 막 자기는 가슴이 뛰고 막못 견디겠는데 이 간수가 앞으로 나와서 자기에게 손을 내밀면서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내미는 손을 그는 도저히 감정적으로는 그는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가 손을 내밀 때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코리텐붐은 그게 용서다 생각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으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이제 사라지고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억울함 가운데서 그 성령의 만지심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건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분명히 묻기는 그래서 코리 텐 붐이 독일 간수하고 친구가 되어서 간증 집회를 다녔을까? 그걸 한 거를 용서라고 말하진 않는 거죠. 거기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죠.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과거가 생각나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이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냥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 정도?
0: 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옛날에 감정이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텐데,
1: 그럼요.
0: 그것까지 하지 말라.
1: 저는 주님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그렇게 할수 있었어도 그건 그 사람의 성숙한 인격이 아니라 성령의 만지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지.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일은 아니다. 라고
0: 그러니까 그런 것, 특수 상황을 일반화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때까지 이르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이네요.
1: 생각하죠. 그렇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용서했다고 말한 사람이 그래서
0: 그렇죠.
1: 진짜 용서가 되느냐 하면 집에 돌아와서 또 생각해 보면 또막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0: 또 다른 일에 막 화를 쏟아버리고.
1: 그 사람 잘 됐다는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또막 억울해지고 이건 아닌데요 주님 내가 그를 용서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손을 대셔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겠죠 그게 인간이지 뭐.
0: 근데 하나님이 손 봐줘야 될 사람인데, 우리 눈으로 보면. 근데 우리 눈앞에서는 왜 그런 사람들이 잘돼 보입니까?
1: 그 갈등 고민, 그리고 그 아픔이 구약에 나와 있는 지속적인 선지자들의 아픔이었다고 생각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아수르가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은 형통합니까? 예레미야도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찌하여서 악인은 형통합니까? 그걸 막 괴롭게 했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대답은 저는 두 가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박국의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주셨던 대답은 아직 안 끝났다. 그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답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의 의미를 고통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긴 여정을 의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자,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상처를 입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에게 지금 당장 용서라는 이말 대신에 목사님이 좀 들려주시는 따뜻한 말씀 하나 건네주시죠.
1: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냥 주님께 맡기고 살려고 애쓰십시오. 그렇게
0: 아멘.
1: 말씀드립니다.
0: 아멘, 목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단구아래 김홍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

이영숙 박사의 좋은 상품. 좋은 상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시간입니다. 좋은 상품으로 행복한 나의 인생,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교회, 그리고

조금씩 방송 중에 펼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이 올라와서요. 제가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죽음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죽음학의 대가이신 정신의학자이고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키블로 로스의 그분이 말하는 죽음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죽음을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성품으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시간이라면서요. 그런데 웬 죽음이요?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죽음 그러면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죽을까봐 혼났어, 죽는 줄 알았어, 막 우린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감정의 가장 극한 상태, 가장 두려움의 극치,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그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잘 모를 때는 공연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또 묵상해보는 시간이기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학에 숨겨져 있는 좋은 성품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죽음이란 세상에 고치를 남기고 나비되어 훨훨 날아가는 것. 죽음은 그저 한 집에서 더 아름다운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고치, 즉 우리 몸이 회복불능 상태가 되면 우리의 영혼은 나비가 되어 다시 태어난다. 라고 죽음학의 대가, 인생 수업의 저자, 정신의학자이고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가 쓴 책에서요, 충만한 삶, 존엄한 죽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네, 그는 그 네 편의 강연집을 그 책 속에 실었는데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잘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육체라는 고치를 벗고 나비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과정이라고 그의 책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네, 맞는 말씀이죠. 네, 인간은 그렇게 지은 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젊은 시절 이 말씀 읽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와, 맞죠? 이 말씀 너무 정확한 진리예요. 여태까지 그 고대의 유명한 사람, 진시황제처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도 결국 지금 현대라는 시간에는 없는 분이죠. 한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는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전 아마 고등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외웠던 것 같아요. 그때 전율이 올랐고 17살 때로 기억나는데 이 죽음에 대한 이 강력한 두려움이 저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게 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맞이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저는 그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의 책도 참 우리에게 주는 영감이 있는 책이지만 저는 성경처럼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책은 없다고 봐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죽는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어떤 심판이냐면 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우리의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죄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죽음과 같은 우리 육신의 고치를 벗고 나비처럼 훨훨 떠나가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때 반드시 나타나시리라. 네, 주님을 바라는 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보셨나요? 그리고 어떤 죽음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 인생 속에서 다섯 번의 죽음을 보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보았던 죽음은 저의 시어머니셨어요. 제가 결혼한 지 한 2년도 채 안 되셔서 직장암 재발하셔서 돌아가셨죠. 그분의 그 죽어감을 계속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점점 병이 깊어지면서 식사를 못 하셨어요. 저는 며느리로서 하루에 네 번을 미음을 끓여 댔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새벽에 2시쯤인가 꼭 미음을 끓여서 새벽 한번 드시는 이렇게 네 번의 미음을 잡수셨어요. 거의 뭐 나중에는 곡기 끊으셨고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저는 그 믿는 자 삶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죽어감의 그 과정에서는 그 죽음을 기다리시면서요. 늘 그 믿음의 가족들, 식구들이, 교회 가족들이 오셔서 매일매일 팀을 바꿔가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가셨죠.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새에게 생각나는 죄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가슴 아프게 해드렸던 그 목사님 계시다고 그 목사님을 찾아달라고 해서 그 목사님을 급하게 찾아서 죽어가시는 저희 어머니와 그리고 그때 어렸던 목사님 두 분의 해우 두 분이 만나고 권사님이셨던 저희 어머니 용서를 빌었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찬송소리, 신도들의 찬송소리를 들으면서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죠. 물론 그분의 인생은 참 힘드셨어요. 예, 어려운 시대에 정말 전쟁과 가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많이 겪으셨던 분인데요. 그분의 죽음은 존엄한 죽음이었던 것 같아요. 대장암이라고 하는 불치병, 그래서 다시 재발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존엄한 죽음이라고 좋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또 사랑을 남기지 못하고 가는 죽음처럼 그렇게 사실은 가슴 아픈 죽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불치병 그 암 환자가 오히려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뇌출혈 환자보다 복을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당장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감의 시간을 통해서 좋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죽음은 저는 그 막혔던 관계들을 다시 헐고 지금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서로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들을 나누고 환송잔치를 하는 그런 그 기쁨의 이별의 잔치가 바로 좋은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노래 하나 듣지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만든 노래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영숙 박사의 좋은 성품. 네, 이 시간을 통해서 행복을 만드는 좋은 성품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좋은 성품으로 잘 살아갈까를 그동안 생각해 왔는데요. 오늘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더 존엄한 죽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죽음은 감사함의 시간인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나에게 해주었던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주었던 많은 그 사랑의 대상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축복의 대잔치.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런 시간이 그 죽음의 시간, 죽음을 맞이하신 분의 그 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면 너무 아름다운 대잔치일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처음 본 죽음은 저희 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또 노래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더 일찍이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줬던 저의 친정 아버지의 죽음이 생각나네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 아버지는 이렇게 제게 믿음의 유산을 많이 남겨주셔서 그런지 제 가슴속에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죽은 그 순간 죽으심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죽음은 제게는 참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중3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어요. 중3 때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난 후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는 특별한 죽음을 저희에게 보이셨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약하시고 연약해 보이시는 분이셨습니다. 네, 6.25 전쟁 때 이북에서 남한으로 홀홀 단신 저희 온 가족들을 북에 두고 삼형제만 피난길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전쟁 중에 이남으로 피난 오면서 네, 병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그 병은 평생 동안 예, 저희 아버지의 약함이 되셨죠. 피난 오셔서 만난 분이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저희 아버지 아마 그 당시 몇 년 못 사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오랫동안 사셨어요.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가 봉양하는 그 음식들이 창고에 가득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들깨엿서부터 시작해서 또 그 보양식으로 잡수시는 그런 그 당시 그 보신탕 또 고기 또 삶아놓은 고기들 계란들 뭐 하여튼 그 창고에 가면 아버지만 잡수실 수 있는 그 수많은 진미들이 있어서 제가 몰래 들어가서 살짝 먹곤 했죠. 그런데 드디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죽어감의 시간들이 오랫동안 계셨어요. 학교에 가려고 하면 저는 오늘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리 아빠 살아계실까? 이런 걱정하면서 학교에 갔던 생각나요.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두려움은 그냥 바로 하루 이틀 앓다가 돌아가시면 가장 행복한 죽음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죽어감의 시간이 길어갈수록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 지치는 것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가정들의 특징은요. 그 죽어감의 시간을 참 그 신앙의 연속점으로 보시더라고요. 온 저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온 식구들 모여서 찬송을 그렇게 불렀어요. 저는 그 아버지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렸던 그 시간이 가장 많은 성경과 가장 많은 찬양 소리를 들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죽으심의 시간,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하겠어요. 저희 온 가족이 그 모여서 아버지의 죽음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정말 많은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숨을 이렇게 그 몰아쉬시면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저희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오신다 이러면서 천군 천사가 내 앞에 있네. 제가 그 생각 왜 이제서 생각나는지 제가 지금 가슴이 뭉클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쁘게 아주 환한 얼굴로 그 무엇인가를 오고 계시는 그런 천군 천사의 마차들을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기뻐하시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아 죽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평생 동안 정말 많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아버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하얀 저고리 바지 한복으로 입으시고 매일매일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에 두고 온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그 인생이 기도만 하고 가신 아버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의 자손들, 저희가 이남 1년대요. 다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저희 오라버니, 그 훌륭한 목사님으로 총회장까지 지내시면서 개척하시면서 큰 교회를 일구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훌륭한 목사님 되셨고요. 저 역시 교육으로 북한 선교를 꿈꾸며 북한의 좋은 나무 성품학교 인평양, 아버지의 고향에 좋은 나무 성품학교 학교를 세우려고 꿈꾸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는 순례자의 길이 제 인생이 되었고요. 저의 남동생 역시 전도 폭발 리더로서 정말 전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비참한 것,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의 자손들은 더욱 그렇죠. 저희 아버지의 죽음만 생각해도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갖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아버지가 주신 노래가 있어요. 제 강의 때도 많이 사용했던 노래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늘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요. 저 9살 때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소풍 갔는데 그 보물찾기 해서 1등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그 보물찾기 1등 상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불러야 준다는 거죠. 저는 늘 저희 아버지가 기도만 하셨기 때문에 찬송은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무 뒤에 숨어서 가슴을 콩탕콩탕 뛰면서 9살짜리 딸아이는 걱정했죠. 우리 아버지 노래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 기도밖에 못하는데. 그런데 우렁찬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앵콜. 근데 저희 아버지 1절, 2절, 끝까지 3절 다 불렀습니다. 그다음부터 그 노래는 저의 노래가 되었어요. 그때 제 나이 9살이었는데요. 지금 제 나이가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더 제가 많네요. 그 당시 아버지 63세에 돌아가셨는데, 예. 제가 그 나이보다 훨씬 더 지났어요. 그런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버지의 죽음 생각하면 아버지의 삶이 생각납니다. 네,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된다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날 저희 자손들에게 생생하게 주셨기 때문이죠. 죽음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저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이런 말씀 남기셨거든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하나님을 찾아라.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한 너희의 하나님을 꼭 찾아라. 그게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그동안 아버지 따라 교회 가고 주일학교 유치부서부터 정말 오랜 긴긴 세월 교회에서의 살았던 생활이 저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너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신 말씀이 큰 충격이었죠. 그러면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하나님은?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네, 드디어 로마서를 읽다가 제 나이 17살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한 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후에 말이죠. 저는 제 인생을 주께 드렸고 제가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할지를 100일 기도를 통해서 전공 과목을 선택하게 될 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말씀 붙잡고 교육학 전공하게 됐고요. 교육학 학위를 받고 교육으로 선교하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를 네 만들게 되었고요. 비영리 재단법인 구트리 파운데이션 통하여 북한 선교를 꿈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 나의 삶이 그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아, 오늘은 아무래도 저희 아버지의 노래를 한 곡 듣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네, 이 찬양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것은 네,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봤던 귀중한 시간입니다. 좋은 성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는 것보다 이 세상을 더 잘 살아가는 비결은 없지요. 오늘도 그분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남성품학교는 좋은 성품으로 부모 세우기, 좋은 성품으로 자녀 세우기,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조화성으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교 20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성품 교육의 결정판 성품 바이블이 출간되었습니다. 이제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한글과 영어로 읽어주는 이야기책으로 들려주세요. www.goodtree.or.kr에서 성품 바이블을 비롯해 부모교육, 교사교육, 어린이교육, 온라인 강의까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유니버시티의 유아 전문 교사 양성과정 Early Childhood Education ECE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은 미국 전화 714-367-6323 714-367-6323 또는 goodtreemission@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KGBN Anaheim.
1: "지금 이 시간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답은 어떤 질문에 의한 답인데 이에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느냐.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내용.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4장이고 다음 주에는 5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전뱅이가 일으킴을 받은 것을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문제로 삼았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살아계셨을 때 안전뱅이만 일으킨 게 아니고 죽은 자도 살리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모든 능력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빙자한다는 이 핑계거리로 예수를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가 살아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본문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서 공회가 다 모이고 그 문중들이 다 참여하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한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성경을 갖다가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이 문중이 몇 명 정도 모였는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세워보니까 공회원이 7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 그의 대제사장 관원들 해가지고 뭐 다 보태니까 최소한 한 200에서 300명 정도가 이렇게 앉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았고 그 가운데 사도가 11명이 이렇게 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왜 또 심각한 게 아니냐 보니까 1절부터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의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도 잡아 죽였는데 또 그 도까지 전한다. 그런데 예수가 살아났다 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사람들의 권세가 뭐냐면요.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지 않는 것을 잡아서 가둘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 같이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예, 남자라는 것은요 성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자부터 시작해서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이게 많이 여러분 들은 거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할 때에 한 5천. 그러니까 그때랑 똑같은 이런 일들이 그냥 한 2, 3만 명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 예수가 살아났구나. 그 예수의 부활을 도를 전하는 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권세를 이기고 무슨 권세를 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전뱅이는요 병의 권세에 잡혀있던 사람 아닙니까? 약을 써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고쳐주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내가 가진 것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걷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어느 정도 세냐면요. 이 세상에서 날 때부터 불구호로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권세보다 더 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이상일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앞에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선케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선케 하였으나. 우리 다 같이 나머지는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 있습니다. 압니다. 제가 여러분 믿음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맞습니다. 고집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서 난 믿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니까 지금 뭐라고 질문하냐. 그게 네 권세냐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이 권세를 준 적이 없다는 건 누가요? 대제사장들이요. 누가요? 서기관들이요. 누가요?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하물며 베드로와 요한이 글도 잘 모른다고 생각했, 성경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의사도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법 의료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나 기관에서 퍼미션을 줘야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 마음대로 안전병이 이렇게 세웠냐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요. 병의 권세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병마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너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은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그러면은 내가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그 관계가 무엇이냐는 것 갖다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서 뭐 8절 넘어가고요. 9절요. 우리 다 같이 9절만 한 절 합동합니다. 시작.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걸 9절에 딱 한 절에 묶어놓은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주시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자녀나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권세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 지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법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 우리가 매여 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자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여러분을 자유하게 해주는 게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는 자들이 지금 누구를 핍박하느냐?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이라 그러죠.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 먼저 성경을 보았다라는 이 서기관들이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면 새로운 종교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교가.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세워놓고 핍박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아시길 바랍니다. 다 넘어가서 우리 4장 17절에 가보면은 그 권세 잡은 자들이 협박을 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예수 이름 부르지 말고 예수 이름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 부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 안 해도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 신앙이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득권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거의 매우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걸 고집하고 앉았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분계점이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아직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면요 여러분 절대 천국은요 선이 딱 정해져서 지옥과 천국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말고 딴 것을 자꾸 기웃거리고 거기에 매여 있다면요, 절대 여러분 구원하고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을 이야기하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핍박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들한테요? 기득권자들한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핍박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을 여러분 받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핍박 받기 싫어서, 핍박 받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핍박을 하느냐,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 19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말하고 니네들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니네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한 하나님 말씀하고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 말이 옳다.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옳다. 여러분 그거하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믿음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좀 예민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기득권자입니다. 변함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는데 뭐 자꾸 목사님은 꼭 안 믿는 것처럼 다른 거 믿으라는 것처럼 그렇게 혹시 여러분한테 반문이 생긴다면은 그래서 우리 다 같이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육신에 보고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듣고 보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듣고 보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야태 설교한 건 여러분 듣고 혹시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셨어요? 정말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 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들리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둔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께서 이걸 우리한테 보여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절대 세상 권세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기는 척하고 발버둥 치더라도 그게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예수를 따르는 자들한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이 만약에 여러분 속에 안 계시면은 자꾸 이게 어떤 율법이나 법처럼 자꾸 전도하라는 말밖에 안 들립니다. 27절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여러분 보지 아니하면요 증거가 안 됩니다. 더더욱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 증거가 안 됩니다. 더더욱더 예수 이름이 안 불러집니다. 그냥 여러분 본 것 여러분 증거하는 거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어서 여러분 예수 이름이 있다면은 기도 한번 해보자 해본 적이 있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권세에서 눌려 사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가? 답은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 잘 인용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이 정도면 믿는다라고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 가니까 너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절 가니까요. 크리스마스 가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그 믿음의 정의를 오늘 다시 한번 바로 세우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무슨 권세에서 무슨 권세로 넘어가야 되느냐. 우리 사도행전 4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해서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말씀이 인용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 얼른 해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에 모여있나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지만이 지금 그게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이때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건 아버지께 맡겨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못 되느냐, 나는 믿는데 왜 증인이 못 되느냐, 이 고민이라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대제사장도 마찬가지, 예수를 죽인 자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빙자하는 자를 살려둘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진짜 제일 많이 쓰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 뜻이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 틀린 말은 아니죠. 예, 맞아요. 하나님 뜻을 여러분 모르니까 이 뜻인지 저 뜻인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가슴 깊이 꼭 새기고 있기를 바랍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했는데 어떻게 예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세계 질서도 마찬가지,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정하고 시작 부분에서 자꾸 뺑뺑뺑 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맞아요. 영광의 여호와 맞아요. 그러나 결과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구약을 설교라고 아무리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거는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맺어진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 복을 설교하고 이삭의 복을 설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결과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앞에 우리 두 가지 권세를 이기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살 동안의 권세고 마지막 진짜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권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죠. 예수 믿기 바랍니다. 믿는 것 이상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4장 하번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 합동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28절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전할 수가 있느냐.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되고 반복되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를 증거하려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더 그 밑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32절 믿는 자들은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진짜 이게 여러분한테는 비밀일지 모르나 이게 비밀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느 권세 아래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3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러고 나서 34절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큰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가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주는 은혜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그 은혜가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뭘 전하느냐.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듣고 질문합니다. 여러분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는데 왜 세상 걸 붙들고 있습니까? 왜 세상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이 촉이 같습니다. 왜 여러분 움켜쥐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가짜라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자꾸 믿는 걸 가짜라 얘기하는 여러분 속상할지 모르나 진짜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보이는 게 여러분 형제 가족밖에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거 가지고 이 땅의 거 가지고 하나님 자녀 욕을 하고 하나님 자녀하고 싸우고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으로 자꾸 믿음으로 가는 걸 과정을 믿는다 하지 말고 진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여러분 형제 자매는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리 여러분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몸을 잃고 왔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 안 하고 있는데 엄마랑 자기 동생 예수 동생 몇 명이라고요? 할렐루야. 네 명하고 줄줄이 엄마가 데리고 왔어요. 그 밑에 있다가 예수님 막 이렇게 설교가 있는데 밖에서 예수님 저기 엄마랑 동생들이 왔어요. 그래? 절대 예수님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누가 내 엄마하고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 엄마가.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형제가 누구냐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매가 누구고 여러분 자식들이 누굽니까? 절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했단 말은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뭘 할 거냐고요. 내가 예수를 믿었니 교회를 마음 빠져갔니 주일 성수했니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이 나지 않았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나는 성령으로 거듭이 났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어놓기 두려워요. 여러분 내어놓으면 여러분 뭐 먹고 사냐고 염려가 돼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게 염려가 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병의 권세 아닙니까? 목숨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걸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 눌려 삽니까? 누구 눈치 보고 삽니까? 이 세상에 돈 주는 사람입니까? 혹시 아내입니까? 혹시 남편입니까? 혹시 기득권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믿는 자는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 가운데서 예수 증거하는 권세를 받으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여러분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입으로 맨날 나는 거룩한 백성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건 염려 때문에 못 믿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은 적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늘부터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인간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길 바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이뿐만 아니고 예수 믿으면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환난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 얼마든지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요. 결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 소망은 부끄럽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은혜 위에 저희 꼭 받아야 되는 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맛보는 게 아닙니다. 부은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진짜 받았다면은요. 여러분 진짜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맛은 봤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여기 거진 맛은 다 봤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팍 해가지고 다 맛은 봤다니까. 그런데 그게 유지가 안 되면요. 여러분 진짜 이거 고민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게 소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는요. 여러분 세상에 쓸 때도 가장 여러분 즐겨 쓰는 단어 아닙니까? 왜 그래 방황하세요? 우리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우리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은바 되면은요. 정말로 그 사랑에 여러분 빠지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말은요. 이게 미친다는 말을 나쁜 표현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여러분이 빠져 산다면요. 이 세상이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화를 뭐 많이 쓰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시고 나서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시거든 나를 오라소서. 그럼 예수님이 오라 그럽니다. 파도 치고 바람 부는데 그 물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요. 자꾸 뭘 기도합니까? 자꾸 세상이 변하기를 기도해요. 환경이 변하기를 기도해요. 아니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한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한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이게 거슬림이 되는 겁니다. 걷잖아요. 무리를. 그런데 여러분 언제 빠지나요? 정신 차리면 빠집니다. 세상 정신 차리면 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설교 듣고요. 그래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한번 성령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거듭나야지. 다 문 밖에 딱 나고 밥 먹으면요. 정신 차려지는 거요. 세상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빠집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세상이 변하는 거 없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뭐가 변하느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서 여러분의 그 영,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다우니아가페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 시간과 함께하셨습니다. 다우니아가페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번호 213-247-4481번이나 다우니아가페철치.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한다,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신앙의 배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자신의 삶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런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변하지 않으려면 배운 것을 확신하라,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며 성경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으라는 말씀이라,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변하지 않으려면 배우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거해야 한다,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어요. 거하라는 것은 말씀에 거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 지키라는 뜻이고 배운 말씀 안에 머물러서 그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말씀을 온전히 확신하고 순종하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거한다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가 겉으로 보기에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기 위해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으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꼭 붙어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끊임없이 날마다 필요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순종과 행함으로 무성해지고 열매까지도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거한다는 것은 울퉁불퉁한 주춧돌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맞춰서 기둥 밑부분을 깎아내서 지진이 나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건물을 짓는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 기법 중 하나인 그랭이 건축 기법과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 건설해서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진에도 견딜 수 있었던 금문교처럼 배우고 확신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서 아무리 강도가 센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거한다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한 여성처럼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고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나만 그런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믿음은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

디모데후서로부터 이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의 거짓없는 믿음이 딸 유니게에게 이어졌고 또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졌다 말씀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에 이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씀했다 말씀드렸죠.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헬라 문화의 토양인 소아시아 대륙에서 자라면서도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를 통해 어려서부터 성경을 접할 수 있었고 성경을 알았다 말씀드리면서 한마디로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조기 교육을 받았다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어머니 유닝에는 유대인의 교육법에 따라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다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현재 LAFC에서 뛰고 있는 손세이셔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철저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은 손흥민 선수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슈팅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 오른발로 슈팅 500개, 왼발로 슈팅 500개, 총 1000개의 슈팅 연습을 시켰다고 말씀드렸죠. 어려서부터 이런 반복적인 기초 훈련을 꾸준히 했던 덕분에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슛을 날릴 수 있는 능력과 골 결정력을 가진 선수가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어렸을 때부터 기초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문화인류학에서 어린 시절 부모님의 무릎에서 경험했던 것이 그대로 어른이 되어서도 가치관으로 형성된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커서도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어요. 이에 대한 신뢰로 17세기 인물로 목사님이자 탁월한 고전학자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던 유니우스라는 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니우스는 영국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올라갈 정도로 훌륭한 분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으로 훌륭한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셨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유니우스는 어렸을 때는 그렇지 못했다 말씀드리면서 학교에서 고등학문을 배울수록 점점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았고 나중에는 신앙생활마저 포기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오랜 시간 응답이 없는 기도였지만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셨다 말씀드렸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아들이 종종 자신이 서재에 들릴 때면 늘 찾아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다 성경을 갖다 놓는 것이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는 갖다 놓았다. 한번 봐라. 말하지도 어떤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성경을 펼쳐놓기만 하셨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눈을 열어주시면 아들이 성경을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꾸준히 기다리셨다 말씀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유니우스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서재에 들어갔고 늘 하던 대로 늘 가던 그 자리로 갔다가 그곳에 펼쳐져 있는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그 책은 바로 아버지가 펼쳐놓으신 성경이었고 요한복음 1장이 펼쳐져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유니우스는 성경이 펼쳐져 있어서 슬쩍 봤을 뿐인데 그 순간 뭔가가 가슴을 쿵 하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말씀드렸죠. 유니우스는 대학에서 철학과 논리학을 배웠기에 논증의 구조를 잘 보는 예리한 눈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예리한 눈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확 들어왔고
그 구절의 논증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유니우스는 그 다음 구절도 또 그 다음 구절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갈수록 유니우스는 마음이 자꾸만 이상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말씀드렸죠. 흥분한 듯 가슴이 뛰고 충격받은 것처럼 머리가 하얘지고 불안한 듯 안절부절 못했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에 붙들려서 헤어날 수 없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낸 어느 날 밤, 유니우스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나머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 말씀드렸죠. 그 순간 유니우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불안과 초조함에 요동치던 마음이 잔잔해졌다 말씀드렸어요. 이를 계기로 유니우스는 회심했고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목사가 되었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며 성경의 사본을 연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학자가 되었다 말씀드렸죠. 이처럼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어떻게든 내가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일평생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찬양 한 곡 듣고 오늘의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배우고 확신하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말씀하셨다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신앙으로 양육하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선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며 신앙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훈련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자녀들도 배우고 확신하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가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는 어려서부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려서부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지를 알면 참 놀라워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주로 사용됐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장 41절에 등장하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6개월 정도 된 아기라는 단어가 바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어려서와 같은 단어예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나오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이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마리아와 요셉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는데 빈방이 없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었죠. 이때 갓 태어난 아기라는 단어가 바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어려서와 같은 단어예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15절과 16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가시던 곳마다 큰 무리가 따랐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셨을 때도 큰 무리가 따랐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자신들의 어린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죠. 부모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온 어린아기,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바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어려서와 같은 단어예요.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갓 태어난 어린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다시 말해서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원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갓난아기라는 단어가 바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어려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복중의 아기, 아기, 어린아기, 어린아이, 갓난아기들이라는 단어가 모두 어려서와 같은 단어인 거죠. 다시 말해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는 어려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5살, 많게는 7살까지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은 태중에 있는 아이 때부터, 초등학교에 가기 전까지 아이일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일 때부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면 그 역할은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바로 부모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확신하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기를 잉태한 그 순간부터, 아기가 부모의 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저는 아기를 그렇게 키우지 못했는데요. 우리 아이는 이미 다 커버렸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때가 지났으니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 지금부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지금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는 주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주말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0: KGBN Anaheim.
1: This 시간은 남가주 온유한 교회 장범원 목사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만의 강점으로 승부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설교 시리즈 소명의 사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나만의 강점으로 승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은 분이 있습니다. 손으로 무엇인가 뚝딱뚝딱 잘 만드는 분이 계시죠. 보통 이런 분들이 요리를 또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합니다. 대단히 부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민지 자매님처럼 절대 음감을 가지신 분도 있고요. 연습을 전혀 안 했는데도 완벽하게 화음을 내시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참 부럽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찬양팀이나 중창팀에서 섬기면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감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감. 상대방이 어떤 지루한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잘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충고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청과 질문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그룹 인도자나 상담가가 되면은 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강점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강점이 있어요. 군뱅이에게도 구르는 재주를 주셨고요.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강점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 보시면은 강점을 잘 살려서 강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점으로 일하는 사람, 약점으로 일하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강점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강점을 살려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갤럽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의 53%는 강점을 살려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싫은데 내가 잘 못하는 일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53%입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이나 충만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더 좋은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다면 언제라도 그만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강점을 분명히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 강점을 살려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강점을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극히 소수만이 나에게 주신 그 강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강점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채 그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충만하고 완전한 삶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잠재력과 모든 포텐셜과 모든 숨어있는 강점들이 온전하게 발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충만하고 열매를 맺으며 성취감이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강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10주 동안 이 소명의 사람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강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발견하고, 발견만 하면은 안 됩니다. 그 발견한 강점을 날카롭게 연마하고 준비함으로써 강점을 살려서 사는 그 충만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나오는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을 온전히 깨닫고 이 강점을 잘 살려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왕과 만나는 이 장면을 보시면은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을 보니까 복장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다윗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군복은 아닐 것입니다. 갑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까요? 다윗은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었어요. 목자. 목동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사울왕이 그걸 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승산이 제로다. 다른 옷을 입혀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입는 그 왕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준다고요. 자, 왕이 머리에 쓰는 투구가 있어요. 그 왕의 투구도 다윗의 머리에다가 씌워주고 왕의 갑옷도 입혀주고 왕의 칼도 다윗에게 주는 것이죠. 어땠을까요? 자, 왕이 사용하는 갑옷과 무기를 손에 들었으니까 막 기가 막히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것이 오히려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방해가 된다고 느꼈던 거예요. 39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옷은 내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명품, 아무리 고급이라도 나한테 사이즈가 안 맞거나 안 맞으면 그거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추장스러운 그 값비싼 무장들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에는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시냇가로 가서 매끈매끈한 돌멩이 다섯 개를 고른 다음에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강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이 골리앗과의 엄청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자기가 입는 그 왕의 군복과 왕의 갑옷과 무기를 다윗에게 입혀주잖아요. 이것은 예언적입니다. 이것은 장차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며 다윗이 장차 왕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칼이나 창이 아니라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막대기와 물매. 아니, 그게 무슨 전쟁 무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막대기와 물매를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는 전문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필립 켈러가 쓴 책 양과 목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목동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목동들은 어릴 때부터 그 동료 목동들, 친구 목동들하고 게임을 하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막대기 던지기 게임. 막대기 던지기 게임. 그러니까 막대기를 던져서 멀리 있는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임인데요. 어릴 때부터 날마다 이 게임을 해왔던 목동들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백발백중 타겟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이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확하고 강력한 공격 무기 맞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물매는 어떨까요? 물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소총이라고 하죠. 끈으로 잡아당겨서 하는 소총을 갖고 놀았는데 이 물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긴 끈으로 돼가지고 휙휙 돌려서 날리는 것이 물매입니다. 자, 고대 시대의 물매는 강력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한번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면은요, 아수르 제국의 군대는 공성전이나 원거리 전투를 할 때 물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이런 석판이나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매가 긴 끈으로 되어 있는데 팔의 길이만큼 이렇게 끈이 길어요. 이것을 빙빙 돌려서 재빠르게 던져서 타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매를 이용하면은 지금 제 팔의 길이보다 팔이 두 배가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원심력의 원리에 따라서, 제가 수학은 잘 모르지만 원심력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팔로 던지는 것보다 물매를 이용해서 던지면 적어도 두 배 이상 더 빠르게, 두 배 이상 더 강력하게 던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매를 잘 던지는 사람은 100마일 이상의 강속구를 던져서 120m 앞에 있는 타겟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동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 게임을 하면서 자랐어요. 바로 물맷돌 던지기 게임. 다윗도 어릴 때부터 이 게임을 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백발백중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쓰러뜨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손에 있는 들려있는 그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확하고 강력한 최고의 공격 무기가 맞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을 보시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이 돌이 어디에 박혔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이마에 박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마에 박힌 거 아닙니다. 이마를 노렸어요. 자, 지금까지 다윗이 수만 번, 수십만 번 던졌던 그 물매 실력을 유감없이 그날 발휘해서 그 투구 사이에 있는 작은 틈새를 노려서 그것을 명중시켜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매 던지기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물매를 잘 던졌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니죠. 수많은 연습과 훈련과 수많은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물매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연습과 훈련과 시간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연마하고 그것을 단련하고 강화하지 않는다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발견한 후에는 그것을 강화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나에게 있는 강점이 도대체 뭔가? 나에게 있는 강점이 도대체 뭔가?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데, 아니, 어떻게 하면 나의 강점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 이 소명의 사람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천천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내 장점은 이거지, 내 강점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더라도 10주 후에는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점이 따로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분이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나의 강점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의 강점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음치예요. 이런 경우 있을까요?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분은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가수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런데 박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가수하면 안 되고 다른 길을 알아보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강화된 강점. 강화된 강점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냥 강점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훈련과 연습과 그 작업을 거쳐서 완성된 강점은,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강점을 사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별로 힘이 안 들어요.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나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거 하느라고 막 하여튼 뭐 땀을 질질 짜는데 나는 힘이 하나도 안 드는데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강점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열매를 거둔다. 이것이 강화된 강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별로 노력을 안 했는데 비교적 적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게 나올 때가 있었다면 그게 언제였는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강점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만약에 나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의 강점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 그 강점을 강화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제부터 잘 발견하시고 강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요. 저는 토요일에 영상학교를 하면서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그래도 괜찮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거든요. 이미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과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 사용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 관련된 일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점을 정말 잘 발견하고 강화한 사람, 대표적으로 저는 탁구선수 유남규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탁구선수 유남규 선수 좀 사진을 올려주세요. 자, 88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탁구 종목의 금메달리스트 유남규 선수죠. 저는 예전에 서울에 있는 한 레코드 가게에서 유남규 선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TV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유남규 선수는 키가 대단히 작습니다. 자, 공식적으로는요. 170이라고 1m 70cm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말하고 다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170보다는 165에 더 가깝습니다. 운동선수가요. 제가 알기로 키가 작으면 불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남규 선수는 운동선수 치고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키가 작은 편에 속합니다. 대단히 불리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대두입니다. 머리가 엄청 커요. 이것이 어릴 때부터 컴플렉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팔 길이가 대단히 짧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팔이 일반인보다 대단히 짧습니다. 거의 기형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신체적인 핸디캡이 너무나도 많았던 유남규 선수는 한때 탁구를 그만두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는 안 나오고 키 크고 팔도 긴 다른 유망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의 약점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나는 키도 너무 작고 팔도 너무 짧고 머리는 크고 약점만 보니까 나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탁구를 정말로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 유남규 선수를 지도했던 코치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남규야 너 플레이 스타일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내가 볼 때 네가 다른 애들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게 하나 있어. 너는 발이 빠르잖아. 너 달리기 잘하잖아. 너 달리기 하면 맨날 1등 하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 백핸드는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조건 이 백핸드가 아니라 포핸드로 넘겨.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너는 팔이 짧아서 백핸드가 안 돼. 백핸드 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와. 그러니까 백핸드는 생각도 하지 말고 빨리 움직여서 무조건 포핸드로 넘겨버려라. 자, 그 말을 듣고 유남규 선수는 백핸드를 과감하게 포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대신 빠른 발을 이용해서 재빨리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공이 내 안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얼른 뛰어가가지고 포핸드로 넘기는 것을 연습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남규는 그때부터 포핸드 드라이브 하는 것만을 파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남들은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연습할 때 다른 사람들은 백핸드 50%, 포핸드 50%를 연습해요. 그리고 백핸드가 더 어렵기 때문에 백핸드를 더 많이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남규 선수는 포핸드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고의 압도적인 포핸드 드라이브를 갖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최초로 탁구 종목에서 금메달 리스트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점을 생각하고 약점을 바라보고요. 그 약점을 보완하는 데 평생을 보냅니다. 그러나 위대한 성공의 신화를 썼던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강점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대부분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극복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약점을 보완하니까 다른 사람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점을 강화한다면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별화된 경쟁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충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약점을 보완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리 못해도요, 부엌에서 봉사하라고. 여러분, 제가 요리 진짜 못하거든요. 저 부엌에서 봉사 많이 해봤어요. 저 애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지민이가 이뻐서 좋아하는 거지 제가 모든 애들을 좋아하는 게 아닌데 저 유치부 교사, 유년부 교사, 초등부 교사 다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노래 못해도 성가대에서 알토를 시키고 경청을 못해도 소그룹 인도자로 섬기게 하고 자꾸 하다 보면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우리는 약점을 보완하는 일에 열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성도가 비슷비슷한 모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뭔가 모르게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좀 비슷한 냄새가 나거든요.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어떤 이미지입니까? 교회 오빠는요, 교회 찬양팀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소그룹 인도도 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친절한 오빠, 그 교회 오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다. 그래서 교회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드셨어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다른데. 여러분 성격도 다 다르고요. 여러분의 강점이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우리의 독특한 고유한 게 다 다른데 왜 우리는 똑같은 교회 오빠를 만들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강점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공장에서 상품을 막 찍어내듯이 똑같은 모습의 교회 오빠들만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소명의 사람 10주 코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좀 다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저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저부터 변화되기 원하고 이런 변화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리시고 목동의 옷을 다시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옷을 입으셔야죠. 사울의 칼을 내려놓으시고 다윗의 물매를 다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디자인하신 그대로 여러분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잠재력과 포텐셜이 온전하게 발휘되어서 여러분 강점을 꼭 발견하고 그 강점을 강화하고 그 강점대로 일하는 충만하고 복된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 지금까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말씀 공동체 남가주 온유한 교회 장범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남가주 온유한 교회는 335 North Puente Street Suite C 브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관한 문의는 616-833-7787번 616-833-7787번으로 하시거나 웹사이트 onewchurch.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미주보건방송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GBC 초대석 이 시간에 귀하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참 귀하신 한 분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는데요. 이분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말씀의 순수함과 또 설교의 우직함이 묻어나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강의 설교자로서 알려진 분이십니다. 남서울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화종부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아니,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먼 길 오시고 또 이렇게 저희 방송국 찾아서 감사드립니다.
1: 예, 저도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요. 우리 목사님 처음이신데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미주지역에 계신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서도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환한 그 온화한 웃음의 목사님, 제가 영상으로 대하다 오늘 이렇게 직접 대면하게 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이번에 미주 지역을 방문하신 목적이 있으시겠죠?
1: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식월을 네. 맞아서 왔고요. 예, 오는 김에 한인교회에서 말씀 사경에
0: 네.
1: 또 이제 목사님들 미팅도 예. 같이 좀 계획하고 왔습니다.
0: 네. 예. 우리 목사님은 많은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존경받아 마땅할 목사님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신데요. 목사님 특별히 이번에 미주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다짐이랄까요? 어떠한 또 소망을 갖고 계실지도 궁금하네요. 네.
1: 요즘은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마음을 다치기가 대단히 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좀 주님의 사랑으로 많이 서로 위로하고
0: 네.
1: 또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리는 시기이지만 하나님이 변함없이 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하고 또 많이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0: 네.
1: 그렇게 기대하고 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목사님, 섬기시고 계시는 남서울교회가 작년에 50년 희년을 맞이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참 많은 행사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서울교회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1년 된 교회이고요.
0: 네.
1: 우리 홍정길 목사님이 개척하신 1대 담임 목사님이시고 2대 담임 목사님이 이철 목사님
0: 네.
1: 뉴욕에서 오래 계셨고 지금은 LA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0: 네.
1: 예, 제가 3대 담임 목사로 네. 와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0: 네. 예. 2012년에 부임하셨죠, 목사님?
1: 그렇습니다.
0: 네.
1: 예. 아시는 것처럼 홍정길 목사님이 이철 목사님을 거치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서
0: 네.
1: 예, 저는 두 분의 수고 덕분에 굉장히 이렇게 좀 행복하게
0: 네.
1: 쉽게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됐고요.
0: 네.
1: 그냥 수고한 거 없이 남들이 수고한 것을 열매를 많이 먹고 있는 그런 행복하게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0: 네.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남서울교회가 갖고 있는 오랜 전통에 따라서 우리 교인분들도 그렇고 많은 또 특징이랄까요? 또 네. 나타낼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요?
1: 그 남서울교회 하면 조국교회가 다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점은 성교,
0: 네. 네.
1: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바로 다음에
0: 네.
1: 예, 풀타임 파송 선교사를
0: 네.
1: 우리가 보냈던 교회이고요.
0: 네.
1: 선교 1세대들은 다수가 남서울 출신들입니다.
0: 아하, 예. 네.
1: 그리고 이제 홍 목사님 계실 때 북한 돕기,
0: 네.
1: 남북 나눔이라는
0: 네.
1: 예, 그런 이제 북한 사역 이제 그런 것으로 유명하고요. 또 이제 재정의 40%를 밖으로 보내는
0: 아하,
1: 예, 그래서
0: 네.
1: 그런 섬김으로 많이 섬겼고요. 또 말씀 사역도 우리 홍 목사님 때부터 네. 부지런히 섬해왔던 네. 성도들이 참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한 성도들입니다.
0: 그렇군요. 제가 오프닝에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화정부 목사님 하면 늘 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조국교회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그게 참 왜 이런 단어가 수식어가 되었을까 조금 의아했었는데 지금 조금 의문이 풀립니다. 네. 이런 조국교회에 대한 화정부 목사님의 앞으로의 어떤 목회라든지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1: 예. 나라에 대한 짐을 조금 자연스럽게 젊었을 때부터
0: 네.
1: 갖게 됐던 것 같고요.
0: 네.
1: 그냥 대한민국 이러면 뭔가가 담기지가 않는데 아. 조국 하면 뭔가 약간
0: 맞습니다.
1: 담기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나라에 대한 짐이 꾸준히 있고요.
0: 네.
1: 이제 올해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0: 아, 네.
1: 은퇴하면 이제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회
0: 아.
1: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0: 네. 예. 그러시군요. 65세에 은퇴를 하시는 우리 화정부 목사님 지금 말씀을 열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이후로도 더 큰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이번에 특별히 남가주 지역의 목회자들과의 또 만남을 앞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1: 예.
0: 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요?
1: 예. 어쨌거나 이제 목회자들을 잘 위로하고 또 만나서 동시대를
0: 네.
1: 살면서 우리가 같이 실험하는 주제들
0: 네.
1: 좀 나누고 싶은데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 하나님이 조국 교회를 향해서 본문과 성경에 충실하고
0: 아하.
1: 복음에 더 가깝게
0: 네.
1: 교회가 다가가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목회자들 만났을 때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본문에 천착한 설교를 하고
0: 네.
1: 복음에 더 가깝게 목회를 할까 그런 고민들 같이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0: 네, 예. 그러시군요.
1: 예.
0: 우리 목사님께서는 학부에서는 신학이 아닌 네, 일반 정치 외교과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총신대학교 이런 신학대원을 거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영국에 계시면서 이민 목회도 하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민 목회 이런 특수한 환경 속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미주 목회자들에게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1: 어쨌거나 이제 복음에 충실한 것은 우리 목회의 제일 중요한 힘인 것 같고요.
0: 네.
1: 그다음에 성경의 교훈대로 가르치면 당장 길이 열리는 건 아니지만
0: 네.
1: 가장 완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0: 네.
1: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행하고 섬기면 정말 주님의 때에 귀한 열매들을 주신다.
0: 네.
1: 그래서 눈에 당장에 보이는 짧은 순간에 이런저런 결과를 붙들고 낙심하거나 하지 말고
0: 네.
1: 꾸준히 신실하게 가면 하나님이 정말 틀림없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0: 네.
1: 격려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0: 그러시군요. 네. 네. 어느 분보다 이민 목회하시는 우리 목회자분들의 환경을 잘 아시기에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은 그 내수동 교회 대학부 출신으로서 그 당시에 뒤늦게 또 예수님을 영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0: 그때 기억을 좀 되살리신다면은요.
1: 예. 참 교회는 대단히 자그마한 교회였습니다.
0: 네.
1: 대지 평수가 99평밖에 안 되는
0: 네.
1: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그렇게 대학부가 활성화되어 있는
0: 오.
1: 예. 그 시절에 100명 넘는 대학부가 거의 없던 시절인데
0: 네.
1: 그때 130명
0: 오,
1: 조그만 교회
0: 예. 네.
1: 그리고 1시 반부터 모여서 거의 7시까지
0: 네.
1: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0: 네.
1: 불평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사모하면서 모이고 돌아보면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0: 네.
1: 예.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정말 선배님들 뵐 때마다 나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0: 예.
1: 그런 생각을 참 수도 없이 했던 것 같고요.
0: 네.
1: 형님들 누님들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0: 그렇군요.
1: 같은 동생들 후배들을
0: 네.
1: 그런 면에서 사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렀다.
2: 아하.
1: 정말 참 은혜가 만드는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 되게 많았던,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사람을 키우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많은 지금 조국 교회를 섬기는 건강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됐죠.
2: 네.
1: 참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말씀을 사랑하셨던 원로 목사님.
2: 네.
1: 그리고 이제 탁월한 리더십으로 예배를 은혜롭게 하셨던 우리 오정현 목사님. 네. 이런 분들의 정말 귀한 섬김과 수고가 네. 굉장히 많은 열매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었던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1: 예.
2: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드는 생각은 과연 그렇다면 그 시대에 예. 그 많은 대학부 젊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해 드리시는지요?
1: 1차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셨다.
2: 네.
1: 정말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네. 되지 않는 많은 일인데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고요.
2: 네.
1: 또 하나는 이제 오정현 목사님은 믿는 목회자 가정에서 여러 대를 거쳐서 잘하신 분으로서 교회를 너무너무 속속들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2: 네.
1: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으로 원하고 사모하는 그림들을 정확하게 그리셨던 것 같아요.
2: 네.
1: 저는 이제 일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는 상태로
2: 네.
1: 그냥 좋아만 했는데
2: 네.
1: 목회를 직접 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탁월한 은사였는가 하는 것을 두고두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그러시군요.
1: 네. 그런 모든 요소가 어울려져서
2: 네.
1: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또 변화를 주실 때는 사람을 그렇게 모아주셨던 것 같아요.
2: 예.
1: 좋은 사람들을.
2: 네.
1: 그런 굉장히 훌륭한 선배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응집이 되면서 은혜와 함께 이렇게 약간 폭발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2: 네.
1: 기르고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1: 예.
2: 오늘날 그러한 부흥의 불길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게 되십니다, 목사님.
1: 네. 정말 그렇습니다.
2: 네.
1: 예.
2: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울러 우리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인터뷰한 기사를 봤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묻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십자가를 잘 담아내는 목회를 하고 싶다. 이에 따라서요, 우리 목사님 십자가 복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십자가 일을 걷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1: 네. 어떤 면에서 성도들이 약간은 어려워할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2: 네.
1: 조국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마음 아픈 것은 모든 성도들의 보편 경험이라 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주제를 만약에 복음과 성도들이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아픈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2: 네.
1: 그런데 이제 현대의 대부분의 교회와 교우들은 어려움이 없고 잘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성도들을 오래 섬기면서 보는 것은 결국 고난은 은혜의 또 다른 굉장히 귀한 얼굴이고
2: 네.
1: 고난은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인데
2: 네.
1: 그런 면에서 고난 없는 형통이 어떤 면에서 현대인들의 영혼을 많이 좀먹고 있는 건 아닌가.
2: 네.
1: 사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여물어지고 성숙되고 또 그런 고난이 만들어준 무수한 경험들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마음으로 잘 만지고 위로하는 네.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고난은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것처럼 고난은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얼굴이다. 그래서 자꾸 두려워만 하지 말고 없기만 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받으면
2: 네.
1: 정말 귀한 열매들이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2: 네.
1: 예, 그렇게 생각이 돼요.
2: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 네, 이런 말씀 가운데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목사님 우리 남서울교회에 섬기고 계시는데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현대 이민사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런 따뜻하고 실질적인 안수처가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어쨌거나 이제 현대사회의 여러 필요를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2: 네.
1: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결국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1: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중심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수동에서 제가 형님들과 누님들을 만났을 때 제일 충격적이고 제일 감격적이었던 게
2: 네.
1: 그렇게 누군가를 대하고
2: 아.
1: 희생하고
2: 예.
1: 또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귀한 사람들을 봤다는 것이
2: 네.
1: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르는 것 같아요.
2: 네.
1: 근데 현대인들의 이 고달프고 어려운 삶에도 마음으로 다가가고 먼저 인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나을 수만 있다면 그죠?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만져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교회도 이제 약간은
2: 네.
1: 인디퍼런트하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관심이 부담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먼저 못 다가가고 관심을 표명을 못 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먼저 다가가고 중심을 담아 진실되게 어프로치하면
2: 네.
1: 우리가 자꾸 무너져가는 이 관계가 깨뜨려져가는 것이 이 시대의 제일 큰 아픔인데
2: 그렇습니다.
1: 그걸 잘 보듬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또 공감의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아울러 이어서 또 질문을 좀 드리기 원하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교회를 실천을 위해서 성경적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로 인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늘 강조를 하십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 안에서 진정으로 이렇게 연합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의 말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2: 네.
1: 첫 출발이겠죠. 그죠?
2: 네. 네.
1: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짐들을 한 번씩 갖게 되는데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으면 좀 더 좀 더 자유롭게
2: 네.
1: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름이 살아있어야 창의적인 하나됨이 있는 것이잖아요.
2: 네.
1: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2: 네.
1: 각자의 컬러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하나가 되고, 하나인데 다양한 다름이 살아있는, 그래야 이제 교회다움이 묻어나게 되는 거죠.
2: 네.
1: 예. 남들의 다름을 절대로 훼손시키지 않고 약간은 우리 문화는 다름을 획일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2: 네.
1: 그런 생각이 드는데
2: 네.
1: 다름이란 건 정말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2: 네.
1: 저도 정말 안 됐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름이 점점 부요와 풍성으로 바뀌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게 이 목회에서 누린 큰 기쁨 중에 하나였던 것
2: 그렇군요.
1: 같아요. 예.
2: 아, 목사님 많은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 말씀에 계속 좀 부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름을 정죄 대상으로 삼지 않고요.
1: 그렇죠.
2: 네.
1: 예. 그 이제 목회를 하면 때때로 이렇게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2: 네.
1: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옆에 좋은 교회에 있는데 그걸로 가도 되는데 온갖
2: 네.
1: 생각을 다 하면서 목회를
2: 네.
1: 했는데 예,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런 사람이 진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요.
2: 네.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 중심과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잘 대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 버팀이 안 된다는 것을
2: 네.
1: 목회를 하면서 숱하게 보니까 그죠?
2: 네.
1: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이고 그 다름이 성가실 수밖에 없는 주제이지만 그 다름을 하나님이 주신 다름으로 인정하면서 대하기 시작할 때
2: 네.
1: 약간씩 그의 다름이 나를 더 많이 바꾸고 나를 바꿀 뿐 아니라 그 변화가 다름이 많은 이 다원화된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문턱이 없이
2: 네.
1: 만나게 하는 힘을 가져다 주었던 것 같아요.
2: 네.
1: 예.
2: 그렇습니다. 아, 참 많은 도전이 되어집니다. 다름을 온전히 인정하고 네, 받아들인 거.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귀한 또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울러 교회에서 예배 강조는 더할 나위 없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예배로 계속 이어져 나가려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 우선 이제 예배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던 이유는
2: 네.
1: 성도들만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뭔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 정말 어떤 면에서 아 살아계시는구나
2: 네.
1: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만나주시는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우리는 이제 사회의 끝없는 기준 앞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관심이나 두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데
2: 네.
1: 예배 현장에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경험되고
2: 네.
1: 그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서 가정과 일터로 갈 수만 있다면
2: 네.
1: 그러니까 우선에 이제 그래서 예배와 성도들이 모인 현장에서의 변화의 출발이 필요하겠죠.
2: 그렇죠.
1: 예. 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슴에 담고 시인이 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원수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2: 네.
1: 감추어두고 지켜내는 거잖아요.
2: 네.
1: 그렇죠? 그걸 지켜서 가정과 일터에까지 가지고 나가기를 말하자면 예배 현장에서 아 오늘 something happening 했다 하고 소비하고 끝나지 않고
2: 네.
1: 그죠? 그걸 딱 간직하고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2: 네.
1: 그날 받았던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도록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는 거이지
2: 네.
1: 않습니까? 그렇죠?
2: 네, 그렇습니다.
1: 그런 면에서 소비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서 삶의 자리까지.
2: 네.
1: 예.
2: 소비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서 삶의 자리까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예. 우리 화정부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도의 역할뿐만 아니라요. 목회자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1: 그렇겠죠. 네. 예. 네.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본문의 의미를 잘 밝혀야 되겠고요.
2: 네.
1: 그 본문의 의미가 성도들의 삶의 실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2: 네.
1: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2: 네.
1: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의 수고가 함께 이렇게 사용되면서
2: 네.
1: 성도들의 몸부림이 잘 어우러질 때
2: 네.
1: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목회를 은퇴하는 시기잖아요.
2: 네.
1: 이렇게 돌아볼 때 제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써주셨다 하는 것도 너무 감격적이고
2: 네.
1: 또 하나는 이제 목양의 현장에서 성도들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고 씨름하고 애쓰고 했던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2: 아하, 네.
1: 그런 것들을 사용해 주셨다.
2: 네.
1: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낸다 그럴 때 꼭 성공한 것만 살아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보신다는 것을 성도들이 삶에서 어느 순간에 딱 경험하게 되면
2: 네.
1: 굉장히 또 위로가 있는 거잖아요.
2: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GBC로드에서 이 시간에 오랜 기간 목회하는 동안 변함없이 말씀의 순수함과 또 설교의 우직함을 유지하시고 또 강의 설교자로서 우리 많은 목회자들뿐만 아닌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는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준비한 찬양 함께 나누신 이후에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주의소서 이 시간 남서울교회 화종부 목사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강해 설교자로서 이와 같이 강해 설교를 강조하시고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는 어떠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1: 네. 조국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세대가 교체될 때 교회들이 이렇게 몸살을 앓곤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정한 목회자의 특정한 설교를 자꾸 좋아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 설교사의 설교를 통해서 본문으로 가고
0: 네.
1: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께 연결되는 게 설교의 역할의 핵심이고
0: 네.
1: 그 일이 그렇게 되려면 결국은 본문이 회중들에게 말하게 해서 설교자나 설교가 초점이 아니라
0: 네.
1: 본문이 초점이 되고 본문이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0: 네.
1: 주님이 중심이 되도록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일은 결국은 강해 설교가 핵심이 아닌가
0: 네.
1: 그런 생각을 꾸준히 해왔던 것
0: 네.
1: 같습니다.
0: 예. 그러시군요. 목사님 이렇게 오랜 기간 강해 설교를 해오시면서 보여지는 혹은 얻는 유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말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1: 수도 없이 많고 네. 다른 것보다 이제 본문이 깨달을 때 느끼는 설교자의 감격.
0: 아하, 그렇죠? 예. 네.
1: 본문을 이제 꾸준히 묵상하니까 세월이 갈수록 본문이 조금씩 더 많이 보이고
0: 네.
1: 그러니까 본문 아 정말 이런 거였구나 하고 느낄 때 너무 감격스럽고
0: 그렇군요.
1: 특별히 오실 때 말에
0: 네.
1: 이렇게 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진짜였구나
0: 아하.
1: 이런 감격이 확 밀려왔던 땐 정말 너무너무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가 있었고요.
0: 네.
1: 만약에 본문 묵상을 이렇게 꾸준히 안 했다면 내 목회가 어떻게 됐을까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0: 아,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1: 예. 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너무 감사할 제목이 많고
0: 네.
1: 또 결국은 묵상하고 연구했던 본문이 나를 구성하게 되면서
0: 네.
1: 분에 넘치는 사랑과 그런 걸 받아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예. 그렇군요. 그런 강해 설교를 하지 않고 있는 혹은 터부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1: 사실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 주변에
0: 네.
1: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0: 그러셨어요?
1: 네. 너무 한국적이지 않다.
0: 네.
1: 그리고 이제 강해 설교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시간 양을 필요로 하는데
0: 네.
1: 그렇게 길게 설교하면 한국 교도는 다 싫어한다. 그리고 이제 강해 설교라는 것은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설득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정서적인 사람이니까 정서를 딱 건드리고 나와야지 설득하는 건 한국적이지 않다.
0: 네.
1: 다양한 이유로 이제 반대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0: 예.
1: 그런데 이제 마음에 고민하고 있던 순간에 마음에 주님이 주신 생각이 내가 예수 믿었으면 됐지 내 인생에 무슨 성공이 또 남았나
0: 아하.
1: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래 성공은 너희들이 하고

0: 시간을 가지고 이게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보지 말고 말씀을 딱 신뢰하면서 몇 걸음을 꾸준히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주신다.
1: 네.
0: 그러니까 절대로 짧은 시간을 가지고 뭘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1: 네.
0: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을 딱 던지면 말씀이 우리 삶을 틀림없이 그렇게 빚어내고 교회를 그렇게 빚어갈 거라고 믿고 행하면 틀림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아멘. 네. 목사님 예람되지만 그렇다면 예. 우리 강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만의 어떤 과정이랄까요? 예.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0: 사실은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리기 너무 지금 시간이 예. 짧을 것 같고요. 이제 그냥 하나만 좀 우리 청취자들에게 네.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꾸준히 규칙적인 본문 연구를 위한 시간 확보.
1: 아, 네. 시간 확보.
0: 예, 네. 저 같으면 이제 새벽 기도 가서
1: 네.
0: 집에서 교회까지 5분 거리지만 예, 새벽 기도 갈 때 도시락을 갖고 갑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면 제 방에 딱 내려와서 12시 전까지 점심을 먹기 전까지 하여튼 평생 그 시간을 확보하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대부분의 시간을 네. 그때는 이제 말씀 묵상.
1: 네.
0: 그 경건한 습관을 들이는 것. 그거 좀 제안하고 싶어요.
1: 그렇군요. 네. 네. 건강합니다, 목사님. 1440여 분 되어진 하루에 1%만이라도 우리가 할애해서 말씀에 좀 집중하자라는 문구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참 많은 도전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오늘 주신 말씀 시간 확보라는 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요구되어지는 가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런 현세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종말과 내세를 사모할 때에 현세를 바르게 사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에 이에 대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0: 어떤 면에서 세상이 지금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높이고 있는 영역이 너 잘못하면 이 좋은 거 다 빼앗겨.
1: 네.
0: 조금만 잘못하면 도태되고 더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야 돼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내고
1: 예.
0: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1: 아, 예.
0: 시행착오를 거쳐도 되고 실패해도 되는 시기인데 자꾸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뭔가를 자꾸 이루지 못한다는 강요에 자꾸 노출되니까 너무 이제 답게 사는 일에 실패하는 위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뭔가를 자꾸 이루고 뭔가를 자꾸 누리고 하고 싶어하는
1: 예.
0: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화로운 결과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조금 늦을 수 있고 때로는 조금 모자랄 수 있어도 그리스도 사건이 만들어 놓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복되고 형용할 수 없는 영광들의 눈이 딱 열리면 사실은 우리가 한 번씩 넘어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1: 네.
0: 그렇게 결정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1: 예.
0: 그래서 사실 젊은이들을 대할 때 제가 자주 괜찮아 조금 늦어지는 거야
1: 네.
0: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돼요.
1: 네.
0: 너무 이제 속도를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예. 많이 하게 되니까.
1: 맞습니다.
0: 예.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만큼 삶을 살고 나니까, 아, 더 많이 사고 쳤어도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책임지는 삶이었는데, 이 눈이 열리면, 현실을 살아가는 용기와 또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죠?
1: 네.
0: 이게 이제 좀 실패도 허용이 되고, 또 더 열심히 할 동기부여도 되는데
1: 네.
0: 너무 자꾸 내몰리기만 하는 예. 건 아닌가
1: 네.
0: 그런 면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결과가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확실한 건가 하는 내세에 대한 눈이 딱 열리면 훨씬 더 좀 대범해지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기억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요,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청년 세대를 위해서 오늘날 참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가

0: 메시지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그 이제 오랫동안 젊은이 사역을 했는데
0: 그러셨죠.
1: 많은 분들이 아 젊은 세대들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고 하는데 제 개인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0: 네.
1: 말하자면 우리 세대는 제일 잘해도 아시아에서 3등, 5등 하던 세대인데
0: 네.
1: 지금 우리 아들, 딸들 세대는 세계에서 1등 하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0: 네.
1: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운동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만 가능하다면 정말 믿음도 세계 1등이 되는 세대가 지금 나오는 건데
0: 네.
1: 관건은 거기에 달리잖아요.
0: 예.
1: 그렇죠? 그런 면에서 낙심하지 않고 이 세대들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0: 네.
1: 이들이 너무 많이 다치지 않도록 바운다리를 잘 쳐서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이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를 능가하는 창의적인 세대. 우린 창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0: 네. 근데
1: 지금 세대들은 너무너무 창의적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세대들이 이 젊은 세대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주시는 우리 화종구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울러 기성세대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 권고였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목사님은 아울러 우리 사역자들의 건강한 자기 돌봄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하셔요. 이민교회 사역자들에게도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번아웃에 빠져있는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균형감을 갖고 목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우선은 이제 운동하는 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잘 좀 넣어두기를.
0: 아, 네. 중요하죠, 목사님.
1: 예, 이게
0: 네.
1: 이제 영적이라는 것이 육체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네, 네.
1: 육체적인 건강이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0: 네.
1: 책상에 앉아서 너무 많이 연구만 하지 말고 그죠? 연구하는 만큼 운동도 일정한 프로그램 안에 딱
0: 예.
1: 넣어서 운동을 같이 잘할
0: 네.
1: 것 그리고 좋은 친구를 둬서 마음을 열어서 정말 어려울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 목회자들의 제일 큰 고충은 말할 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예. 아, 네. 근데 이제 말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곁에 두는 것. 그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역사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좋은 선배들을 만나 영적인 영향을 흠뻑 받는 것.
0: 네.
1: 예.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네.
1: 그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되지 않고
0: 네.
1: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된 사역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0: 네.
1: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 예.
0: 그렇다면 우리 화종구 목사님께서는
1: 예.
0: 그간에 영향을 받은 인물이라든지요,
1: 예.
0: 어떤 사건이라든지 혹은
1: 예.
0: 책이라든지요,
1: 예.
0: 혹시 있으신지요?
1: 예. 개인적으로는 마틴 로이 존스를 책으로 만난 것이
0: 예.
1: 제 생을 바꿨던 것 같고요.
0: 그렇군요.
1: 예. 신학교에 갔을 때 참 방황 많이 했는데 책을 통해서 마틴 로이 존스를 만나면서 아 정말 강해설교의 중요성. 목회자의 개인 영성의 중요성,
0: 네.
1: 독서의 중요성, 역사와의 만남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그 귀한 분을 통해서 많이 영향받았고요. 현장에서 오정현 목사님, 오정호 목사님 같은 좋은
0: 네.
1: 선배들 또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 같은
0: 네.
1: 또 이제 마틴 로이존스를 연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던 정근두 목사님
0: 네.
1: 이런 좋은 선배들과의 만남이 정말 많은 영적인 보고들을 만들어주셨던
0: 네.
1: 것 같아요. 예.
0: 그러시군요. 네. 목사님은 실제적으로 남서울교회에 우리 교육자분들과 미팅을 갖는다든지 혹은 그들에게 목회적 권면을 하실 때 가장 또 강조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1: 예. 네. 뭐, 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보니까.
0: 네.
1: 본문에 충실한 설교를 하도록
0: 늘 그러시군요.
1: 예, 네.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0: 네.
1: 은사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0: 네.
1: 얼마나 충실하게 본문이 반영되었는가
0: 예.
1: 해석되었는가
0: 예.
1: 하는 것들은 많이 요청하는 편이고요. 네. 특별히 이제 후배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논리적인 비약, 본문에 근거하지 않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때는 조심스럽지만 말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0: 그러시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이런 성경 본문을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시기에 오늘날 이런 이민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본문의 삶을 적용하면서 살기 위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어떤 말씀을 좀 예. 주시고 싶으세요?
1: 규칙적인 성경 읽는 시간의 확보. 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아침에 일찍 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늦게 하는데 저녁에 늦게 하는 건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능만 하다면 제일 하루에 집중력 있게 읽을 수 있는 아침 시간, 네. 새벽 기도 마치고 난 시간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루에 30분이라도 괜찮으니까 규칙적으로 읽기를 권면합니다.
0: 네.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삶에 몰입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권면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분들께서 교회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도 하시고요. 또 실제적으로 교회 출석률이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도 많이 겪곤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도 질문드려봅니다.
1: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잖아요. 네. 예. 하나님의 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죠? 네. 예. 대신에 조국 교회를 향해서는 약간은 이제 내실을 다지고 더 본질에 충실하고 성경과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좀 하나님이 강하게 요구하시고 계시다. 네. 그래서 수가 주는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이지 않고요. 수가 안 줄면 여전히 안 들을 거잖아요.
0: 네.
1: 수가 주는 것이 약간은 우리에게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내실과 내용이 있는 교회로 되는 네. 되게 중요한 조정기라고 봅니다.
0: 아하, 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예, 교회에 대한 혹은 성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조국 교회나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예, 우리가 잘 감내하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또 부흥의 복된 때를 틀림없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0: 네. 예,
1: 낙심하지 않기를 잘 감당하시기를 네. 그렇게 격려해드리고 싶네요.
0: 네. 예.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기도하시는 제목은 어떠신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1: 지금까지는 남서울교회라는 한 교회를 통해서 네.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 은퇴하면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0: 네.
1: 동생들 이제 현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후배 목사님들을 어떻게든 본문을 여는 일에 설교 코칭하는 일에
0: 네.
1: 그 다음에 목회적인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될 때 목회적인 코칭 그 두 가지 큰 토픽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목회자들이 어려울 때 저한테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주로 저를 찾아왔어야 됐는데
0: 네.
1: 이제는 제가 은퇴하니까
0: 네.
1: 그분들이 전화하면 제가 신방 가방 딱 들고 그분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행복하고
0: 네.
1: 기대가 되고요. 물론 하나님이 길을 또 안 열어주시면 그냥 평범한 아내의 남편으로 남은 생을 평생 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길을 열어주셔서
0: 네.
1: 도울 목회자들을 붙여주시면 잘 섬겨서 그분들이 현역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그죠?
0: 네.
1: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일로 좀 잘 남은 생을 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그렇지군요. 네. 목회자분들의 이제 멘토로서 우리 화정구 목사님의 활약을 또 역할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목사님, 많은 후배 목사님들께서 전화 혹은 대면을 통해서 많은 상담을 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민이 무엇일까요?
1: 사실은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약간 늦게 올 때가 대부분이에요.
0: 그러세요. 네,
1: 사실은 이제 조금 신학교를 졸업했다든지 네. 담임을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부교육자를 시작하는 그룹들이 오면
0: 네.
1: 제 말하자면 강의 설교만 해도 기본적인 시간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네.
1: 저만 해도 40년 왔는데 처음 20년과 이후 20년은 또 비교가 안 되거든요.
0: 네.
1: 참 처음 20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뒤에 20년은 정말 감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늦게 찾아오시니까
0: 네.
1: 그때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한다는 게 그죠?
0: 네.
1: 습관을 들이고 한다는 게 쉬운 주제가 아니니까 조금 빨리 올 수 있으면 되게 좋겠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더 노력하고 싶은 것은 늦게 오시더라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이 있는지도 저편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서
0: 네.
1: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 같이 잘 목회를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네. 좋겠다 생각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 미주 지역에 목회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화정구 목사님의 귀한 말씀들을 많이 또 청해서 도전과 또 회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요. 목사님 오늘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우리 많은 미주 지역의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말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사실이고
0: 네.
1: 또 그게 얼마나 큰 힘인가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세상에서 풍파를 겪고 많은 시련을 겪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가 되기 때문이 아니고
0: 네.
1: 그 사랑은 변함없다 하는 그 예수 사건에 닻을 딱 내려서 어떤 삶이 경험되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0: 네.
1: 주님 딱 붙들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0: 네.
1: 삶을 잘 살아내시면 정말 하나님의 더 많은 은택이 우리 청취자 모든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삶에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이 낙심하기 쉬운 시대에 절대로 다치지 마시고 낙심치 마시고 주님이 맡기신 삶의 이 귀한 부름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시초대석 이 시간 한국의 남서울교회 화종부 담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잔잔한 가운데에 던져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말 귀한 옥석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멘.
1: 우리 청취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시련과 아픔과 문제와 실패를 겪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보시고 아시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많이 많이 닮아내는 우리 귀한 청취자들 다 되도록 복을 주시고 속한 가정과 일터가 이 귀한 청취자들을 통하여 참 더 하나님께 많은 영광과 예수 행하신 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은혜의 통로와 복의 근원 되도록 모든 분들을 복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미주 복음 방송 복되게 잘 사용해 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한 귀한 은총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시간 함께 주신 남서울교회 화중보 목사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건하셔서요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 원하신 귀한 열매 맺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영대였습니다. 아울러 안내 말씀드리기는 제가 진행하는 GBC 초대서 이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랜 기간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영육간 강건하시길 소원합니다. 이후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취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GBN Anaheim.
1: 다음 프로그램은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미주복음 방송의 의견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통일의 소리.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가 전해드리는 통일의 소리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0: 들리십니까? 여기는 모퉁이돌 선교회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모퉁이돌 선교회 이반석 목사입니다. 이란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은 결국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끝에 가서는 이루어진다. 시편 46편 9절에 나온 그가 하나님이시죠.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친다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북한 안에 경호체계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신바울 목사님과 서재내 간사 이 자리에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그런데 오늘 특별하신 분을 초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북한의 경호체계가 우리 한국에서 가지는 체계와는 많이 다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체계로 이끌어가는데 북한 땅에서 안전부 소령으로 있으시다가 남한으로 오신 정의성 집사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 집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4: 반갑습니다.
1: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그 배경 북한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잠깐 알려주시면 우리 청취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예, 안녕하세요. 정우희성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북한에서 수령 결사옹의 일선에 섰던 사회안전성, 지금 사회안전성이지만 앞으로는 경찰청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감찰 부문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한 20년 전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호 체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 예,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란 전쟁을 북한이 바라보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태도들이 있었는데 서관사님 좀 알려주시죠.
3: 네, 먼저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미국의 불법 무도한 침략 행위다,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반응은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4월 19일에도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요. 이것이 올해 들어서 7번째 발사였는데 그런 전쟁 직후에 연속으로 4월 달에 계속해서 이런 도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또 북한이 이란 전쟁을 보면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 전쟁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때를 노린 그런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무기를 과시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 개인적으로는 그 신변에 대해서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납치되는 작년 말에 납치되는 그런 모습, 또 이란의 하메네이도 공습 첫날에 바로 사살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것을 오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신 목사님, 2026년도에 들어와서 벌써 7번 이상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2: 예,
1: 자,
2: 예.
1: 이런 그 전쟁이 이란과 미국이 있는 중에 이렇게 미사일을 쏜다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어떤 의미를 알리고자 하는 것일까요?
2: 예, 우선 첫째로 북한이 왜 이렇게 미사일을 자꾸 쏘아대며 특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한참 격화될 이 시기에 이렇게 미사일을 많이 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의아 목적이 있겠지만은 우선 첫째로 북한이 전략무기들, 전략무기 하면 이제 미사일이 기본인데 이 미사일과 관련한 무기들이 정확히는 아직도 확고부동하게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완성 차원에서 시험사격 그 성격을 띠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란과 미국과의 그 전쟁 과정에 북한에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하는 그 무력을 준비되어 있다는 걸 시위하는 차원에서 이제 발사를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또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앞으로 이제 수뇌부들이 회담이 있으니까 이 과정에 북한으로서는 자기네 그 정치적인 그 의도를 담아가지고 그 용량을 좀 가지려고 이렇게 미사일을 자주 쏘아대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1: 자, 오늘 정 집사님, 제가 좀 엉뚱한 질문 같지만 집사님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옛날 안전부에 계셨던 차원에서 볼 때, 이렇게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노리는 그 어떤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 아,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김정은이 너무 많은 겁을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승승장구했거든요. 저 강대국 러시아도 우리 군대가 없이는 저렇게 전쟁을 치를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 작은 나라에서 저 큰 나라를 지배한다는 것이 김정은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내부 주민 단결력을 호소하고 최고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반면 지금 이라크나 베네수엘라에서 지도자들이 그 체포되거나 폭사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김정은이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난 지금 저 러시아만 믿고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 전쟁 MOU까지 다 맺고 이제 뭐 자기네가 침략 전쟁을 당할 경우에는 러시아 저 강대국도 우리를 도와준다. 누구도 우리를 못 다친다. 미국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목숨보다도 지금 자기 가족 백두혈통의 목숨을 지키는 게 지금 더 급선무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메네이처럼 이렇게 폭사당할 수 있다는 걸 100% 실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직접 자기네가 미국의 무분별한 침략 책동이라고 규탄을 했지만 트럼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을 안 했어요.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로 지금 대응을 하면서 제발 우리는 건드리지 말라. 우리가 이런 도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선을 긋자. 그리고 지금 뭐 내부적으로는 북미 회담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지금 갖추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런 지금 상황까지 가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뤄보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이런 그 위협을 느끼고 있는 김정은이가 어떤 체계로 자기를 경호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 체계가 어떠냐,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이 체계를 알려줬을 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저 체계 무너지게 해주세요, 요 체계도 무너지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확한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 서관사님, 그 경호체계가 큰 차원을 좀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3: 네, 먼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는 바로 호위사령부입니다. 그래서 이 호위사령부는 김일성 시대부터 설립이 되어서 이제 김일성에 대한 암살 음모나 그런 테러가 발각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자 이제 이것을 확대하고 그 경호 기능을 강화했는데요. 80년대에는 인원도 5만여 명으로 증강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약 12만 명 정도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호위사령부는 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신변 보호는 물론이고 그 가족에 대한 안전, 그리고 그 숙소를 관리하는 것, 또 이들의 전용 농장이나 별당들을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1: 정 집사님, 그러면 그 우리가 아는 대로 4중 경호체계가 김정은이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4중 경호체계를 잠깐 좀 나누어 주실래요?
4: 예, 그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국 경호 체계의 다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조금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네.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호 체계는 대략 많아서 아마 몇백 명 정도 되지 않을까 많아서. 근데 북한에는요. 호위사령부 10만 한 개 군단입니다.
1: 아이고.
4: 한 개 군단 10만 하니까 이 잽도 안 되죠. 그리고요. 사해 안전성 열차 호위 경호입니다. 사해 안전성 10만입니다. 국가보위성 5천국이 전체를 관리합니다. 이 5천국 산하에 5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25만이라는 김정은 가족을 호위하는 호위 요원들이 25만이나 된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4: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과의 호위 경호와 차별점이 바로 이겁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경호는요, 대통령 한 사람이나 가족을 놓고 경호 임무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상의를 합니다. 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북한은요, 절대로 호위사령부가 하는 일, 국가보위성이 하는 일, 사회안전성이 하는 일은 서로가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재국가, 민주주의국가의 경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4: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병력에서의 앞으로 돌발 행동에 대해서 대치하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25만의 병력이, 사람들이 동원된다.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경호 방법들은 어떤 겁니까?
4: 대체로 보면요, 호위사령부라고 하면은 노상경호입니다. 노상경호, 그 다음에 근접경호가 있는데 그 호위사령부 안에서도 옷가라고 뽑히는, 지금 김정은이 판문점 정상회담 때 키가 1m80 이상 장신들이 나와서 그 경호를 했죠.
1: 그렇죠.
4: 이런 사람들은 옷가로 뽑혀가지고 나와서 완전히 군신경호입니다. 이 사람들을 호위사령부에서는 관할할 수가 없어요. 이 노동당 옷가에서만 관할을 합니다. 그 밑에 호위사령부입니다. 이 호위사령부는 김정은이가 현지 시찰을 나가면 그 도로 옆에나 주변이나 200m에 한 명씩 서가지고 그 불순위험 분자나 또 테러 분자들이 나타날 때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들을 배치하고요. 또 다른 부대는 건물이나 또 이 미상의 이런 그 건물에서 스나이퍼들이 활동을 제압하기 위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안전성입니다. 지금 경찰이라고 뭐 이제 도입하니까 경찰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찰은요, 철도경호입니다. 철도경호. 저도 그 10년간을 저희가 있을 때는 김정일이었는데 아마 그건 같을 겁니다. 황해도 어느 지역에 열차를 타고 내려온다 하면은 우리도 역시 200m에 한 명씩 구간을 정해요. 그래가지고 철도법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찰을 내려올 때는 무조건 사회 환경, 이걸 토대라고 합니다. 계급적 토대라고 하는데 이 철도 일꾼들 자체는 그 환경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경찰들을 배치를 해서 철도봉으로 위장하고 이들을 한 방이나 또는 보안소에 가둬놓습니다.
2: 자, 우리 종 집사님이 간의 개괄적인 경호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근접경호, 밀착경호, 철도경호, 뭐 기타 이제 가족과 관련한 이와 같은 경호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저희들은 뭐 평양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 우리는 대개 그 김정은 또는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이 내적으로 그 신호가 내립니다. 이런 행사다 뭐 이런 그 신호가 내리면 일체 군무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기본 국가적인 경호 체계 안에 도 우리가 이제 협동해 가지고 경호 사업에 동원되거나, 특히 중요한 문제는 호위국을 비롯한 특히 인민무력부 안에 평양 방어를 위한 일체 무장력은 멍땅 다 완전히 와이로프로 움직이지 못하게, 무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다 비끄러 메고, 그다음에 그 무기가 이제 있는 곳마다 장교들이 하나씩 다 배치돼 가지고 이렇게 동호하는, 이런 것은 오늘 우리가 북한의 경호 체계 안에서 볼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까지도 이제 그 연결돼서 경호하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북한의 이 수뇌부, 특히 김정은, 김정일의 이러한 경호는 온 국가가 이제 경호한다 이렇게 봐도 아마 다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무섭긴 무서운가 보죠. 아니 뭐 자기밖에 무기도 없을 텐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25만 명을 동원하고 200m에다 한 사람씩 집어넣었다 그러면 사실 어디를 간다 그랬을 때 완전히 그 사람들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중에도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김정은이가 덜덜 떨고 있습니까?
2: 그거는 뭐 북한 안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이 모든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던 문제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이제 자기네 경호작전을 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겠다 또는 가정하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호위국, 경찰, 보위부, 무력부 몽땅 다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호체계를 발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경호체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 그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신 목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북한은 지금 수십 년간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제는 그 유통기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났기 때문에 실물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다섯 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25만 내지 30만 명이 있다는 추산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정치범 한 사람의 친인척들이 10명으로 볼 때 200만 내지 300만의 불순분자나 적대계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2천만 중에 10명 중 1명이 불순분자나 적대계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김씨 체제를 좋아할까요? 반대파들입니다. 그래서 호위 성원들한테, 호위 요원들한테 내려오는 지침 중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호위 사업 위험 분자 가려내는 10대 강령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10대 원칙에 뭐가 들어가나? 첫째, 최고 지도자를 자꾸 만나려고 도전하는 자, 지나가는 열차에 돌을 던지는 자, 그 다음에 총기류나 화학 폭발물을 소지했다, 법적 제재를 받은 자, 그 다음엔 교도소 출소자, 자주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출소자, 그 다음엔 위험비어를 많이 퍼뜨리는 자, 그 다음에 당과 정부에 대해서 비방중상하는 자 해가지고 10개의 그 조항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정신병자, 북한에서는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을 49호라고 합니다. 49호. 이게 뭐냐면 네. 내각 결정 49호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49호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디 가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10명 중 1명이 지금 나를 노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호위 업무 활동에는 다 동원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내일 수사하다가 내일 저기 가면은 살인자를 잡을 수 있는데 오늘 호위 활동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타지에서 그거 일체 다 전폐하고 와야 됩니다. 그 살인자 잡겠다고 거기 안창가하고 하루 지나서 살인자를 잡아오면 이 사람은 처벌도 그런 처벌이 없습니다. 옷 벗어야 되고 출당 철칙이 되는 이렇게 엄중하게 보는 엄격하게 실행되는 것이 바로 호위 사업입니다.
1: 자, 서 간사님 이런 체계 사실 이 체계를 조금 정리를 좀 시켜놔주면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님 어느 쪽을 치어나가며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이 북한 체제에 불만을 가진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군부 엘리트들을 배치를 해서 권력 기관의 최고 지도자의 지침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까지도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호 방법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밀착해서 신변을 경호하는 것이 첫 번째 있고요. 또 이동 시에 경호하는 것이 있고 또 복제 경호라고 해서 북한에서는 복제 경호 요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호 대상자의 얼굴과 비슷한 사람이나 성형 수술을 통해서 지키고자 하는 그 최고 지도자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을 경호 요원이나 비서관으로 임명을 해서 누군가 해치려고 할 때 눈을 속여서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는 그런 방법까지 쓰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국가정보의 기관들이 있을 텐데 그 기관들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역할 같은 것이 있는데 정지사님 거기에 있는 그 기관들 아까 얘기를 하시다가 계속 나가지 못한 부분인데 조금 더 확장을 좀 해 주실래요?
4: 그 김부자 즉 그 김일성 백두 혈통을 지키기 위한 허위 업무를 분담한 기관들을 보면은 첫째 국가보위성입니다. 총 관리는 국가보위성 5천국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민무력성 안에 있는 보위천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보위천국은 인민군대 안에 보위성으로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해안전성입니다. 사해안전성은 김부자의 현지 시찰에서 철도와 철도 구간, 그러니까 레일 구간에서의 무슨 폭발물이라든지 위험 물질들을 제거하고 열차를 세우거나 또 다른 방향으로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위사령부 안에 아까 말씀드린 옥가에서 그 장신들이 나와가지고 근접 경호하는 친구들은 해외 방문을 할 때 이 친구들이 나가는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위성. 그 다음엔 인민무력성 보위천국, 그 다음에 사해안전성, 그 다음에 호위사령부까지 이렇게 네 개 기관이 그 밀착 경호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참고적으로 제가 피서드로 말씀드리면 김부자들이 해외에 여행을 갈 때 대부분 열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구간이 중국도 아니고 바로 러시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는 레일 크기가 틀려서 거기에서 40분간을 지체를 해야 이 바퀴를 갈아 끼우고 그렇죠. 온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북한 국경에서는 그 40분, 옛날에는 2시간이었는데 지금 40분으로 단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위해서 전체 호위 인력의 80%가 그게 집중이 돼가지고 서 있는 동안에 예, 예. 그래서 그 열차를 허위해야 된다는 이런 그 지침도 내려온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데 어쨌든 그 허위 업무에 대해서는 네 개 기관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최 목사님, 이렇게 허위국이 움직이고 보위부가 움직이고 정치 안전 보위국이 움직이면서 사회 안전부가 움직인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민들의 생각은 과연 이것들을 같이 동조합니까? 아니면 속으로 어쩔 수 없이 거기 서 있긴 하고 보긴 하지만 속으로는 반대하는 것이 강합니까?
2: 겉으로 절대로 표현하고는 나타나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위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기관이 동원되기 때문에 이건 뭐 2중, 3중으로 겹사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보면 북한 사람들은 이제는 특히 평양 사람들은 아, 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움직이는 행사구나. 하고서 그게 다 이제 그 통제에 순종하고 통제에 억류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반항하려고 한다든가 조금이라도 자의대로 그 체계를 이제 그 침범해서 움직이려고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뭐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고 사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이제 기관에서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그 대책이라는 게 그저 중농가 아니면 수용소 아니면 이제 그런 대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고 수뇌부의 경호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줬다 하면 이상 큰 범죄가 북한에서는 없거든요. 이 때문에 최고의 벌을 받는 이와 같은 결과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우리 평양을 방어하는 부대도 일체고저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자기 위치에서 경호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딱 부동 자세로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야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진짜 못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경호 행사 이런 행사에는 뭐 해당 기관들은 다 움직이지만은 기타 이외의 모든 주민들은 부동 자세 그 자리에서 그저 딱 자기 위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북한의 경호 체계 안에 앤 밑에 주민들이 행동 주치기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 우리 신 목사님께서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또 여기에 조금만 더 추가한다면 호위 업무인데 북한 말로는 호위 사업이라고 해요. 여기 이 호위 업무를 실현하는 시간과 장소가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 은밀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왔다 갔대라고 하면은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 TV, 언론 매체를 통해서 아 왔다 갔구나라고 그 후에나 알지. 왜냐하면 미연에 또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할까 봐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비밀 엄수입니다. 우리 호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오천국 지시가 언제 떨어지냐면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도착하기 1시간 전에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시간 전에 딱 떨어지면 자기 맡은 구간에 그냥 바로 그냥 쏜살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 수위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철통 업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주민들 자체로는 사실 북한에서는 말 한마디에 온 가족이 3대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속으로는 막 정말 분풀이나 불만이 있지만 내색할 수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3: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이런 호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피해가 있을 테지만 그것에 대해서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지만 북한에서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원고를 반출시킨 그 작가의 소설을 보면 그 최고 지도자가 이동하는 것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기차 이용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정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가운데 부상을 입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한 가지 예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해진 25만 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이 모든 정말 북한 주민들을 모두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모습은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자기가 저지르고 지금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또 우리의 모든 안고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제공한 통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GBC 통일의 소리 다시 듣기를 통해 혹은 OKCN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시 듣기와 함께 통일의 소리가 제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okcnradio.org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는 714-484-0042번이며 대면 예배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에반겔리아 대학교 1층에 있는 선교회 사무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북한과 공산권 지역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7편 8절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미주복음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시간은 평화장로교회 권병록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이 3편은 그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다라고 합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또 2절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합니다. 많다는 말을 세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6절에,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천만이니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 명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가 많은데 너무나 많아서 온 나라의 국민이 다 압살롬에게 가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 다말을 압살롬의 이복형인 암놈이 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시켜서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손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나의 그 아름다운 나의 여동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다니. 그리고 자기 친형도 아니잖아. 이복형이잖아. 내가 원수를 갚고 말겠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기르는 양의 털을 깎는, 양털 깎는 잔치를 벌일 때에 아버지에게 간구했어요.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양털 깎는 것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야, 내가 뭐 갈 거 있느냐? 네가 그냥 잘해라. 그러면 우리 암놈 형님을 보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 그래, 그건 가능하지. 그래가지고 암놈이랑 암놈의 동생들이랑 다 함께 너희는 압살롬의 집에 가서 양털 깎게 하는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축복해 주고 와라. 그래서 암놈과 그의 형제들이 왔는데 압살롬이 종들에게 시켰습니다. 내가 신호를 내리거든 저 암놈을 쳐서 죽이도록 하여라. 그리고 한참 술에 취해 있을 때 압살롬이 명령을 내렸더니 그 신하들이 암놈을 쳐 죽였습니다. 암놈만 죽이고 다른 형제들은 죽일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은 슬퍼하고 자기 자식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암놈만 죽었어. 그리고 압살롬은 어디로 도망갔느냐?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인 달메에게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큰아들 암놈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또 압살롬, 청명하고 아름답고 뭐 정말 너무나 잘생긴 아들인 압살롬도 자기 형을 죽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프고 괴롭겠어요. 그래서 암놈은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압살롬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매일 그리워하는 것을 그의 신하 요압 장군이 알고 요압 장군이 꾀를 내어서 한 여인을 시켜서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결국 압살롬을 그스로왕 달메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동안 이 아버지 다윗은 자기의 큰아들을 죽인 압살롬을 만나고 싶지가 않아서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용서하고 예루살렘에 오게 했으면 아버지를 만나게 해야지 왜 만나지 않고 나는 그냥 뭐 한쪽에 처박혀 있으라는 말인가. 그래가지고 요압 장군을 만나려고 막 신하들에게 연락을 해도 요압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이 오니까 왜 나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우리 아버지를 만나지 않게 하느냐. 그래서 요압이 거기서 또 중재를 해가지고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압살롬의 입에 입맞춤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허락했습니다. 그로부터 압살롬이 병거를 준비하고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워서 4년 동안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서 다윗 임금에게 전국에서 소송을 하려고 송사를 하려고 자기의 억울한 일을 다윗 왕에게 말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직접 압살롬이 마음과 말을 들어주고 위로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은 너무 바빠서 너희들의 일을 해결할 만한 그러한 고문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해결하지 못한다.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하면서 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네가 옳다, 그 사람이 나쁘다, 그들 편에 서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압살롬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세우고 막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그러니까 압살롬을 만나는 사람마다 압살롬을

0: 다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하고 압살롬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이 날을 정해서 정탐꾼들을 12지파에 다 보내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만약에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들은 외쳐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군호를 짜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시여, 왕이시여, 내가 구스왕 달메에게 갈 때에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다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을 했사오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좋다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여라. 그때 이 압살롬이 자기를 따르는 또 다윗의 신하들 중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다 포섭해 가지고 2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아이도벨이라는 정말 똑똑한 전략가, 그 어드바이저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보아라, 내가 여기서 왕이 되겠노라. 이제 나팔 소리를 울리고 그리고 너희가 왕이 되었다고 외치면 지금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곳에 모든 백성들이 왕이 되었다고 외치면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 신호대로 드디어 자기 스스로 왕직에 오르고 나팔을 불려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정탐꾼들에 의해서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외치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따르니까 이 사실을 다윗 임금에게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다윗 임금은 허겁지겁 여봐라. 우리 지금 오늘 밤에 당장 피하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 지금 짐이고 뭐고 필요 없다. 다 나를 따르라. 다 도망가자 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통치하던 자기가 지배하고 옆에 있던 신하들까지 다 마음이 변해서 압살롬에게 가버렸으니까 일어나 자기를 치려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한 가지 확신을 합니다. 나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많은 대적들이 천만인이 넘는 그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의미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너희의 자손 대대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 많은 대적들보다도 천만인의 대적들보다도 더 높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능히 저들을 물리치고 저들을 다 멸망시키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현재에 너무나 크고 많은 고난이 있을 때,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이 엄청난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가? 우리 3절과 4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과거에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사자들과 싸울 때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내가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때, 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믿고 갔겠습니까? 나같이 연약한 내가 물맷돌 돌멩이 다섯 개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의 그 블레셋의 그 대장군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울 임금이 온 이스라엘의 군사를 대동하고 이 소년에 불과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고난에서, 그 죽음에서, 그 위험에서 피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만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피할 산성이시로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환난 날에 피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께서 손방패로 나의 앞뒤를 막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높이 들고 나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나 많다 이거죠. 뭐 천만인이 넘을 정도로 그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합니다. 다 일어난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저들보다 더 높이 드시나이다. 저 수많은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보다 나의 머리를 더 높이 들고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 이것은 시편 23편 4절을 상기해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나이다. 고대 시대에 나라와 나라가 전투가 일어나면 승리한 사람은 그 패장, 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을 포박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게 하고 그 앞에 큰 잔치상을 베풀고 승리한 사람들끼리 그 장군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승리의 상징으로 머리를 높이 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높이 들게 했다라는 것은 저 압살롬을 따르는 저들의 무리들이 패망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잔을 베푸시고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는 나의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에 내가 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뭐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고난이 임할 때 당연히 부르짖고 기도하죠. 지금 다윗이 천만인이 둘러진칠 정도로 대적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자기는 지금 요단강 겨우 건너가지고 막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이거든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에 성산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산, 시온산을 말하고 그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시온산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다. 임재하신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짓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내가 이곳에 거하면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 결국 이것을 오늘날 현대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그것은 새벽기도 드릴 때 오늘날 각 교회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또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이제 몰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만나 주시고 다윗으로 치자면 그 어린 시절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 시편에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가 다 나옵니까? 시편 23편도 그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의 이야기를 실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들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그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시냇가에 만나면서 푸른 초장 먹이면서 이 다윗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기만이 아는 어떤 은밀한 곳에서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들어주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기만의 장소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다. 다윗은 시온에서, 성산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고 나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난 속에서도 사울 임금에게 쫓기면서도 나는 저녁에 누워 자고 평안한 잠을 잤고 그리고 아침에 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깨어나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 현재 내가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에워싸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오 하나님, 나를 일어나 대적하려는 원수들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천만인이 넘을 정도로 나를 둘러싸고 나를 치려고 합니다.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소서. 나를 대신하여 일어나셔서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듯 과거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이것을 동물에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금 다윗을 잡아 삼켜 먹으려고 하는 사자가, 호랑이가 맹렬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건 뭐 아무리 인간이 뭐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자가 한 번에 달려들어서 목덜미를 물고 죽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자와 싸워 이겼고 곰과 싸워 이겼고 사자의 입 속에 그 양을 찾아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오니 하나님이여, 저 사자의 뺨을 치셔서 그의 이를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턱이 그냥 축 떨어지죠. 아래 턱이 탁 떨어지고 덜렁덜렁 뭐 물을 수도 없고 이빨이 다 빠지고 발톱이 다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치셔서 턱이 다 떨어지고 덜렁덜렁 거리는 이 사자가, 저는 동물의 왕국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봐요. 악어에게 물려서 턱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들소의 뿔에 받쳐서 턱이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그 사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힘을 쓰지도 못하고 스스로 뭐 싸울 용기도 없고 또 턱이 덜렁거리니까 물을 수도 없고, 사자가 뭔가 물을 수 없고 이 발톱으로 핥길 수 없다면 그 사자의 기능은 다한 거죠. 누가 그거 앞에 두려워하겠어요? 그런 사자가 우리 앞에 있어도, 왜냐하면 지 스스로 몸이 아프기 때문에 싸울 용기도 없고 그냥 우리 같은 경우에 뭐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만인이 다윗을 에워싸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과거에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던 것처럼, 사자의 이빨을 뽑고 그 턱이 부서지게 하신 것처럼 지금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확신을 합니다. 전쟁은 뭐 잠언서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는데, 사람은 뭐 자기 계획과 힘과 또 군사력과 막 뭐 이렇게 준비한 것에 의해서 싸움을 하지만,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자기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수많은 그쪽에 선 사람들은 다윗을 비웃고,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막 저주하고, 그러다 나중에 그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다윗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끝났다. 아, 지금 봐라.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가 저렇게 많은데, 이 다윗과 그의 몇몇 신하들만이 지금 도망갔는데 어떻게 그가 왕위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을 알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의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에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평화장로교회 권병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평화장로교회는 14061 이스트 세컨 스트리트 위디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1부는 오후 1시,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각각 드려집니다. 목사님 말씀 및 기타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714-745-9140, 714지역 745-9140번이나 koreanpeacepresbyterianchurch.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AM 1190 미주 복음 방송입니다.